0: 이가 16개,
1: 화가 8개, 발이 4개,
2: 16이 2개,
3: 32가 하나. 우후! 32.
2: 우후! 16.
1: 8. 4.
0: 2.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0: shoo-up, da shoo-up, shoo-bop, da shoo-up. Shh, shh, shh, it's a soft shoe shuffle with a shimmy, shimmy shake. We thud, thud, thud.
1: Come on, everybody. And we thump, thump, thump, 'cause we're doing our thing.
0: Now slither with the rhythm, that's the way you've got to move it.
1: And we thud, thud, thud!
0: I think we should stop!
1: That way! Time for a nice cup of tea.
2: Don't know.
0: Shimmy, shimmy, shake.
3: Shh. P-sh. Oh.
0: P-shop.
3: Oh. Oh. Oh.
2: Cha, cha, cha.
0: Ch.
3: Ch.
0: I.
3: P. Chip.
2: Eh. What's that? I didn't say a word.
0: Sh-ip.
3: Ship.
2: Oh.
4: Arr.
3: Ooh. Ho there, shipmates. Arr to the rescue.
1: Anyone for tea?
5: Hooray.
4: All aboard.
5: Now that's what I call a workout.
6: Yay!
7: 올해 계단팀 대 정상합격팀의 보물 찾기 다들 준비됐어?
6: 예!
7: 가장 많은 트로피 조각을 가져오는 팀이 이기는 거야. 자신만의 기술이나 재주는 뭐든지 사용할 수 있어.
8: 오, 재미있겠는데? 나라면 문제 없지. 나는 36이고 나는 제드 부리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
7: 그러면 가지 말고 구경해. 이 대회에서는 안 되는 건 없거든. 출발을 외치기 전에 시작하는 것도 가능해.
9: 우리가 한 발 앞설 것 같은데?
10: 정수각 형들 가자. 쫓아가야지.

0: 저기 있다. 다음 트로피 조각. 나에게는 완벽한 7계단 계획이 있지.
1: 1단계. 헬리콥터를 불러서 철창이로 오게 하자.
2: 2단계. 철창을 향해 밧줄을 내리고.
1: 3단계. 거대한 트로피 조각을 먹는다.
3: 방치바다가 끊고 다치지.
0: 잡아라.
4: 계란 모양 감지 이상무.
5: 봐, 저기 있어. 들키지 않고 어떻게 가져오지?
3: 계단 모양이 아니라 아쉽다.
6: 숨어, 빨리 바닥에 누워.
1: 막수사
4: 경고. 계단 모양이 아닌 도형 감지.
0: 완벽한 위장술이야.
4: 계단 모양 감지 이상무.
7: 이것 봐, 정사각형은 양쪽으로 계단을 만들 수 있어.
5: 응? 우리도 할 수 있네. 진짜 감쪽 같다.
4: 빛.
1: 찾았어. 들키기 전에 어서.
4: 침입자 감지 경고. 삐리삐리 삐리삐리 삐리삐리.
5: 도망쳐.
1: 이건 불공평해. 정사각형들은 힘이 세서 이 얼음들을 부술 수 있는데.
8: 너랑 나랑 합쳐지니까 어떻게 됐는지 봐.
0: 계단이 두 개 있으면 정사각형이 돼. 그럼 정사각형들을 이길 수 있어. 오.
1: 맞아! 계단 분대가 최고야!
7: 아니야, 정사각형이 최고지. 짜잔!
0: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1: 다들 다시 모였네. 트로피 조각을 세어보고 누가 이겼는지 보자. 난 아무것도 몰라.
0: 내가 찾은 건 누구한테 줬더라? 잠깐, 내가 누구한테 줬지?
4: 물어봐줘서 정말 고마워. 28이 나한테 첫 번째 트로피 조각을 줬어. 내가 계단 모양이었을 때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조각은 16이 줬지. 내가 정사각형 모양일 때?
5: 잠깐만, 그럼 너는 계단 팀이야? 아니면 정사각형 팀이야?
4: 그래, 좋은 질문이야. 난 둘 다야. 정사각형 팀이기도 하고 계단 팀이기도 하지. 난 재주 부리는 걸 좋아한다니까. 나는 퍼즐 천재 36이야.
1: 근데 누가 이긴 거야? 계단 팀이야? 정사각형 팀이야?
9: 간단해. 공동 우승이야. 왜냐하면 36은 두 팀에 모두 속하니까. 잘 사용하면 아주 멋진 재주인걸.
10: 아, here I am. But I don't know who I am. Let's take a look. I know. I'm brown. No, I say a hat. Oh, it'd look better if it was brown too. Boom! What a discovery! I can turn things brown. Oh, the earth beneath my feet. That should be brown too. Lovely bit of earth. Now, exploring time. Let's see what else is brown. What have we here?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보라와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2: 얼굴엔
1: 순한 킬킬.
2: 눈물엔
1: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소풍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정사 같은 소풍이 제일이지.
6: 이봐이, 홀수 모임 소풍에 올 거지.
7: 곧 갈 거야. 클럽 소풍 날에는 내가 좀 바쁘다든.
8: 그러니까 말이야. 너희 둘 다 이따가 계단 클럽 소풍에도 가야 해. 너도 가야지 21.
9: 거기서 보자 3.
10: 와우, 클럽에 이렇게 많았구나. 몰랐네.
9: 오늘이 클럽 소풍 날이거든 29. 응? 너도 클럽을 찾으면 아마 다른 넘버블록들과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를테면 너는 홀수블록에 속할까 아니면 짝수블록에 속할까?
10: 날 따라와봐. 가로에 블록 두 개를 놓고 위로 쌓았을 때 맨 위에 블록 한 개가 남으면 홀수블록이야. 나도 위에 블록 한 개가 남네. 블록 하나가 남는 난 홀수블록이야. 그런 것 같네. 보다시피 너는 9로 끝나잖아. 9로 끝나는 숫자들은 전부 홀수야. 나처럼.
7: 오, 나도 있어. 클럽에 온 걸 환영해 이시구.
10: 헬멧이 마음에 들어. 클럽 멤버라는 소속감이 들어서 좋은걸.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클럽도 있을까?
9: 가서 살펴보자. 정사 같은 클럽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7: 오.
9: 얘들아 안녕. 내가 큐브 클럽을 새로 만들었어.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
7: 난 두 클럽 다 가입됐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돼. 다 블록 케이크야.
9: 정사각형이 만들 수 있다면 정사각형 클럽에 들어올 수 있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아야 하지.
10: 그건 못할 것 같은데.
9: 큐브 클럽에 들어오려면 나처럼 큐브를 만들 수 있어야 해. 이렇게.
10: 불가능해. 근데 이게 새 클럽이라고 했지? 그럼 누구든지 새로운 클럽을 만들 수 있다는 건가?
9: 그럴걸.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만 정하면 돼.
10: 예를 들면 끝자리가 9이...

0: 눈사자들을 위한 끝자리 구클럽 같은 거?
1: 그거 마음에 든다.
0: 정사각형에 구멍이 뚫렸네. 오! 구멍 뚫린 정사각형 클럽은 어떨까? 8, 12, 16 그리고 구멍 뚫린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클럽.
2: 그거 좋은데? 정사각형과 관련된 거라면 뭐든 재밌지.
0: 만들 수 있는 클럽이 굉장히 많겠는데?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3: 나는 29 그리고 나는 클럽을 좋아해. 속하는 것도 만드는 것도 좋지. 구멍 뚫린 정사각형 클럽처럼 말이야. 클럽 멤버라는 걸 나타내주는 게 있으면 좋은데. 배지 같은 거, 클럽 배지. 이거 봐, 구멍 뚫린 정사각형 배지. 정사각형 클럽을 위한 정사각형 배지는 어때?
2: 오, 고마워, 29.
3: 에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슈퍼 직사각형 클럽
4: 만세! 오!
3: 계단 클럽
5: 만세!
3: 11 축구 클럽
6: 예!
7: 멋져.
3: 넌 직사각형 여러 개로 분리될 수 있어?
8: 오히려 그 반대야. 난 다른 블록들과는 다르게 직사각형으로 분리되지 않는 소수거든.
3: 그러면 복잡하니까 소수 클럽이라고 하면 어때? 와. 24는 딱 완벽한 직사각형이니까 슈퍼 울트라 직사각형 클럽으로 하자. 정사각형 클럽. 너는 스파이 13 클럽이야, 26.
9: 오, 13이 돌. 옵스.
3: 해체 클럽. 큐브 클럽. 레인보우 세븐 클럽.
10: 예헤!
3: 그리고 나의 새로운 클럽. 끝자리 9 클럽.
11: 너한테 딱 맞는 클럽이 하나 더 있어. 위풍당당 20 클럽. 이제 다 모였네.

0: 숨어! 오! 3위 세기면 바로!
1: 구!
2: 안녕, 구. 진짜 멋지게 장식했네. 3은 못 봤지?
1: 여긴 나 혼자밖에 없어.
2: 좋아. 도와야 하지만 금방 다시 올게. 모자 멋지네.
0: 돌기 뻔했잖아. 돌기 전에 가자. 어? 진짜 구잖아. 숨어. 3이 4개면
2: 12.
1: 재미있네. 3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2: 여긴 너랑 나뿐인걸?
1: 잘 됐네. 3은 들여버리면 안 되는 거.
3: 너 이리 와.
0: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한테 3이 하나 더 있으면. 그렇게 되면 변신해서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3이 5개면 바로
4: 15.
0: 우리는 어쩌고? 우리도 알아. 3이 5개면 바로
4: 15. 넌 15가 될 수 없어.
0: 우리가
4: 15야. 파티를 시작하자. 다들 모여봐. 쉬쉬. 진짜 15잖아. 다들 숨어.
0: 아유. 3이 6개면
3: 18이지.
4: 맞구나. 다들 숨을 곳을 찾아. 30이 3이랑 같이 도착하면 다 같이 점프하면서 서프라이즈를 외칠 거야.
5: 알겠어?
3: 아, 아주 잘 알겠습니다.
4: 18? 어, 넌 벌써 와 있는 줄 알았는데?
3: 아닌데.
0: 3이 7개면 21.
4: 나였어. 어, 그 숨기 좋은 데가 없나 찾고 있었어. 내가 늦은 건 아니지?
0: 숨이 하나 더 있으면?
6: 굉장하지? 아니 그러니까 나라고 23. 맙소사, 3 안 왔지?
4: 나야 3이 9개. 그러니까 27이지. 아, 여기 모여있네. 다 온 거야? 30 도와줄까?
0: 나 여기.
7: 3이 새 관찰하러 갔다고 하지 않았어, 15? 어디에도 안 보이는걸?
4: 어, 이런. 3을 못 찾으면 준비한 깜짝 파티가 다 물거품이 되는데.
0: 이 파티 주인공이 나라고?
4: 물론이지. 네가 3클럽의 창립 멤버니까. 3클럽에 있는 모두가
8: 3으로 만든 숫자.
7: 네가 있으니까 3클럽이 존재하는 거라고. 세상에 둘도 없는 3. 서프라이즈!
8: 3이 10개?

0: 사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자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두 번 갔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7: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카베 가족.

0: 옥스퍼드 상.
1: 해군도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하게.
3: 진물엔
5: 순하게
6: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정.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중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숙성이 가자.
12: 뽀로로 숙성 놀이터 우리들만의 빈장소.
13: 2층입니다.
12: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숙성 놀이터.
1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5: 하트의 비밀.
16: 화창한 오후 꼬마 버스들이 차고지에 모여있어요.
17: 이게 다 뭐야?
18: 내 새로운 보물들이야. 어때? 정말 멋지지?
19: 또 고물들을 주워온 거야?
18: 고물이라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구한 것들인데.
20: 고물 맞는 것 같은데.
21: 다들 모여있네. 얘들아.
22: 와, 하트.
21: 괜찮아.
18: 괜찮기는 무슨. 내 소중한 장난감이 망가졌잖아. 내 보물.
21: 뭐?
20: 로기, 네 물건 때문에 하트가 다쳤잖아.
18: 그래? 그러게, 잘 보고 다니지 그랬어.
21: 뭐라고? 로기 너? 하트, 어서 정비소에 가봐야겠다.
20: 알았어.
21: 다 됐다. 고마워요, 하나 언니.
20: 자,
21: 하트, 이제 괜찮아?
20: 그런데 어쩌다 타이어에 구멍이 난 거야?
21: 이게 다 로기 때문이에요. 응? 로기가 또 쓸모없는 물건들을 잔뜩 늘어놓는 바람에 받고 말았어요.
20: 로기, 친구들이 다니는 곳에 물건들을 늘어놓으면 위험해. 깨끗이 치워놓도록 해. 알았지?
21: 네.
19: 얼른 치우고 은행 나가자.
18: 알았어.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19: 물건을 치우지도 않고 갑자기 어딜 가는 거야? 로기. 아직도 안 온 거야? 이제 은행 나가야 하는데.
18: 라니. 나왔어.
19: 로기, 왜 이제 온 거야?
18: 자, 이것들 구해오느라 좀 늦었어.
19: 뭐? 하나 언니가 치우라고 한 물건들도 아직 안 치웠잖아.
18: 이건 꼭 필요한 물건들이거든. 은행 갔다 와서 치울게. 그럼 어서 가자.
19: 같이 가.
16: 라니와 로기가 은행을 나간 사이 하트가 차고지로 찾아왔어요.

0: 다들 어디 갔지?
1: 어? 뭐야? 또 고무를 주워왔잖아. 록이 정말 너무해. 자. 어? 수레에서 뭐가 떨어졌나 보네. 어? 와, 정말 멋지다.
2: 하트.
1: 어? 아, 하나 언니.
2: 여기에 있었구나.
1: 네.
2: 어? 자, 하트, 이건 네 거야? 정말 멋지다.
1: 그건
2: 내가 달아줄게.
1: 네? 아니에요.
2: 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1: 로기가 오기 전에 다시 갖다 놓으면 괜찮겠지?
3: 네, 좋아요.
2: 멋진데.
1: 정말요?
2: 응, 꼭 레이싱카 같아.
4: 자. 하나.
2: 루키, 무슨 일이야?
4: 응급 상황이야. 지금 바로 출동해 줄 수 있겠어?
2: 알겠어. 바로 갈게. 어서 가자, 하트.
1: 네.
2: 자.
1: 안녕하세요.
5: 하트 왔구나.
2: 어떻게 된 거야?
6: 아무래도 고장이 난 것 같아.
2: 하트, 수리하려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먼저 정비소에 가 있을래?
1: 네, 알겠어요. 그럼 먼저 가볼게요.
2: 고마워.
6: 잘 가.
7: 하트는 하나를 내려주고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8: 하트, 안녕.
1: 안녕.
8: 날개 멋지다.
2: 정말 잘 어울리는걸?
1: 날개?
8: 응, 여기 뒤에 달린 거.
1: 날개 떼는 걸 깜빡했잖아. 얼른 가서 떼어야겠어.
8: 잘 가, 하트.
1: 안녕. 로기가 오기 전에 얼른 날개를 떼야 하는데.
9: 없어졌어. 내 날개가 없어졌다고.
8: 갖고 오다가 떨어뜨린 거 아니야?
9: 아니야. 분명히 운행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
1: 어떡해. 로기가 날개를 찾고 있잖아.
9: 대체 어디 간 거야?
1: 어서 날개를 떼야겠어. 꿈쩍도 안 하잖아. 로기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돌려줄까? 하지만...
9: 뭐야, 하트? 쓸모없는 물건이라며? 내 물건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
1: 안 돼!
8: 하트! 로기가 날개를 잃어버렸다는데 혹시 못 봤어?
1: 날개? 난 본 적 없는데.
8: 그래? 그럼 같이 찾아보자.
1: 난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8: 하트!
2: 왜 저러지?
1: 이걸 어떻게 다시 돌려놓지?
10: 요요요요요요. 어? 하트잖아. 하트.
1: 가니? 어쩌지? 가니가 날개를 보면 안 되는데. 어떡해. 어?
11: 안녕, 하트.
1: 안녕하세요. 아, 그래?
10: 안녕, 하트. 이상하다. 분명히 하트가 있었는데.
1: 다행이다. 이제 어쩌지?
9: 잠깐만요.
1: 어?
9: 혹시 제 날개 못 보셨어요?
1: 웃기잖아.
9: 엄청 멋지게 생긴 날개예요.
5: 못 봤는데.
9: 저기 혹시 날개?
8: 나도 못 봤는데.
9: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1: 로기. 어쩌지? 저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데. 뭐지?
3: 그래, 바로 이거야.
7: 하트는 울퉁불퉁한 시골길에 도착했어요.
0: 여기를 힘껏 달리고 나면 날개가 빠지겠지. 자, 간다. 야, 떨어졌나? 조금만 더 빨리 달리면 되겠어. 이젠 떨어졌겠지?
7: 하트는 결국 날개를 떼지 못하고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0: 아무도 없겠지, 하트?
8: 어? 왜 그렇게 놀라?
0: 아니에요. 하나 언니, 수리는 끝난 거예요?
2: 다친 차들이 많아서 하루 종일 걸렸지 뭐야.
0: 그렇구나.
2: 그런데 뭘 했길래 이렇게 더러워진 거야? 빨리 세차해야겠다.
0: 저 그 전에 날개 좀 떼주실 수 있어요?
2: 어? 잘 어울리는데 왜?
0: 어서요, 네?
2: 알았어. 그럼 정비소로 가자.
0: 이제 됐다.
12: 여기서 뭐해?
0: 그게...
13: 어? 이건 내 날개잖아. 네가 찾아준 거야? 정말 고마워.
0: 로기가 오해한 것 같은데 어쩌지? 그래, 사실대로 말해야겠어. 로기, 사실은... 이 날개 내가 가져갔었어!
13: 뭐?
0: 너무 멋있어서 너 몰래 한번 달아봤었거든. 금방 돌려놓으려 했는데 안 빠지는 바람에 그만... 정말 미안해.
13: 아, 그런 거였구나. 내 선물이 마음에 들었다니 정말 다행이야.
0: 선물?
13: 실은 내 보물들 때문에 네가 다쳐서 정말 미안했거든. 그래서 사과하려고 널 위해 준비한 거야. 아플 거지?
0: 로기, 정말 고마워. 내 마음에 쏙 들어.
13: 아이, 다행이다. 앞으로는 네가 다치지 않게 잘 정리해 놓을게.
0: 약속하는 거다.
13: 그럼 이 로기님은 약속은 꼭 지킨다고.
14: 여행 나가는데
13: 얘들아. 자, 안녕.
8: 이게 다 뭐야?
14: 또 이렇게 잔뜩 가져오면 어떡해.
0: 얘들아, 안녕.
8: 하트.
15: 너까지 고물을 주워온 거야?
0: 응? 로기를 따라가 보니까 멋진 물건이 정말 많더라고.
8: 이러다 차고지가 쓰레기장이 되겠어.
0: 걱정 마, 우리가 잘 치울게.
13: 맞아, 맞아.
14: 정말 못 말려.
7: 이렇게 하트와 로기는 서로를 이해하고 더욱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8: 조이의 마술 공연.
7: 화창한 오후, 꼬마 버스들이 조이의 마술 공연을 보러 왔어요.
8: 조이 마술 공연 정말 오랜만에 본다.
14: 응, 기대돼.
8: 그런데 왜 우리만 있지?
15: 그러게.
8: 오늘 공연 안 하는 거 아니야?
15: 뭐? 말도 안 돼.
8: 이상하다. 우와, 시작하나 봐. 재밌겠다.
16: 조이의 마술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 우와.
16: 지금부터 마술쇼를 시작하겠습니다.
15: 관객들이 없어서 조이가 실망했나 봐.
14: 어떡하지? 대신 우리가 더 크게 환호하자. 그래.

0: 자.
1: 모기 자면 어떡해?
2: 졸리단 말이야.
3: 자, 분명히 안에 아무것도 없죠?
2: 이제 모자에서 비둘기 나올 차례네.
3: 자.
1: 끝났다.
2: 오늘 조이 공연 어땠어?
3: 어?
2: 살짝 지루하지 않았어?
1: 응?

0: 수술을 할지 다 아니까 지루하더라고.
1: 맞아.
0: 어? 아, 조이! 조이! 그게 아니라요.
2: 오랜만에 왔는데 미안해 얘들아.
0: 아니에요. 조이 마술이 너무 재미있어서 많이 보는 바람에 그랬나 봐요.
3: 맞아요.
2: 안 그래도 요즘 관객이 많이 줄어서 고민이었거든.
1: 조이.
4: 아, 그럼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마술을 하는 건 어때요?
2: 새로운 마술?
4: 네, 그럼 관객들도 예전처럼 자주 보러 올 거예요.
2: 하지만 난 관객들이 어떤 마술을 좋아할지 모르겠는걸.
0: 저희랑 같이 알아보면 되죠.
2: 정말? 그래줄 수 있니?
3: 물론이죠. 저희만 믿으세요.
2: 정말 고마워.
3: 이 말이야.
5: 꼬마 버스들과 조이는 지미와 제니의 공연을 보러 왔어요.
6: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참
0: 조이 다 왔어요.
2: 고마워.
6: 빛나도 통하는 우리 사이 신비한 마법부터 세상에서
0: 지미와 제니 노래는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2: 아, 정말 좋은데.
0: 조이, 공연은 어땠어요?
2: 정말 즐거웠어. 그래서 말인데 나도 공연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건 어떨까?
0: 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1: 노래에 맞춰서 마술을 선보이면 관객들이 더 즐거워할 거예요.
2: 우와, 정말 재밌겠는데? 고마워, 얘들아.
3: 버려.
5: 다음으로 꼬마 버스들과 조이는 자동차 놀이동산에 왔어요.
2: 여긴 왜 온 거야?
0: 친구들이 제일 신나하는 곳은 놀이동산이거든요.
1: 우와, 재밌다.
3: 신난다. 어서 타러 가자.
1: 여기 같이 가.
0: 정말 못 말린다니까.
2: 와, 정말 재밌겠는데?
0: 보는 것도 재밌지만 직접 타면 훨씬 더 재밌어요.
4: 맞아요.
2: 직접 타면 더 재밌다고? 아, 얘들아.
7: 네?
2: 놀이기구를 직접 타듯이 마술도 직접 체험해보면 어떨까?
0: 그럼 조이랑 같이 마술을 하는 거예요?
2: 관객들이 공연에 직접 참여하면 마술을 더 즐겁게 관람할 수 있을 거야.
0: 우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5: 조이는 꼬마 버스들과 함께 차고지로 왔어요.
2: 얘들아, 정말 고마워. 너희 덕분에 재밌는 마술이 많이 떠올랐어. 그런데 친구들 말고 너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1: 그야 당연히 가디언 X죠.
2: 가디언 X?
5: 조이는 꼬마 버스들과 함께 가디언 X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2: 아, 로기, 저 사람이 가디언 X야?
8: 이제 시작해요.
0: 내려줘. 내려달란 말이야.
9: 넌 이제 내 포로다.
10: 멈춰.
9: 에? 아니 넌 가디언 X.
10: 가더라. 레이저 전. 안돼.
1: 가디언 X가 아이를 구했어.
0: 조이 어때요?
2: 이야, 가디언 X 정말 멋있는데 덕분에 좋은 아이디어도 떠올랐어.
0: 와, 그게 뭔데요?
2: 가디언 X처럼 멋지게 인지를 구하는 마술을 하는 거야. 어때?
1: 우와, 재밌겠다.
2: 고마워, 얘들아. 나 열심히 준비해볼게.
1: 저희도 도울게요. 꼬마 버스 타요.
5: 꼬마 버스들은 친구들에게 조이의 새로운 마술 공연을 알렸어요.
3: 스피드, 샤인! 우리가 정말 재밌는 곳 알려줄까?
7: 어? 그게 어딘데?
1: 누리야!
11: 어? 안녕, 얘들아.
4: 우리 같이 조이의 마술 공연 보러 갈래?
1: 가자, 가자! 조이가 이번 공연에서 엄청난 마술을 보여준대!
11: 와, 재밌겠다!
12: 우리 다 같이 보러 가자!
5: 드디어 조이가 새롭게 준비한 마술을 선보이는 날이 되었어요.
1: 와, 기대된다.
3: 빨리 보고 싶어.
7: 나도.
1: 신사숙녀 여러분, 조이의 마술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특별 진행을 맡은 다요예요.
3: 다요잖아.
1: 오늘은 조이와 함께 직접 마술을 체험해 볼 수 있어요. 혹시 공연에 참여하고 싶은 분 있나요?
11: 뽕뽕이야!
12: 저도 할래요.
1: 그럼 뽕뽕과 하트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11: 아, 재밌겠다. 살려주세요.
12: 후후, 널 구하러 올 자는 없다.
3: 저게 뭐야? 하트가 악당인가 봐.
11: 도와줘요, 조이.
2: 당장 봉봉을 풀어줘.
13: 우와!
2: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지옥!
12: 어떻게 된 거지?
3: 어? 무대가 하나도 안 보여.
12: 자. 내가 왜 여기 있지?
11: 내가 나왔잖아. 너무 신기해요.
3: 조이 마술 공연 너무 재밌다.
7: 매일 보고 싶어.
9: 죽처진 어깨. 무슨 일 있니? 그럴 때 나를 한번 따라해봐. 긴긴 얼굴 예쁘지 않아? 웃는 얼굴이 좋잖아.

0: 정말 재밌었어요.
1: 최고예요, 조이.
2: 모두 너희가 도와준 덕분이야. 고마워, 얘들아.
3: 뭘요?
2: 내가 너희들을 위해 멋진 선물을 준비했어.
0: 선물이요?
2: 응, 선물. 환상의 불꽃이 피어나라!

0: 타야와 친구들 덕분에 조이가 멋진 마술쇼를 선보일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모두들.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3: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4: 또 졌네.
5: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지썰?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오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탕!
6: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타요의 새 친구.
6: 화창한 오후, 운행을 마친 타요와 바위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5: 우리 운행도 일찍 끝났는데 놀이터에서 가서 놀까?
7: 그래, 좋아.
5: 왜 이러지?
7: 아유, 출발 안 해?
5: 몸이 안 움직여.
7: 다요, 연기가 나고 있어.
6: 정비소로 옮겨진 다요는 하나의 정비를 받았어요.
5: 큰 문제예요?
8: 아, 이게 문제였구나. 걱정 마. 작은 부품 하나만 갈아 끼우면 돼.
5: 정말요? 다행이다.
8: 부품을 가져올게.
5: 네.
8: 다요, 어쩌지?
5: 네?
8: 부품이 떨어져서 며칠간은 수리할 수 없겠는걸?
5: 네? 그럼 운행은요?
8: 운행은 로기한테 부탁해볼게. 당분간은 불편하더라도 정비소에서 쉬도록 해.
5: 네.
9: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못하고 너무 심심해.
5: 어? 우와, 예쁜 새네. 안녕. 어? 난 타요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너 노래를 참 잘하는구나. 나도 노래 좋아하는데. 넌 이름이 뭐야? 하고 우는 걸 보니 잭잭이구나. 우리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6: 며칠 후 부품이 도착하자 하나는 타요를 수리해 주었어요.
5: 고마워요, 하나 누나.
9: 이제 운행 나가도 되죠?
8: 그래도 당분간 조심해서 운행하도록 해.
9: 네, 걱정 마세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8: 다녀와.
5: 우와, 오랜만에 이렇게 달리니 정말 좋다. 룰루루, 룰루루. 어? 잭잭이네. 나 따라온 거야?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어서 타세요.
10: 뭐야?
5: 잭잭아, 왜 그래? 하지 마.
11: 저리 가.
5: 그만하라니까.
11: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는 다른 버스를 탈게.
5: 잠시만요.

0: 사고지로 돌아온 타요는 하나에게 운행 중에 있던 일을 설명했어요.
1: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2: 네! 승객들을 태울 수가 없었어요.
1: 왜 그랬을까?
3: 어?
1: 어? 저게 뭐지?
2: 어?
1: 자.
2: 조심하세요. 공격할지도 몰라요.
1: 걱정 마.
3: 어? 어?
1: 이건 세동지잖아.
3: 어?
1: 알았어, 알았어. 타요, 지붕에 잭잭이 둥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3: 둥지요?
1: 응.
3: 어?
1: 아무래도 새 박사님을 불러야겠어.
4: 아니, 이 새는 알까지?
5: 저 새는 이제 찾아보기 힘든 멸종위기의 새야.
3: 네?
5: 기특하게도 알을 세 개나 낳았지 뭐니.
1: 알이요?
5: 네, 여기서 저 새를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2: 이제 어서 둥지를 내려주세요.
5: 아이, 그건 안 돼. 저 새는 아주 예민해서 알이 부화할 때까진 둥지를 옮기면 안 된단다.
2: 네? 그럼 운행은 어떡해요?
5: 운행은 당연히 안 되지. 어? 꼼짝 말고 차고지에만 있어야 해.
2: 네?
5: 저 새의 미래가 너에게 달려있어. 알을 잘 지켜줄 수 있지?
2: 알겠어요. 간지러워. 씻지 못해서 그런 건가?
6: 하요!
2: 어? 아, 얘들아! 왜?
7: 어, 하루 만에 더 지저분해졌네?
6: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2: 뭐? 네 차고보다 깨끗하거든?
6: 뭐? 내 차고가 어때서?
7: 모기 그만해!
6: 치! 그럼 우린 운행 나간다.
7: 다녀올게.
2: 다녀와. 잭잭이 너 때문에 씻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잭잭이 너 정말!
3: 차고지에만 있어서 어? 너무 심심하지?
2: 괜찮아, 어쩔 수 없지.
8: 아니, 어? 아니, 얼른 나가자. 지금 나가면 어? 제때 도착할 수 있을 거야.
3: 알았어. 어? 타요, 나 이제 나가봐야 할 것 같아.
2: 어디 가는데?
3: 어디 가냐면
8: 남산의 퍼레이드를 구경하러 가기로 했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
2: 그 퍼레이드?
3: 그게 다현은 새 둥지 때문에 같이 못 갈 것 같아서 피넛이랑 가기로 했거든. 미안해. 다음에 또 퍼레이드를 하면 그땐 꼭 같이 가자. 알았지?
2: 그래.
8: 이따가 저녁에 봐.
2: 나도 퍼레이드 보고 싶은데.
3: 어?
2: 이게 다 찍찍이 너 때문이야. 아기 새들이 빨리 태어나서 어서 가버렸으면 좋겠어.
0: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잭잭이가 가버린 것 같아 걱정이 됐어요.
2: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1: 아니야! 나도 더 이상 신경 안 쓸 거야!
2: 어? 뭐야? 넌 누구야?

0: 아이들이 안전해서 정말 다행이야. 저기, 아까는 미안했어. 너무 속상해서 나도 모르게 말한 거야. 앞으로는 나도 아기새들이 태어날 때까지 잘 지켜줄게. 어?
1: 다영.
2: 무슨 일이에요?
1: 둥지 때문에 씻지도 못하고 힘들지? 내가 둥지를 피해서 잘 씻겨줄게.
0: 우와! 고마워요, 하나 누나!
2: 어?
0: 너도 씻는다고?
1: 간다!
0: 으, 자!

0: 셋째가 좋아? 자, 어? 자, 우와, 우정이다!
1: 그 후로 잭잭이와 타요의 우정은 깊어져 갔어요.
0: 우정, 우정.

0: 아직 새벽이야, 찍찍아. 더 자자. 잠 좀 자자니까. 어? 이 소리는. 우와, 드디어 태어났구나. 너무 귀엽다, 찍찍아. 찍찍아?
1: 어디 갔지?
0: 어? 어디 갔었어?
1: 어? 이게 뭐야? 나한테 주는 거야?
0: 찍찍아, 고마워. 아기 새들이 무사히 태어나서 정말 기뻐.
2: 날이 밝자 아기 새의 부화 소식을 들은 새 박사님이 차고지를 찾아왔어요.
3: 우와! 아기 새들이 정말 건강하네.
0: 우와!
4: 새소리도 어쩜 저렇게 예쁠까?
0: 그렇지. 아기 새 합창단을 만들어도 되겠어.
3: 하요, 어? 정말 수고했어.
0: 뭐야, 이제 둥지도 옮길 수 있겠는걸. 그렇죠, 박사님?
3: 그럼요.
0: 어, 네? 둥지를 옮긴다고요?
3: 아기 새들이 자라려면 환경이 좋은 숲으로 가야 한단다.
0: 그냥 제가 여기서 키우면 안 돼요.
5: 다요, 찍찍이 가족이 행복하려면 여기보단 숲이 좋을 거야.
0: 제가 잘 돌볼 수 있는데. 그럼 영영 못 보는 거예요?
3: 남산에 새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뒀어.
5: 그래, 언제든 가서 볼 수 있을 거야.
0: 알겠어요.
3: 자자자.
0: 찍찍아, 꼭 다시 만나자. 알았지? 잘 가. 건강해야 해. 안녕.
2: 얼마 후 타요와 친구들은 찍찍이 가족을 만나러 남산으로 왔어요.
6: 안녕 얘들아.
0: 찍찍이는 어디 있어요?
6: 녀석도 급하기는. 어? 어? 저기 오네.
0: 찍찍아.
6: 어.
0: 잘 지낸 거야? 아기 새들도 많이 자랐네.
7: 타요가 온 걸 새들도 아나 봐.
8: 응. 새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9: 어? 이게 뭐야? 똥아니야? 귀여워?
2: 찍찍이와 아기 새들이 지낼 새집이 생겨서 다행이에요. 타요, 자주 보러 와줘요.
10: 킨더의 농장 체험.
2: 화창한 아침, 킨더가 유치원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1: 친구들은 언제 나오지? 어? 어?
11: 다들 기분이 좋아 보이네.
1: 응, 오늘 농장 체험을 할 거거든.
0: 우리가 직접 채소를 키울 거래.
11: 어서 타, 내가 금방 데려다 줄게.
1: 자, 조심조심.
11: 그럼 출발합니다.
2: 응? 킨더는 친구들을 태우고 시골 농장에 도착했어요.
11: 다 왔어.
12: 천천히 내려오렴. 이곳이 우리가 채소를 키울 농장이에요.
0: 우와! 멋지다! 와, 정말!
13: 얘들아! 안녕!
0: 안녕하세요!
13: 다들 농장에 온 걸 환영해.
1: 아저씨, 이건 무슨 채소예요?
7: 이건요?
14: 그건 너희들이 직접 알아내 보렴.
0: 네!
14: 정성껏 키워서 열매를 맺으면 무슨 채소인지 알 수 있을 거야.
13: 다들 잘할 수 있지?
0: 네!
11: 재밌겠는데?
2: 둘씩 짝을 지은 아이들이 농부의 설명을 듣고 있어요.
14: 얘들아, 채소가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할까?
11: 밥이요! 엄마가 밥을 잘 먹어 쑥쑥 큰댔어요.
14: 채소는 밥 대신 햇빛과 물 그리고 비료를 먹고 자란단다.
0: 그렇구나.
13: 이제 밭에 물과 비료를 줘볼까?
0: 네!

0: 친 아이들은 킨더를 타고 도시로 돌아왔어요.
1: 얘들아,
2: 어?
1: 우리 밭에선 무슨 열매가 열릴까?
3: 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가 열렸으면 좋겠어.
4: 나는 커다란 수박.
5: 우리 밭엔 맛있는 초콜릿이 열렸으면 좋겠어.
1: 뭐야, 말도 안 돼.
6: 비가 오잖아.
3: 채소들이 비를 맞고 아프면 어떡하지?
7: 맞아, 감기 걸릴지도 몰라.
8: 걱정 마. 어? 비를 맞으면 채소들이 더 잘 자랄 거야.
3: 정말?
8: 그럼. 농부 아저씨가 채소는 물을 먹으면 더 잘 자란다고 하셨잖아.
5: 아, 그랬었지.
1: 비가 많이 와서 채소들이 쑥쑥 자랐으면 좋겠어.
0: 며칠 뒤 킨더와 친구들은 농장에 다시 찾아왔어요.
7: 어? 저것 좀 봐!
9: 우와! 우와! 신기하다!
0: 채소가 그새 많이 자랐구나.
3: 우리 채소도 많이 자랐겠지?
7: 응! 어서 가보자!
3: 우리 채소는 왜 이렇게 작은 거야?
7: 그러게! 우리 채소가 제일 크다!
5: 우리 것도 많이 자랐어!
3: 우리만 이게 뭐야?
7: 물도 듬뿍 주고 비료도 많이 줬는데.
3: 얘들아, 이것 좀 봐.
7: 뭐야? 정말 예쁘다.
3: 얘들아, 우리 밭에 꽃이 피었어. 와, 정말이네.
1: 우리도 어서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5: 우리도 열심히 하면 우리 밭에도 꽃이 필 거야.
1: 맞아.
0: 그날 이후 아이들은 채소를 더욱 열심히 돌보았어요.
1: 어?
7: 우와!
1: 우리 밭에 열매가 열렸어.
3: 열매가 없네.
5: 바퀴도 제일 작고 열매도 없대요.
3: 흥, 두고 봐. 우리 밭에 제일 커다란 열매가 열릴 테니까. 물을 더 듬뿍 줘야겠어. 와! 어? 뭐지? 킨더! 어서 비켜. 햇빛을 가리고 있잖아.
7: 햇빛을 잘 받아야 열매가 열린다.
3: 미안. 물이 왜 안 나오지? 킨더!
7: 호스를 밟으면 어떡해?
3: 아까부터 우리를 계속 방해하잖아.
5: 미안해.
0: 킨더는 아이들과 함께 유치원으로 돌아왔어요.
3: 도착했습니다.
0: 천천히 내려요.
7: 야호!
1: 도착했다!
10: 예! 얘들아!
7: 엄마!
0: 그럼 다들 내일 만나요.
9: 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1: 아빠, 밭에 드디어 열매가 열렸어요!
5: 우리 밭에도요!
3: 열매가 엄청 커요! 둘이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11: 우리 밭에만 열매가 안 열렸어요. 다른 친구들 밭엔 다 열렸는데.
0: 너무 속상해하지 마. 곧 둘이 밭에도 열매가 열릴 거야.
11: 네.
0: 자, 가자.
11: 둘이야.
7: 꼬마 버스 타요!
3: 나 때문에 둘이가 많이 속상하겠다. 그래!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줘야겠어!
0: 그날 이후 킨더는 매일 친구들 밭을 찾아가 정성껏 채소를 돌봤어요.
3: 킨더!
8: 얘들아, 안녕!
7: 우리 같이 놀이터에 가서 놀래?
8: 미안, 난 할 일이 있어서.

0: 먼저 가볼게. 안녕.
1: 응, 안녕. 안녕.
2: 며칠 뒤 킨더는 다시 농장을 찾아왔어요.
0: 그동안 열심히 돌봤으니까 열매가 열렸겠지? 아직도 열매가 없잖아. 간지러. 저리 가. 어떡해. 어쩌지. 나 때문에 밭이 엉망이 돼버렸어. 밭을 보면 다들 속상해할 텐데.
3: 밭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4: 킨더 이 말썽꾸러기.
0: 안 돼. 내일 사실대로 얘기하고 사과해야겠어.
2: 다음날 킨더가 친구들을 태우고 시골 농장으로 가고 있어요.
0: 어떻게 얘기하지?
5: 오늘은 농장에 가서 그동안 키운 열매를 딸 거예요.
3: 우와, 신난다.
6: 어서 가서 열매를 따고 싶어요.
7: 맞아요.
3: 드리야, 우리 밭에도 열매가 열렸겠지?
4: 당연하지. 커다란 열매가 정주랑 열렸을 거야.
0: 어떡해. 엉망이 된 밭을 보면 많이 속상해할 텐데. 도착했습니다.
5: 모두 조심조심 내리세요.
3: 어서 가자요.
4: 우리도 가보자.
3: 그래.
0: 저기 얘들아. 응?
4: 무슨 일이야 킨더?
0: 그게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4: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3: 우리 밭이 엉망이 됐잖아.
0: 사실 그동안 내가 너희 밭을 돌봤는데 실수로 밭을 망가뜨리고 말았어. 정말 미안해.
3: 얘들아, 저것 좀 봐.
4: 저게 뭐지?
3: 이건 감자잖아.
4: 열매가 땅속에서 자라고 있어서 몰랐던 거였어.
0: 와, 정말 다행이다.
8: 모두 열매는 다 땄니?
6: 저희 채소는 길쭉한 가지예요. 저희는 빨갛고 예쁜 토마토를 땄어요. 저희는요?
4: 커다란 감자를 이렇게나 많이 캤어요.
8: 우와, 모두들 정말 잘 키웠는데.
9: 꼬마 농부라고 불러야겠는걸?
4: 킨더! 어? 우리 밭을 잘 가꿔줘서 정말 고마워.
3: 네 덕분에 감자를 잘 키울 수 있었어.
4: 뭘? 이건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야.
0: 얘들아.
4: 우리 감자를 잘 키워줬던 것처럼 이 화분도 잘 돌봐줘.
0: 물론이지. 정말 고마워.
4: 으아! 벌레잖아. 화분 가져가야지 킨더.
2: 시골에서의 농장 체험은 킨더와 친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답니다.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1: 마데카 솔메이트
12: 진동.
10: 얼굴엔
12: 순한 킬링.
10: 진물엔
13: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6: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7: 뽀르고 동안아 라켓스 환영합니다.
18: 어서오세요 공주님.
17: 동안아 라켓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캐슬.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0: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 글릭소!
2: 글릭소! 몰라들까?
0: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글릭소!
0: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3: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글릭소!
3: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죠!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랑
5: 덥덥한
6: 순하게
2: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7: 흔들흔들 싱싱.
6: 야호. 그럼 여기서도 싱싱.
7: 빙글빙글 날라라.
6: 쉬서 돌아라.
7: 재밌다.
6: 잠깐 쉬자.
7: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6: 놀자도 돌려볼까.
7: 데이터 놀자.
6: 안녕.
7: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6: 원더키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콩순아, 그렇게 맛있어?
1: 도토리.
2: 콩순아, 너 진짜 귀엽게 나왔다.
3: 정말? 나도 볼래. 우와, 어디, 그게 뭐야?
2: 아, 콩순이 머리띠야. 내가 너희들 것도 만들었어. 하나씩 가져가.
1: 우와, 우디 최고.
4: 너무 귀엽다. 난 잠잘 때도 쓰고 잤네.
3: 뭐?
4: 우와, 콩순이네.
5: 우와, 콩순아, 같이 놀자.
4: 콩순이가 어디로 갔지?
1: 콩순아.
3: 우와, 내 인기가 이렇게 많아지다니.
6: 어? 콩순이 지나가십니다. 잠깐, 지금은 바쁘셔.
3: 얘들아, 먼저 갈게.
6: 조심조심 가세요.
3: 스타란 정말 피곤하다.
6: 맞아.
2: 슈퍼스타 콩순이, 여기 한번 봐주세요.
3: 어머머.
6: 아이쿠!
2: 또? 얘들아, 이것 봐!
4: 어? 뭐야? 이 사진 진짜 웃기다, 뭉치.
7: 어쩌다 찍힌 거야?
6: 재채기 하다가.
4: 뭐라고? 재채기?
2: 자, 각자 하나씩 가져가.
7: 우와.
4: 너무 맞죠? 뭉치야, 마사인 해줘.
3: 티미, 나야 콩순이.
7: 어서 와. 어? 어. 왜 그래, 콩순아? 무슨 일 있어?
3: 며칠 전엔 내 인기가 제일 많았는데 이젠 뭉치 인기가 제일 많잖아.
7: 아니야, 다들 여전히 널 좋아해.
3: 예전만큼은 아니잖아. 나 다시 인기 스타가 되고 싶어.
7: 다시 인기 스타가 되고 싶다고? 어? 어? 뭉치야.
3: 뭐? 애들이 다시 돌려줬다고?
6: 괴롭대.
7: 그래서 지금은 퓨리 옷이 인기라는 거지.
8: 이야, 이번에는 귀여운 콩콩이 사진이 붙었네.
3: 이건 아빠 목소리인데?
2: 방금 만들었는데 한 장 가져가세요.
0: 고맙다, 코디.
3: 인기는 원래 이렇게 빨리 바뀌나?
7: 콩순아, 왜 인기를 얻고 싶은 거야?
3: 왜냐하면 잘 모르겠어. 인기도 좋긴 한데 그냥 너희들이랑 같이 놀 때가 제일 재밌고 행복했어.
6: 나도.
7: 고민이 해결돼서 다행이다.
3: 얘들아, 나랑 같이 춤추러 갈래?
7: 춤? 어디로?
3: 따라와.
0: 자, 다음엔 어떤 게 나오려나?
3: 함께 춤추자. 셋, 나도.
7: 부끄러워.
2: 즐거워 보이네.
3: 저기, 어? 사진 그만 찍고 같이

0: 어? 우와, 행운의 네잎클로버잖아.
1: 보미, 이거 봐라. 비미, 조심해.
0: 왜 그래, 콩순아?
1: 비미, 방금 공을 보지도 않고 피한 거야?
0: 어? 내가 그랬어?
2: 콩순아! 어? 공 찾았어!
0: 우와, 행운의 네잎클로버 덕분인가 봐.
1: 행운의 네잎클로버? 그 네잎클로버 진짜 행운을 가져다 주나 봐.
0: 그러게. 행운의 네잎클로버야. 여기서 편히 쉬고 있으렴. 밭에서 샌드위치 만들 재료 좀 따올게.
2: 이 풀이 진짜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1: 응, 벌써 두 번이나 행운이 있었다고.
2: 그럼 나도 잠깐 빌려볼까? 행운아, 행운아, 나한테도 와줘.
1: 나도
2: 나부터야. 클로버가 돼버렸네. 이렇게 붙이면 어때? 다시 내 클로버가 됐지?
1: 우리 때문에 키미의 행운이 사라지면 어떡해?
2: 에이, 설마. 키미.
0: 호스가 고장난 건지 갑자기 물이 뿜어져 나와서 행운의 네잎클로버가 있는데 이상하네.
2: 이제 어떡하지?
1: 어떡하기? 우리가 네잎클로버 대신

0: 좀 도와줄까? 어?
1: 괜찮아.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기만 하면. 역시 네잎클로버야. 네잎클로버 최고.
0: 잘 먹었습니다.
1: 어? 비가 오려나? 얼마 전에 우산 잃어버렸는데. 행운의 네잎클로버야, 잃어버린 내 노란 우산을 찾아줄래?
0: 내가 꼭 찾아줄 거야, 티미.
2: 그럼 그럼.
0: 노란 우산을 어디서 찾지? 찾았다. 저기야, 교리.
2: 교리. 이렇게 멋진 우산 본 적 있어?
0: 내 우산이랑 바꿀래, 큐리? 티미, 여기 티미 우산 찾았어.
1: 어?
0: 노란 우산을 찾았네.
1: 우산을 여기에 뒀던 게 갑자기 생각났지 뭐야.
2: 뭐야? 그럼 이 노란 우산은?
0: 봐.
1: 우와, 네잎클로버야.
0: 티미, 그게 네잎클로버를 망가뜨릴 생각은 없었어. 정말 미안해, 티미.
2: 미안해, 티미.
1: 그럼 이제까지 다 네잎클로버가 아니라 너희가 만들어준 행운이었다는 거야? 정말 고마워.
0: 뭐라고?
1: 네잎클로버 없어도 돼.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 있다는 게 최고의 행운이니까.
0: 붕어빵 맛있겠다.
3: 간식으로 붕어빵이나 먹을까?
0: 네.
4: 어서 오세요. 몇 개 드릴까요?
3: 10개 주세요.
4: 자,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0: 감사합니다.
1: 우와! 빨리 먹어보자.

0: 제 오지가
1: 따라가 보자.
0: 규리야 어딨니?
1: 규리야.
2: 얘들아 저기.
3: 혼자 뭐 하는 거지?
1: 규리.
3: 뭐 하는 거야?
2: 붕어빵한테 물을 먹인 거지? 맞지?

0: 친구랑 놀고 있었다고?
1: 그럼 그 붕어빵이 내 친구라는 거야?
2: 먹는 걸로 장난치지.
3: 잠깐만 얘들아. 사실대로 말하면 효리가 슬퍼할 거야.
1: 붕어빵을 친구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
2: 맞아.
3: 그래도 지금은 효리가 행복해 보이잖아.
4: 맞아. 어쩔 수 없지 뭐. 알겠어.
0: 괜찮아, 큐리. 방법이 있을 거야.
3: 좋은 생각이 있어.
5: 어머, 콩순아.
3: 엄마, 큰일 났어요. 큐리 친구가.
0: 이렇게 됐어요.
5: 이게 뭐야? 큐리야, 왜 붕어빵을 바로 안 먹고 이렇게 썩혔어?
3: 큐리는 이 붕어빵을 자기 친구라고 생각한다고요. 어?
0: 맞아요. 친구를 어떻게 먹어요?
5: 뭐? 아니, 이건 붕어빵이잖아. 붕어빵. 음식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 큐리야, 이 붕어빵은 음식이야. 빵을 안 먹고 썩히니까 산에서 이렇게 파란 곰팡이가 생긴 거라고.
3: 엄마!
5: 왜? 큐리도 알 건 알아야지. 그치? 여기 아까 사놓은 붕어빵이 있지. 큐리야, 잘 봐. 이 붕어빵 안에 달달한 팥이 들어있어. 응? 맛있다. 자, 큐리야, 너도 먹어봐.

0: 깜짝이야.
1: 방금 뭐라고 한 거니?
2: 붕어빵이 맛있대요.
3: 붕어빵이 그렇게 맛있었어?
4: 콩순이니?
3: 네.
4: 짜잔.
3: 아빠요? 이게 뭐예요?
4: 아빠가 만든 솜사탕이지.
3: 아니야, 쭈리. 이것도 친구가 아니라 먹는 거라고. 쭈리.
5: 자, 여기 맞지?
3: 쭈리야.
5: 너희들이 큐리 친구들이니? 넌 팀이고?
6: 네, 맞아요.
5: 길을 잃은 큐리를 만났는데 팀이네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 다음부터는 모르는 길로 다니면 안 돼. 알았지? 그럼 나는 해결해야 할 사건이 많아서 이만.
2: 우와, 진짜 멋있다.
3: 나도 경찰하고 싶어.
6: 큐리, 왜 그래?
3: 뭐? 비행기가 사라져버렸다고? 좋았어! 사건 접수! 이 콩순이 경찰이 도와줄게!
6: 그렇지만 경찰은 멋진 경찰 모자랑 빛나는 배지도 있어야 하고

0: 그리고 엄청 빠른 경찰차도 있어야 하는데.
1: 내가 내게 모자로 변신해 줄게. 나도 경찰놀이 하고 싶어.
2: 고마워 포미. 모자는 입고. 어? 잠깐만. 공순이 경찰이 번개보다 빨리 찾아줄게. 출동!
1: 출동! 빈뽕 빈뽕 빈뽕.
2: 찾았다! 미용이 자 여기. 잃어버린 비행기 맞지? 미용.
1: 어? 공순이 경찰, 이 비행기가 아니라는데?
2: 이게 아니야?
1: 비행기가 동글동글하고 재밌는 소리도 난다고.
2: 그런 비행기도 있었나? 아무튼 걱정하지 마. 이 콩순이 경찰이 꼭 찾아줄 테니까. 다시 출동. 비행기가 어디에 있을까?
1: 저기 에이, 탬버린이잖아.
2: 동글동글하고 재밌는 소리도 나네. 소리는 엉뚱하니까 아마도 찾았다. 소리 비행기. 그렇지만 동글동글하고 소리도 나는걸.
1: 맞다 탬버린은 날지 못하지.
2: 저게 큐리의 비행기라고? 아무튼 큐리의 비행기를 훔쳐간 범이 공순이 경찰이 가만두지 않겠다.
0: 같이 가.
2: 범이 잡아라!
1: 공순이 경찰, 조금만 더 빼지.
2: 놓칠 수 없지.
1: 비바
2: 공순이 경찰이 경고한다. 범인은 당장 멈춰. 괜찮아 얘들아.
3: 참. 뭐? 범인? 비행기를 가져가? 내가?
2: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3: 난 범인 아니거든.
4: 난 코디거든.
2: 코디?
0: 진짜네.
2: 아니, 소리가 저 풍선이 자기 비행기라고 해서 나는 코디 네가 풍선을 가져간 범인인 줄 알고.
4: 뭐라고? 저 풍선은 말이지 내가 가져간 게 아니고 새로 발명한 헬멧을 시험해보려고 나왔다가 우연히 큐리의 풍선을 발견했었어. 풍선에 큐리랑 똑같이 생긴 스티커가 붙어있길래 큐리 것 같아서 가져다 주려는 길이었다고.
2: 아하, 그랬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공순이 경찰이 사과할게, 코디.
0: 큐리, 그런데 풍선이 동글동글하긴 하지만 재밌는 소리가 나진 않잖아. 진짜 재밌는 소리가 나는 비행기 맞네.
2: 공순이 경찰, 사건 해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EBS IM 포키젤?
2: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M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줄무랑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창주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뿅뿅.

나도 잡을 수 있을까? 넌 잡았어? 언제 잡을 수 있을까? 어디서 잡을 수 있지? 왜 잡을 수 없을까? 뭘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잡을 수 있지? 어디서 잡을 수 있지? 뭘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잡을 수 있지? 저러면 잡을 수 있을까?

모두가 기다려온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 대 러시아, 러시아 대 대한민국의 경기가 있는 날인데 오늘 날씨는 바람이 불면서 약간은 선선한 날씨로 양팀 선수 대한민국의 기성용 선수 오른쪽으로 패스 연결합니다. 두 명이 압박 수비를 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문전에서 기습적인 중거리 슛을 시도했으나 골키퍼의 선방으로 득점까지 연결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골을 잡은 대한민국 그래도 원말 강슛! 아! 골대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전국이 20도를 밑돌며 다소 선선한 날씨를 보이지만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한낮엔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하루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는 구름이 많이 끼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목요일인 모레 오전 사이에는 동해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0: 바람도 강하게 부는
1: 거야. 카던지 말던지.
0: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2 내지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어.
1: 휴대폰이잖아. 놔줘 놔줘 놔줘. 숲속으로 가라고?

잘 되나 해봤어. 휴대폰이 좋긴 좋네. 어? 그래, 그래. 번호를 누르라 이거지?

가운데서 길게 넘어온 패스. 대한민국 선수가 캐럴드바스에서 드리블을 하던 수비의 발에 걸려 넘어졌지만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는 양 팀의 전력을 평가해볼 수 있는 평가전으로서

0: 걱정하지 마. 번호를 누르면 되니까.
1: 양 팀 선수들 경기 전반 종료가 임박해질수록 시원한 목.
0: 다시 한번 눌러볼게.
1: 안드레 아르샤빈이 중앙 수비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0: 흥, 왜 빨리 안 받는 거지?
1: 오른쪽에서 크로스 연결된 볼이.
0: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1: 오른쪽 수비수 뚫고 한 번에 길게 연결된 볼.
0: 이젠 도망가야 해. 지금이야.

0: 엄마, 저기, 저기! 이 나무는 어때? 엄마, 이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1: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삶에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이건 됐고.
0: 저기로 가네?

들이마시고 다시 내뱉고 들이마시고 산타 할아버지는 지금 휴식이 필요하신 거예요.

다 내 거 아니었어?

으악!

0: 이틀이는 도움이 필요하겠는걸. 이제 됐다.
1: 하나, 둘, 셋!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냥 가버리네. 아, 곰한테 배우면 되겠다. 곰아, 얼음이 너무 미끄러워. 스케이트를 탈 수가 없어. 어? 아직까지 자다니. 어서 일어나, 곰아. 항상 잠만 자. 아하! 딱딱딱. 곰의 스케이트가 어디 있을 텐데? 공이잖아. 얍! 으이! 아하! 이거면 되겠어. 못 타봤을 거야.

0: 드디어겠네. 어서 스케이트 타자.
1: 꼭 스케이트를 타고 말 거야.

0: 어디서 받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직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솔.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5: 안녕.
6: 재밌게 복구해요.
7: 와 놀이터다.
8: 빙글빙글 쌩쌩.
9: 정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0: 내일 떠나자.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3: 순한 킬킬.
11: 진물엔
14: 덕분한
15: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7: 소풍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정사각형 소풍이 제일이지.
18: 이봐 이 홀수 모임 소풍에 올 거지.
19: 곧 갈 거야. 클럽 소풍 날에는 내가 좀 바쁘다든.
20: 그러니까 말이야. 너희 둘 다 이따가 계단 클럽 소풍에도 가야 해. 너도 가야지 이시비.
21: 거기서 보자 삼.
22: 와우 클럽이 이렇게 많았구나. 몰랐네.
21: 오늘이 클럽 소풍 날이거든 29. 너도 클럽을 찾으면 아마 다른 넘버블록들과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를테면 너는 홀수블록에 속할까 아니면 짝수블록에 속할까?
22: 날 따라와봐. 가로에 블록 두 개를 놓고 위로 쌓았을 때 맨 위에 블록 한 개가 남으면 홀수블록이야. 나도 위에 블록 한 개가 남네. 블록 하나가 남는 난 홀수블록이야. 그런 것 같네. 보다시피 너는 9로 끝나잖아. 9로 끝나는 숫자들은 전부 홀수야. 나처럼.
19: 나도 있어. 클럽에 온 걸 환영해 이시구.
22: 헬멧이 마음에 들어. 클럽 멤버라는 소속감이 들어서 좋은걸.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클럽도 있을까?
21: 가서 살펴보자. 정사각형 클럽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19: 오.
21: 얘들아 안녕. 내가 큐브 클럽을 새로 만들었어.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
19: 난 두 클럽 다 가입됐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돼. 다 블록 케이크야.
21: 정사각형이 만들 수 있다면 정사각형 클럽에 들어올 수 있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아야 하지.
22: 그건 못할 것 같은데.
21: 큐브 클럽에 들어오려면 나처럼 큐브를 만들 수 있어야 해. 이렇게.
22: 불가능해. 근데 이게 새 클럽이라고 했지? 그럼 누구든지 새로운 클럽을 만들 수 있다는 건가?
21: 그럴걸.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만 정하면 돼.
22: 예를 들면 끝자리가 9인 숫자들을 위한 끝자리 9 클럽 같은 거? 그거 마음에 든다. 정사각형에 구멍이 뚫렸네. 오! 구멍 뚫린 정사각형 클럽은 어떨까? 8, 12, 16 그리고 구멍 뚫린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클럽.
21: 그거 좋은데? 정사각형과 관련된 거라면 뭐든 재밌지.
22: 만들 수 있는 클럽이 굉장히 많겠는데?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23: 나는 29 그리고 나는 클럽을 좋아해. 속하는 것도 만드는 것도 좋지. 구멍 뚫린 정사각형 클럽처럼 말이야. 클럽 멤버라는 걸 나타내주는 게 있으면 좋은데. 배지 같은 거. 클럽 배지. 이거 봐. 구멍 뚫린 정사각형 배지. 정사각형 클럽을 위한 정사각형 배지는 어때?
21: 오, 고마워 29.
23: 에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슈퍼 직사각형 클럽
22: 만세. 오!
23: 계단 클럽
12: 만세.
23: 11 축구 클럽
18: 예.
24: 멋져.
23: 넌 직사각형 여러 개로 분리될 수 있어? 오히려 그 반대야. 난 다른 블록들과는 다르게 직사각형으로 분리되지 않는 소수거든. 그러면 복잡하니까 소수 클럽이라고 하면 어때?
22: 와.
23: 24는 딱 완벽한 직사각형이니까 슈퍼 울트라 직사각형 클럽으로 하자. 정사각형 클럽. 너는 스파이 13 클럽이야 26.
22: 오, 13이 돌. 옵스.
23: 해체 클럽. 큐. 큐브 클럽, 레인보우 세븐 클럽, 예! 그리고 나의 새로운 클럽, 끝자리 9 클럽.
21: 너한테 딱 맞는 클럽이 하나 더 있어. 위풍당당 20 클럽. 이제 다 모였네.

0: strange.
1: Tea, anyone?
2: Mm-mm-mm. Not for me.
1: Note.
0: Note. So, what is it?
1: A note. It makes music.
0: Super.
2: Oh.
0: Smashing.
1: Note. Notes. Oh. Terrific tune.
3: Excellent.
1: Nice noise.
0: Ten.
1: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0: Skipping. Fantastic.
1: Tens.
2: No! Nasty noise!
1: Stop, S. You're making too many of everything.
0: Silly me!
2: Now what?
1: Tens. Tremendously tiring work.
4: Lovely lullaby.
1: Lots.
0: Nice.
2: Stop.
1: Time for tea.
2: One.
4: Silence.
5: Sam, 일찍 왔네. 근데 데려가면 안 돼.
6: 왜? 선클럽 모임이 있는 날이잖아.
5: 그래, 근데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새 관찰을 먼저 하는 건 어떨까?
6: 나 새 관찰 진짜 좋아하는데.
5: 잘 됐네. 이따가 보자.
6: 오, 읍새. 내 삼안경을 깜빡했네. 삼안경. 오, 오늘 여기서 파티가 있나? 어? 15잖아?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눈에 띄지 않는 게 좋겠다. 삼 두 개는?
5: 육. 고마워, 육. 일찍 왔네.
7: 응, 나만 왔어. 삼은 절대로 안 했지.
5: 슈슈? 절대로 삼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6: 파티라니 정말 재밌겠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들키기 전에 나가자. 여기잖아. 빨리 숨어. 오. 삼이 새기면 바로
8: 구.
7: 안녕 구. 진짜 멋지게 장식했네. 삼은 못 봤지?
8: 여긴 나 혼자밖에 없어.
7: 좋아. 도와야 하지만 금방 다시 올게. 모자 멋지네.
6: 들킬 뻔했잖아. 들키기 전에 가자. 어? 진짜 구잖아. 숨어. 삼이 내게면
7: 12.
8: 재미있네. 삼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7: 여긴 너랑 나뿐인걸?
8: 잘 됐네. 삼은 들여보내면 안 되는 거.
9: 너 이리 와.
6: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한테 삼이 하나 더 있으면. 그렇게 되면 변신해서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삼이 다섯 개면 바로
5: 15.
6: 우리는 어쩌고? 우리도 알아. 삼이 다섯 개면 바로

0: 15? 넌 15가 될 수 없어.
1: 우리가
0: 15야. 파티를 시작하자. 다들 모여봐. 쉬쉬. 진짜 15잖아. 다들 숨어.
1: 아유, 성이 6개면
2: 18이지.
0: 맞구나. 다들 숨을 곳을 찾아. 30이 3이랑 같이 도착하면 다 같이 점프하면서 서프라이즈를 외칠 거야.
3: 알겠어?
2: 아, 아주 잘 알겠습니다.
0: 18? 어, 넌 벌써 와 있는 줄 알았는데?
2: 아닌데.
1: 3이 7개면 21.
4: 아니야, 사실 나였어. 어, 그 숨기 좋은 데가 없나 찾고 있었어.
0: 내가 늦은 건 아니지?
1: 성이 하나 더 있으면?
5: 굉장하지? 아니, 그러니까 나라고 23! 맙소사, 3 안 왔지?
4: 나야, 3이 9개. 그러니까 27이지.
6: 아, 여기 모여있네. 다 온 거야? 30 도와줄까?
1: 나 여기!
7: 3이 새 관찰하러 갔다고 하지 않았어, 15? 어디에도 안 보이는걸?
0: 어, 이런. 3을 못 찾으면 준비한 깜짝 파티가 다 물거품이 되는데.
1: 이 파티 주인공이 나라고?
0: 물론이지. 네가 3클럽의 창립 멤버니까. 3클럽에 있는 모두가
8: 3으로 만든 숫자.
7: 네가 있으니까 3클럽이 존재하는 거라고. 세상에 둘도 없는 3.
8: 서프라이즈! 3이 10개?

0: different sound.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상.
6: 어, 해보고.
5: 주유소 사고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중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일곱, 여덟.

농장 놀이를 해봐요. 이야 이야우. 누가 살고 있나? 사자! 야! 아, 나도 같이 놀아도 돼?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치!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식물엔
1: 덤덤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1: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3: 시원해.
1: 언제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재미도 좁아.
1: 하하, 못 맞췄지.

0: 피겨 스케이팅! 둘이 함께 피겨 스케이팅! 16이 두 개면?
1: 팔이 네 개! 옥토블록 회전 기술! 1, 2, 3, 4, 5, 6, 7, 8! 회전 기술! 팔이 네 개면? 사과 8개!

0: 차가 8개면
1: 이가 16개. 춤 한번 추실까요? 이가 16개.
2: 1이 31개.
1: 이가 16개.
0: 차가 8개. 다리 4개.
3: 16이 2개.
2: 32가 하나. 우후! 32.
3: 우후! 16.
0: 8. 4.
2: 나랑 둘 사람 만들지 않을래?
4: 좋아!

잠깐 기다려.

0: easy. Chewy. Choo-choo! All aboard! Ah! Cha-cha-cha-cha-cha! Cha-cha-cha-cha-cha! Shoo-wop de shoo-wop! Shoo-bop de shoo-wop! It's a soft shoe shuffle with a shimmy shimmy shake. We thud, thud, thud.
1: Come on, everybody. And we thump, thump, thump, 'cause we're doing our thing.
0: Now slither with the rhythm, that's the way you've got to move it.
1: For a nice cup of tea.
2: Oh! How are we going to get back?
3: I don't know.
0: Shimmy, shimmy, shake. Shh.
2: P-sh. Oh.
0: P-shop.
2: Oh. Oh. Oh.
3: Cha, cha, cha. Didn't say a word.
0: Sh-ip.
3: Ship.
4: Oh.
2: Ho there, shipmates. Arr to the rescue.
1: Anyone for tea?
2: Hooray.
1: All aboard.
2: Now that's what I call a workout.
5: Kid and team.
6: Yay!
5: 정사각형팀?
7: 예!
5: 올해 계단팀 때 정사각형팀의 보물찾기 다들 준비됐어?
7: 예!
5: 가장 많은 트로피 조각을 가져오는 팀이 이기는 거야. 자신만의 기술이나 재주는 뭐든지 사용할 수 있어.
8: 오, 재미있겠는데? 나라면 문제 없지. 나는 36이고 나는 재주 부리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
5: 그러면 가지 말고 구경해. 이 대회에서는 안 되는 건 없거든. 출발을 외치기 전에 시작하는 것도 가능해.
9: 우리가 한 발 앞설 것 같은데?
10: 정사각형들 가자. 쫓아가야지.
9: 저기 있다. 다음 트로피 조각. 나에게는 완벽한 7계단 계획이 있지.
5: 1단계. 헬리콥터를 불러서 철창이로 오게 하자.
8: 2단계. 철창을 향해 밧줄을 내리고.
5: 3단계. 거대한 트로피 조각을 먹는다.
11: 어? 방치바다가 큰 코 다치지.
9: 잡아라.
12: 계란 모양 감지. 이상무.
13: 봐. 저기 있어! 들키지 않고 어떻게 가져오지?
11: 계단 모양이 아니라 아쉽다.
14: 숨어! 빨리! 바닥에 누워!
11: 막수사!
12: 경보! 계단 모양이 아닌 도형 감지!
9: 완벽한 위장술이야.
12: 계단 모양 감지. 이상무.
10: 이것 봐. 정사각형은 양쪽으로 계단을 만들 수 있어.
13: 응? 우리도 할 수 있네. 진짜 감쪽 같다.
12: 빕. 오.
13: 오.
12: 아.
10: 들키기 전에 어서.
12: 침입자 감지 경고. 삐리삐리 삐리삐리 삐리삐리.

0: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1: 다들 다시 모였네. 트로피 조각을 세어보고 누가 이겼는지 보자.
2: 난 아무것도 몰라.
0: 내가 찾은 건 누구한테 줬더라? 잠깐, 내가 누구한테 줬지?
3: 물어봐줘서 정말 고마워. 28이 나한테 첫 번째 트로피 조각을 줬어. 내가 계단 모양이었을 때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조각은 16이 줬지. 내가 정사각형 모양일 때.
4: 잠깐만, 그럼 너는 계단 팀이야? 아니면 정사각형 팀이야?
3: 그래, 좋은 질문이야. 난 둘 다야. 정사각형 팀이기도 하고 계단 팀이기도 하지. 난 재주 부리는 걸 좋아한다니까. 나는 퍼즐 천재 36이야.
2: 근데 누가 이긴 거야? 계단 팀이야? 정사각형 팀이야?
1: 간단해. 공동 우승이야. 왜냐하면 36은 두 팀에 모두 속하니까. 잘 사용하면 아주 멋진 재주인걸.
5: 아, here I am. But I don't know who I am. Let's take a look. I know. I'm brown. Oh, I say, a hat. Oh, it'd look better if it was brown too. Boom! What a discovery! I can turn things brown. Oh, the earth beneath my feet. That should be brown too. Lovely bit of earth. Now, exploring time. Let's see what else is brown. What have we here?

0: That's six. One more to win it. We have our winners!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꺾이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5: 꾸렁꾸렁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주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하트의 비밀.
11: 화창한 오후 꼬마 버스들이 차고지에 모여 있어요.
12: 이게 다 뭐야?
13: 내 새로운 보물들이야. 어때? 정말 멋지지?
14: 또 보물들을 주워온 거야?
13: 보물이라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구한 것들인데.
12: 곰을 맞는 것 같은데.
15: 다들 모여있네. 얘들아.
16: 어? 하트.
13: 어떡해.
16: 하트.
15: 난 괜찮아.
13: 괜찮기는 무슨. 내 소중한 장난감이 망가졌잖아.
12: 뭐? 로기, 네 물건 때문에 하트가 다쳤잖아.
13: 그래? 그러게, 잘 보고 다니지 그랬어.
15: 뭐라고? 로기 너? 하트, 어서 정비소에 가봐야겠다.
12: 알았어. 자, 다 됐다.
15: 고마워요, 하나 언니.
12: 자,
15: 하트, 이제 괜찮아?
12: 그런데 어쩌다 타이어에 구멍이 난 거야?
15: 이게 다 로기 때문이에요. 응? 로기가 또 쓸모없는 물건들을 잔뜩 늘어놓는 바람에 받고 말았어요.
12: 로기, 친구들이 다니는 곳에 물건들을 늘어놓으면 위험해. 깨끗이 치워놓도록 해. 알았지?
15: 네.
14: 얼른 치우고 운행 나가자.
13: 알았어.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14: 물건을 치우지도 않고 갑자기 어딜 가는 거야? 로기. 아직도 안 온 거야? 이제 운행 나가야 하는데.
13: 라니. 나왔어.
14: 로기, 왜 이제 온 거야?
13: 자. 이것들 구해오느라 좀 늦었어.
14: 뭐? 하나 언니가 치우라고 한 물건들도 아직 안 치웠잖아.
13: 이건 꼭 필요한 물건들이거든. 운행 갔다 와서 치울게. 그럼 어서 가자.
14: 같이 가.
11: 라니와 로기가 운행을 나간 사이 하트가 차고지로 찾아왔어요.
15: 얘들아.
17: 다들 어디 갔지?
15: 뭐야? 또 고무를 주워왔잖아.
12: 로기 정말 너무해.
15: 자.
17: 수레에서 뭐가 떨어졌나 보네.
15: 와, 정말 멋지다.
12: 하트.
15: 하나 언니.
12: 여기에 있었구나.
15: 네.
0: 어? 자, 하트, 이거 네 거야?
12: 정말 멋지다.
14: 아, 그건
12: 내가 달아줄게.
14: 네? 아, 아니에요.
0: 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14: 아, 로기가 오기 전에 다시 갖다 놓으면 괜찮겠지?
12: 네, 좋아요.
14: 저 어때요?
12: 우와, 멋진데.
14: 정말요?
12: 응, 꼭 레이싱카 같아.
10: 자. 하나.
0: 루키, 무슨 일이야?
10: 응급 상황이야. 지금 바로 출동해 줄 수 있겠어?
12: 알겠어. 바로 갈게. 어서 가자, 하트.
14: 네.
12: 자.
14: 안녕하세요.
18: 어? 하트 왔구나.
12: 어떻게 된 거야?
19: 아무래도 고장이 난 것 같아.
12: 하트, 수리하려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먼저 정비소에 가 있을래?
14: 네, 알겠어요. 그럼 먼저 가볼게요.
12: 고마워.
19: 잘 가.
11: 하트는 하나를 내

0: 내려주고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1: 하트 안녕.
2: 어, 안녕.
1: 날개 멋지다. 어? 정말 잘 어울리는걸.
2: 날개?
1: 응, 여기 뒤에 달린 거.
2: 어? 아! 날개 떼는 걸 깜빡했잖아. 얼른 가서 떼어야겠어.
1: 잘 가, 하트.
2: 어, 아, 안녕. 모기가 오기 전에 얼른 날개를 떼야 하는데.
3: 없어졌어. 내 날개가 없어졌다고.
1: 갖고 오다가 떨어뜨린 거 아니야?
3: 아니야. 분명히 운행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
2: 어떡해. 로기가 날개를 찾고 있잖아.
3: 대체 어디 간 거야?
2: 어서 날개를 떼야겠어. 꿈쩍도 안 하잖아. 로기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돌려줄까? 하지만...
3: 뭐야, 하트? 쓸모없는 물건이라며? 내 물건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
2: 안 돼!
1: 하트! 로기가 날개를 잃어버렸다는데 혹시 못 봤어?
2: 날개? 난 본 적 없는데.
1: 그래? 그럼 같이 찾아보자.
2: 난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1: 하트!
3: 왜 저러지?
2: 이걸 어떻게 다시 돌려놓지?
4: 요요요요요요요. 어? 하트잖아. 하트.
2: 어, 가니? 어쩌지? 가니가 날개를 보면 안 되는데. 어떡해. 어?
5: 안녕, 하트.
2: 아, 안녕하세요. 아, 그래?
4: 분명히 하트가 있었는데.
2: 아, 다행이다. 이제 어쩌지?
3: 잠깐만요. 어? 혹시 제 날개 못 보셨어요?
2: 여기잖아.
3: 엄청 멋지게 생긴 날개예요.
5: 못 봤는데.
3: 아, 저기 혹시 날개?
1: 나도 못 봤는데.
3: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2: 로기. 어쩌지? 저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데. 뭐지? 그래, 바로 이거야.
0: 하트는 울퉁불퉁한 시골길에 도착했어요.
2: 여기를 힘껏 달리고 나면 날개가 빠지겠지. 자, 간다. 야, 떨어졌나? 조금만 더 빨리 달리면 되겠어. 이젠 떨어졌겠지?
0: 하트는 결국 날개를 떼지 못하고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2: 아무도 없겠지,
1: 하트?
4: 어?
3: 왜 그렇게 놀라?
2: 아니에요. 하나 언니, 수리는 끝난 거예요?
6: 다친 차들이 많아서 하루 종일 걸렸지 뭐야.
2: 그렇구나.
6: 그런데 뭘 했길래 이렇게 더러워진 거야? 빨리 세차해야겠다.
2: 저 그 전에 날개 좀 떼주실 수 있어요?
6: 어? 잘 어울리는데 왜?
2: 어서요. 네?
6: 알았어. 그럼 정비소로 가자.
2: 이제 됐다.
7: 여기서 뭐해?
2: 그게...
3: 어? 이건 내 날개잖아. 네가 찾아준 거야? 정말 고마워.
2: 로기가 오해한 것 같은데 어쩌지? 그래, 사실대로 말해야겠어. 로기, 사실은... 이 날개 내가 가져갔었어!
3: 뭐?
2: 너무 멋있어서 너물에 한번 달아봤었거든. 금방 돌려놓으려 했는데 안 빠지는 바람에 그만... 정말 미안해.
3: 아, 그런 거였구나. 내 선물이 마음에 들었다니 정말 다행이야.
2: 선물?
3: 실은 내 보물들 때문에 네가 다쳐서 정말 미안했거든. 그래서 사과하려고 널 위해 준비한 거야. 아플 거지?
2: 로기, 정말 고마워. 내 마음에 쏙 들어.
3: 아이, 다행이다. 앞으로는 네가 다치지 않게 잘 정리해 놓을게.
2: 약속하는 거다.
3: 그럼 이 로기님은 약속은 꼭 지킨다고.
7: 맨날 나가는데
3: 얘들아. 자, 안녕.
1: 이게 다 뭐야?
2: 또 이렇게 잔뜩 가져오면 어떡해.
8: 얘들아 안녕.
1: 하트.
9: 너까지 고무를 주워온 거야?
2: 응? 로기를 따라가 보니까 멋진 물건이 정말 많더라고.
1: 뭐? 이러다 차고지가 쓰레기장이 되겠어.
2: 걱정 마. 우리가 잘 치울게.
3: 맞아, 맞아.
7: 정말 못 말려.
10: 이렇게 하트와 로기는 서로를 이해하고 더욱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1: 조이의 마술 공연.
10: 화창한 오후, 꼬마 버스들이 조이의 마술 공연을 보러 왔어요.
1: 조이 마술 공연 정말 오랜만에 본다.
4: 응, 기대돼.
1: 그런데 왜 우리만 있지?
3: 그러게.
9: 오늘 공연 안 하는 거 아니야?
3: 뭐? 말도 안 돼.
1: 이상하다. 우와, 시작하나 봐.
4: 재밌겠다.
11: 조이의 마술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 우와.
11: 지금부터 마술쇼를 시작하겠습니다.
3: 관객들이 없어서 조이가 실망했나 봐.
4: 어떡하지?
7: 대신 우리가 더 크게 환호하자.
4: 그래.
11: 짜잔.
1: 우와. 우와.
11: 자.
4: 로기 자면 어떡해?
9: 졸리단 말이야.
11: 자, 분명히 안에 아무것도 없죠?
9: 이제 모자에서 비둘기 나올 차례네.
11: 자!
4: 끝났다.
9: 오늘 조이 공연 어땠어?
3: 살짝 지루하지 않았어?
4: 어떤 마술을 할지 다 아니까 지루하더라고.
1: 맞아.
4: 조이! 조이! 그게 아니라요.
12: 오랜만에 왔는데 미안해 얘들아.
4: 아니에요. 조이 마술이 너무 재미있어서 많이 보는 바람에 그랬나 봐요.
3: 맞아요.
12: 안 그래도 요즘 관객이 많이 줄어서 고민이었거든.
1: 조이.
9: 그럼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마술을 하는 건 어때요?
12: 새로운 마술?
9: 네. 그럼 관객들도 예전처럼 자주 보러 올 거예요.
12: 하지만 난 관객들이 어떤 마술을 좋아할지 모르겠는걸.
4: 저희랑 같이 알아보면 되죠.
12: 정말? 그래줄 수 있니?
3: 물론이죠. 저희만 믿으세요.
12: 정말 고마워.
1: 뭐냐.
10: 꼬마 버스들과 조이는 지미와 제니의 공연을 보러 왔어요.
7: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참
1: 조이 다 왔어요.
11: 고마워.
7: 꽃잎만봐도 뚱하는 우리 사이 신비한 마법 같아. 세상에서 가장 너와 나.
1: 지미와 제니 노래는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12: 정말 좋은데?
4: 조이, 공연은 어땠어요?
12: 정말 즐거웠어. 그래서 말인데, 나도 공연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건 어떨까?
4: 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1: 노래에 맞춰서 마술을 선보이면 관객들이 더 즐거워할 거예요.
11: 우와, 정말 재밌겠는데? 고마워, 얘들아.
1: 버려.
10: 다음으로 꼬마 버스들과 조이는 자동차 놀이동산에 왔어요.
12: 여긴 왜 온 거야?
4: 친구들이 제일 신나하는 곳은 놀이동산이거든요.
1: 우와, 재밌다.
3: 신난다. 어서 타러 가자.
1: 오기, 같이 가.
4: 정말 못 말린다니까.
11: 와, 정말 재밌겠는데?
4: 보는 것도 재밌지만 직접 타면 훨씬 더 재밌어요.
13: 맞아요.
11: 직접 타면 더 재밌다고? 아, 얘들아.
13: 네?
11: 놀이기구를 직접 타듯이 마술도 직접 체험해보면 어떨까?
4: 그럼 조이랑 같이 마술을 하는 거예요?
11: 관객들이 공연에 직접 참여하면 마술을 더 즐겁게 관람할 수 있을 거야.
4: 우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10: 조이는 꼬마 버스들과 함께 차고지로 왔어요.
11: 얘들아, 정말 고마워. 너희 덕분에 재밌는 마술이 많이 떠올랐어. 그런데 친구들 말고 너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1: 그게 당연히 가디언 X죠!
11: 가디언 X?
10: 조이는 꼬마 버스들과 함께 가디언 X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11: 로기, 저 사람이 가디언 X야?
3: 이제 시작해요.
4: 내려줘! 내려달란 말이야!
14: 넌 이제 내 포로다!
15: 멈춰!
14: 에? 아니, 넌... 가디언 X!
15: 따라! 레이저 전! 안 돼!
1: 가디언 X가 아이를 구했어!
4: 조이, 어때요?
11: 이야! 가디언 X 정말 멋있는데! 덕분에 좋은 아이디어도 떠올랐어.
4: 와, 그게 뭔데요?
11: 가디언 X처럼 멋지게 인지를 구하는 마술을 하는 거야. 어때?
1: 우와, 재밌겠다.
11: 고마워, 얘들아. 나 열심히 준비해볼게.
1: 저희도 도울게요.
10: 버스들은 친구들에게 조이의 새로운 마술 공연을 알렸어요.
3: 스피드, 샤인, 우리가 정말 재밌는 곳 알려줄까?
16: 그게 어딘데?
4: 누리야.
1: 안녕, 얘들아.
4: 우리 같이 조이의 마술 공연 보러 갈래?
1: 가자, 가자. 조이가 이번 공연에서 엄청난 마술을 보여준대.
13: 와, 재밌겠다.
2: 우리 다 같이 보러 가자.
10: 드디어 조이가 새롭게 준비한 마술을 선보이는 날이 되었어요.
1: 와, 기대된다.
3: 빨리 보고 싶어. 나도.
1: 신사숙녀 여러분, 조이의 마술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특별 진행을 맡은 다요예요.
3: 다요잖아.
1: 오늘은 조이와 함께 직접 마술을 체험해볼 수 있어요. 혹시 공연에 참여하고 싶은 분 있나요?
13: 봉봉이야.
2: 와, 저도 할래요.
1: 그럼 봉봉과 하트는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13: 재밌겠다. 살려주세요.
2: 후후, 널 구하러 올 자는 없다. 하하하.
3: 저게 뭐야? 하트가 악당인가 봐.
13: 도와줘요, 조이.
11: 당장 봉봉을 풀어줘.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지옥!

0: 있지?
1: 어? 어, 무대가 하나도 안 보여.
0: 자. 내가 왜 여기 있지?
2: 내가 나왔잖아. 너무 신기해요.
1: 저기 마술 공연 너무 재밌다.
3: 너 매일 보고 싶어.
4: 어? 축척진 어깨 무슨 일 있니? 그럴 때 나를 한번 따라해봐. 기울어진 얼굴 예쁘지 않아? 웃는 얼굴이 좋잖아.

0: 난 정말 재밌었어요.
1: 최고예요, 조이.
2: 모두 너희가 도와준 덕분이야. 고마워, 얘들아.
0: 뭘요?
2: 내가 너희들을 위해 멋진 선물을 준비했어.
0: 선물이요?
2: 응, 선물. 환상의 불꽃이 피어나라!

0: 타여와 친구들 덕분에 조이가 멋진 마술쇼를 선보일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모두들.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온 거야?
1: 응? 노래? 아니.
0: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0: 어.
1: 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2: 소풍을 가?
0: 가!
1: 가!
0: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짜잔 형도 나나나
2: 유후.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얼굴엔
4: 순한 킬킬.
2: 눈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이런 똥 저런 똥.
2: 네, 오늘 딩동댕쇼는 여기까지.
1: 아우, 벌써 끝나다니 댕구 너무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재밌었죠?
2: 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안녕.
3: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댕구 집에 가야지. 안녕히 계세요.
2: 자, 물건들 챙기세요. 놓고 가지 마시고요.
4: 이게 뭐야?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또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이거.
2: 누가 주인일까요?
5: 저요. 고맙습니다. 때려빵, 때려빵.
2: 모자. 모자 잃어버리신 분.
6: 아유, 제 겁니다, 제 거.
4: 아유, 장군님.
6: 깜빡할 뻔했네.
2: 네네네. 네. 아이고. 아, 네, 챙겨가시고요. 자, 이거 개껌. 개껌 흘리신 분.
1: 제 거예요, 제 거. 아유, 내 소중한 개껌. 큰일 날 뻔했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2: 안녕히 가세요.
1: 아유, 정말. 이게 무슨 냄새지? 강력한 냄새나. 설마.
7: 내 똥. 똥이에요.
1: 똥이라니. 누가 여기에다가 똥을 놓은 거야? 설마?
8: 난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는 아까 벌써 다녀왔습니다.
1: 아, 그래요? 똥이라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누가 똥을 여기에. 아유, 정말.
4: 아니, 댕구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1: 아유, 그게 저기.
4: 설마 저거.
7: 네, 그래요. 똥이에요. 아주 컴컴한 터널에서 콜콜 자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꿍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톡 하고 나와보니 여기에요. 여기 어디에요? 난 똥. 여긴 어디?
1: 어휴, 초로. 아, 이 똥도 누군가가 잃어버린 거 아닐까요? 아, 그럼 우리가 주인을 찾아주는 건 어때요?
4: 뭐? 아니, 오늘 쇼도 다 끝났고 약속 잡혀 있어서 곤란해.
7: 냄새 난다고 피해, 더럽다고 피해. 심지어 난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
1: 너무 슬퍼. 똥아, 걱정하지 마. 쇼를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렇죠, 땡동쌤?
2: 그래, 다시 시작해. 자, 여러분, 얼른 들어오세요. 딩동댕쇼 다시 시작합니다. 자, 같이 외쳐보아요. 똥주인을 찾아보쇼!

0: 사랑을 찾는 소리를 내었는가? 어?
1: 너는 코끼리?
2: 역시 역시 난 커다랗고 멋진 코끼리 똥이었구나.
3: 어디 보자. 흙과 아주 비슷하군. 저 촉촉하니 아주 신선해. 이런 똥은 보통 풀밭에서 볼 수 있지. 다시 보자.

0: 아니, 이 똥은, 이 똥은 내 똥이!
1: 내 똥이!
0: 아니야.
2: 에? 아니에요? 왜요, 왜? 왜 코끼리 똥이 아닌데요?
0: 아, 참. 냄새부터 완전 다르네. 내 똥은 말이지.
3: 기분 좋은 풀냄새가 아주 가득하단다. 내가 풀을 좀 많이 먹거든. 많이 먹는 만큼 똥도 많이 싸. 하루에 약 50에서 100kg. 어른 한 명 정도 무게지. 아, 시원해. 풀이 잔뜩 섞여 있어서 내 똥으로 종이도 만들 수 있단다.
0: 참 놀랍죠?
4: 와우!
2: 내 안에는 풀이 없네. 코끼리 똥이 아니었어.
0: 잠깐, 잠깐! 아, 신호가 왔다.
4: 네?
0: 아, 못 참겠다. 못 참겠어.
4: 어머, 저 화장실, 화장실. 저쪽으로 가세요.
0: 실례합니다.
5: 저런 코끼리 똥이 아니었네.
2: 코끼리 똥이 아니면 난 누구 똥일까?

0: 이번 똥 어디 있는 거야?
1: 이번엔 오, 정말. 코알라네요.
2: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역시 전 귀여운 코알라 똥이었군요.
0: 나의 귀여운 코알라 똥. 이 아니잖아.
2: 어? 왜 또 아니야? 그냥 나 코알라 똥 하면 안 돼? 아니, 같이 가요.
0: 안 돼, 안 돼. 코알라 똥이면 안 돼. 우리 아기 먹어야 된단 말이야.
1: 아기한테 똥을 왜 먹여요?
2: 먹을 게 그렇게 없어요.
0: 아우, 그런 게 아니고요.
3: 우리 코알라들은 유칼립투스 잎을 먹고 사는데요. 거긴 독이 있단 말이죠.
4: 나도 볼, 나도 볼.
3: 안 돼요. 우리 아기 먹으면 배탈 나. 먼저 엄마 똥부터 먹자.
4: 뼈요?
3: 엄마 똥에는 독을 없애주는 미생물, 쉬운 말로 아주 작은 생물이 들어있거든. 그니까 엄마 똥을 먹으면 독을 없애주는 애들이 우리 아기 몸으로 들어가겠지? 그럼 우리 아기도 배탈이 안 나겠지?
0: 봤죠? 코알라 엄마 똥은 약똥! 우와!
1: 독을 없애주는 똥이라니 정말 멋진 똥이네요.
2: 나도 좋은 똥인데.
0: 아, 넌 아니라니까.
4: 홍아! 홍아!
0: 우리 아기가 낳았네. 그럼 난 이만. 똥아, 너도 꼭 주인 찾을 수 있을 거야. 기운내, 힘내.
2: 그럼 난 누구 똥이지? 이러다가 영영 못 찾는 거 아니야.
1: 아니야,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찾아줄게. 나 탱구, 이 개크로 너의 주인이 누군지 반드시 찾아내겠어. 일단 냄새를 조장. 어허, 이 냄새. 알았어. 출동이야.
5: 출동이야.
6: 탱구, 탱구, 탱구, 탱구, 탱구.
0: 조심해, 탱구야. 탱구.
5: 꼭 찾아줘.
1: 빨리빨리. 똥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온 세상을 다 뒤졌더라도 누가

0: 잠깐. 여기서 똑같은 냄새가 나는데. 아니, 너는.
1: 네, 지금 막 똥의 주인이 이곳 딩동댕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바로 나와주세요. 아니, 그런데 저건 뭐죠? 댕구가 하단을 끌고 나오는데 그냥 하단이 아니네요. 아니, 지렁이. 지렁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0: 짜잔, 똥아. 내가 찾아왔어. 넌 바로 이 지렁이 똥이야.
2: 지렁이?
3: 그래, 나야. 지렁이.
1: 목소리 진짜 크시네요.
3: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라고. 밟지도 말고. 어이, 거기 내 똥. 오랜만이네.
0: 아닐걸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자꾸 꿈틀거리는 지렁이 똥일리가요.
3: 와, 이 똥 봐라. 너 내 똥이 얼마나 좋은 똥인 줄 모르는구나. 우리 지렁이는 흙에 있는 썩은 나뭇잎 같은 걸 먹지.
0: 썩은 걸요? 우와.
3: 걱정 마. 내 뱃속에 들어오면 말이야. 내가 소화를 시켜서 아주 영양가 많은 똥으로 바꿔주니까. 아, 소화 끝. 나갑니다. 지렁이 똥.
0: 와, 물감 짜는 것 같아요. 가만 가만. 근데 이렇게나 많이?
3: 많을수록 좋을걸. 우리 지렁이 똥은 영양 덩어리라고. 흙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무와 풀이 쑥쑥 자라게 해주지. 내 똥이 있는 곳은 어디나 건강한 땅. 난 자연을 살리는 아주 멋진 똥이라고.
1: 우와, 지렁이 똥! 지렁이 똥!
4: 난 자연을 살리는 좋은 똥! 위대한 지렁이 똥이다!
3: 그렇지, 그렇지.
4: 지렁이 똥이라 너무 행복해요.
3: 그리고 난 그런 똥을 넣어서 행복해요.
1: 자, 그럼 모두 지렁이와 지렁이 똥에게 박수!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우와, 지렁이는 좋겠다. 멋진 똥을 나서. 코알라 똥도 멋지더라. 약이 되잖아. 우리 똥은 어떨까? 난 내 똥 잘 모르는데. 어? 나도 맨날 화장실은 갔어도 내 똥을 들여다본 적은 없는걸. 똥에 대해 알려줄 사람 어디 없을까? 없을까?
1: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쏭달쏭 똥에 대해 무엇이든 대답해줄 똥막사 이미깡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1: 네,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7: 네, 저는 20년 넘게 똥꼬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똥 잘 싸는 게 진심인 똥꼬 박사 이미깡 쌤입니다.
6: 안녕하세요.
1: 선생님께 누가 먼저 여쭤볼까요?
8: 똥은 많이 쓸수록 좋아요.
7: 네, 똥은 하루에 3번부터 3일에 한 번까지 정상 범위에 속하는데 보통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싸면 좋겠어요.
1: 아, 그러니까 반드시 꼭 하루에 한 번을 놓아야 하는 건 아니군요.
7: 그렇죠.
1: 아, 네, 좋은 정보입니다, 선생님. 자, 다음 질문은 조아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9: 똥박사님, 이건 비밀인데요. 제 똥은요, 냄새가 정말 많이 나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요?
7: 네, 조아 어린이, 똥냄새가 독해서 고민이 많으시군요. 무슨 음식

0: 친구잖아.
1: 자, 또 궁금한 거 선생님께 여쭤볼 사람.
2: 저요. 뭐? 저도 여쭤봐도 될까요?
1: 네네네, 우리 황 단장님 뭐가 궁금하실까요?
2: 아, 네,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인데요. 친구 집이나 밖에 나가면 똥이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밖에 있다가 꼭 집에 돌아와서 똥을 누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 걸까요?
3: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마음이 불안하면 잘 안 열려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열리게 되는데 또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밖에서는 자기 혼자잖아요. 불안하니까 똥을 못 싸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엄마 아빠가 화장실 문 앞에 있거나 친한 친구가 화장실 문 앞에 있거나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껴안고 있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주 똥을 편안하게 둘 수가 있죠.
1: 그렇군요.
0: 그럼 어떤 똥이 잘 나와요?
3: 네, 좋은 똥은 바나나처럼 소세지처럼 그런 모양으로 나오는 똥이 좋은 똥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고 배추나 무, 과일에 있는 그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면 똥이 부드럽고 길게 잘 나오게 되죠.
1: 아, 그러니까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똥이 쑥 하고 잘 나오겠군요.
3: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똥 잘 싸는 자세 배워본 적 있어요?
4: 아니에요.
3: 그럼 한번 배워볼까요?
4: 네.
0: 와, 너무 궁금해요.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따라해봐.
4: 네.
3: 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1: 네.
3: 이 변기에 이렇게 앉았다 생각하고
1: 네.
3: 이렇게 바르게 앉아서 오른쪽 왼쪽 무릎을 이렇게 45도씩 벌리는 거예요.
0: 벌리고?
3: 예, 발이랑 같이 벌려야죠. 팔꿈치 끝을 무릎 끝에 대는 거예요. 잘하네요. 예. 손가락은 깍지 끼고. 예. 그리고 배꼽을 앞으로 내밀어요.
0: 내밀어요.
3: 그리고 고개는 들고.
0: 뜯었어요.
3: 똥 나오려고 하죠?
0: 예. 나올 것 같아요.
1: 아이고, 대구야! 여기서? 조금만 참아. 잠깐만. 오늘 나와주신 이민근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두 분 제일 잘했어. 고마워. 자, 오늘 딩동댕 수업 여기까지.
0: 친구들 모두 안녕.
3: 안녕.
1: 대구야. 고생.
3: 안녕.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얼굴엔
2: 순한길길.
0: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술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계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오늘은 하루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 하고 싶은 것을 그려봐요. 와!
1: 저는 축구를 하고 싶어요.
2: 불량놀이 하고 싶어요.
1: 밥 먹고 싶어요.
3: 책을 읽고 싶어요.
0: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10시예요. 축구할 시간.

0: 덕 잭락 잭락 잭락
1: 배고파. 이게 처음.

0: 아까 12시에 먹었어. 근데 왜 배가 고프지? 맛있는 정말 많이 먹는구나.
1: 그러게.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오늘의 주제는 껌? 아니, 껌을 싸는 그 포장지. 바로 껌 종이다. 껌 종이? 뭐가 특별할까? 자, 일단 자세히 보자. 반짝반짝

종이는 은빛이다. 은으로 만든 종처럼, 은메달처럼 은빛. 껌종이도 혹시 은으로 만들어졌을까? 지금부터 확인 들어간다. 껌종이를 조심조심 심혈을 기울여서 떼어보면 하얀 종이 한 장이 분리된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은처럼 반짝반짝거리는 얇은 은박지. 은박지의 정체는 대체 뭘까? 정말 은일까? 무슨 뜻일까? 그렇다. 은박지의 정체는 알루미늄. 알고 보면 꽤 친숙한 알루미늄. 탄산음료를 담은 음료수 캔이나 가볍지만 튼튼한 사다리를 만들 때도 사용되는 금속이다. 뿐만 아니라 녹이 잘 쓸지 않아 자동차 바퀴를 만들 때도 쓰이는 알루미늄. 그런데 껌은 어떤 이유로 알루미늄을 입힌 은박지로 싸는 걸까?

은박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알루미늄 포일. 얇게 펼친 모습을 자세히 보자. 정말 얇다. 은박지는 얇게 펴지는 금속. 그리고 손으로도 잘 뭉쳐질 정도로 변형이 쉽다. 조금 더 노력해보자. 조심조심 망치질로 완성된 알루미늄 구슬. 제법 쇠구슬 같다. 무게는 어떨까? 기울어진 저울. 반대쪽에 비슷한 크기의 쇠구슬을 올리면 무거운 쇠구슬 쪽으로 기운다. 알루미늄은 가볍다. 얇고 모양이 잘 변하고 가벼워서 껌종이에 알루미늄이 쓰이는 걸까? 또 다른 비밀을 발견해보자. 동그란 금속에 연결된 같은 길이의 세 가지 막대 끝에 동일한 크기의 버터가 올려져 있다. 세 개의 막대가 꽂혀 있는 동그란 금속에 열을 가해보자. 어떻게 될까? 알루미늄 막대에 올려져 있던 버터가 가장 빨리 녹았다. 촛불에 열이 전달되는 속도, 알루미늄이 제일 빨랐다. 그 다음은 황동 막대. 금속의 열 전도율이 큰 순으로 버터가 점점 녹아서 떨어진다.

얼음을 얼릴 때는 어떻게 될까? 가장 빨리 뜨거워졌던 알루미늄. 얼음이 어는 속도도 달라질까? 같은 온도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똑같이 얼려보았다. 3시간이 지나고 얼음틀을 확인해보니 그냥 얼린 얼음은 아직 완전히 얼지 않았다. 알루미늄 포일로 감싼 얼음틀은 어떻게 됐을까? 같은 시간 동안 얼렸는데도 얼음이 단단하게 얼었다. 열 전도율이 높으면 뜨거워지는 것도 차가워지는 것도 빠르다. 알루미늄의 높은 열 전도율. 얼음이 급할 때도 유용하다. 그러고 보니 상하기 쉬운 식품을 보관하는 가방이나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아이스박스에도 알루미늄 코팅이 되어 있다. 과자 봉지 안쪽도 예외는 아니다. 혹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알루미늄 코팅을 한 걸까? 만약 껌종이의 알루미늄 코팅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두 개의 껌을 같은 공간에 놓고 온도를 높여보자.

시간이 흐르고 검정이를 벗겨보면 은박지로 감싼 껌만 멀쩡하다. 똑같이 뜨거운 곳에 있었는데 은박지를 벗긴 껌만 흐물흐물해졌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알루미늄의 높은 열 전도율 때문. 알루미늄은 열 전도율이 높아 열을 빠르게 밖으로 내보내 껌을 보호할 수 있다. 껌 종이에 숨어있던 비밀, 그것은 알루미늄의 과학이었다.

여기 계신 이분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프랑스 왕궁에서 연회가 열렸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계급에 따라 식기가 주어졌는데 서열 3위 은수저, 2위는 금수저, 서열 1위에 왕족에게 주어진 건 알루미늄 수저? 한때는 금보다 귀했던 알루미늄의 빛나는 과거. 나폴레옹 3세는 귀한 알루미늄이 검정이에 쓰일 거란 사실을 알았을까?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오늘의 보너스. 손으로는 휴대폰에 그림이 잘 그려진다. 볼펜으로는 터치가 안 돼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데 볼펜을 무엇으로 감싸면 터치펜이 될까?

볼펜 끝을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면 정말로 터치가 될까? 써진다. 정답은 알루미늄 포일. 알루미늄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원리였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해볼 차례다.

오늘의 이야기는 팝콘. 팝콘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하얗게 활짝 핀 모습이 목화솜 같기도 하고 안개꽃 한 다발도 떠오른다. 팝콘은 무엇보다 영화를 볼 때 빠질 수 없지. 역시 팝콘은 영화관에서 먹어야 제맛이다. 영화가 끝나고 팝콘도 다 먹어버렸다. 바닥에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팝콘 확실히 튀겨지기 전과는 다르게 생겼다. 이 옥수수 한 알은 어떻게 팝콘이 될까?

팝콘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먼저 프라이팬에 버터를 녹이고 팝콘용 옥수수를 넣어준 다음 잘 섞어준다. 버터와 섞인 옥수수가 반짝반짝해지면 뚜껑을 덮고 기다려보자.

노랗던 옥수수 알갱이들의 엄청난 변신. 팝콘은 도대체 얼마나 커진 걸까? 눈을 크게 뜨고 관찰해 볼 시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옥수수와 팝콘을 비교해 보자. 똑같이 100개씩인데 팝콘이 차지하는 면적이 이렇게나 넓다. 그만큼 무게도 늘어났을까? 팝콘 100개의 무게는 17.2g. 그럼 옥수수 100알의 무게는 더 적게 나갈까? 놀랍게도 19.2g. 버터를 두른 옥수수가 튀겨져 더 커졌는데도 무게가 줄어들었다. 사라진 2g은 어디로 갔을까? 옛날 아메리칸 원주민들은 팝콘을 만들 때 옥수수에서 악마가 빠져나간다고 믿었다는데, 그래서 2g이 줄어든 걸까? 팝콘이 튀겨지는 순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겠다. 눈을 크게 뜨고 보자.

그런데 팝콘을 튀기는 냄비 뚜껑에 뭔가 가득 맺히고 흘러내리기까지 한다? 물을 끓인 것도 아닌데 김까지 난다. 뚜껑에 송골송골 맺힌 이것 뭘까? 수분이라면 물? 말린 옥수수 한 알에 15%를 차지하는 물.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되면서 부피가 크게 팽창한다. 옥수수에 열을 가하면 팽창하는 수증기를 견디지 못해 팝콘으로 피어나는 것.

우유를 팝콘으로 피워내는 수증기의 힘은 심지어 기차를 달리게 해 산업혁명을 이끌기도 했다. 세상을 바꾸고 움직이는 힘은 의외로 한 줌의 팝콘 속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

팝콘 옥수수에 구멍을 뚫으려고 해보면 딱딱해서 잘 되지 않는다. 발전된 도구로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구멍이 뚫렸다. 도넛처럼 구멍이 뚫린 옥수수로 팝콘을 만들어보자. 과연 구멍 뚫린 팝콘이 만들어질까? 뚜껑을 덮고 기다려보면 팝콘 만들기 실패. 단 한 알도 안 튀겨지고 까맣게 타버린다. 뚫린 구멍으로 수증기가 계속 빠져나가서 터지지 못한 것. 팽창한 수증기가 단단한 껍질을 순식간에 뚫고 나와야 만들어지는 팝콘. 빈틈없이 단단한 껍질도 옥수수가 팝콘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였다.

잠깐, 아직 끝이 아니다. 팝콘처럼 옥수수로 만드는 또 다른 간식, 강냉이. 강냉이를 자세히 보면 얼핏 봐도 팝콘과는 다르게 생겼다. 여기서 문제. 팝콘과 강냉이는 왜 다르게 생겼을까?

정답은 옥수수 종자가 달라서다. 팝콘용 옥수수는

껍질이 단단하며 약간의 수분을 가지고 있지만 강냉이용 옥수수는 껍질이 약하고 수분도 거의 없다. 그래서 특수한 기계에 넣고 열을 가하면서 압력을 직접 높이다가 순간 압력을 낮추는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것. 팝콘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터뜨려볼 차례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옥스포드 상. 주유소 상 발사.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홈페이지와 니키플레이 두 다 닷컴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 닷컴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2: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수호요정인 니니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 바로 저기 니니키즈 친구들이 놀고 있는 것 같아요.
7: 꼬니? 꼬니!
6: 니니키즈 반가워. 니니키즈, 오늘은 친구들이 누군지 알려주었으면 좋겠어.
7: 꼬니 꼬니
3: 꼬니

0: 왔구나, 친구들. 그럼 순서대로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할까? 먼저 꼬니부터 시작해보자.
1: 꼬니, 꼬니! 꼬니, 꼬니!
0: 꼬니는 노란 너구리 모습을 한 요정이야. 기쁨의 감정을 담당하고 있지. 반가워, 꼬니!
1: 꼬니!
0: 좋아, 다음은 써미가 자기소개를 해볼까?
2: 써미! 써미, 써미!
0: 써미는 흰 고양이 모습을 한 요정이야. 사랑의 감정을 담당하고 있어. 반가워, 써미!
2: 써미!
0: 다음은 써니 차례야.
3: 써니, 써니! 써니, 써니!
0: 써니는 초록색 펭귄의 모습을 한 요정이야. 용기의 감정을 수호하고 있지. 반가워, 써니!
3: 써니!
2: 떠니!
0: 좋았어. 그럼 다음은 떠니가 해볼까?
2: 떠니, 떠니!
0: 떠니는 귀여운 토끼의 모습을 한 요정이야. 떠니는 인내의 감정을 담당하고 있어. 반가워, 떠니!
2: 떠니!
0: 이제 마지막이야. 다음은 찐이를 소개할게.
4: 찐이!
0: 찐이는 악어 모습을 한 요정이야. 머리 위에 있는 악어새 쩌리와 함께 우정의 감정을 수호하고 있지. 만나서 반가워, 찐이, 쩌리! 미니키즈들의 소개가 끝났어. 어때? 다시 한번 가까이서 살펴볼까? 노란색 너구리 모습의 꼬니,
2: 꼬니, 꼬니!
0: 흰색 고양이 모습의 써미,
2: 써미!
0: 초록색 펭귄 모습의 써니,
3: 써니, 써니!
0: 보라색 토끼 모습을 한 떠니,
2: 떠니!
0: 파란색 악어 모습을 한 찐이와 악어새 쩌리,
4: 찐이!
0: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니니키즈. 오늘은 미니랜드에 사는 미니키즈들과 인사해봤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Angry. Happy. Sad.

Bored. Scared. Excited.

bored. Ashamed. Interesting.

worried. Satisfied. Surprised.

Green. Yellow. Red. Purple. Blue. Yellow.

brown. Red. Purple.

Orange. Black. Green.

Red. Pink. Blue. Yellow. Blue. Pink. Green. Red.

0: 하는데요. 랜드 스피커로.
1: 햄버거.

Pizza.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옥스퍼드 탕.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2: 네!
1: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쳤어!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희보네.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3: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주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뿌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love nothing.

0: Why is the middle so cold?
1: Foxy, that's not the middle.
0: What?

0: The black cat is in the middle. Well done, everyon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친구들, 손도장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봐요.
1: 우와! 준비됐어요, 선생님!
2: 저도요!
0: 우리 종이에 손바닥을 찍어볼까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기 국민행동 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고열,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가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0: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슈우!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기똥.
1: 얼굴엔
2: 순한 긴긴.
1: 주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난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1: 우리 정리할래?
0: 어떻게?
1: 색깔별로 상자에 넣자.
0: 빨간색.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골라주시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Today we're making 김밥. 네, 오늘 김밥 만들어 볼 거예요. But we're making 작은 김밥, 미니 김밥, 꼬마 김밥. 뭘 도둑하고요? 오늘은 바로 꼬마, 햄, 김치, 김밥. Yes, we're making mini ham and kimchi kimbap.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꼬마 김밥, 김. 네, we're using dried seaweed. We have ham. 네, 오늘은 식물성 햄이요. 그래서 고기 안 들어가요. We have rice, 공기밥도 있고. We have 김치. 우리 생김치 쓸 거예요. 네, 그리고 영어는 김치는 김치요. We have perilla leaves. 이거 캐니피요. We have sesame seeds, 참깨. We have sesame oil, 참기름. We have salt, 소금. And we have carrot, 당근. Let's make 김밥. 네, 우리 채소 잘라요. 하지만 우리

0: 먼저 개잎 씻어야 돼요.
1: So we wash the pearl leaf. Rinse it under cold water and shake the water off. Okay, we washed our leaf. Now we can cut it.
0: 네, 우리 개잎 잘랐대요.
1: So we cut off the bottom. 우리 이거 필요 없어요. And we cut in half.
0: 그리고 반만 잘라요.
1: All done. Now let's cut the carrot.
0: 우리 당근 조금만 필요해요.
1: And we're going to thinly slice the carrot.
0: 우리 아주 얇게 잘라요.
1: Thin slices. 손가락 항상 조심하세요. Okay. And now we slice the ham.
0: 네, 우리 식물성 햄 잘라요.
1: We open the ham. There it is. And we cut. We just need one piece, like this. And now we cut like this.
0: 이것도 얇게 잘라요.
1: Okay. One more thing. We have to chop our kimchi.
0: 네, 우리 김치도 썰어요.
1: So, let's cut.
0: 그냥 이렇게 chop, chop, chop, chop, chop.
1: Now, it's ready to fry. Time to fry.
0: 네, 볶음 시간이요.
1: 우리 올리브유 조금만 필요해요.
0: 올리브유.
1: We put in our carrots.
0: 우리 당근.
1: What we want is to make the carrots soft.
0: 우리 당근 오늘은 부드럽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딱딱했을 때 우리 겁막힌 밥 식감이 좀 이상해요.
1: Look. Do you see? Already it's a little softer.
0: 파로파로 조금 부드러워요.
1: 당근들이 춤추는 거예요. Take a look. They're even softer.
0: 이제 또 부드러워졌어요. 제 생각 다 됐어요.
1: Let's take them out. Next, our ham.
0: 네, 식물성 햄도.
1: 햄은 당근보다 시간 조금 더 걸려요. It's gonna take a little more time to cook the ham.
0: 이번에 노릇하게 필요해요.
1: This time we need golden brown ham.
0: So turn. 우리 또 뒤집어요.
1: Oh, golden brown.
0: 네. 아, 다 됐어요. 해주세요.
1: And we put the ham on the plate. Oh, it looks good. Now, the last thing to fry.
0: 우리 마지막 볶음은 바로 김치 볶음.
1: We put our kimchi.
0: We 김치 볶음 햄보다 더 빨리 할 거예요. 오호호호, 새콤한 냄새 나오는 거예요.
1: You can smell the sour kimchi. And we add our sesame oil.
0: 우리 참기름.
1: And our sugar.
0: 우리 소금. 설탕이요. 소금 아니야. 설탕. 우리 볶아요.
1: 와우, 또 고소한 냄새 나는 거예요.
0: 이제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설탕 넣었을 때 쉽게 탈 수 있어요.
1: We don't want to burn the kimchi. I think we can turn it off.
0: 네. 우리 불 꺼요.
1: Oh, it looks good.
0: 공기밥은 뭐가 맛있게 만들어야 돼요.
1: So, we're gonna mix the rice. We put in the rice. And our sesame oil.
0: 참기름.
1: Our salt.
0: 우리 소금.
1: And our sesame seeds.
0: 우리 참깨.
1: And we mix.
0: 네, 비벼, 비벼, 비벼.
1: So, mix it all together.
0: 네. 이 정도는 충분해요.
1: Time to make kimbap.
0: 네, 이제 곰마, 햄, 김치, 김밥 도전하겠습니다.
1: So first, we need seaweed. So we take our seaweed,
0: 우리 김, 곰마 김밥, 김.
1: Next, we need rice,
0: 우리 밥.
1: And we take our rice.

and we squash, squash our rice. Squash, squash, squash, squash, squash, squash. Next, we need a leaf, a perilla leaf. 네, 다음은 우리 캐니빤만 쓸 거예요. 캐니빤. Next, we need ham. 네, ham 한 줄, 이렇게. One stick of ham. We need carrots, 우리 당근, 조금만 할 거예요. And we need kimchi. 위에서 김치 넣고. 김치, 호호호호. And let's roll. 말아볼까? Slowly roll, slowly roll, roll, roll, roll. 다 말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터치 하나 있어요. One last thing. Sesame seeds. 참깨. My mini ham kimchi kimbap. 우리 꼬마 ham kimchi kimbap 완성됐습니다.

0: 아이스크림 트럭.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링.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Don't touch silver.
7: Bling bling bling bling. I've got something for you. Ta-da!
8: Peach!
7: Yes! Take a bite!
8: No, Peach! No, Peach! Take it away! Choo!
7: What's wrong? I'm going to make a peach sandwich.
8: No peach sandwich! I have an allergy to peaches! Choo! No, Peach! Achoo! Make me a cheese sandwich! Make me a chicken sandwich!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글릭소
5: 글릭소 몰라제가
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5: 클릭서!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7: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클릭서!
7: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가족.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식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아, 그, 야, 그래, 그, 저 물 좀 내놔라. 물 좀.

0: 후손으로 돌아갈래! 여기가 대체 어디야?
1: 안녕하세요, 박희님.
0: 뭐야? 어디야? 숨지 말고 나오너라!
1: 저 안 숨었어요. 아까부터 박희님 등에 쭉 매달려 있었다고요.
0: 내 등? 등 어디? 등 어디에?
1: 지금 등에 메고 계세요.
0: 뭐? 예?
1: 안녕하세요, 박.

0: 님.
1: 내가 잠을 못 자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구나. 아, 내가 진짜. 아유, 내가 정신. 잠깐만, 잠깐만. 너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0: 네. 아까부터 계속 제가 얘기했어요.
1: 여기 너리고 대체 이 가방 왜 말을 하는 거야? 너 뭔데?
0: 박희님이 조선에 갈 수 있게 빠르고 편리한 탈 것을 안내해드릴 타방이에요.
1: 정말? 아, 근데 너가 어떻게 안내를 해준단 말이냐?
0: 저 나름 박해요. 탈 것들이랑 엄청 친하다고요.
1: 아, 근데 탈 것이랑 엄청 친하는 뭐든 난 지금 바로 조선을 가야 되는데 이게 대체 뭐야?
0: 와우, 여기 사방이 확 트여서 경치가 좋네요.
2: 여기가 어딘지 아니?
0: 글쎄요.
2: 진짜 힘들다. 아우, 힘들어. 아, 바람은 또 왜 이렇게 부는 거야?
0: 바람도 불고 좋네요.
2: 좋긴 뭐.

0: 받고 왔습니다.
1: 아니 수상하다니요. 뭐가 수상합니까? 지금 수상한 건 제가 아니고 지금 얘가 더 수상해요 지금. 잠깐만. 근데 방금 이걸 타고 쉥 오시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러면 이걸 타고 초선으로 돌아갈 수 있겠군요. 자 그럼 해려 초선으로. 조선으로!
0: 조선이요?
1: 조선 뭘까요?
0: 이건 조선으로 가는 탈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경찰차예요.
1: 어?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차?

0: 경찰차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이 타는 자동차예요. 경찰관은 경찰차를 타고 국민 여러분이 안전한지 살피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디든 빠르게 달려간답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차, 함께 알아볼까요?
1: 아니 근데 어떻게 이걸로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어떤 기능이 있는 겁니까?
2: 기다란 막대기 보이시죠?
1: 아, 저 아까 저 불 들어오는 거 사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2: 네, 이거는 경광등이라는 것인데요. 불빛과 소리만으로도 위험한 일이 있는 것을 알려준답니다.
1: 불빛과 소리만으로도 위험한 일을 알릴 수 있다고요?
2: 그럼요.
1: 이게 어떤 기능이 있길래?
2: 경찰차 안에 버튼을 누르면
1: 그냥 불만 들어오고
2: 경광등은 높이 올릴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높이도 조절할 수 있어서 멀리서도 경광등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경광등 아래 전광판에는 글씨를 쓸 수 있어요.
1: 검문 검색 중.
2: 글씨가 바뀌기도 합니다, 여기가.
1: 글씨도 바뀌냐고요? 교통통제 중. 글씨가 계속 바뀌면서 위험을 알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2: 그럼요.
1: 아, 소리와 불빛으로 위험을 알린다.
2: 네.
1: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다.
2: 네, 말씀하세요.
1: 저 경광등은 저렇게 있는데 저 앞에 저 등불은 저 뭡니까, 저거?
2: 경광등 앞에 달린 스마트 멀티캠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똑똑한 기계예요. 불빛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1: 눈부십니다. 저게 뭡니까?
2: 네, 저건 서치라이트라는 건데요. 서치라이트는 어두운 밤에 사건 사고 현장을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좌우로도 움직이고 위아래도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나 본다. 딴 데 봐.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또 근데 저 밑에도 뭐가?
2: 네, 저 아래에 동그란 카메라가 있는데요. 경찰차 앞에 있는 차량 번호를 읽어주고 경찰이 찾는 수배 차량을 한 번에 인식하는 그런 똑똑한 기계입니다.
1: 그러면 그냥 저 스마트 멀티캠만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수배 차량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2: 그럼요.
1: 와, 정말 이런 기술이 다 있네요. 근데 안쪽에도 한번 제가 봐도 되는지.
2: 네.
1: 이렇게? 이야,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1: 이거는 뭡니까?
2: 그건 마이크인데요. 경찰차 안에서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를 하면 멀리서도 들을 수 있겠죠?
1: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얘기해도 멀리 들리게끔 하는?
2: 그렇죠.
3: 여보, 제 말 들으시죠?
1: 이야, 이거 참 신기합니다.
4: 빨리 출동해야 해요. 문구점에 도둑이 들었어요.
1: 네?
2: 출동해야 합니다.
4: 예? 예?
1: 뭐 하신다고요?
2: 출동해야 해요.
1: 출동이요? 갑자기요?
2: 출동이요.
1: 네,
5: 우리 출동하는 거예요?
1: 우리도 일단 뭐 가자.
5: 가자!
1: 아니에요. 가자!
2: 빨리 여기 가서 도둑을 잡아야 해요.
1: 아니, 어떻게 가보지도 않고 도둑이 어딘지를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까?
2: GPS 덕분이죠.
1: GPS? 그게 뭡니까?
0: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GPS는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구에 있는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기술이에요. 약 30대의 GPS 인공위성 중 4대 이상의 위성에서 나오는 전파를 이용해서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답니다. 경찰차의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거나 신고한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도 다 GPS 덕분이죠.
1: 좀 쓸만한데.
0: 그렇죠.
1: 똑똑하네. 아, 그럼 일단 빨리 출동하시죠. 출동.
2: 출동하시죠.

0: 거기서? 거기서?
1: 우와! 경찰차가 도둑이 있는 곳으로 정확하게 도착했구나! 위치를 알려주는 GPS! 정말 장하구나! 아이, 뭐 또 이렇게 오늘 경찰차도 타보고 좋은 경험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1: 그럼 이만.

0: 세상이 떠오른다. 경찰차 세 글자 운 좀 떼주시오. 운 좀 띄워주십시오.
1: 더
0: 경이롭고도 위대하구나 이 자동차.
1: 잘
0: 똑같이 범인을 GPS로 잡다니.
1: 차
0: 참 좋다 이 차.
1: 멋진데요?
0: 아, 잘, 감사합니다.
1: 우선으로 잘 돌아가세요.
0: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이렇게 훌륭한 탈 것으로 조선을 못 간다니. 그럼 대체 뭘 타고 조선을 가야 된다는 거야? 경찰차는 여러 곳을 두루 살피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달려가는 믿음직한 탈 것이요. 경광등, 마이크 같은 신기한 문물과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GPS 기술 덕분에 도둑도 빠르게 잡을 수 있었소. 경찰차,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줘서 고맙소.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모란?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와, 저기 좀 봐. 멜로디 스쿨이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줄무랑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수.

나 민들레 새싹이 돼.

0: 방금 뭐가 날아온 거지?
1: 곰 저기로 날아갔다. 내가 가져올게.
0: 저 발에 꽉 밟힐 뻔했네.
2: 우와, 처음 보는 새싹이다.
0: 안녕. 난 민들레 새싹이야. 넌 누구니?
2: 나 내벌레. 주로 식물의 이파리를 먹고 살아. 특히 너처럼 방금

떡은 아주 연하고 부드러워서 우리 애벌레들 입맛에 딱이지.

0: 빨리 구해달라잖아.
1: 빨리 딩딩아.
2: 알았어. 새싹 구출 오호리 딩딩.
3: 와, 살았다. 하마터면 세상에 나오자마자 죽을 뻔했네.
4: 왜 그래 민들레 새싹아? 무슨 일이야?
3: 아니 나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곳인지 몰랐어. 아니 좀 전에 바위처럼 커다란 공에 빠질 뻔하고 그리고 아이의 발에 밟힐 뻔하고 애벌레한테 잡아먹힐 뻔했어.
1: 정말 놀랐겠다.
3: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안 되겠어. 요정들 도와줘. 나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게 해줘.
0: 아이, 다시 땅속으로?
2: 돌아가겠다고?
1: 땅속은 어둡고 답답하잖아.
3: 그렇긴 해도 땅속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 그래서 아주 안전해.
4: 근데 일어나지 않는 게 괜찮은 거야?
1: 땅속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예쁜 민들레꽃을 피울 수가 없잖아.
4: 멋진 민들레 씨앗도 만들 수 없잖아.
0: 맞아. 훨훨 민들레 씨앗도 날릴 수 없잖아.
3: 아 그러네. 그건 그런데.
4: 새싹이 고민이 많구나. 어떡하지?
2: 어떡하지? 민들레 할아버지!
5: 맞다! 민들레 할아버지가 계셨지!
6: 아이고, 좋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게 이제 곧 내 민들레 씨앗도 바람에 멀리 날려 보낼 수 있겠어.
5: 민들레 할아버지!
6: 네? 아이, 너희들이 또 웬일이냐? 어제 재밌는 퀴즈 많이 내고 갔잖아.
2: 아이, 민들레 할아버지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4: 우리 민들레 새싹이 고민이 있대요.
6: 아니, 우리 귀여운 민들레 새싹이 무슨 고민이 있나? 그래서 우리 새싹이가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구나.
3: 네, 할아버지.
6: 그래. 나도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새싹이처럼 모든 게 참 무서웠어.
7: 비바람이 마구 몰아칠 땐 쓰러질까봐 무서웠고 애벌레한테 잎을 뜯겼을 땐 아팠지만 꾹 참아냈지. 누군가의 발에 채여도 난 다시 일어나서 외쳤어.
8: 나는

0: 나 결심했어. 사람들 발에 밟혀도 예벌레 입이 뜯겨도 나 씩씩하게 자라서 민들레 꽃을 피울 거야.
1: 새싹아, 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0: 고마워.

0: 새들이 새싹을 밟지 못하게 울타리도 치고 팻말도 꽂아줄게. 새싹이 자라고 있어요. 밟지 마세요. 민들레 새싹아, 이제 용기 내서 무럭무럭 잘 자라야 돼. 화이팅!
1: 지아야, 정말 고마워! 화이팅!

0: 세상의 모든 새싹들이 힘차게 자라길 응원하면서
1: 정정이
2: 댕댕이가 함께하는
3: 숨어있는 새싹을 찾아라.
1: 여기에 새싹이 숨어있어. 다같이 찾아보자. 시작.

0: 여기에 새싹이 숨어 있어. 찾을 수 있지? 아자!
1: 유정들, 나 방금 민들레 새싹 잘 있나 보고 왔는데 새싹이 그새 키가 더 큰 것 같아.
2: 우와, 잘됐다!
1: 새싹 부럽다. 나도 새싹처럼 키가 쑥쑥 클 수 있을까?
0: 당연하지! 지야, 계속 자라고 있잖아!
1: 아니야, 나 매일 아침마다 키 재고 있는데 한 달 전이랑 지금이랑 키가 똑같아.
3: 어우, 차가운! 그렇다면 여기서 문자!
4: 꼭 풀어볼 거야! 가자!
3: 다음 중 키가 쑥쑥 자라기 위해 지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번, 키가 크기 위해 밥 대신 우유를 먹는다. 2번, 키가 크기 위해 적당한 운동을 한다. 3번,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키 크는 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 중에서 키가 크기 위해 지아가 해야 하는 건 뭘까?

0: 3번 밤 늦게까지 키 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키가 쑥 커져 있을 것 같은데 키가 크려면 방법을 열심히 연구해야 하지 않겠어?
1: 에이 아니야 아니야 뭐든지 밤늦게까지 하면 키 크는 걸 방해해 밤에 잠을 잘 자야 키도 쑥쑥 크는 거라고
0: 그런가?
2: 정답 2번 키가 크려면 적당한 운동을 한다
3: 오 지야 딩동댕 정답 우와
4: 크기 위해 우유보다 더 중요한 건 밥을 맛있게 잘 먹는 거야. 줄넘기 같은 적당한 운동은 뼈와 호르몬에 좋은 영향을 줘서 키 크는 걸 돕지.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습관은 키 크는 걸 방해. 그러니까 지야 음식 골고루 잘 먹고
1: 운동도 신나게 하고
0: 밤에 푹 자면 키가 쑥 커져 있을 거야
2: 우와 빨리 키가 쑥쑥 자라면 좋겠다
4: 그러게 지아 키 쑥쑥 자자자

0: 모두 쑥쑥 자라자.
1: 모두 모두 쑥쑥 파이팅!
2: 파이팅!
3: 쑥쑥!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주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정음아, 어? 오늘은 피자 만들자.
1: 피자?
0: 우리 빵 위에다가 좋아하는 음식 다 올리자.
1: 다 올리자.
0: 빵에 토마토 소스를 먼저 바르고.
1: 바르고.
0: 자, 그리고 피망.
1: 피망.
0: 피망을 올려요.
1: 자.
2: 파인애플을 올려요.
0: 그 다음엔 페퍼로니. 페퍼로니를 올려요. 페퍼로니를 올리고.
2: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도 팍팍 뿌리면
0: 팍팍
2: 팍팍 팍팍
0: 피자

0: 내가 할아버지께 구워달라고 할게.
1: 할아버지.
2: 피자를 구워요. 피자가 부풀어요. 피자 완성.
0: 피자 왔습니다.
1: 우와, 맛있는 피자다.
0: 피자를 먹어요.
1: 피자는 맛있어요.
3: 정엄마, 응? 할아버지 피자 못 드셨는데?
0: 할아버지는 다시 만들어드리면 되지.
4: 네? 어쩌지? 할아버지 다시 만들어드릴 재료가 없네.
3: 정엄마, 뭐든지 자판기.
0: 그래, 아이야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한글용사 아이야.
5: 나는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공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이
6: 야
5: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7: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1: 피자가 궁금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한글의 문!
5: 피자에 피를 쓰려면 피읍이 필요해. 피읍의 문을 찾자. 트, 트, 트, 트, 트, 트. 푸, 푸, 푸, 푸, 푸, 푸.
8: 여기야!
5: 푸, 푸, 푸, 푸, 푸, 푸.
7: 피읍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야가 간다!

0: 피읍을 찾아야 돼. 피읍.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는군. 하늘에서 찾아봐야겠어. 차! 오호, 폭포. 찾았어. 폭포의 피읍.
1: 나와라, 한글.
2: 피읍이 이를 만나 피.
0: 피.
3: 피자에 자를 쓰려면 지읒이 필요해. 지읒의 문을 찾자.
4: 츠츠츠츠츠츠
3: 여기야.
4: 츠츠츠츠츠츠
5: 지읒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지읒을 찾자. 자라야, 안녕? 지읒 못 봤니? 놀랬구나. 미안해. 자라야, 그대로 조금만 있어줘.

0: 지읒이 알을 만나 자. 자.
1: 기자 합체!
2: 저장 완료! 피자! 훈민정음의 손으로!
3: 와, 피자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뭐든지 자판기에 피자 한글 카드를 넣으면 우와! 우와, 피자다!
4: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피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피자. 푸.
5: 푸. 푸. 푸. 푸.
4: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피자. 피자. 피자. 피자를 한번 먹어볼까?
6: 꿀꺽. 꿀꺽.
4: 피자는 맛있어.
6: 피자 글자 맛있어요. 냠냠.
4: 윙. 한글 피자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푸푸푸푸푸푸

0: 피지지지지지지지지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자, 자, 자, 피자, 피자, 피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피, 자. 친구들, 따라해봐요. 피, 자.
1: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주차, 피자, 모자.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주차, 피자, 모자.
0: 피자. 훈민 정음이 피자를 만들어요. 피자는 정말 맛있어요. 어? 다 먹어버렸네.

폭포에 피읍이 이를 만나 피 자라에 지읒이 아를 만나 자. 한글 카드를 넣으니 피자가 나왔어요. 훈민 정음은 피자를 좋아해요. 훈민 정음은 피자를 좋아해요. 훈민 정음은 피자를 좋아해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휴지.
1: 아이야 용사 출동.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찾아오지.
2: 아니야 정음아, 찾아오지가 아니라 일으키지.
3: 응?
2: 봐봐.
3: 응?
2: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1: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2: 물 엎질렀네.
4: 어떡해.
2: 아 휴지.
4: 휴지.
2: 아, 휴지로 닦자.
4: 응.
5: 휴지는 어디 있지?
4: 어?
1: 휴지는 화장실에 있지. 내가 가져올게.
4: 응.
5: 휴지. 휴지 가져왔어. 휴지.
2: 자, 휴지로 싹싹.
5: 휴지로 싹싹.
1: 휴지로 싹 닦았네.
2: 휴지 최고.
1: 최고.

0: 돼지가 없네? 어떡하지? 훈민아, 정음아, 휴지 좀 부탁해.
1: 어때, 할아버지? 휴지 여기 있어요.
2: 휴지, 휴지, 휴지, 휴지, 휴지, 휴지, 휴지, 휴지, 휴지,
1: 휴지, 휴지가 풀렸네.
3: 우와, 휴지가 길다.
1: 호랑이야, 휴지 길로 걸어가.
3: 자동차도 갑니다.
1: 안녕.
0: 휴지 좀 갖다 주라.
1: 아차, 할아버지 휴지. 어쩌지? 휴지가 더러워졌네.
3: 이 휴지는 나중에 더러운 거 닦을 때 쓰자.
1: 응. 자, 여기 닦아보자. 그런데 할아버지 드릴 휴지는 어디서 가져오지?
3: 아이야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1: 그래?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아! 이!
5: 야!
4: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6: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1: 휴지가 궁금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한글에

0: 휴지에 휴를 쓰려면 히읗이 필요해. 히읗의 문을 찾자.
1: 흐흐흐흐흐흐흐흐
2: 여기야!
3: 히읗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2: 아이야가 간다!

0: 휴지의 지를 쓰려면 지읒이 필요해. 지읒의 문을 찾자.
1: 지읒
0: 여기야.
2: 지읒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지읒. 여기에 지읒이 있을까? 응? 오. 찾았어. 조개의 지읒.
1: 나라 한글.
0: 하차.
2: 지읒이 이를 만나 지. 휴지
3: 합체.
4: 저장 완료.
3: 휴지.
5: 훈민정음의 손으로.
6: 우와, 휴지 한글 카드가 생겼어.
7: 빨리 한글 카드 넣어보자.
6: 응?
7: 뭐든지 자판기에 휴지 한글 카드를 넣으면
6: 우와, 휴지다.
8: 훈민아, 정음아, 휴지 좀, 제발.
6: 할아버지, 휴지 여기 있어요.
9: 여기 있어요.
10: 휴지, 휴지, 휴지, 휴지, 휴지.
8: 아휴,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휴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휴지.
11: 흐흐흐흐. 유유유유유유유. 흐유 흐유. 휴 휴 휴.
8: 휴.
11: 쯔, 쯔, 쯔, 쯔, 쯔. 이, 이, 이, 이. 쯔, 이. 쯔, 이.

0: 휴지, 휴지. 친구들, 할아버지는 코를 풀어요. 휴지가 여기 있어요.
1: 꿀꺽, 꿀꺽. 휴지 글자, 냠냠.
0: 아이, 시원해. 한글 휴지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휴, 휴, 휴, 지, 지, 지. 휴지, 휴지. 친구들, 따라해봐요. 휴, 지.
1: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휴지, 가지, 김치.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휴지, 가지, 김치.
0: 휴지. 할아버지는 휴지가 필요해요. 할아버지께 휴지를 갖다 드리자. 휴지가 길게 풀어졌지요? 어? 휴지가 더러워졌네. 황소에 히읗이 유를 만나 휴. 조개에 지읒이 이를 만나 지. 한글 카드를 넣으니 깨끗한 휴지가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휴지가 필요해요. 할아버지는 휴지가 필요해요. 할아버지는 휴지가 필요해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칠성.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7: 옥스퍼드 탕!
8: 해보고!
7: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9: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자, 으차차차! 후, 투, 화! 아이야, 아뮤!
1: 치치, 시끄러워서 연구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
2: 얘들아, 치치 좀 다른 데로 데려가 줄래?
3: 우와, 치치 멋진데? 나도 가르쳐줘. 이 정도면 무술 대회 나가도 될 것 같은데.
0: 아우, 내 머리. 아우, 내 똑똑한 머리가 나빠질지도 몰라.
4: 내가 그럴 줄 알았어.
0: 내 머리.
3: 치치, 혼났을 땐 얼음 찜질이 좋대. 자. 미안, 실수야, 실수.
5: 삐리삐리, 여러분,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0: 미션이다!
6: 여러분, 안녕.
7: 세계 탐험대회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6: 오늘도 새로운 미션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7: 세계 탐험대회 미션 대공개! 뿡뿡! 안개산에 걸린 저주를 풀어라!
8: 안개산에 무슨 일이 생긴 거죠?
7: 소문에 의하면 안개산에 저주가 걸려있어서 한번 올라가면 평생을 그곳에 갇혀서 살아야 한대요.
6: 이번 미션 여러분을 믿을게요. 제발 돌아와줘요.
7: 그럼 저희 이만 뿡뿡 짠! 산에 저주라니.
1: 로빈, 안개산에 대해 검색해줘.

0: 삐리삐리 안개산 특유의 아름다운 경치와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전설의 보석 연못을 보기 위해 여러 관광객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원인을 모르는 저주가 산에 걸려 있어서 올라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안개산의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안개산 정상에 있다고 합니다.
1: 그럼 정상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거야? 못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2: 뭐 별거 있겠어? 이 도깨님만 멀쩡하다면 정상까지 오르는 건 시간 문제라고.
3: 그래, 뭐 가보면 뭐든 알 수 있겠지. 모두 준비해, 당장 출발하자!

0: 사람들이 안개산을 찾아오는지 알겠어.
1: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저주가 생긴 거야?
2: 거봐, 겁먹을 거 없어. 산 정상까지만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너무 쉽잖아.
3: 세금아!
4: 여기가 혹시 보석 연못?
5: 맞아. 안개산 입구로 가는 길에 위치한 연못. 여긴 로빔이 말했던 보석 연못이야.
4: 우와! 부자가 된다는 그 연못인 거야?
2: 좋아. 나도 이제부터 부자다. 요호!
4: 좋아. 뭐부터 사지? 비행기? 자동차? 우선 마시고 보자.
3: 그냥 그건 전설일 뿐이라고. 그냥 연못에 있는 물을 마신다고 부자가 될 리가 없잖아.
4: 뭐지?
1: 짐승 소리 같은데 혹시 저주가 걸린 괴물 아닐까?
5: 난 안 마셨어요. 부자가 아니어도 좋아요.
4: 저기야!
3: 얘들아, 저기로 숨자!

0: 그냥 할아버지인데?
1: 뭐야, 괜히 긴장했잖아.
2: 분명 그 소리는 괴물이 울부짖는 소리였다고.
1: 봐봐,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잖아. 가서 저주가 뭔지 정상은 어딘지 물어보자고.

0: 그래도 괴물이 아니어서 다행이야. 그치, 애들아?
1: 차라리 괴물이었으면 좋았겠다.
2: 위험해 보이는 것 같진 않은데 나가서 안개산에 대해서 물어보자. 너희들끼리 뭘 그렇게 속삭이냐? 안개산 정상에 오르려고 온 거 아니냐? 할아버지, 저희는 안개산 정상으로 가야 해요. 길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월척이다!
3: 우와, 생금의 잼벌!
4: 이번에는 큰 물고기로구나.
3: 우와, 생점이 물고기.
4: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이 산 정상에 올라가면 영혼석이 있다. 순수한 육체를 가진 자가 그 영혼석에 손을 가져다 대면 안개산의 저주도 풀릴 게다.
2: 순수한 육체를 가진 자요?
4: 그래, 저주를 받지 않은 자. 뒤돌아보면 내가 내린 저주가... 아무튼 안개산 정상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게야. 또 보자, 얘들아.
5: 할아버지, 잠시만요. 할아버지.
1: 또 언제 만날 줄 알고.
6: 그냥 우리끼리 찾아보자. 그냥 정상까지 올라가면 되잖아.
5: 뒤돌아보면 내가 내린 저주?
6: 좋아, 내가 한번 산 정상을 찾아볼게. 산 정상이 저쪽에 있다. 가보자.

0: 안개산을 저주는 도대체 뭘까?
1: 분명히 할아버지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
2: 생금!
3: 아무튼 생큼이 못 말린다니까.
2: 생큼이 복숭아.
4: 생큼아.
2: 생큼이 복숭아 좋아. 생큼.

0: 생크미 파리 맛있어. 맛없어.
1: 생크미.
0: 생크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2: 생크미가 카멜레온으로 변했잖아.
3: 이건 저주야.
0: 저주라니?
3: 연못에서 만났던 할아버지가 했던 말 기억나?
4: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0: 그렇다면 생크마 안돼.
5: 어려워.

더블.

0: 뒤에 누가 따라오지 않았어? 돌아볼 수가 없으니 답답해.
1: 엉덩이야.
0: 도켓! 드래콩!
2: 생금! 생금!
1: 어지러워.
0: 드래콩! 드래콩! 드래곤이 없어졌어.
3: 얘들아, 나 여기에 있어.
0: 저기! 세상에! 드래콩이 애벌레로 변했어!
3: 얘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커 보이는 거야? 발이 많아서 그런데 어떻게 걸어야 하는 거야?
0: 드래콩, 조심해! 너 작은 애벌레로 변했다고!
3: 뭐라고? 안 돼!
2: 지금 애벌레 맛있어!
4: 안 돼!
0: 새콤아, 뱉어야 돼! 그건 드래콩이라고! 안 돼! 잡아야 돼!
5: 안 돼, 안 돼, 안 돼!

0: 아찔하다.
1: 그런데 도케 너 정말 괜찮은 거야?
2: 헤헤, 이 몸도 나쁘지 않은데 엄청 무지 빠르잖아. 헤헤. 헤헤, 드래곤, 네가 좋아하는 책이야?
3: 도케, 보다시피 난 책 읽을 기분이 아니야.
0: 또 무슨 일이지? 안 돼! 돌면 안 돼! 이럴 수가!
1: 사연도 새똥구리로 변했어!
2: 사연, 반가워.
4: 탱금이
1: 미안해. 탱금아. 탱금.

0: 괜찮아?
1: 얘들아, 걱정 마. 산 정상만 찾으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거야.
0: 그래, 정령성만 찾으면 저주도 풀 수 있어.
2: 요호! 스피드!
3: 우와! 달려! 달려!
2: 요호!
4: 너도 변했구나.
2: 독했다.

0: 대단하구나. 여기까지 오다니.
1: 아니, 할아버지는?
2: 설마 안개산의 저주가 혹시...
0: 그렇다. 내가 이 산에 저주를 내렸다.
3: 아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4: 우리들을 돌려놔주세요.
0: 자, 저기 정령석이 있다. 저기에 손을 대기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면 말이지.
1: 아이 거북이 신선 할아버지였어.
4: 서영, 쇳덩을 나한테 던져.
1: 알았어. 야!
4: 캣마블 쇳덩!
5: 땡큼땡큼!
1: 어떡해! 생크리가 할아버지를 먹었어!
4: 뭘 어떡하냐! 제제! 지금이야!
3: 좋았어! 간다!
6: 돌아왔어! 내 모습으로 돌아왔어!
4: 진짜네! 유호! 예예예!
3: 와!
1: 돌아왔어!
3: 얘들아!
7: 치치!
3: 돌아왔구나!
6: 응! 너무 좋아!
1: 그런데 생크미는?
8: 어?
3: 생크바! 일어나!
8: 생크...
4: 생크미는 카멜레온일 때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혀로 뭐든 당겨먹을 수 있잖아?
3: 생크미는 그냥 돌걸 그랬나봐.
8: 생큼! 생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팡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트럭
2: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유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컷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중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회사는 있어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정면 버스 돼지갈 놀이터.
13: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4: 내일 떠나자.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6: 마데카 솔메이트
17: 출동.
15: 얼굴엔
18: 순한 킬킬.
15: 중물엔
19: 덕분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너는 최고야. 내일 예선 대회도 문제 없을 거야, 루.
1: 이거 덕분이야.
0: 루? 그게 뭔데?
1: 아빠가 주신 행운 목걸이야.
0: 우와, 정말 예쁘다.
1: 대회 때마다 항상 하고 가는데 운이 따라주는 것 같아. 뭐든 더 잘할 것 같고.
2: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를 버려라.
3: 여왕님의 명에 따르겠습니다. 버렸어.
0: 스피커 여왕님, 뚜뚜가 이상한데요.
2: 이상할 것 없어. 다 꼭두가 시나비 때문이야.
3: 내 케이크 어딨지, 뚜?
2: 꼭두가 시나비에게 당하면 자기 자신을 잃고 내 명령에 따르게 되지.
0: 저리가!
2: 꼭두각 시나비를 파랄라 페어리즈에게 가져가. 그 애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내 꼭두각 시로 만들 거야.
0: 스피커 여왕님, 맡겨만 주세요.
3: 지금이야, 뚜.
0: 나라키!
4: 이런, 진짜 미안해. 너 괜찮아? 정말 미안해.
1: 내 악력이.

0: 안 가졌네.
1: 그거 알아? 사람마다 행운을 가져다주는 아이템이 있대.
0: 정말이야? 그 행운의 아이템을 잃어버리면 운도 사라진대. 아,
2: 거짓말.
3: 곧 대회 시작인데 연습이나 해야겠다.
4: 오늘 레나의 피아노 공연 기대돼.
2: 그럼 이번에 연습 많이 했잖아.
4: 곧 대회 시작하겠다. 어서 가보자.
2: 어, 그래.
5: 하랄라 베어리쥬의 냄새야.
6: 뭔가 이상해. 왠지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이번에는 꼭 성공하는 거야.
4: 레나 멋있다. 긴장하지 말고 잘해.
7: 레나 파이팅.
2: 끝나고 케이크 사서 축하 파티 하자.
8: 다음 참가자는 별빛 중학교 1학년 5반 레나입니다.
0: 내 행운의 목걸이가
4: 레나 괜찮은 건가?
2: 걱정 마. 피아노 연주하는 게 레나한테는 완전 식은 척이야.
4: 하지만
7: 어? 곧 공연 시작하겠다.
8: 연주곡명은 바흐의 전주곡입니다.
0: 어떡해. 모차르트 제3악장이잖아. 악보까지 잘못 가져오다니. 레나야, 긴장하지 마.

0: 네가 1등이지?
1: 레나야, 아까 연주 정말 멋있었어.
2: 아니야, 완전 엉망이었어.
0: 무슨 일 있었어? 선생님, 레나가 왜 그래요? 아까 연주 잘했잖아요.
3: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음악 선생님이 레나가 오늘 연주에서 실수를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 다행히 오늘은 예선전이니까 내일 본대회에서 잘하면 되지.
4: 또 바랄라 베어리즈 냄새야.
1: 바보야, 바로 그 앞에 있잖아. 지금 바로 스피커 영님의 꼭두각시 나비를 보내야지.
5: 레나야, 너 괜찮아?
2: 어떡하지? 내 행운의 목걸이가 없어졌어.
5: 목걸이?
0: 지난번 공연할 때 차고 있었던 그 목걸이? 많이 아끼는 목걸이야?
2: 내 행운의 목걸이야. 목걸이를 잃어버렸더니 오늘 악보도 잘못 가져갔고 연주할 때 계속 실수했어.
0: 레나야, 울지 마. 내가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5: 대단하다.
6: 선생님, 시아가 교실에서 과자 먹어요.
5: 이런. 레나야, 재밌는 거 보여줄게.
0: 공연 실패. 네가 실패했다는 게 아니야. 넌 실패하지 않았어.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잖아.
2: 미안해.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0: 입이 방정이라니까.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5: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가 레나가 잃어버린 행운 목걸이를 대신한 물건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0: 좋아.
2: 집에서 떨어뜨렸나? 있을만한 곳은 다 찾아봤는데 어쩌지?
1: 레이나야, 한번 실수한 건 괜찮아. 내일 본대회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루. 저기 딱히.
4: 루. 지금이야, 루.

0: 꼬리를 찾아야겠어.
1: 어? 하지만... 그럼 이따 연습 끝나고 나랑 같이 찾으러 가자.
0: 아직 모르겠어? 오늘 연주할 때 실수한 건 행운의 목걸이를 잃어버려서야. 목걸이를 찾지 않으면 내일 대회도 잘할 자신이 없어.
1: 와, 이거 어때? 이게 더 잘 어울리려나?
2: 응, 정말 잘 어울릴 거야.
3: 우정 팔찌 완성.
2: 레나가 분명히 좋아하겠지?
1: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2: 레나야, 나랑 시아가 만든 팔찌야. 너한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이걸 차면 내일 대회에서 1등 할 수 있어.
0: 고마워. 책상에 놔줘.
3: 이 우정 팔찌 한번 차보지 않을래?
0: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야.
3: 바로 내일이 대회인데 얼른 기운 차려야지.
0: 행운의 목걸이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아까 연주할 때 계속 실수한 거야. 목걸이가 없으면 안 돼.
3: 레나야, 연주를 망친 건 목걸이 때문이 아니야. 네가 피아노를 잘 치는 건 운이 아니라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이야. 왜 스스로를 안 믿고 목걸이에 집착하는 거야?
2: 시아야, 같이 가!
0: 시아야, 웬디야. 고마워. 너희 말이 맞아.
4: 목표물 발견!
2: 가라, 꼭두각 시나비야!
0: 어?
5: 파랄라 페어리즈, 스타스톤 조각을 가지고 오너라.
0: 알겠습니다, 스피커 여왕님.
4: 꼭두각 시나비가 더겠어, 또!
2: 드디어 성공했어!
6: 힘을 모아! 열려라, 전원의 문!
1: 무슨 일이 생겼나? 레나야, 너 어디 가? 레나야! 레나야, 가면 안 돼! 가지 마!
0: 아무도 날 막을 순 없어.
1: 같이 가! 레나야! 곧 연주의 시작인데 레나가 조금 늦네?
3: 이젠 신경 안 쓸 거야. 참나, 항상 이성적이던 레나가 목걸이 하나 때문에 저럴 줄이야.
2: 그건 그냥 목걸이가 아니야. 요루링한테 들었는데 레나 아빠가 주신 목걸이라서 중요한 날에는 항상 차고 다녔대.
3: 구조신호야.
2: 레나가 위험해.
3: 뭐라고? 얼른 찾으러 가자.
2: 힘을 모아! 열려라! 자원의
7: 문! 대체 레나는 어디로 간 거지? 어? 아니, 저게 뭐지? 이럴 때가 아니지. 일단 레나부터 찾자. 레나야! 레나야!
5: 꼭두각시 페어리즈, 네가 왜 이곳으로 온 줄 알겠지?
0: 흩어진 모든 스톤 조각을 찾아서 여왕님께 바치겠습니다. 스톤 조각이 반응하고 있어.
5: 그래, 그럼 기다리고 있으마.
1: 스피커 여왕님, 왜 지금 당장 스톤 조각을 빼앗지 않는 거죠?
4: 네, 맞아요.
5: 급하긴. 페어리즈가 스타스톤 조각을 다 찾으면 그때 한 번에 가져오면 우와. 돼.
0: 이 멜로디는...
5: 뭘 꿈을 가려. 넌 내 꼭두각시야. 어서 스톤 조각을 찾아.
0: 네, 스피커 여왕님.
2: 역시 스피커 여왕님은 대단하세요. 바랄라 페어리즈가 꼼짝도 못하네요.
3: 바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4: 살려줘!
5: 스톤 조각을 찾았어? 이게 뭐야? 내가 필요한 건 스타스톤 조각이라고.
0: 어떡할까요?
2: 잠든 스타스톤 조각을 깨우려면 춤을 춰보는 게 어떨까?
4: 노래를 불러도 되고 아름다운 노래로 스톤 조각을 깨우면 되잖아.
2: 춤이야?
4: 노래야!
2: 춤이야!
4: 노래야!
2: 춤이야!
4: 노래라니까!
0: 아...

0: 스톤 조각을 깨울 수 있는 건 이런 게 아니라 진심을 담은 노래야.
1: 방금 레나가 부른 노래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어. 그런 노래는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2: 바랄라 페어리즈가 또 일을 망치고 있잖아.
3: 마침 잘 알았어. 저 애들의 스톤 조각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어. 꺽두각시 페어리즈, 저 아이들의 스톤 조각까지 모두 가져와.
4: 저 애들의 스톤 조각을 모두 빼앗는다. 별빛 마법.
5: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루루리

0: 애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1: 공격해라.
0: 네, 스피커 여왕님. 바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발사!
2: 어서 가자! 레나야, 그만해! 레나를 구해! 어서 변신해!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유물이! 플로라 하트! 유물이!

달빛 마법! 푸프링! 스윗하트!

0: 우릴 못 알아봐? 레나야, 정신 차려!
1: 어서 스타스톤 조각을 내놔!
0: 레나야,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해!
1: 바랄란 마법, 루나 멜로디, 발사!
0: 시아야, 조심해!
2: 바랄란 마법, 플라워 하트, 방어!
3: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장면이네.
4: 공격해! 공격해!
0: 레나야!
2: 바랄란 마법, 달콤 별빛, 발사!
0: 스피카,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와!
3: 건방진 녀석, 스피카 어둠의 마법, 발사!
0: 레나야, 어서 피해!
3: 쓸모없는 페어리즈 같으니 스피카 어둠의 마법이여, 못 가라!
0: 일어나! 레나야, 어서 정신 차려!
3: 꿈 깨시지!
2: 레나야, 나랑 시아가 만든 팔찌야! 너한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1: 친구들은 날 계속 지켜줬어.
3: 이제 그만 스톤 조각을 내놓으시지!
1: 네 말에 따르지 않을 거야!
3: 감히 나한테 반항하다니! 내 말대로 해! 꼭두각시 페어리즈!
0: 레나야!
1: 왜 머릿속에서 두 가지 소리가 들리는 거지? 이건 뭐야?
2: 레나야, 나랑 시아가 만든 팔찌야! 너한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1: 누구 말을 들어야 하지?
0: 레나야, 정신을 빼앗기면 안 돼!
2: 맞아! 네 마음속 소리에 귀 기울여!
1: 그래, 나 자신을 리더로...

0: 루나 멜로디 발사!
1: 잘했어, 레나야. 드디어 돌아왔구나.
2: 너랑 싸우기 싫었단 말이야.
3: 미안해. 어? 내가 바보 같았어. 행운은 항상 곁에 있었는데 그걸 알지 못했어.
2: 바로 그거야. 우리를 만난 게 바로 행운이지. 어?
1: 어? 우와, 레나가 세계의 스타스톤 조각을 깨웠어.
2: 대단하네.
4: 용서할 수 없다. 쓸모없는 꼭두각시. 결국 내가 손을 쓰게 하다니.
3: 난 바랄라 페어리지이지 네 꼭두각시가 아니야.
4: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여. 춤춰라 흑나비들아.
3: 별빛의 힘이여, 어둠을 물리쳐라. 바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별빛 소환.
4: 두고 보자.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2: 잘 가.
1: 어떡해. 공연이 바로 시작인데 너 연습 못했잖아.
2: 그러네.
3: 걱정 마. 연습은 다 했어. 내가 케이크 준비할 테니까 공연 끝나고 같이 파티하자.
1: 신난다. 레나 파이팅. 자신 있게 해.
2: 케이크 산다는 약속 지켜.
3: 걱정 마.
2: 왜 그러세요, 선생님?
5: 레나의 목걸이를 찾았어. 열심히 찾는 것 같던데.
6: 다음 참가자는 별빛중학교 1학년 5반의 레나입니다.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줄무랜
8: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탕.
6: 해구도.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8: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9: 또 졌네.
1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11: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2: 얼굴엔
13: 순한 킬킬.
12: 진물엔
13: 덥덥한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7: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8: 호비는 아프대요.
7: 그래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9: 언제나 신나는
7: 뽀로로 유치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7: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소원을 이뤄주는 네잎클로버. 지는 팀이 아이스크림 산다. 네가 사야겠네.
12: 웬디.

0: 여러분, 지난번에 본 시험지 나눠줄게요. 웬디? 조금 어려웠지? 다음엔 더 열심히 해.
1: 네. 네, 선생님. 난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2: 어서 돌려줘, 퀸티!
3: 누가 보시지?
2: 내 케이크를 돌려!
4: 돌아와라, 소원나비.
3: 스피커 여왕님, 소원나비의 힘이 굉장하네요.
2: 스피커 여왕님! 방금 그거 무슨 마법이에요, 쭈? 아까 전에 힘이 넘치는 기분이었어요, 쭈!
4: 이건 소원나비야. 바라는 대로 될 수 있지만 대신 아주아주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하지. 하지만 페어리즈라고 해도 이 유혹에 안 넘어갈 수는 없을 거야.
1: 어떡하면 좋지?
5: 웬디!
6: 같이 복습하자.
1: 정말이야? 고마워.
6: 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이 될 거야. 웬디, 이 문제는 다음 시험에 나올 수 있어. 한번 풀어볼래?
1: 알았어.
6: 시아야.

0: 도대체 공부는 언제 할 거야?
1: 먹고 힘이 나야 공부도 할 수 있다고. 아,
0: 안 되겠다.
1: 어? 아! 내 감자치! 레나야, 나 이 문제 못 풀겠네.
0: 괜찮아, 웬디야. 천천히 해봐.
1: 돌려줘. 응? 하지만 여기 있는 거 다 모르겠는데.
2: 이거 먹어. 먹고 나면 문제도 잘 풀 거야.
0: 아니야, 시험이 중요하니까 문제부터야.
2: 먹고 해.
0: 문제부터 풀어.
2: 먹고 해.
0: 문제 먼저.
1: 그만해. 나 때문에 싸우지 마. 난 왜 이렇게 멍청할까.
3: 별이죠?
1: 내가 똑똑하면 참 좋을 텐데.
4: 어? 그거 알아? 네잎클로버를 찾아서 소원을 빌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대.
5: 정말이야?
1: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다고? 어? 여기 네잎클로버가 있을까? 가라, 스피커 영임의 소원답이야. 네잎클로버 찾기 어렵겠지? 아, 여기도 없네. 어딨을까? 어? 하나, 둘, 셋, 넷. 네잎클로버네. 찾았다. 네잎클로버야, 난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정말 이루어질까? 나도 끼워주면 안 돼? 좋아.
4: 내기 대결이야. 지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는 거야.
1: 응. 하. 네잎클로버, 나에게 힘을 줘.
6: 자, 오늘은 식물의 성장 과정에 대해 배웠는데요. 그림으로 그려볼 사람? 그럼 레나가 한번 해볼까? 다른 학생들은요? 해보고 싶은 사람 없나요?
1: 네잎클로버, 나에게 능력을 줘. 선생님, 저요.
6: 어? 웬디가? 좋지! 어서 나와! 와, 제대로 그렸어! 웬디야, 많이 발전했구나!
0: 선생님, 다 그렸어요.
6: 아, 정답인데 그림 실력까지 완벽하네. 레나야, 넌 역시 못하는 게 없구나!
1: 네잎클로버, 날 시아와 레나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줘. 자, 이제 소원을 시험해볼 거야.
0: 이렇게 풀면 돼요.
1: 네잎클로버가 있으니까 시아랑 레나를 가볍게 이길 수 있어.
7: 벌써 그렇게 많아?
1: 시아는 벌써 스톤 조각을 네 개나 모았어.
3: 레나는 스톤 조각이 세 개 있어. 대단하지.
5: 웬디도 잘하고 있어. 한 개 차일 뿐이잖아, 뮤.
1: 다 같이 계속 노력하자, 푸. 루! 시아랑 레나한테 질 수 없어. 더 많은 네이클로버를 찾아서 스톤 조각을 더 빨리 찾을 거야.
5: 웬디!
1: 여기 네이클로버가 있을 거야.
5: 뭐 하는 거야, 뮤?
1: 네이클로버 찾아.
5: 네이클로버, 뮤? 내가 도와줄게. 웬디! 찾았다. 저기 있다. 웬디야.
1: 어?
5: 네이클로버를 찾았어, 뮤.
1: 고마워, 뮤뮤리. 네이클로버를 돌려줘.
5: 웬디!
7: 작전 성공이었쥬. 성공!
1: 아주 잘했어. 어서 스피커 이형님께 알리자키.
5: 웬디야, 어서 일어나, 뮤.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뮤.
1: 미안해, 뮤뮤리. 왜 우리 꽃의 정원으로 데리고 온 거지?
5: 스피커의 음모일지도 몰라.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1: 뮤뮤뮤
5: 블링블링
1: 바랄라 페어리즈.

0: 내 능력으로 얻은 스톤 조각이야. 줄 수 없어.
1: 네 능력으로 얻었다고?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네 소원을 들어준 그 네잎클로버는 사실 내 소원나비야.
0: 네잎클로버가 스피커의 어둠의 마법이었다고?
1: 스톤 조각을 내놓지 않으면 소원나비의 힘을 거두겠다.

0: 멍청한 페어리즈야. 수원아비에게 정신을 완전히 지배당해버렸구나. 잘됐어. 이 기회에 나머지 두 명도 제대로 손봐줘야겠어.
1: 스피카, 수원아비의 힘은 내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0: 지금은 그냥 가지.

0: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1: 스피카 여왕? 내가 널 물리쳤으니 지금부터는 내가 웬디 여왕이야.
2: 메어리즈가 너무 무서워.
3: 곧 수업 시작하는데 웬디는 어디 갔지?
1: 시아야, 나와봐. 큰일 났어. 여기 있어요, 웬디 여왕님. 고체질 더 세게 해.
4: 스피카 여왕님, 우리 구해주세요.
3: 웬디가 위험에 처한 것 같아. 어서 찾아보자.
5: 시아야, 어? 레나야, 웬디 여왕이 꽃궁전에 아주 잘왔어.
3: 어? 웬디 여왕?
5: 멋지라고 있어. 어서 내 친구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3: 잠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장난 그만하고 수업 들으러 가자.
5: 네, 난 웬디 여왕이야. 이제 학교 안 가.
1: 웬디가 뭔가 달라진 느낌이야, 보.
4: 스피커 여왕님의 소원나비로 강한 힘을 얻었어, 기.
2: 어둠 마법에 집에 당한 상태야, 뚜.
5: 내 시중 안 들고 뭐해?
3: 또 스피카의 짓이구나. 어서 웬디를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자.
5: 파랄라 페어리즈 갈빈 마.

0: 루나 카트.
1: 루루리 루루랄라 루
0: 도레미파

0: 어서 소원장을 떼어내. 웬디! 시라! 시카의 음모라고! 소원나비가 나한테만 힘을 줘서 질투하는 거지! 바랄라 마법! 블라워 하트! 발사! 아무도 웬디 여왕을 막을 수 없어!
1: 그래? 소원나비를 다시 가져가마! 어둠의 마법!
0: 시야! 레나! 소원나비, 돌려줘!
1: 스톤 조각을 주면 소원나비의 힘도 주고 네 친구들도 풀어줘. 어때?
0: 난...
1: 뭘 망설이는 거야? 소원나비의 힘이 없으면 넌 멍청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저 쓸모없는 페어리즈일 뿐이지.
0: 맞아! 쓸모없는 페어리즈 야키!
2: 맞아, 맞아, 뚱!
0: 스피커의 말이 맞아. 소원나비의 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스톤 조각을 줄 테니 친구들을 풀어줘.
3: 넌 쓸모없는 페어리즈가 아니야!
4: 소원나비가 없더라도 너 혼자서 스톤 조각을 찾을 수 있어! 웬디, 스피커 말은 듣지 마!
5: 웬디야, 넌 착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왔어. 너 자신을 믿어!

0: 스핑크 어둠의 마법이요. 춤춰라.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1: 숨을까요? 가지나요?
2: 시아, 레나야, 다 나 때문이야. 정말 미안해.
0: 괜찮아, 웬디야. 웬디야, 우리 지켜줘서 고마워. 맞아.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지켜줘. 잘했어, 웬디야.
3: 지난번에 본 시험지 나눠줄게. 웬디?
2: 네.
3: 점수가 많이 올랐어. 모두 박수!
2: 감사합니다, 선생님.
0: 최고야.
2: 지금은 부족한 게 많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면 더 좋아질 거야.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하게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옥스포드 타운.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글렉소,
8: 글렉소 얼마될까?
9: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8: 글렉소
9: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10: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8: 굿소!
10: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6: 순한 킹킹.
15: 줄무랑
16: 덤덤한
17: 순하게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설.
18: 남방구는 북방구와
1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0: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콕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꾸렁꾸렁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2: 얼굴엔
1: 순한 킬킬.
2: 눈물엔
1: 덥덥한
3: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우리가 사는 크레센트 섬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네 개도 아니며 다섯 개도 아닌 자그마치 여섯 개의 층에
6: 안 들었어요.
5: 뭐 위에 있죠? 크리스탈 지층 위에 있죠.
6: 진짜 재밌지 않아?
7: 어? 너무 재미있네.
8: 조용히 좀 해줄래? 아, 낮잠 좀 자자.
7: 어? 지금 몇 시인지 알아? 5
8: 4
7: 3 2
8: 1
9: 점심시간이다! 예!
5: 일부러 틀리게 가르쳐줘도 모른다니까. 크레센트 섬은 7개의 크리스탈 층 위에 있는데.
6: 7개요? 네? 우와!
10: 기대하시라! 역대 최고의 샌드위치 등장! 땅콩버터랑 잼은 최고라니까 좋아.
7: 난 완벽하게 균형 잡힌 식단을 준비했어.
8: 풀이랑 풀? 자, 이건 내가 처음 만들어본 도시락이야. 오랫동안 시장을 돌아다닌 끝에 단골 생선 가게에서 최고의 재료를 얻었어. 그것도 공짜로. 이게 말이 돼? 이런 걸 버리다니.
10: 그냥 오늘은 매점에서 다른 걸 사 먹는 게 어떨까?
8: 왜? 너도 먹고 싶어서? 그럼 같이 먹자.
7: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너랑 입맛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
8: 사람 음식은 너무 따분해. 고양이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 냄새거든. 먹어봐. 꿀맛일걸?
7: 다들 어디로 갔나 가서 보고 올게.
8: 괜찮아. 뭐 그냥 혼자 먹으면 돼. 고양이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까.
6: 아, 준비됐어. 다 준비됐다고.
11: 그래서 가디언즈를 해치울 수 있는 또 다른 무기를 가져왔다고.
6: 공개합니다. 무시무시한 프랑켄캣 무시합니다!
11: 내 눈엔 별로 무시무시하지 않은데, 뭐 그래도 크네.
12: 또 쓸모없는 발명품이 하나 더 생겼군요.
11: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이 생겼는데 뭐라고 딱히 꼬집어 말할 수가 없군.
13: 지몬 얘긴 무시해. 로카님도 감동하신 것 같아.
6: 정말? 하긴 감동 안 할 이유가 없지. 따끔한 맛을 보여줄 때다.
11: 따끔한 맛을 보여줄 차례란 말은 나만 할 수 있어.
6: 죄송합니다.

0: 이제 따끔한 맛을 보여줄 차례가 됐다. 어서 빨리들가 따끔한 맛을 보여주라고!
1: 진짜 짜증난다니까. 내 생각도 그래.
2: 너 혹시 지금 후추랑 소금이랑 얘기해?
1: 글쎄,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왔어? 사과할 타이밍이긴 해.
2: 아, 그건 아니긴 한데. 응?
3: 가디언즈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생겼어.
2: 하, 혹시 도시락 냄새를 맡은 거 아니야? 미안해.
4: 저게 뭐지?
2: 이제 소라는 그만 피우는 게 좋을걸? 크레센트 섬의 가디언즈로서 명령한다.
5: 명? 옷이 정말 멋지다. 야, 그 시계는 어디서 구했어?
1: 고마워. 평생 차고 다니던 건데.
2: 속지 마. 일부러 우릴 속이려고 저러는 거야.
1: 원래 착한 애일 수도 있잖아.
2: 악당이 어떻게 착하냐?

0: 바지가 진짜 마음에 드는데 더 큰 사이즈도 있어.
1: 캥캥캥 집중해. 가디언즈를 부셔버려.
0: 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2: 클로스업.
1: 완벽해. 내 차를 박살냈잖아. 시몬이 옳았어. 너는 쓸모없는 몬스터야.
0: 그러니까 내가 몬스터라고?
1: 아니면 뭔 줄 알았는데?
0: 못됐어. 너도 못됐어.
2: 난 영웅이라서 아니거든.
0: 날 밀어서 넘어뜨리고 다들 못됐어.
1: 또 돌아오마. 빨리 출발해.
2: 사나운 몬스터도 물리치고 악당들도 쫓아버리고 오후 수업도 안 늦고 갈 수 있겠어. 좋았어.
3: 그건 그런데 저 몬스터의 반응이 좀 이상하지?
1: 프랑켄캣이 북쪽 숲으로 가고 있어. 따라가. 프랑켄캣은 가디언즈 파괴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
4: 맞는 말이다.
1: 맨날 저렇게 들어?
4: 그래, 듣고 있다. 이제 너인 빠즈, 시몬과 베라를 보내 잡아오라고 시켰다. 내가 직접 다시 교육시켜서 프랑켄캣을 진정한 몬스터로 만들겠다.
1: 시몬과 베라가 우쭐대는 꼴은 못 봐줘. 우리가 먼저 프랑켄캣을 찾아서 고치는 거야. 더버 모드! 창피해서 못 살겠네.
5: 난 학교 특종을 취재하러 갈게. 몬스터가 소방차를 부쉈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소방차를 타고 달리며 빵빵 하고 싶었더나? 그 후엔 숲에서 발견됐대.
3: 전혀 무시무시한 악당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아. 그치? 내가 조사해봐야겠어.
2: 조사단이 뭘?

0: 저기 있다. 자, 2라운드 준비할까?
1: 저 몬스터 울고 있는 거야? 괜찮아?
2: 야옹아, 난 야옹이가 좋아.
0: 자살을 괴롭히지 마. 후회할 줄 알아.
2: 괴롭히는 거 아니야. 쓰다듬는 거지.
1: 얜 그냥 좋아서 그래, 마일로. 내 생각엔 몬스터는 아닌 것 같아.
2: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3: 프랑켄캣!

0: 야옹이들이 어디 갔지?
1: 네가 걱정할 고양이는 딱 하나, 나야!
0: 넌 나빠! 나한테 때려 부수게 시키고!
1: 다 때려 부수는 게 우리 일이야! 넌 그러라고 만들었어!
2: 썬데이는 널 만들어줬어. 은혜에 보답해야지.
0: 그렇지만 난 몬스터는 될 수 없어.
1: 왜 없어? 빨리 배우면 돼. 시몬과 베라가 나타나기 전에.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자. 무시무시한 울음소리부터 해봐.
0: 오물레. 아이고 이런.

0: 기회는 충분했어.
1: 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해. 밖에선 쓰다듬지 마.
2: 차라리 이게 잘된 거잖아, 안 그래? 프랑켄캣은 자기 가족한테 돌아갔으니까 거기가 있어야 할 자리잖아.
3: 네가 몰라서 그래. 프랑켄캣은 우리가 필요해. 내가 프랑켄캣을 구해줄 거야.
2: 가디언즈는 절대로 커다란 사고 뭉친 몬스터를 구해주지 않아.
3: 이번엔 아니야. 또 네가 돕기 싫으면 나 혼자 할게.
4: 얘들아!
2: 어?
4: 몬스터는 사라졌어?
2: 샤샤가 그러는데 몬스터가 아니래. 구출하겠다고 갔어. 이상해.
4: 뭐가 이상한데? 무리에 끼지 못하는 게 자기 같았나 보지. 샤샤한테 상관없던 걸 보여줘봐.
2: 어?
4: 샤샤는 다르다고. 프랑켄캣도 다르고. 둘 다 속상할 거야. 가서 달래줘.
2: 진작에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

0: 한번 노력해볼게 좋은 뭐. 아니 나쁜 몬스터. 언젠가 자랑스럽게 해주고 싶어.
1: 아, 난 이미 네가 자랑스러워, 프랭키. 네가 몬스터가 되고 싶지 않으면 몬스터 안 해도 돼.
2: 제안만 해.
1: 솔직히 루카님 명령을 따르다 보면 짜증날 때가 많거든.
0: 내가 만약 영웅이 되고 싶다면 가디언즈처럼, 그리고 멋진 바지도 입고.
2: 영웅이 되고 싶으시다.
3: 썬데이, 네가 만든 최악의 발명품이겠는데?
0: 썬데이를 괴롭혔다가 날아설.
2: 괴롭히면 어쩔 건데, 히어로 애송이.
0: 글로썸!
3: 제발 입조심 좀 하랬지.
4: 여기 있었네. 괜찮아?
1: 놓쳐버렸어.
4: 내가 도왔어야 했는데. 물론 우린 생각이 다를 때도 있지. 예를 들면 아까 네 도시락은 진짜 끔찍했거든. 그래도 우린 뗄 수 없는 한 쌍이야. 가자! 구출할 악당이 있잖아.
1: 괜찮겠어?
4: 당연히 안 괜찮지. 근데 네가 볼 때 좋은 생각 같다면 할게. 가디언즈 포에버?
1: 가디언즈 포에버!
5: 어떻게 됐어?
6: 빌라이 피자!

0: 대체 누굴 구해줘야 되지? 아...
1: 이제 큰일 났다. 루카님이 가만히 계실 줄 알아?
2: 뭐, 이 정도 구경거리라면 혼나도 돼.
3: 어디 갔지?
2: 선데이랑도 싸울 건 아니지?
4: 응? 쟤는 안 싸워도 우린 싸우지!
0: 우리가 좀 도와줄까, 프랑켄캣?
3: 그럼 나연 야옹벽하지.
1: 가디언즈 구호를 쓰잖아? 사태가 심각한데?
0: 있지는 보면 좋아할 텐데.

우와, 두 벌을 사면 하나를 더 준다고? 선데, 이걸 사면...

0: 어떻게 됐어?
1: 마침 잘 왔어. 프랑켄캣은 발레복을 입었고 기차도 운전했고 이젠 기차를 모는 댄서가 됐어.
0: 멋진데?
2: 이건 말도 안 돼.
3: 지원군이 필요해. 크리스탈 워리어 소환.
4: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기지?
1: 다 함께!
4: 좋은 생각이긴 한데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없어?
1: 좋은 생각이 있어. 쇼핑하러 가볼까?

0: 않겠, 캣. 넌 우리랑 같이 가야 해.
1: 썬데이? 어떻게 하지?
2: 넌 이제 발레복을 입고 기차를 모는 히어로야, 프랭키.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1: 난 세상을 탐험해보고 싶어. 모든 걸 보고, 모든 게 되면서. 또 멋진 바지도 사고 싶어.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2: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잘 지낼 수 있지?
1: 걱정 마. 난 프랑켄캣이잖아. 난 천하무적이야. 네가 잘 만들어줬잖아.
0: 우는 거야?
2: 아니!

0: 아니 무슨 그냥 크리스탈 워리어 먼지가 눈에 들어가서 그래.
1: 아, 그럼 난 이만 버스 타러 가볼게.
2: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하루였어.
3: 넌 하루밖에 안 살아보지 않았어. 근데 엄청나긴 했어.
2: 너희는 서로가 있으니까 행운아야.
3: 알아?
2: 나도 너희처럼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0: 있잖아, 우리.
2: 마일로, 샤샤. 너희는 정말 최고야.
3: 잠깐, 방금 우리 진짜 이름을 불렀어?
0: 어떻게 알았어?
2: 왜 다들 너희를 못 알아보는 거지? 다들 진짜 바본가 봐. 계속 연습해볼게.
0: 아, 프랭키랑 우리가 함께한 모든 모험이 그리울 거야.
4: 난 그 몇 시간이 진짜 악몽 같았는데.
0: 뭐?
4: 나도 그리울 거야. 넌 기분 전환할 게 필요하겠어. 이건 어때? 새로운 걸 만드는 거야.
0: 와, 진짜 멋진 생각이야. 더 멋지고 무시무시한 프랑켄캣을 만들 거야. 이번엔 발은 4개에 다리는 6개로 또 머리에는 거대한 뿔을 달면 어떨까?
3: 혹시 안 먹을 거야? 그거?
0: 배가 안 고파. 프랑켄캣이 보고 싶어. 먹어보고 싶구나.
3: 아니 아니야.
0: 아주 눈꽃만큼만 먹어봐. 또 알아? 막상 먹어보면 마음에 들지.
3: 꼭 먹어야 해.
0: 아니. 어?
3: 있지, 이거 한번 먹어봐. 생각보다 맛있는데?
5: 고맙지만 난 내 샌드위치면 돼. 너 많이 먹어?
6: 훌륭한 슈퍼히어로란 뭘까요? 특별한 능력? 멋진 의상?
2: 오, 이 바지 진짜 마음에 드는데.
6: 능력과 바지 말고 다른 걸 수도 있죠. 빌런 없이 히어로가 될 수 있나요?
7: 가디언즈의 탈리즈먼을 나한테 가져와. 당장
0: 탑업 모드.
6: 힘 조절을 잘하면 모두를 지키는 능력 아닐까요?

0: 워워워. 슈퍼히어로가 되는 건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휴.
1: 있지? 뭐 하고 있어?
0: 얘기 중이야.
2: 있지. 어? 네가 필요해. 악당들이 또 난리야.
0: 글로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게 진정한 슈퍼히어로 아닐까요?
2: 있지?
0: 지금 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즈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지금!
11: 얼굴엔?
12: 순한 킹킹!
11: 진물엔?
12: 덥덥한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1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팡.
2: 아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건강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2: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용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숲속에 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상성.
6: 이층입니다.
5: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말로 조심해.
1: 샤샤. 샤샤, 마일로라고 하지 마. 우리 정체가 들통나잖아.
0: 그럼 너도 샤샤라고 하지 마.
1: 이런.
2: 우리가 찾는 게 뭐라고?
3: 루카님이 그러셨는데 딱 보면 알 거랬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0: 악당들이 소중한 유물들을 다 부숴버리기 전에 막아줘!
1: 뭔가 멋진 영웅 이름 없나? 이건 어때? 난 옐로우, 넌 레드.
4: 근데 넌 좀 주황에 가깝고 난 약간 핑크 아닌가?
5: 이건 어때? 난 원, 넌 투.
1: 왜 내가 투야? 넌 원인데? 뭔가 좀 더 화려한 건?
6: 메시와 스타일로? 싸울 거야 말 거야?
1: 악당들은 왜 성질이 급할까? 좋아, 속도를 올려줄게. 이런, 아직 슈퍼 스피드에 적응이 안 돼.
5: 나한테 맡겨.
0: 아빠!

0: 내 슈퍼파워에 적응 중이라서.
1: 오늘 일을 후회하게 해주마, 가디언즈들아! 루카님이 복수해 주실 테니까!
0: 아이고, 무서워라!
2: 대체 그 대단하신 루카님이 누굴까?
0: 글쎄, 무서워봤자 얼마나 무섭겠어?
3: 뭐라고? 또 실패했다고? 더군다나 감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곳에 들어와.
4: 놈들은 가디언즈였습니다, 루카님.
3: 그런 변명이 아니라 성공했단 말을 듣고 싶다. 그리고 선데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머리 뚜껑 열리는 거 보고 싶나?
5: 혹시 저건 고대 문 같은 거예요?
3: 내가 찾아냈어. 그 오랜 노력 끝에 너희에게 새로운 인물을 주겠다. 이제 땅을 팔 차례다.

0: 아침마다 이렇게 영웅 노릇하다가 학교에 늦겠어.
1: 너무 따분해. 나만 집에 있고. 넌 맨날 학교 가잖아.
0: 방학 끝나고 학교 나간 지 겨우 이틀밖에 안 됐거든.
2: 점심 챙겼니?
0: 네?
2: 고양이 밥도 줬고?
0: 네?
2: 봉봉이는?
0: 너 아까 아침 먹었잖아.
2: 난 출근한다. 오늘 중요한 일을 해야 하거든. 이따가 보자.
1: 만약에 내가 너랑 같이 학교에 가면 어떨까?
0: 아니, 절대 눈에 띄면 안 돼. 아직 진짜 사람 같지도 않고 학교에 고양이는 출입 금지란 말이야.
1: 하지만 난...
0: 아니, 절대 안 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3: 여러분 소개할게요. 새로 전학 온 샤샤예요. 샤샤, 이쪽은 헤더란다.
4: 안녕.
3: 그리고 로미오.
5: 내가 바로 이 학교의 왕이야.
3: 제.
6: 좋았어.
3: 어? 안녕. 그리고 있지란.
7: 안녕, 전학생. 당연히 난 널 오늘 처음 봤겠지?
3: 마일로가 샤샤에게 학교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다면서?
1: 걱정 마. 사람이 되는 법을 잘 배우려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지 않겠어?
0: 그러다가 네가 고양이란 게 들통나면 어쩌려고 그래?
4: 뭐라고?
7: 샤샤, 고양이 좋아해? 나도 그렇거든. 우린 둘 다 고양이를 좋아하네. 공통점이 정말 많다.
1: 어쨌든 너의 첫 수업은 학교에서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오늘은
8: 흥미진진한 지리학 현장 학습을 가는 날이죠. 우와, 고대 유물을 탐사하다니 두 배로 신난다. 와우, 역시 지리학은 최고야.
1: 어? 레오 삼촌?
2: 어?
0: 그래, 레오 삼촌 맞아. 근데 넌 우리 삼촌 처음 보잖아. 얘는 샤샤예요.
2: 와,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얼마 전 샤샤랑 고양이를 데려왔거든.
0: 아, 왜 학교 버스를 운전해요?
2: 버스를 고치고 있었는데 원래 운전하던 분이 보행자 안전교육을 들으러 가셨거든. 그래서 내가 대신 왔어. 반갑구나, 샤샤. 모두 타렴!
5: 예전 학교 버스는 버스 등받이가 젖혀졌고 엄청 큰 텔레비전까지 달려있었어.
2: 뭐야, 겨우? 난 멋진 휠체어 경사로를 달았지. 전부 전동으로 작동하게 했고 또 이런 것도 있어.
8: 음악 좋은데.
1: 새로 전학 온 샤샤 말이야.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0: 아, 난 잘 모르겠는데.
8: 크레센트 섬은 역사가 아주 오래된 곳이에요. 얼마나 오래됐나 궁금하죠?
0: 아, 아무도 안 궁금한데.
8: 아주 오래됐죠. 얼마나 오래됐냐면 너무 오래돼서 그 오랜 역사를 설명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1: 궁금하지 않아? 악당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
0: 쉬, 이건 현장 학습이야. 그런 호기심은 가지면 안 돼.
1: 난 살짝 둘러보고 올게.
0: 샤샤, 어디 가? 첫날부터 그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돼. 아, 금방 오겠지, 그치?
1: 아니, 가자.
0: 아. 응?
1: 어? 악당들은 이걸 찾고 있었나 봐.
0: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당당하게 미스터리하고 오싹한 고대 동굴로 들어가든가.

0: 같은 오이잖아. 왜 하필 오이야? 딱 질색인데.
1: 와. 벼룩이잖아. 바글바글.

0: 위대한 역사가 전부 담겨있는 전설의 책인 것 같아.
1: 정말 엄청나다. 뭔 소린지 이해한다면 더 좋겠지만.
2: 전설에 따르면 한때 크레센트 섬은 매우 진화한 하이브리드 고양이 인간들이 다스렸는데 그들이 호모케티아냐.
1: 그럼 우리처럼? 근데 어떻게 됐어? 또 응? 얘들은 뭐야?
0: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 다 사라졌어.
1: 미안.
0: 이것들은 호모케티안 제국의 사라진 크리스탈 워리어일 거야. 군대를 지배하는 자가 크레센트 섬을 다스린다.
1: 멋지다. 어떻게 깨워?
0: 고대 문자는 진짜 읽기 어렵다. 근데 무슨 조정 장치가 있나 봐. 지배자의 성격을 워리어에 집어넣는다?
1: 이게 그건가?
2: 그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1: 그러게, 누가 여기 들어오래?
3: 크리스탈 워리어의 동굴은 내가 발견했어.
4: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 동굴을 발견한 사람은 나야.
1: 내가 사진 찍었으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먼저.
5: 이 루카님은 크레센트 섬의 비밀의 수호자이자 호모케티안 제국의 마지막 집사로 크리스탈 워리어의 동굴을 찾아낸 건 이 몸이지.
1: 그냥 고양이잖아.
5: 그냥 고양이. 난 루카님이시다. 크레센트 섬의 비밀.
1: 그래, 접시. 다 들었어. 그래도 고양이잖아.
5: 접시. 난 접시가 아니야. 난 집사야. 이런 모욕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감히 인간. 그것도 너희처럼 조그만 인간들한테는. 부하들아, 빨리 잡아. 야. 내 조종장치를 훔쳐가잖아. 어서 빨리 되찾아와.
2: 헤더? 우릴 따라왔어?
1: 아니,
0: 얘들아, 악당이 쫓아오는 거 알지?
6: 다른 학생들은 또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7: 아, 저기 오네요.
2: 삼촌, 수학 수업에 늦으면 안 돼요. 서둘러주세요.
7: 내가 업데이트한 기능을 쓰면 아주 아주 빨리 돌아갈 수 있지.
1: 고대 크리스탈 워리어를 찾는 거랑 고양이 악당들한테 뒤쫓기고 멋진 버스를 타고 섬에서 경주하는 것 말고는 학교에서 또 뭘 해?
2: 수학.
1: 워리어를 찾고 악당에 쫓기고 말지. 이건 어떻게 쓸까?
2: 모르는 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1: 뭐 별일 있겠어? 재밌네. 따분한 것들만 빼면. 이제 뭐해?
2: 숙제?
1: 아니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2: 어?

0: 어라? 신기한데?
1: 그러게. 신기하네.
0: 아까 조종장치를 건드렸을 때 샤샤의 호기심 많은 성격이 워리어들에게 전달됐나 봐.
2: 어딘가 끄는 버튼이 있을 거야.
0: 어? 어?

0: 내가 한 게 아니야. 뭐 별일이 있겠어.
1: 샤샤.
2: 드디어 나의 시대가 열렸다. 크리스탈 워리어들을 조종하는 자가 크레센트 섬을 지배할 것이다.
3: 학교가 문을 닫았어.
4: 쇼핑몰도 문 닫았고.
0: 생선 가게도 문 닫은 거야? 어떡해, 긴급 상황이야.
4: 그래도 어떤 나쁜 일이 생길지는 예상할 수 있잖아.
0: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괜히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처럼 행동해서 그래. 난 인간 세상이랑 안 맞아. 다시 고양이들이랑 사는 게 낫겠어. 내 자리로.
4: 샤샤, 잠깐만. 루카가 마음대로 하게 할 순 없어. 이런 사고를 친 건
3: 그게 누구겠어, 샤샤지.
4: 그건 중요치 않아. 너흰 이제 크레센트 섬 가디언즈야. 루카를 무찔러야 해.
3: 다른 방법은 없어?
4: 없어. 이제 너희가 나설 차례야. 더 이상 구경만 하고 있을 순 없다고. 바로 영웅이 나설 차례지. 가디언즈가 나설 차례. 그러니까 냥냥 히어로 타임?
0: 맞는 말이야.
3: 어?
0: 냥냥 히어로란 이름만 빼고 우리가 나설 차례야. 이제 하이브리드 타임이야. 어때?
3: 좋아.
5: 플라잉 퓨전!

0: 정말 멋지다. 가서 해치워.
1: 아주 먼 옛날,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여긴 우리 고양이들의 땅이었고 모든 게 비릿하고 훌륭해.
2: 아, 또 나 때는 말이야.
0: 시작했어. 우리
3: 고양이들에겐 지난번처럼 한 시간 동안 하진 않으면 좋겠는데.
1: 인간 세상이 사라진다면 우린 크레센트 섬을 예전 그 아름답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어. 고양이에 의한, 고양이를 위한 섬으로. 물론 다스리는 건 내가 해야겠죠.
4: 누구 맘대로 잡시.
1: 몇 번을 말해. 내 이름은 접시가 아니야. 난 루카님이시다.
5: 착지 좋은데.
4: 아, 고마워. 연습 좀 했지.
0: 워리어들을 찰스시켜.
1: 그래, 그럼.
4: 정말? 너무 쉬운데?
1: 아니, 멍청하게. 오히려 워리어들을 싹 다 불러 모았주마. 고양이 세계를 배신한 너희를 해쳐버릴 수 있게.
0: 얘들아, 잘 돼가?

0: 숫자가 너무 많아.
1: 막을 방법이 떠올랐어. 야!
2: 감히 내 워리어들이 날 배신하게 해!
1: 크리스탈 워리어들아, 내가 진짜 재미난 걸 찾았어.

0: 어떡하려고?
1: 사고를 수습해야지.
2: 워리어들을 다시 작동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크리스탈이 필요한데?
3: 아, 제가 만약 루카님이라면 천장을 더 걱정하겠는데.
2: 이 싸움을 꼭 끝마치고 싶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게 떠올랐다. 반드시 돌아옴. 까디언지 너희 집 밟아주고 말겠다. 이만 작전상 보자.
0: 그게 뭔데? 샤샤!
1: 샤샤는?
4: 우릴 구하려고 모든 워리어들을 동굴에 가두려다가 그만 자기도 갇혔어.
1: 다들 뭘 보고 있어?
3: 어?
0: 아니, 언제, 어디서, 어떻게?
3: 왜?
1: 뒷문으로 나왔어. 간단해. 고양이 발톱단은 더 많은 모험을 즐기게 될 거야.
4: 그런 이름은 필요 없어. 우린 샤샤와 마일로니까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근데 정체가 알려지면 안 되니까 작게 말하자.
5: 크롬섬!
3: 아... 왜 크리스탈 워리어 조각을 찾는데 우리가 돌아와서 삽질을 해야 해? 넌 입으로만 삽질하고 있으면서 엄청 큰 워리어 조종 장치잖아. 루카님이 이걸 보시면 엄청 칭찬하시겠는데.
1: 어디 인간 부하 주제에? 내가 루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줄무랑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 클릭서! 클릭서! 얼마 내가?
2: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1: 클릭서!
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1: 재밌다!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 클릭서!
3: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길게!
8: 줄무랑?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2: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길게!
8: 줄무랑?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truck. Magic ice cream truck.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준모란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주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아, 그, 야, 그래, 그, 저 물 좀 내어라. 물 좀.

0: 조선으로 돌아갈래! 여기가 대체 어디야?
1: 안녕하세요, 박희님.
0: 뭐야? 어디야? 숨지 말고 나오너라!
1: 저 안 숨었어요. 아까부터 박희님 등에 쭉 매달려 있었다고요.
0: 내 등? 등 어디? 등 어디에?
1: 지금 등에 메고 계세요.
0: 뭐? 예?
1: 안녕하세요, 박희님.
0: 내가 뭐 잠을 못 자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구나. 내가 정신. 잠깐만. 너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1: 네, 아까부터 계속 제가 얘기했어요.
0: 여기도 아니고 대체 이 가방 왜 말을 하는 거야? 너 뭔데?
1: 박휘님이 조선에 갈 수 있게 빠르고 편리한 탈 것을 안내해드릴 타방이에요.
0: 정말? 아, 근데 너가 어떻게 안내를 해준단 말이냐?
1: 저 나름 박휘예요. 탈 것들이랑 엄청 친하다고요.
0: 한때 탈 것이랑 엄청 친하는 뭐든 난 지금 바로 조선을 가야 되는데 이게 대체 뭐야?
1: 와, 여기 사방이 확 트여서 경치가 좋네요.
2: 여기가 어딘지 아니?
1: 글쎄요.
2: 진짜 힘들다. 아우, 힘들어. 아, 바람은 또 왜 이렇게 부는 거야?
1: 바람도 불고 좋네요.

0: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1: 아니 수상하다니요. 뭐가 수상합니까? 지금 수상한 건 제가 아니고 지금 얘가 더 수상해요 지금. 잠깐만. 근데 방금 이걸 타고 쉥 오시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러면 이걸 타고 초선으로 돌아갈 수 있겠군요. 자 그럼 해라 해라 초선으로 초선으로.
0: 조선이요?
1: 조선 뭘까요?
0: 이건 조선으로 가는 탈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경찰차예요.
1: 어?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차?

0: 경찰관은 경찰차를 타고 국민 여러분이 안전한지 살피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디든 빠르게 달려간답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차, 함께 알아볼까요?
1: 아니 근데 어떻게 이걸로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어떤 기능이 있는 겁니까?
2: 기다란 막대기 보이시죠?
1: 저 아까 저 불 들어오는 거 사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2: 네, 이거는 경광등이라는 것인데요. 불빛과 소리만으로도 위험한 일이 있는 것을 알려준답니다.
1: 불빛과 소리만으로도 위험한 일을 알릴 수 있다고요?
2: 그럼요.
1: 이게 어떤 기능이 있길래?
2: 경찰차 안에 버튼을 누르면
1: 그냥 불만 들어오고
2: 경광등은 높이 올릴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높이도 조절할 수 있어서 멀리서도 경광등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경광등 아래 전광판에는 글씨를 쓸 수 있어요.
1: 검문 검색 중.
2: 글씨가 바뀌기도 합니다, 여기가.
1: 글씨도 네. 바뀌냐고요? 교통통제 중. 글씨가 계속 바뀌면서 위험을 알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2: 그럼요.
1: 아, 소리와 불빛으로 위험을 알린다.
2: 네.
1: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다.
2: 네, 말씀하세요.
1: 저 경광등은 저렇게 있는데 저 앞에 저 등불은 저 뭡니까, 저거?
2: 경광등 앞에 달린 스마트 멀티캠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똑똑한 기계예요. 불빛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1: 눈부십니다. 저게 뭡니까? 지금
2: 네, 저건 서치라이트라는 건데요. 서치라이트는 어두운 밤에 사건 사고 현장을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좌우로도 움직이고 위아래도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나 본다. 저 딴 데 봐, 딴 데.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또 근데 저 밑에도 뭐가?
2: 네, 저 아래에 동그란 카메라가 있는데요. 경찰차 앞에 있는 차량 번호를 읽어주고 경찰이 찾는 수배 차량을 한 번에 인식하는 그런 똑똑한 기계입니다.
1: 그러면 그냥 저 스마트 멀티캠만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수배 차량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2: 그럼요.
1: 와, 정말 이런 기술이 다 있네요. 근데 안쪽에도 한번 제가 봐도 되는지.
2: 네.
1: 이렇게? 이야,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1: 이거는 뭡니까?
2: 그건 마이크인데요. 경찰차 안에서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를 하면 멀리서도 들을 수 있겠죠?
1: 아,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얘기해도 멀리 들리게끔 하는?
2: 그렇죠.
3: 여보, 제 말 들으시죠?
1: 이야, 이거 참 신기합니다.
4: 빨리 출동해야 해요. 문구점에 도둑이 들었어요.
1: 네?
2: 출동해야 합니다.
1: 예? 예? 뭐 하신다고요?
2: 출동해야 해요.
1: 출동이요? 갑자기요?
2: 출동이요.
1: 네.
0: 우리 출동하는 거예요?
1: 우리도 일단 뭐 가자.
0: 가자.
1: 안 돼요. 가자.
2: 빨리 여기 가서 도둑을 잡아야 해요.
1: 아니, 어떻게 가보지도 않고 도둑이 어딘지를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까?
2: GPS 덕분이죠.
1: GPS? 그게 뭡니까?
0: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GPS는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구에 있는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기술이에요. 약 30대의 GPS 인공위성 중 4대 이상

0: 이상의 위성에서 나오는 전파를 이용해서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답니다. 경찰차의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거나 신고한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도 다 GPS 덕분이죠.
1: 좀 쓸만한데.
0: 그렇죠.
1: 똑똑하네. 아, 그럼 일단 빨리 출동을 하시죠. 출동.
2: 출동하시죠.

0: 쭉 거기서
1: 우와, 경찰차가 도둑이 있는 곳으로 정확하게 도착했구나. 위치를 알려주는 GPS 정말 장하구나.
2: 아니 뭐 또 이렇게 오늘 경찰차도 타보고 좋은 경험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 네.
2: 그럼 이만.

0: 세상이 떠오른다. 경찰차 세 글자 운 좀 떼주시오. 운 좀 띄워주십시오.
1: 더
0: 경이롭고도 위대하구나 이 자동차.
1: 잘
0: 똑같이 범인을 GPS로 잡다니.
1: 차
0: 참 좋다 이 차.
1: 멋진데요?
0: 아, 잘 감사합니다.
1: 조선으로 잘 돌아가세요.
0: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이렇게 훌륭한 탈 것으로 조선을 못 간다니. 그럼 대체 뭘 타고 조선을 가야 된다는 거야? 경찰차는 여러 곳을 두루 살피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달려가는 믿음직한 탈 것이요. 경광등, 마이크 같은 신기한 문물과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GPS 기술 덕분에 도둑도 빠르게 잡을 수 있었소. 경찰차,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줘서 고맙소.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덕분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자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Hey!

0: 제니, 넌 무슨 바다 동물이야?
1: 나는 해파리지롱. 해파리.
2: 그 어? 저게 뭐지?
0: 뭐?
2: 저기.

0: 꼬르르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부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꼬르르 동안아라 캐슬.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나 민들레 새싹이

0: 방금 뭐가 날아온 거지?
1: 공 저기로 날아갔다. 내가 가져올게.
0: 저 발에 꽉 밟힐 뻔했네.
2: 우와, 처음 보는 새싹이다.
0: 안녕. 난 인글렛 새싹이야. 넌 누구니?
2: 나 내벌레. 주로 식물의 이파리를 먹고 살아. 특히 너처럼 방금 도단한 새싹은 아주 연하고 부드러워서 우리 애벌레들 입맛에 딱이지.

0: 어떡해! 민들레 새싹한테 무슨 일이 있나봐!
1: 아, 뭐해, 딩딩아! 빨리 구해달라잖아!
2: 빨리, 딩딩아!
3: 알았어! 새싹 구출! 오호리 딩딩!
0: 오!
4: 왜 그래, 민들레 새싹아? 무슨 일이야?
0: 아니, 나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곳인지 몰랐어. 아니, 좀 전에 바위처럼 커다란 공에 빠질 뻔하고 그리고 아이의 발에 밟힐 뻔하고 애벌레한테 잡아먹힐 뻔했다.
2: 정말 놀랐겠다.
0: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안 되겠어. 요정들 도와줘. 나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게 해줘.
1: 뭐? 아이, 다시 땅속으로?
3: 돌아가겠다고?
2: 땅속은 어둡고 답답하잖아.
0: 그렇긴 해도 땅속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

0: 아주 안전해.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괜찮은 거야?
1: 땅속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예쁜 민들레꽃을 피울 수가 없잖아.
0: 멋진 민들레 씨앗도 만들 수 없잖아.
2: 맞아. 헐헐 민들레 씨앗도 날릴 수 없잖아.
0: 아 그러네. 그건 그런데. 새싹이 고민이 많구나. 어떡하지?
3: 어떡하지? 민들레 할아버지!
4: 맞다! 민들레 할아버지가 계셨지!
5: 아이고, 좋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게 이제 곧 내 민들레 씨앗도 바람에 멀리 날려보낼 수 있겠어.
4: 민들레 할아버지!
5: 아이, 너희들이 또 웬일이냐? 어제 재밌는 퀴즈 많이 내고 갔잖아.
3: 아이, 민들레 할아버지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0: 우리 민들레 새싹이 고민이 있대요.
5: 아이, 우리 귀여운 민들레 새싹이 무슨 고민이 있나? 어허, 그래서 우리 새싹이가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구나.
0: 네, 할아버지.
5: 그래, 나도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새싹이처럼 모든 게 참 무서웠어.
6: 비바람이 마구 몰아칠 땐 쓰러질까 봐 무서웠고 애벌레한테 잎을 뜯겼을 땐 아팠지만 꾹 참아냈지. 누군가의 발에 채여도 난 다시 일어나서 외쳤어.
5: 나는 장차 멋진 민들레 꽃을 피울 민들레 새싹이야.
1: 우와! 민들레 할아버지 멋져요.
5: 그 시절 내가 힘들 때마다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바로 이 노래.

0: 나 결심했어. 사람들 발에 밟혀도 예벌레 입이 뜯겨도 나 씩씩하게 자라서 민들레 꽃을 피울 거야.
1: 새싹아, 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0: 사람들이 새싹을 밟지 못하게 울타리도 치고 팻말도 꽂아줄게. 새싹이 자라고 있어요. 밟지 마세요. 민들레 새싹아, 이제 용기 내서 무럭무럭 잘 자라야 돼. 화이팅!
1: 지아야, 정말 고마워. 화이팅!

0: 여기에 새싹이 숨어있어. 찾을 수 있지? 아자!
1: 나 방금 민들레 새싹 잘 있나 보고 왔는데 새싹이 그새 키가 더 큰 것 같아.
2: 우와, 잘됐다.
1: 새싹 부럽다. 나도 새싹처럼 키가 쑥쑥 클 수 있을까?
0: 당연하지. 지야 계속 자라고 있잖아.
1: 아니야, 나 매일 아침마다 키 재고 있는데 한 달 전이랑 지금이랑 키가 똑같아.
3: 아우, 차량.
4: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5: 꼭 풀어볼 거야. 가자.
4: 다음 중 키가 쑥쑥 자라기 위해 지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번. 키가 크기 위해 밥 대신 우유를 먹는다. 2번. 키가 크기 위해 적당한 운동을 한다. 3번.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키 크는 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 중에서 키가 크기 위해 지아가 해야 하는 건 뭘까?
6: 정답! 3번. 밤늦게까지 키 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키가 쑥 커져 있을 것 같은데 키가 크려면 방법을 열심히 연구해야 하지 않겠어?
0: 에이, 아니야, 아니야. 뭐든지 밤늦게까지 하면 키 크는 걸 방해해. 밤에 잠을 잘 자야 키도 쑥쑥 크는 거라고.
6: 그런가?
1: 정답 2번. 키가 크려면 적당한 운동을 한다.
4: 오, 지야. 딩동댕. 정답!
2: 우와!
4: 키가 크기 위해 우유보다 더 중요한 건 밥을 맛있게 잘 먹는 거야. 줄넘기 같은 적당한 운동은 뼈와 호르몬에 좋은 영향을 줘서 키 크는 걸 돕지.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습관은 키 크는 걸 방해. 그러니까 지아, 음식 골고루 잘 먹고
0: 운동도 신나게 하고
6: 밤에 푹 자면 키가 쑥 커져 있을 거야.
1: 우와, 빨리 키가 쑥쑥 자라면 좋겠다.
4: 그러게, 지아 키 쑥쑥 자라자.

0: 우리 모두 쑥쑥 자라자.
1: 모두 모두 쑥쑥 파이팅!
2: 파이팅!
3: 쑥쑥 쑥쑥 자라 쑥쑥 쑥쑥.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얼굴엔 순한 길길.
1: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5: 순상킹킹!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상킹킹.
4: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시끄러워서 연구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
1: 얘들아, 치치 좀 다른 데로 데려가 줄래?
2: 우와, 치치 멋진데? 나도 가르쳐줘. 이 정도면 무술 대회 나가도 될 것 같은데?
3: 아우, 내 머리! 아우, 내 똑똑한 머리가 나빠질지도 몰라!
4: 내가 그럴 줄 알았어.
3: 내 머리!
2: 치치, 혼났을 땐 얼음 찜질이 좋대. 자. 미안, 실수야, 실수.
5: 삐리삐리, 여러분,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6: 미션이다!
7: 여러분, 안녕!
8: 세계 탐험대회에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7: 오늘도 새로운 미션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9: 세계 탐험대회 미션 대공개!
10: 뿡뿡!
11: 안개선에 걸린 저주를 풀어라!
12: 안개선에 무슨 일이 생긴 거죠?
8: 소문에 의하면 안개선에 저주가 걸려 있어서 한번 올라가면 평생을 그곳에 갇혀서 살아야 한대요.
12: 이번 미션 여러분을 믿을게요. 제발 돌아와줘요.
9: 그럼 저희 이만 뿡뿡 짠!
8: 산에 저주라니.
0: 로빈, 안개산에 대해 검색해줘.

0: 미리미리 안개산 특유의 아름다운 경치와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전설의 보석 연못을 보기 위해 여러 관광객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원인을 모르는 저주가 산에 걸려 있어서 올라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안개산의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안개산 정상에 있다고 합니다.
1: 그럼 정상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거야? 못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2: 뭐 별거 있겠어? 이 도깨님만 멀쩡하다면 정상까지 오르는 건 시간 문제라고.
3: 그래, 뭐 가보면 뭐든 알 수 있겠지. 모두 준비해, 당장 출발하자.

0: 안개산을 찾아오는지 알겠어.
1: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저주가 생긴 거야?
2: 거봐, 겁먹을 거 없어. 산 정상까지만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너무 쉽잖아.
3: 세금아!
4: 여기가 혹시 보석 연못?
5: 맞아. 안개산 입구로 가는 길에 위치한 연못. 여긴 로빔이 말했던 보석 연못이야.
4: 우와! 우와! 부자가 된다는 그 연못인 거야?
2: 좋아. 나도 이제부터 부자다. 요호!
4: 좋아. 목표

0: 비행기? 자동차? 우선 마시고 보자.
1: 그냥 그건 전설일 뿐이라고. 그냥 연못에 있는 물을 마신다고 부자가 될 리가 없잖아.
0: 뭐지? 짐승 소리 같은데 혹시 저주가 걸린 괴물 아닐까?
2: 난 안 마셨어요. 부자가 아니어도 좋아요.
0: 으아! 저기야!
1: 얘들아, 저기로 숨자!

0: 그냥 할아버지인데?
1: 뭐야, 괜히 긴장했잖아.
2: 분명 그 소리는 괴물이 울부짖는 소리였다고.
1: 봐봐,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잖아. 가서 저주가 뭔지 정상은 어딘지 물어보자고.

0: 그래도 괴물이 아니어서 다행이야. 그치, 애들아?
1: 차라리 괴물이었으면 좋았겠다.
2: 위험해 보이는 것 같진 않은데 나가서 암기산에 대해서 물어보자. 너희들끼리 뭘 그렇게 속삭이냐? 안개산 정상에 오르려고 온 거 아니냐? 할아버지, 저희는 안개산 정상으로 가야 해요. 길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월척이다!
3: 우와, 생크메 샘발!
4: 이번에는 큰 물고기로구나!
5: 뒤를 돌아보면 안 돼.
6: 네?
5: 이 산 정상에 올라가면 영혼석이 있다. 순수한 육체를 가진 자가 그 영혼석에 손을 가져다 대면 안개산의 저주도 풀릴 게다.
2: 순수한 육체를 가진 자요?
5: 그래, 저주를 받지 않은 자. 뒤돌아보면 내가 내린 저주가... 아무튼 안개산 정상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게야. 또 보자, 얘들아.
6: 할아버지, 잠시만요. 할아버지!
1: 또 언제 만날 줄 알고. 그냥 우리끼리 찾아보자. 그냥 정상까지 올라가면 되잖아.
6: 뒤돌아보면 내가 내린 저주?
1: 좋아, 내가 한번 산 정상을 찾아볼게. 산 정상이 저쪽에 있다. 가보자.

0: 안개선의 저주는 도대체 뭘까?
1: 분명히 할아버지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
2: 생금! 생금! 생금! 생금! 생금! 생금! 생금! 생금! 생금!
3: 어? 무슨 일이야?
2: 생금이 복숭아 좋아!
4: 아무튼 생큼이 못 말린다니까.

0: 탱크와!
1: 탱크미 복숭아 좋아! 탱크!

0: 생크미 파리 맛있어. 맛없어.
1: 생크미.
0: 생크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2: 생크미가 카멜레온으로 변했잖아.
3: 이건 저주야.
0: 저주라니?
3: 연못에서 만났던 할아버지가 했던 말 기억나?
4: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0: 그렇다면 생크마 안돼. 생크마
3: 생크
0: 얘들아, 뒤에서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5: 생크미 거북이 맛 없어.
6: 바보. 바보.

0: 뒤에 누가 따라오지 않았어? 돌아볼 수가 없으니 답답해.
1: 엉덩이야.
0: 도켓! 드래콩!
2: 생금! 생금!
1: 어지러워.
0: 드래콩! 드래콩! 드래곤이 없어졌어.
3: 얘들아, 나 여기에 있어.
0: 저기! 세상에! 드래콩이 애벌레로 변했어!
4: 얘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커 보이는 거야? 발이 많아서 그런데 어떻게 걸어야 하는 거야?
0: 드래콩, 조심해! 너 작은 애벌레로 변했다고!
3: 뭐라고? 안 돼!
2: 지금 애벌레 맛있어!
5: 안 돼!
0: 생크마, 뱉어야 돼! 그건 드래콩이라고! 안 돼! 잡아야 돼! 드래콩!
1: 얘들아!
5: 드래곤!

0: 기다려둘게.
1: 빨리 올려줘. 머리 아프단 말이야. 저기 김치.
0: 아찔하다.
2: 그런데 도깨, 너 정말 괜찮은 거야?
3: 헤헤, 이 몸도 나쁘지 않은데 엄청 무지 빠르잖아. 헤헤. 헤헤, 드래곤, 네가 좋아하는 책이야?
4: 도깨, 보다시피 난 책 읽을 기분이 아니야.
0: 또 무슨 일이지? 이럴 수가.
2: 새똥구리로 변했어.
3: 사요, 반가워.
0: 탱금. 탱금.
4: 어떻게 된 거지? 아, 맞다!
2: 드래코, 나야. 힘들어.
4: 사유, 뭐 하는 거야?
2: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5: 드래코! 사유!
4: 핑핑!
0: 얘들아! 드래코, 사유, 괜찮아?
5: 얘들아, 걱정 마. 산 정상만 찾으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거야.
0: 그래, 정령성만 찾으면 저주도 풀 수 있어.
3: 유후!
0: 우와, 달려, 달려!
3: 유후! 너도 변했구나.
2: 좋겠다.

0: 대단하구나. 여기까지 오다니.
1: 아니, 할아버지는?
2: 설마 안개산의 저주가 혹시...
0: 그렇다. 내가 이 산에 저주를 내렸다.
3: 아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4: 우리들을 돌려놔주세요.
0: 자, 저기 정령석이 있다. 저기에 손을 대기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면 말이지.
1: 아이거북이 신선 할아버지였어.
4: 서요, 쇳덩을 나한테 던져. 마법 쇳덩!
5: 땡큼땡큼!
1: 어떡해! 땡큼이가 할아버지를 먹었어!
4: 뭘 어떡하냐! 제제, 지금이야!
3: 좋았어! 간다!
6: 돌아왔어! 내 모습으로 돌아왔어!
4: 진짜네? 유호! 예예예!
7: 와!
8: 돌아왔어!
7: 얘들아!
9: 치치!
7: 돌아왔구나!
6: 응! 너무 좋아!
8: 그런데 생크미는?
7: 어? 어?
3: 생크바! 일어나!
7: 쟁쿵!
4: 쟁쿵이는 카멜레온 일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혀로 뭐든 당겨먹을 수 있잖아?
3: 쟁쿵이는 그냥 돌걸 그랬나봐.
7: 쟁쿵! 쟁쿵!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식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4: 순한길길.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

0: 까지 초미세세탁 하세요. 버실 딥클린.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질병. 얼굴엔 순한 길길.
3: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나도 잘할 수 있어.
6: 파키케팔로사우루스?
5: 응. 오늘은 파키케팔로사우루스의 정보를 수집하러 갈 거야.
6: 우와, 정말? 파키케팔로면 박치기 잘하는 공룡 맞지? 맞아. 머리에 이렇게 혹이 있는 공룡.
7: 아, 근데 새끼는 혹이 없었지.
5: 응, 맞아. 기억하고 있구나. 파키케팔로를 만나러 가볼까?
8: 응. 어? 다시 들었네. 아, 이러면 관찰을 할 수가 없는데. 아, 렉스한테 열매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해야겠다. 렉스? 나야! 도모!
9: 어?
8: 렉스! 안 들려? 이동 중인가? 왜 연락이 안 되지?
7: 렉스형! 어?
6: 여기도 없네. 도모형, 혹시 렉스형 못 봤어?
8: 못 봤어. 마침 부탁할 게 있어서 통신해봤는데 연락이 안 되네.
6: 뭔데? 뭘 부탁하려고?
8: 관찰에 필요한 열매인데 다시 들어버려서 렉스한테 가져와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지.
6: 내가 가져다 줄까? 어? 우르르 행성에 있는 거 맞지?
8: 이 열매 서식지는 렉스만 아는 곳이라 찾기 힘들 거야.
6: 아닌데, 나도 찾을 수 있는데.
8: 괜찮아, 로키. 마음만 받을게. 다른 열매부터 관찰해야겠다.
6: 나도 렉스 형처럼 잘할 수 있는데.
10: 나 혼자 가서 찾아볼까? 응, 나도 할 수 있다고.
11: 여기 파키케팔로가 있다고?
12: 신난다. 파키케팔로를 만났을 때 정말 재밌었는데. 다시 볼 수 있다니 정말 기대돼.
5: 우리 다 같이 한번 올라가 볼까?
6: 두고 봐. 렉스 형보다 더 빨리 열매를 찾을 테니까. 근데 모양이 어땠더라? 사과같이 생긴 열매였어. 좋아, 가보자.
13: 아직 어린 공룡 같은데 혼자서 있네? 근데 무슨 공룡이지?
6: 안녕, 난 로키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길을 잃어버렸어? 아니면 엄마랑 떨어졌어? 진짜 아무도 없나? 둘이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 얘 엄마는 아닌 것 같아.
10: 그쪽엔 큰 공룡이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서 빠져나가야 해. 날 따라와.

0: 저것 봐! 바퀴케팔로다! 박치기를 하고 있어.
1: 어? 근데 저 바퀴케팔로는 행동이 좀 이상한데?
0: 그러게.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
2: 잠깐만. 어?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0: 뭐? 새끼가 사라졌다고?
2: 이 근처에서 함께 풀을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나 봐.
1: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0: 렉스, 우리도 같이 찾아보자.
3: 그래, 저번에 살타사우루스 새끼도 우리가 찾아줬잖아.
2: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는 게 어때? 어른 파키케팔로랑 달리 새끼는 머리가 납작하고 뒤통수에 뾰족한 돌기가 솟아있어. 다들 잘할 수 있지?
1: 물론이지. 걱정

0: 우리가 꼭 찾을게.
1: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0: 아, 몰라, 몰라. 우선 꼬마야 엄마를 찾아줘야지. 근데 넌 무슨 공룡이니? 기억이 잘 안 나서 말이야. 걱정 마. 내가 엄마를 꼭 찾아줄게. 난 레스형 다음으로 멋진 다이노 대원이거든. 나만 믿어. 어? 저거 봤어? 우와, 정말 예쁘다. 우리 쫓아가 보지 않을래? 어때?
2: 이쪽에서 새끼의 냄새를 맡은 것 같은데?
0: 이것 봐, 발자국도 있어.
1: 어? 근데 발자국이 한 개가 아닌 것 같은데?
0: 그러게, 이건 무슨 발자국이지? 누구랑 같이 있나?
2: 아무래도 좀 더 서둘러야 할 것 같아. 여기 있는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
0: 너도 배고프구나. 아, 이 근처에 뭔가 먹을 만한 게 있으려나?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저긴 풀이 훨씬 많을 거야. 여기도 없는 건가?
1: 어?
0: 어? 어디 가는 거야?
2: 얘들아, 빨리 쫓아가보자.
0: 맛있어? 이거 다 먹으면 내가 엄마 찾아줄게. 꼬마야, 빨리 도망쳐.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여기 있으면 위험해. 위험해.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어서 도망쳐.
3: 저기 좀 봐! 로키랑 파킹 캐팔로야!
2: 대체 무슨 일이지? 서둘러야 할 것 같아! 위험해! 그쪽은 난감하자! 렉스! 레이더! 갱신! 렉스! 슈퍼 갈고리! 비바부, 잘했어. 조금만 더 힘내서 끌어올리자. 하나, 둘, 셋.
0: 힘내. 조금만 더. 할 수 있어.
3: 우와, 성공이다.
0: 잘했다. 비바부, 멋졌어. 위험했다.
2: 잘했어, 로키.
1: 근데 로키, 저 공룡이 파키케팔로인 걸 정말 몰랐어?
0: 깜빡 잊었어. 다 크고 나면 새끼 때와 모습이 달라진다는 걸 말이야. 미안해, 나 때문에 다들 놀랐지.
4: 아니야, 아무도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야.
5: 엄마 파키케팔로도 무사히 새끼를 찾았고.
4: 근데 렉스, 새끼 파키케팔로는 왜 혹이 없는 거야?
2: 새끼들은 아직 혹이 필요 없거든. 파키케팔로 사우루스들은 영역 다툼을 할 때 머리에 혹이 있는 어른끼리만 박치기를 한다고 해.
1: 아, 그렇구나. 어쨌든 역시 박치기는 파키케팔로가 최고라니까.
0: 그러게, 나도 아까 얼마나 놀랐는데. 엄마 파키케팔로가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달려드는데. 와!
5: 로키, 앞을 봐.
2: 로키,

0: 괜찮아?
1: 렉스? 여기 있었구나.
2: 토모, 무슨 일이야?
1: 열매 좀 구해달라고 부탁하려는데 계속 연락이 안 돼서 내가 직접 왔지. 어? 로키? 그 열매는? 뭐야? 로키, 네가 찾은 거야?
3: 내가 뭐라고 했어? 나도 찾을 수 있다고 했지. 아이고, 어지러워.
4: 로키는 못 말린다니까.
5: 내 말이.

0: 얘들아, 카드가 완성됐어.
1: 우와, 파킹캐펄로 사우루스 카드다.
0: 오늘도 다들 즐거웠어?
2: 응, 너무 좋았어.
3: 맞아, 로키 때문에 뛰어다니긴 했지만.
4: 근데 로키는 어딨어?
3: 어?
0: 어?
3: 어?
0: 어? 어?
3: 그거 봐, 나도 할 수 있다고.
2: 어? 뭐야? 자고 있는 거야?
0: 네? 아무래도 많이 피곤했나 봐.
2: 밤하늘의 선물 오로라. 얘들아, 안녕.
0: 아, 너희들 왔구나.
2: 지금 뭐하고 있어?
0: 응, 라일리나 사우라를 보고 있었어.
2: 어? 라일리나 사우라?
5: 라일리나 사우라는 추운 극지방에 사는 공룡이야.
3: 우와, 예쁘다.
2: 이게 뭐지?
6: 이건 극지방에서 나타나는 오로라야. 거기 가면 볼 수 있는 거야.
5: 응, 운이 좋으면 종종 볼 수도 있어.
2: 걱정하지 마, 루카스. 앤디하면 행운, 행운하면 앤디. 이 앤디와 함께라면 오로라를 꼭 볼 수 있을 거야.
0: 라일리나 사우라의 서식지 정보를 수집하려던 참이라 우루루 행성에 가야 하는데, 너희도 같이 갈래?
7: 물론이지.

0: 정도는 걷기 힘들겠어.
1: 설마 널 도와줄 친구들을 잊은 건 아니지?
2: 어? 아하, 비바보.

0: 안녕 비비.
1: 비비 비비.
0: 바비바비.
2: 알았어 알았어. 나도 반가워.
3: 부도 잘 지냈지?
2: 렉스, 근데 비바부도 미끄러워하는 것 같아. 무사히 타고 갈 수 있을까?
4: 걱정 마. 비바부에겐 아주 특별한 힘이 있거든.
5: 특별한 힘이라고?

0: 눈썰매로 변신했어. 정말 멋진데?
1: 그럼 라일리나 사우라를 찾으러 가볼까?
0: 응!

0: 눈보라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1: 난리나 싸우라는 어디 있지?
2: 온통 눈으로 덮여있는데 찾을 수 있을까? 어? 비바비
3: 부부
2: 비바부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비바부 어딜 가는 거야?
0: 거기서 비바부
4: 같이 가!
2: 탈메모드야!
1: 우와 엄청 크다!
2: 장어가 엄청 커!
1: 어? 다리에 뭐가 붙어있는데?
0: 새끼 라일리나 싸우라잖아.
4: 와, 비바부가 새끼 라일리나의 꼬리를 빨개라고 쫓아간 거였나봐.
1: 안녕 라일리나야, 왜 거기 붙어있어?
2: 라일리나 싸우라가 곧 떨어질 것 같아.
5: 내가 갈게. 비바부, 라일리나 사우라의 냄새를 기억할 수 있지?
2: 비바비부.
5: 좋아, 라일리나를 찾자.
1: 비바부, 부탁할게.
2: 비. 비바비부. 비바부 찾은 거야?
4: 이건 라일리나의 흔적이야.
2: 어? 여기까지 날아온 거야?
0: 여기 협곡이라 위험한데?
4: 응.
0: 라일리나를 어서 빨리 찾는 게 좋겠어.
4: 어? 저기 라일리나 사우라야!
0: 멈춰! 비바부! 거긴 위험해! 잘못하면 협곡으로 떨어질 수 있어! 도모, 라일리나한테는 응. 내가 갈 테니까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줘.
4: 어!
0: 대신! 대신!

0: 왜 그래, 렉스?
1: 라일리나가 아래로 떨어지진 않았어.
0: 정말 다행이야.
1: 내가 구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슈퍼 달구리 발사!
2: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3: 엄청 귀엽게 생겼는걸?
2: 응, 눈이 정말 커.
3: 추워.
2: 맞아.
1: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면 눈보라가 잦아들어야 해.
0: 아,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이글루를 만드는 건 어때?
1: 좋은 생각이야.

0: 저것 봐, 눈보라가 그쳤어.
1: 그러게, 다행이야.
2: 어? 그새 날씨가 좋아졌네?
3: 비비?
4: 바비.
0: 라일리나의 집을 찾아줘야 하는데 어딘지 몰라서 정말 큰일이야.
1: 그럼 어떡하지?
0: 우선 라일리나 사우라를 처음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 보는 거야. 어때?
3: 비비!
4: 바비!
3: 우!
1: 여긴가 보다.

0: 얘들아, 이것 좀 봐.
1: 우와, 라일리나 사우라가 사는 집은 이렇게 생겼구나.
2: 겨울이면 라일리나들은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땅속에서 생활한다고 해. 어때, 멋지지?
3: 오, 땅속의 이글루 같아.
0: 맞아, 이제 가족들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야.
3: 오, 저기 봐, 오로라야.
2: 그거 봐! 역시 행운하면 이 앤디라니까! 행운하면 앤디! 앤디하면 행운!

0: 자, 라일리나 사우랑 카드야.
1: 고마워, 렉스. 라일리나 사우라 덕분에 멋진 오로라를 볼 수 있었어. 밤하늘의 아름다운 선물이 받은 것 같아. 다 내 덕분이라니까. 그 순간이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나도야. 우린 갈게, 렉스. 어? 나도 같이 가.
0: 잘 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9: 순한 킬링.
8: 눈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오늘의 주제는 껌? 아니, 껌을 싸는 그 포장지. 바로 껌 종이다. 껌 종이? 뭐가 특별할까?

자, 일단 자세히 보자. 반짝 반짝 검정이는 은빛이다. 은으로 만든 종처럼, 은메달처럼 은빛. 검종이도 혹시 은으로 만들어졌을까? 지금부터 확인 들어간다. 검종이를 조심조심 심혈을 기울여서 떼어보면 하얀 종이 한 장이 분리된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은처럼 반짝반짝거리는 얇은 은박지. 은박지의 정체는 대체 뭘까? 정말 은일까? 무슨 뜻일까? 그렇다. 은박지의 정체는 알루미늄. 알고 보면 꽤 친숙한 알루미늄. 탄산음료를 담은 음료수 캔이나 가볍지만 튼튼한 사다리를 만들 때도 사용되는 금속이다. 뿐만 아니라 녹이 잘 쓸지 않아 자동차 바퀴를 만들 때도 쓰이는 알루미늄. 그런데 껌은 어떤 이유로 알루미늄을 입힌 은박지로 싸는 걸까?

은박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알루미늄 포일. 얇게 펼친 모습을 자세히 보자. 정말 얇다. 은박지는 얇게 펴지는 금속. 그리고 손으로도 잘 뭉쳐질 정도로 변형이 쉽다. 조금 더 노력해보자. 조심조심 망치질로 완성된 알루미늄 구슬. 제법 쇠구슬 같다. 무게는 어떨까? 기울어진 저울. 반대쪽에 비슷한 크기의 쇠구슬을 올리면 무거운 쇠구슬 쪽으로 기운다. 알루미늄은 가볍다. 얇고 모양이 잘 변하고 가벼워서 껌종이에 알루미늄이 쓰이는 걸까? 또 다른 비밀을 발견해보자. 동그란 금속에 연결된 같은 길이의 세 가지 막대 끝에 동일한 크기의 버터가 올려져 있다. 세 개의 막대가 꽂혀 있는 동그란 금속에 열을 가해보자. 어떻게 될까? 알루미늄 막대에 올려져 있던 버터가 가장 빨리 녹았다. 촛불에 열이 전달되는 속도, 알루미늄이 제일 빨랐다.

그 다음은 황동 막대. 금속의 열 전도율이 큰 순으로 버터가 점점 녹아서 떨어진다.

얼음을 얼릴 때는 어떻게 될까? 가장 빨리 뜨거워졌던 알루미늄. 얼음이 어는 속도도 달라질까? 같은 온도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똑같이 얼려보았다. 3시간이 지나고 얼음틀을 확인해보니 그냥 얼린 얼음은 아직 완전히 얼지 않았다. 알루미늄 포일로 감싼 얼음틀은 어떻게 됐을까? 같은 시간 동안 얼렸는데도 얼음이 단단하게 얼었다. 열 전도율이 높으면 뜨거워지는 것도 차가워지는 것도 빠르다. 알루미늄의 높은 열 전도율. 얼음이 급할 때도 유용하다. 그러고 보니 상하기 쉬운 식품을 보관하는 가방이나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아이스박스에도 알루미늄 코팅이 되어 있다. 과자 봉지 안쪽도 예외는 아니다. 혹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알루미늄 코팅을 한 걸까? 만약 껌종이의 알루미늄 코팅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두 개의 껌을 같은 공간에 놓고 온도를 높여보자.

시간이 흐르고 검정이를 벗겨보면 은박지로 감싼 것만 멀쩡하다. 똑같이 뜨거운 곳에 있었는데 은박지를 벗긴 것만 흐물흐물해졌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알루미늄의 높은 열 전도율 때문. 알루미늄은 열 전도율이 높아 열을 빠르게 밖으로 내보내 껌을 보호할 수 있다. 껌 종이에 숨어 있던 비밀. 그것은 알루미늄의 과학이었다.

여기 계신 이분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프랑스 왕궁에서 연회가 열렸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계급에 따라 식기가 주어졌는데 서열 3위 은수저, 2위는 금수저, 서열 1위에 왕족에게 주어진 건 알루미늄 수저? 한때는 금보다 귀했던 알루미늄의 빛나는 과거. 나폴레옹 3세는 귀한 알루미늄이 검정이에 쓰일 거란 사실을 알았을까?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오늘의 보너스. 손으로는 휴대폰에 그림이 잘 그려진다. 볼펜으로는 터치가 안 돼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데 볼펜을 무엇으로 감싸면 터치펜이 될까?

볼펜 끝을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면 정말로 터치가 될까? 써진다. 정답은 알루미늄 포일. 알루미늄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원리였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해볼 차례다.

오늘의 이야기는 팝콘. 팝콘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하얗게 활짝 핀 모습이 목화솜 같기도 하고 안개꽃 한다발도 떠오른다. 팝콘은 무엇보다 영화를 볼 때 빠질 수 없지. 역시 팝콘은 영화관에서 먹어야 제맛이다. 영화가 끝나고 팝콘도 다 먹어버렸다. 바닥에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팝콘 확실히 튀겨지기 전과는 다르게 생겼다. 이 옥수수 한 알은 어떻게 팝콘이 될까?

팝콘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먼저 프라이팬에 버터를 녹이고 팝콘용 옥수수를 넣어준 다음 잘 섞어준다. 버터와 섞인 옥수수가 반짝반짝해지면 뚜껑을 덮고 기다려보자.

노랗던 옥수수 알갱이들의 엄청난 변신. 팝콘은 도대체 얼마나 커진 걸까? 눈을 크게 뜨고 관찰해 볼 시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옥수수와 팝콘을 비교해 보자. 똑같이 100개씩인데 팝콘이 차지하는 면적이 이렇게나 넓다. 그만큼 무게도 늘어났을까? 팝콘 100개의 무게는 17.2g. 그럼 옥수수 100알의 무게는 더 적게 나갈까? 놀랍게도 19.2g. 버터를 두른 옥수수가 튀겨져 더 커졌는데도 무게가 줄어들었다. 사라진 2g은 어디로 갔을까? 옛날 아메리칸 원주민들은 팝콘을 만들 때 옥수수에서 악마가 빠져나간다고 믿었다는데, 그래서 2g이 줄어든 걸까? 팝콘이 튀겨지는 순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겠다. 눈을 크게 뜨고 보자.

가운데 팝콘을 튀기는 냄비 뚜껑에 뭔가 가득 맺히고 흘러내리기까지 한다. 물을 끓인 것도 아닌데 김까지 난다. 뚜껑에 송골송골 맺힌 이것 뭘까? 수분이라면 물? 말린 옥수수 한 알에 15%를 차지하는 물.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되면서 부피가 크게 팽창한다. 옥수수에 열을 가하면 팽창하는 수증기를 견디지 못해 팝콘으로 피어나는 것.

옥수수를 팝콘으로 피워내는 수증기의 힘은 심지어 기차를 달리게 해 산업혁명을 이끌기도 했다. 세상을 바꾸고 움직이는 힘은 의외로 한 줌의 팝콘 속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

팝콘 옥수수에 구멍을 뚫으려고 해보면 딱딱해서 잘 되지 않는다. 발전된 도구로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구멍이 뚫렸다. 도넛처럼 구멍이 뚫린 옥수수로 팝콘을 만들어보자. 과연 구멍 뚫린 팝콘이 만들어질까? 뚜껑을 덮고 기다려보면 팝콘 만들기 실패. 단 한 알도 안 튀겨지고 까맣게 타버린다. 뚫린 구멍으로 수증기가 계속 빠져나가서 터지지 못한 것. 팽창한 수증기가 단단한 껍질을 순식간에 뚫고 나와야 만들어지는 팝콘. 빈틈없이 단단한 껍질도 옥수수가 팝콘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였다.

잠깐, 아직 끝이 아니다. 팝콘처럼 옥수수로 만드는 또 다른 간식, 강냉이. 강냉이를 자세히 보면 얼핏 봐도 팝콘과는 다르게 생겼다. 여기서 문제. 팝콘과 강냉이는 왜 다르게 생겼을까?

정답은 옥수수 종자가 달라서다. 팝콘용 옥수수는 껍질이 단단하며 약간의 수분을 가지고 있지만 강냉이용 옥수수는 껍질이 약하고 수분도 거의 없다. 그래서 특수한 기계에 넣고 열을 가하면서 압력을 직접 높이다가 순간 압력을 낮추는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것. 팝콘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터뜨려볼 차례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치즈와 니치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바지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다. 쏜다. 바지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Welcome to my kitchen. 네, 골라주시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Today we're making 김밥. 네, 오늘 김밥 만들어 볼 거예요. But we're making 작은 김밥, 미니 김밥, 꼬마!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꼬마 김밥, 김. 네, we're using dried seaweed. We have ham. 네, 오늘은 식물성 햄이요. 그래서 고기 안 들어가요. We have rice, 공기밥도 있고. We have 김치, 우리 생김치 쓸 거예요. 네, 그리고 영어는 김치는 김치요. We have perilla leaves, 이거 캐니피요. We have sesame seeds, 참깨. We have sesame oil, 참기름. We have salt, 소금. And we have carrot, 당근. Let's make 김밥. 타임 투 chop the vegetables. 네, 우리 채소 잘라요. 하지만 우리 먼저 개잎 씻어야 돼요. So we wash the perilla leaf. Rinse it under cold water and shake the water off. Okay, we washed our leaf. Now we can cut it. 네, 우리 개잎 잘랐대요. So we cut off the bottom. 우리 이거 필요 없어요. And we cut in half. 그리고 반만 잘라요. All done. Now, let's cut the carrot. 우리 당근 조금만 필요해요. And we're going to thinly slice the carrot. 우리 아주 얇게 잘라요. Thin slices. 손가락 항상 조심하세요. Okay. And now, we slice the ham. 네, 우리 식물성 햄 잘라요. We open the ham. There it is. And we cut. You just need one piece like this. And now we cut like this. 이것도 얇게 잘라요. Okay. One more thing. We have to chop our kimchi. 네, 우리 김치도 썰어요. So, let's cut. 그냥 이렇게 chop, chop, chop, chop, chop. Now, it's ready to fry. Time to fry. 네, 볶음 시간이요. 우리 올리브유 조금만 필요해요. 올리브유. We put in our carrots. 우리 당근. What we want is to make the carrots soft. 우리 당근 오늘은 부드럽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딱딱했을 때 우리 꼬마 김밥 식감이 좀 이상해요. Look, do you see? Already it's a little softer. 바로바로 조금 부드러워요. 당근들이 춤추는 거예요. Take a look. They're even softer. 이제 또 부드러워졌어요. 제 생각 다 됐어요. Let's take them out. Next, our ham. 네, 식물성 햄도. 햄은 당근보다 시간 조금 더 걸려요. It's going to take a little more time to cook the ham. 이번에 노릇하게 필요해요. This time we need golden brown ham. So turn. 이거 뒤집어요. 어, golden brown. 네, 어, 다 됐어요. 해주세요. And we put the ham on the plate. Oh, it looks good. Now, the last thing to fry. 우리 마지막 볶음은 바로 김치 볶음. We put our kimchi. Our 김치 볶음 햄보다 더 빨리 할 거예요. 오호호호, 새콤한 냄새 나오는 거예요. You can smell the sour kimchi. And we add our sesame oil, 우리 참기름, and our sugar, 우리 소금. 설탕이요, 소금 아니야, 설탕. 우리 볶아요. 와우, 또 고소한 냄새 나는 거예요. 이제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설탕 넣었을 때 쉽게 탈 수 있어요. We don't want to burn the kimchi. I think we can turn it off. 네, 우리 불

싶어요. Oh, it looks good. 공기밥은 뭐가 맛있게 만들어야 돼요. So, we're gonna mix the rice. We put in the rice. And our sesame oil. 참기름. Our salt. 우리 소금. And our sesame seeds. 우리 참깨. And we mix. 네, 비벼, 비벼, 비벼. So mix it all together. 네, 이 정도는 충분해요. Time to make kimbap. 네, 이제 곰마, 햄, 김치, 김밥 도전하겠습니다. So first, we need seaweed. So we take our seaweed, 우리 김, 곰마 김밥 김. Next, we need rice, 우리 밥. And we take our rice. And we squash our rice. Squash. Next, we need a leaf, a perilla leaf. 네, 다음은 우리 캐니빤만 쓸 거예요. 캐니빤. Next, we need ham. 네, 햄 한 줄, 이렇게. One stick of ham. We need carrots, 우리 당근, 조금만 할 거예요. And we need 김치. 위에서 김치 넣고. 김치, 호호호호. And let's roll. 말아볼까? Slowly roll, roll, roll, roll. 다 말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터치 하나 있어요. One last thing. Sesame seeds. 참깨. My mini ham kimchi kimbap. 우리 곰마 ham kimchi kimbap 완성됐습니다.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레이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났고, 지구 방위 군단 디아머는 아머드 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과연 적들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0: 전방에 기계하고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 성가신. 저리 가. 지금이야. 공격해.
1: 세날 조심해. 지배하고 끈질긴 상대라서 싸움을 오래 끌수록 불리해.
0: 걱정 마세요. 지금이야. 이렇게 치자. 가라. 뛰어. 끝이다.

0: 6시 방향에 진핵 정령이 출격했습니다. 암호 장착합니다.
1: 네, 불사마 합체!

0: 완료했습니다. 불스, 가자!
1: 이 근처에 있다는 거지?

도대체 저게 어디에 있다는 거야? 아, 불쌍! 나타났어! 이번엔 너냐?

0: 글쎄, 던져버려!
1: 열만 내면 이기냐? 머리 좀 써. 내가 상대하는 거 잘 봐.
2: 야, 나도 할 수 있거든? 혼자 할 거야.
0: 야, 어디 가? 이리 돌아와. 내가 상대해 준다니까? 아이씨.
1: 다음엔 잘해봐.
0: 뭐?
3: 좌측 화면 확대.
1: 네.

0: 이집트 원정에서 세나를 목격한 뒤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1: 공룡의 병기화가 어느 정도 세상에 알려졌다 해도 각국 정부 차원에서 정보를 단속해 완벽히 숨겨온 상황이니 이건 우리 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전혀 몰랐을 수가 있죠?
0: 그동안 도심 전투에서는 디아말서 일대를 통제할 수 있었지만 원정에서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원정에선 사전 준비가 시간상 불가능하기도 했고요.
1: 그렇군요. 이집트 사막이나 그랜드 캐년을 봉쇄할 수도 없으니.
2: 그렇다 해도 갑자기 가게 된 원정을 기자가 어떻게 알고 따라붙었는지 너무 절묘하잖아.
1: 이번 원정 지시는 레시아스님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럼 레시아스님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3: 다 그렸다.
4: 진짜 그런 옷을 입고 있어?
3: 응, 엄청 예쁘고 착해. 손도 따뜻하고
4: 싸움도 잘해?
3: 그건 못 봤는데 잘할걸? 못하는 게 없어.
5: 야야야야야야야, 한교수 오빠 복귀한대.
4: 정말? 재활 잘 끝난 거야?
5: 어, 그런가 봐.
4: 우와, 잘됐다.
6: 역시 한결 선배야. 그래, 이렇게 끝날 선배가 아니지.
4: 정말 다행이다.
3: 우리 파티하자.
6: 그래, 그래, 하자.
3: 언니! 용우 오빠! 한결 오빠 복귀한다고 해서 파티하기로 했어.
7: 한결 선배 복귀한대?
3: 응. 한결 오빠가 전투에서 돌아오면 폭죽 터뜨리고 서프라이즈 하는 거야. 그리고 선물도 있어야 해.
8: 좋은 생각이긴 한데 선물을 준비하려면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
3: 언니가 한결 오빠 그려줘. 내가 액자 만들게. 응? 응?
7: 알았어.
3: 서프라이즈 파티니까 한결 오빠한테는 비밀이야?

0: 넌늘 초상화만 그리더라.
1: 사람 얼굴 계속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0: 그래서 심심해서 나 그리는 거야?
1: 사실은 애들이 선배 파티 준비하고 있어요. 선배가 복귀하는 건 당연한 건데 난리 법석이에요, 다들.
0: 다들 기대가 크겠지. 이건 꼭 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1: 부담돼요?
0: 새삼 부담은 아니고, 동기들 하나둘 떠날 때마다 내가 짐을 짊어지는 것 같았거든.
1: 다들 선배만 봤으니까요.
0: 그랬지. 근데 세나 너 등장했을 때, 와, 진짜 든든하더라. 좀 무섭기도 하고. 너무 잘하니까. 아, 이렇게 내 시대는 가는 건가? 든든하고 멋지면서도 위화감을 느꼈어. 못났지?
1: 아니요. 그럴만도 했죠.
0: 야, 넌 어떻게 웃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냐?
2: 1급 경보. 이터널 코어가 탐지된 중앙아시아 지역에 또다시 기계 악어떼가 출몰했다. 진거와 세나, 출격해. 이번 이터널 코어도 반드시 우리가 확보한다.
3: 네!

0: 세나야, 왜 이번 출정은 우리 둘만 가는 거지?
1: 지난번 전투에서 랩터드 부상이 심해서 아이니는 빠졌고, 용의 익룡은 비행체다 보니 먼지나 모래에 민감해서 정비 중이고.
0: 그 격전을 치르고도 멀쩡한 건 역시 나의 불수와 너의 시저뿐이구나.
1: 격전? 넌 지난번 원정에서 적을 상대로 제대로 공격 한번 못 해보고, 뭐한게 없으니 당연히 멀쩡하지.
0: 야, 지난번 캐년 전투에서는 그거 뭐야? 그냥 저기 갑자기 도망가 버려서 뭐.
1: 저기 멀쩡한데 괜히 도망가니? 내가 나타나니까 도망간 거지?
0: 그래. 그렇다 치자. 아, 그럼 쌤쌤이네. 저번에 사막 원정에선 내가 널 구해줬고, 지난번 캐년 원정에서는 네가 내 적을 쫓아줬으니.
1: 너 자꾸 사막에서 네가 날 구해줬다 우길래? 난 적의 패턴을 익히면서 전투를 내 페이스대로 이끌어나가. 그 과정에서 네가 쓸데없이 끼어든 거고. 너야 뭐 전투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날뛰기만 하니 이해가 안 가겠지.
0: 야, 너랑 나랑 싸움 방식이 달랐을 뿐이야. 나도 다 생각이 있다고.
1: 그럼 보여줘봐. 적을 어떻게 물리치는지.
0: 좋아. 이번엔 꼭 증명해 보이겠어. 나만의 방식으로.
2: 이번 이터널 코어는 물속에 잠겨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 호수 한가운데 착륙할 거야.
0: 네!
2: 착륙 확인했습니다. 진과 T-Rex 출격합니다.
0: 착지 완료! 후후! 신난다! 불스, 너도 물가에 오니까 신나지?
2: 암호 장착합니다.
0: 네, 불스 합체!

0: 나 먼저 갈게. 세나야 잘해.
1: 너 나 잘해. 너 수상점도 처음이잖아.
0: 야! 비겁하게 숨어있다 공격하다니. 확 밟아버려. 봤지? 별거 아니네 뭐. 세나야, 내 실력 봤어?
1: 시끄러. 집중해야 해.
0: 세나 파이팅!
1: 말 걸지 마. 호수로 이어지는 물줄기의 바른 지역에 세나와 트리케라톱스 출격합니다.
2: 착지했습니다.
1: 암호 장착합니다.
2: 네. 시저 합체.

0: 암호 장착 완료.
1: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 군데군데 물 웅덩이를 조심해. 물길을 따라 적이 잠복하고 있을 거야.
0: 걱정 마세요. 전방에 기계하고 출연했습니다. 9시 방향에 한 마리 더. 시저, 공격 모드 전환합니다. 왼쪽이 먼저 달려들 것 같아, 시저.

지정. 차버려. 잘했어. 기다려 쓰죠. 틈을 노리자.

0: 돌면서 빼내보자. 잘했어, 시저.
1: 세나야, 역시 우린 최고야!
2: 어? 진짜 또 있다! 어떡하지? 아, 모르겠다. 불쇠! 머리로 막아!
1: 세나, 너도 통과한 거야?
0: 시끄러워 죽겠네.
2: 조금만 더! 불쇠! 밀어! 와, 끈질긴 놈들! 너도 물어버려, 불쇠! 톰니가 또 나타났어! 피할 데가 없어!
0: 지금이야! 시저! 적으로 적을 물리친다.

어서 피해야 해. 불쇠!

0: 적으로 적을 물리쳤다.
1: 세나는 전술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는 반면

0: 뉴스와 뉴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뉴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2: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3: 전교 3등.
2: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3: 카세트 플레이어.
2: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3: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저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3: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2: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2: 꿈을 이루는 과정

0: 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그놈이 온다.
1: 나 지금 떨고 있냐?
0: 녀석이 나타나면 피하고 무조건 숨어야 한다.
2: 오면서 더 집안의 규율이 망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야, 내 말은.
3: 죽어가고 있었던 걸 구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0: 시비 걸기는 기본. 싸움은 덤. 녀석 때문에 잠시도 조용할 날 없는 일상. 이 구역의 무법자. 눈만 마주쳐도 뒤돌아보지 말고 일단 튀는 게 상책.
1: 제발 그만 좀 하라.
0: 무법자 고양이 미돌이, 녀석을 멈추게 할 방법은 없는 걸까? 요즘 골칫거리를 달고 산다는 집사를 만나러 출발.
4: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0: 가수 미나, 류필립 부부가 오늘의 집사입니다.

0: 한눈에 보아도 복잡거리는 이 댁엔 고양이 다섯 마리와 강아지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요.
1: 저희 집의 유일한 여자 푸들 두희입니다.
2: 얘는 첫째 왕자님. 우리 왕자님 필돌이.
0: 크고 시원시원한 눈매가 인상적인데요. 반가워 필돌아.
2: 여기 우리 집의 둘째 비공자 필미예요.
0: 뽀얀 흰털이 매력적인 필미도 안녕.
2: 얘는 제 이름을 따서 미돌이.
1: 미돌이. 저희 집의
2: 셋째.
1: 저희 집의 무법자.
0: 오늘의 요주의 냥이 무법자 미돌이. 이마와 등 위의 점이 특징입니다.
2: 귀염둥이, 애교덩어리, 미호, 미나호랑이 미호입니다.
1: 저희 다섯 번째로 우리 집에 새로운 가족이 된 고양이는 여기 숨어 있어요.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
2: 나 몇 군데 알아.
0: 다섯째 고양이를 찾으려면 집사들도 한참 걸린다는데요.
3: 아, 여기 없다. 여기 있나? 아, 여기 프린터 뒤에 숨었네.
0: 드디어 등장한 녀석.
2: 우리 집의 다섯 번째로 온 순둥이 미소입니다.
0: 안겨있는 모습만으로도 귀여운 미소까지. 필돌이 필미를 시작으로 작년 11월 열흘 차이로 미돌이와 미호를 입양하고 마지막으로 올해 초 미소가 들어왔습니다.
2: 강아지만 키웠었는데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매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고 키우게 된 거죠.
0: 양이들의 식사 시간. 사료봉지를 보는 순간부터 빨리 달라고 성합니다. 담요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이죠. 식구들이 많은 만큼 먹방이 빠질 수 없겠죠. 밥그릇이 채워지자마자 고개도 안 들고 한 그릇씩 뚝딱. 마냥 평화로워 보이는데. 하지만 남들 다 먹을 때 혼자 자리를 이탈하는 미돌이. 미돌아, 너 뭐 하고 있니?
1: 얘가 들어오면서부터 분위기가 흐려지고 있지. 집안의 평화가.
3: 싸움도 많이 갑자기 막 돌발적인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미돌이 같은 경우는 원래 성향 자체가 좀 난폭한 성향이 있어요.
0: 난폭이요? 이렇게 순둥순둥한 얼굴과 난폭함은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성격이 미돌이 속에 숨어 있는 걸까?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돌이와 필돌이. 잠시 후 미돌이가 필돌이를 툭툭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필돌이가 자리를 뜨지만 미돌이는 꼬리 잡기를 하듯 따라붙는데요. 포기를 모릅니다. 그런데 귀찮게 하는 미돌이와 그런 녀석을 귀찮아하는 필돌이가 결국 시비가 붙었습니다.
4: 자신 있으면 제대로 한판 붙어보시든가.
0: 미돌이 때문에 시작된 이 싸움. 어째 멈출 기미가 안 보입니다.
2: 계속 애들 시비를 걸고 다니니까 조금만 이렇게 뭐 하는데 쟤한테 걸리적거리면 때려요.
0: 이번엔 가만히 있던 미호를 못 살게 구는 미돌이.
4: 아이, 누가 좀 말려달라냐.
0: 미호에게 실증을 내고 돌아선 뒤 다음 목표물 포착. 이번엔 필미입니다. 자리를 뜨는 필미를 끝까지 쫓는 미돌이 녀석. 몸을 숨긴 필미를 굳이 따라가 싸움을 걸어야 직성이 풀리는 미돌이. 아이고, 애꿎은 캣타워까지 만신창이가 됩니다. 필미는 난장판이 되고 나서야 겨우 몸을 피합니다.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일 절대 없음. 미돌이가 내키는 대로 양이들을 귀찮게 한다는데요. 아하, 명성대로 무법자가 맞네요. 맞아. 아, 미돌이 때문에 지친다옹.
4: 또 누구한테 시비를 걸어볼까냐?
0: 사실 미돌이는 다른 사람이 기르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화재가 나서 원래 집사가 장기 입원을 하게 되자 오갈 데 없어진 미돌이를 미나 씨가 거둔 건데요.
1: 구조를 안 하면은 죽을 수도.
2: 보호소로 이제 가니까.
1: 안락사.
2: 열흘 안에 되기 힘들죠, 성묘라.
1: 저희가 어렵게 결정을 하고 데려오긴 했는데.
0: 그런데 날이 갈수록 미돌이 때문에 골칫거리만 든답니다. 요즘 가장 큰

0: 문제는 다섯째 미소가 입양 이후부터 쭉 격리방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건데요.
1: 이렇게 안아도 나고.
0: 이 방에서 숨어 사는 생활만 벌써 5주째. 미소는 스스로 방 밖을 나가본 적도 없답니다. 그래서 꼭 식사도 이렇게 따로 챙겨줘야 한다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아니나 다를까 미도리 때문.
2: 내가 다 지켜볼 거다냥.
1: 미도라, 너 절로 가. 너 때문에 얘가 밥을 안 먹잖아.
0: 미도리의 등장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미소. 미소가 숨어서 계속 나오지 않자 미도리가 흥미를 잃고 시시해졌는지 자리를 뜨는데요.
2: 간 거냐옹?
0: 그제야 밥을 먹기 시작하는 미소. 어찌나 급하게 먹는지 씹지도 않습니다. 미소야, 그러다 체하겠다. 천천히 숨 쉬면서 먹어. 미소가 밥을 다 먹자 그제서야 미도리를 방해드리는 집사.
1: 일로 와봐.
0: 둘의 사이를 좀 좁혀보기 위해 노력한다는 집사. 집사의 감시하에 미도리를 격리방에 잠시 들여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미도리 녀석 방에 들어서자마자 미소를 향해 화학질을 해대는데요. 다른 고양이보다 미소를 특히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미도리. 틈만 나면 위협을 해대는 탓에 미소가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거.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미소를 노려보는 미도리. 그런데 심지어
1: 피한다.
3: 물렸어요?
1: 네. 좀 짜증나.
0: 미도리가 말리는 집사까지 공격합니다. 하다하다 집사까지 무니? 미도리 너 너무한다.
1: 넌 안 되겠다. 아유 씨. 안 되겠다.
0: 저런, 송곳니로 제대로 물린 듯 피가 점점 많이 나는데요.
4: 깊숙이 물렸네. 생각했던 것보다 상처가 깊은데?
1: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쟤?
4: 문제인데, 이거는.
0: 방에 숨어 지내는 미소의 처지가 왠지 이해가 됩니다.
1: 입질이 좀 심하니까.
3: 그래서 지금.
1: 온팔에 흉터가 다 미도리.
0: 이미 집사의 몸엔 미도리가 낸 크고 작은 상처로 가득한데요. 사실 미도리가 입양 초기에 난폭했지만 점점 잠잠해졌었는데 미소가 오자 갑자기 더 난폭해졌다고 합니다. 미소를 보자마자 위협적인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데요. 문제는 겁만 주고 끝날 줄 알았던 상황이 몸싸움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1: 컴퓨터 본체 떨어뜨리고 위에 올라가서 모니터 떨어뜨리고 거울도 앞으로 쓰러진 거 제가 달려가지고 잡은 거예요.
0: 그날 이후 미도리가 매일 문 앞을 지키고 있는 통에 미소는 점점 더 구석으로 들어가게 됐답니다. 미도리, 좀처럼 자리를 떠날 줄 모른다는데요.
5: 제발 가주라냐.
0: 그런데 미소가 유독 겁을 먹는 이유가 있답니다. 길냥이 시절 다른 동물에게 공격당해 꼬리를 크게 다친 미소. 다행히 미나 씨에게 발견돼 제때 치료를 받긴 했지만 부쩍 위축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미도리 때문에 시끌벅적했던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집사 부부는 아침부터 집안일을 하는데요. 양이들이 많은 만큼 털도 많이 날려서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는 데 집중합니다. 오늘도 역시 방묘문 앞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미도리. 그런데 이게 웬일? 미도리가 아니고 점잖던 필도리가 미소방에 침투합니다. 필도리는 자연스럽게 캣타워에 올라가서 태연하게 몸단장을 하는데요. 그런 여유를 보이는 필도리와는 반대로 이 상황이 불편한 미소는 다시 몸을 숨기러 가는데요. 그런데 필도리가 갑자기 미소에게 향합니다. 필도라, 너 갑자기 왜 그래? 필도리 형아까지 왜 그래? 위협적인 소리를 내면서 대치 중인 미소와 필도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같은데요.

0: 미도리가 미소를 처음 공격했던 그날과 똑 닮았습니다.
1: 야, 너 어떻게 들어왔어? 힘들어 안 돼.
0: 다행히 소리를 듣고 온 집사. 덕분에 상황이 종료됐는데요.
1: 왜 괴롭혀?
2: 야, 필돌이 너까지 이럴 줄은 정말 몰랐다.
1: 필돌아, 너 첫째가 막내를 잘 챙겨야지. 너까지 이러면 어떡해. 어이구, 그거 안 될 거야. 알았어. 이 성격 있네, 우리 필돌이.
0: 사고 쳐놓고 엄마 집사 말은 듣기 싫은가 봅니다. 그런데!
1: 너까지 날 물면 어떡해. 되게 착하죠.
3: 한 번도 그런 고양이 공격하는 적이 없었던 고양이에요. 저희가 몇 년을 키워왔지만 미도리가 너무 공격적이어서 미도리만 막았었는데 지금은 필돌이가 걱정이 돼서 필돌이를 보게 돼요.
0: 필돌이가 미도리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 같다는데요.
4: 지금 제가 들어옴으로써 넷이 힘들잖아. 그게 나는 전문가의 의견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야.
3: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데리고 있다라는 게 전부는 아닌 거지.
0: 엄마 집사는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좋을까요?
1: 이제는 데리고 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새끼 때부터 봤고 지나가면서 가끔씩이라도 걔네라도 구조를 해서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요즘 그나마 좀 덜 바쁘니까 힘들더라도 애들을 살리자 그 마음에
0: 혼란에 빠진 미도리네를 구해줄 해결사가 필요한 상황. 그래서 오늘도 그가 왔습니다. 선생님, 무법자 고양이 미돌이 개과천선할 수 있을까요?
4: 유일하게 고양이가 네 마리가 다섯 마리가 있는데 혼자 강아지예요.
5: 혼자 강아지야? 네.
6: 그럼 고양이 다섯 마리요?
7: 네.
6: 지금 어디 있어요, 아이들은?
7: 두 마리 있고
5: 네.
7: 여기 두 마리.
4: 여기 두 마리.
5: 여기. 얘가 여기 이렇게 있네?
1: 지켜봐요, 맨날.
0: 야옹신이 등장해도 할 일은 하고 있는 미돌이. 내 지정석이다, 냥.
1: 여기 아니 여기 세 군데 있거든요.
5: 아, 안녕. 지금 상당히 긴장도가 높은데요.
0: 미소까지 확인한 야옹신 쌤.
5: 뭔가
0: 매번 초긴장 상태로 구석에 숨은 미소. 괜찮은 건가요?
6: 얘는 피해 고양이. 피해 고양인데 약간 방어적이면서 공격적인 귀 형태를 보이죠.
4: 아, 저게요?
6: 네, 저게 마징각이라고. 이렇게 완전히 접히는 거는 내가 완전 방어적인 거. 근데 접혔는데 서 있다, 마징가처럼.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마징각이라고 해서 내가 무서우면서도 이제 공격할 거야 라는 표현.
4: 아, 그럼 쟤도 순한 건 아니네. 우리는 완전 귀가 눌려있길래 얘가 그냥 쫄았나 보다. 아, 불쌍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또 아닌 거네. 네.
6: 특히나 긴장도를 울음소리로 표현을 하면 가장 심하게 공격성 보이는 게 방금 얘가 보였던 으르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로울링이라고 하는데 이거까지 온 거는 바로 이제 공격적이죠.
0: 놀랍게도 미소 또한 폭발 직전의 상태였다는데요. 이대로 두었으면 큰 싸움으로 번질 뻔했다는 것.
6: 미도리하고 미소는 너무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도리 자체가 조금 나이가 이제 성묘고 그다음에 생활 환경이 좀 달랐고 그다음에 미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동네에서 살던 고양이 어떻게 보면 구조된 친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 적응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0: 달라도 너무 다른 미도리와 미소. 둘이 성향이 다른 것도 문제지만 미도리 미소 모두 다 큰 양이라는 게 갈등의 원인이라는 것.
6: 합사라는 게 다 이상 있고 현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상과 현생은 달라요. 12주 전후 때 입양하면은 보통 괜찮은데 성묘가 왔을 경우에는 약간 랜덤박스 같아가지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요. 성묘가 된 상태에서 입양을 해서 사이좋게 바라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어긋난 거죠.
0: 집사님은 선의의 마음으로 두 녀석을 입양했지만 그 결과까지 모두 좋을 순 없는 일.
6: 1대 다수라는 건 추천되지는 않거든요. 보통 이제 합사라는 거는 1대1이 제일 좋아요.
4: 아, 그래요?
6: 네.
4: 한 명씩요?
5: 한 명, 그렇죠. 사람 친구를 한 명씩 소개받지.

0: 참. 친하게 지내라고 4명 우르르 몰려다 놓고 이렇게 소개받지 않는 것처럼.
1: 또 둘의 입양 간격이 너무나 짧았던 것도 갈등을 키운 이유 중 하나. 그런데 공격적인 고양이를 다룰 때꼭 알아야 할게 있답니다.
0: 절대로 손으로 합사를 하면 안
2: 아, 그래요?
0: 돼요. 네.
3: 긴장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이 긴장도에 대한 공격성이 생겼을 때 상대가 안 되면 주위에 있는 것을
1: 그래서 미나 씨가 긁히고 물렸던 거네요.
2: 아, 그럼 다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네요.
3: 그렇죠.
2: 그쪽이한테.
3: 뭐 누구든. 그래서 둘다 서로가 안 다치는 쪽. 고양이는 마음이 안 다치고 사람은 신체가 안 다치는 방향으로 서로 교감하고 스킨십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합사를 하나씩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부터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원래는 미도리가 지금 범인이라고 생각하죠.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원래는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애가 분리되는 게 맞죠.
1: 완전 대반전입니다. 미소를 거실로, 미도리를 방으로.
4: 이게 무슨 소리냐옹?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냐옹?
5: 제가 가끔은 미도리랑 필도리를 가둬놓고 쟤는 꺼내놓는데 꺼내놔도 편하게 아니고 숨어있으니까.
6: 이따가 들어가, 여기 들어가.
1: 사실 집사가 이런 방법을 안 써봤던 건 아닙니다. 미도리가 방에 있는 동안 미소를 잠시 데리고 나온 집사. 그런 김에 넓은 거실에서 양치도 하고 바람도 쐬게 해주려는 목적이었는데요.
6: 여기도 있다, 미소야.
1: 문제는 미도리가 없는 거실에서조차 미소는 캄캄한 구석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소를 다시 데리고 나오려면 한참 걸린다는데요.
7: 거실도 편하지 않다오.
5: 굳이 저렇게 숨어 있을 거면 차라리 자기 방에 숨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3: 왜냐하면 그래서 핵심 공간은 거실이기 때문에 보호자하고 가장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을 피해 고양이한테 주는 게 맞아요.
2: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 있어도
3: 네,
2: 계속.
3: 여기 공간에 적응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해 고양이는 나왔을 때 피해 고양이를 괴롭히지 않을 때 보상을 주는 쪽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1: 문제인 미도리를 격리해 놓고 미소를 먼저 이댁에 다른 고양이들에게 적응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
2: 필돌이가 첫째가 가장 얌전했던 애예요. 근데 얘가 저 방면을 넘어가가지고
0: 네.
2: 공격을 했어요, 미소를.
5: 제가
2: 안 그러던 애가.
3: 근데 모방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따라서
2: 아, 예. 그걸 한것 같아요. 모방 행동을 한것 같아요. 저는 어떡하죠?
3: 제가 봤을 때는 미도리하고 제일 높은 상태고 필돌이하고는 긴장도 높진 않으니까 서서히 같이 지낼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1: 필돌이도 더 심해지면 격리방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것.
3: 손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네스라는 걸 보통 이용합니다. 미도리가 수직 공간도 있고 하니까 저 공간에서 좀 지내면서 하네스로 나와서 제어하는 교육을 하면 될것
1: 먼저 목줄부터 채워볼 건데요. 미도리처럼 공격적인 양이에게 목줄을 채울 땐 간식을 이용해 2인 1조로 움직이는 걸 추천. 어머, 하네스 하나 했을 뿐인데 미도리 벌써 얌전해졌습니다. 자, 그 틈에 미소를 방에서 데리고 나오고요.
0: 미도리는 갈 때는 항상
5: 네.
0: 간식으로
3: 유인해서
1: 그럼 그렇지. 미도리가 버티기 시작.
4: 잉! 안 들어갈 거다냥!
1: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서인지 한껏 예민해진 미도리. 이럴 땐 집사의 손이 다치지 않게 담요를 이용해 미도리를 슬쩍 안고 들어가면 됩니다. 미도라, 그래도 들어가야 해. 미도리 마지막으로 버텨보지만 야옹신이 이끄는데 어쩌겠어요. 들어가야지.
3: 이러면은 이제 평화가 온 거죠.
2: 그러네요. 진짜 평화롭네요.
6: 좀 전에 이거 안 먹었거든요. 제
1: 미소는 한결 편해 보이는데 미도라, 격리방 생활은 괜찮은 거니? 하네스는 찰만하고 방안을 어슬렁대며 돌아다니는 녀석.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 중인 걸까요? 그렇다고 미도리를 마냥 방에 가두는 건 아닙니다. 방 생활에 적응할 때까지 하루에 두세 번은 거실로 나올 예정. 만일의 상황을 대비

0: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냄새 교환 됐잖아요. 거리 좁히는 교육이거든요. 얘도 쟤한테 관심이 없으면 보상을 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거리 좁혀볼게요. 이쪽으로.
1: 안 주는 거지.
2: 간식 시간이냥.
3: 시선을 분산시키는.
0: 쟤한테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행동을 안 했으니까 보상인 거예요.
3: 만약에 관심을 보일라 그러면 안
0: 주는. 그렇죠. 제어를 해야겠죠. 주면 안 되죠. 예.
4: 마주치면 하악질하던 모습은 오간 데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거리가 좁혀졌는데도 미소는 거들떠도 안 보는 미돌이.
0: 제가 이쪽으로 데려와 볼게요. 미돌! 미돌! 미돌!
4: 자, 과감하게 더 거리를 좁혀볼까요? 미돌이가 가까워질수록 미소가 조금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미돌이는 여전히 관심이 1도 없습니다.
3: 그래도 쟤네들이 저렇게 딴 데서 딴짓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얘가 가만히 있네.
4: 미돌이가 아무 반응이 없자 미소도 조금 진정된 듯한데요.
1: 아우, 거실 나와서 간식 먹으니까 기분이 좋다오.
0: 이거를 하루에 최소 3번에서 4번. 밥 줄 때마다.
5: 그걸 얼마 기간을 해야 돼요?
0: 계속 하시면 돼요.
5: 한 달, 두 달.
0: 네. 미돌이가 미소한테 관심이 없어질 때까지.
4: 어쩌면 조금 더 길어질지도 모르는 합사 시간. 그래도 미소도 거실에서 지내다 보면 금방 적응하겠죠. 뭐 우리 미돌이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적응한 것 같고요.
6: 일단은 나름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반대로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좋은 거 배웠으니까 좀 노력해가지고 앞으로 애들이 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조금 들어서 기뻐요.
3: 진짜 한 마리 한 마리 다 소중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다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6: 네.
3: 일단은 그렇게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4: 미돌아, 이제 무법자냥이 생활은 말끔히 청산하고 다른 냥이와 같이 공존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다. 알겠지? 집사님들, 우리 미돌이 잘 부탁드려요.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어떤 도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떤 도시는 텅 빕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리처드 파이저는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11개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살아남는 도시의 구조를 찾아냈죠.
1: New towns are places where people theoretically can live, work, and play without ever leaving the borders of the town. What makes a successful new town? Ultimately, is how much people enjoy living there.
0: 성공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처드 파이저에게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Dr. Pizer. Nice to see you.
1: Professor Kim, will you please now give us your lecture on the new towns in South Korea?
2: Yeah,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민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신도시가 어떻게 형성되고 좀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한민국 신도시에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를 우리가 분당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사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분당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GDP,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1등 도시인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어마어마한 인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즉, 굉장히 급격한 도시화를 이뤘고, 따라서 주택이 부족을 하면서 주택 가격이 대폭등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 같은 것들을 보면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던 한 해에 강남 아파트 집값이 한 해에 100%가 올라요. 그리고 임대 가격 같은 게 대폭등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빠르게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하우징 어포더빌리티를 그 제공을 해야 된다는 굉장히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8년 9월 달에 중앙정부에서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우선 이 제1기 신도시, 특히 분당의 어떤 성공적인 요인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는 한 5개 정도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위치고요. 강남으로부터 10km 이내, 아주 근접한 지역에 거대한 신도시를 만들므로써 강남 집값의 폭등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 장점을 제공했다. 두 번째는 시점입니다.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걸 굉장히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96년에 운 좋게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97년에 IMF 금융위기를 맞잖아요. 만약에 분당이 그 이후에 완료가 됐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시점도 굉장히 절묘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당시의 대통령실에서 분당 기획부터 개발 과정까지 모든 것들의 이해관계 같은 것들을 다 조정하면서 빨리 할수 있게끔 이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 개발 구조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토지를 압단해서 초기에 성공적으로 매각을 시킴으로써 인프라 건설들 다른 비용 같은 것들이 큰 무리 없이 진행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수익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 거버넌스, 개발 구조, 그리고 이제 이그 안에서 리더십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과 설계 차원에서도 서구의 이론들을, 많은 이론들을 담아서 그걸 구현합니다. 그 분당을 가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8만 8천 채로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유형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초고층 빌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컨셉은 르꼴부아제라는 건축가가 이야기했던 컨셉입니다. 초고층으로 하되 1층에는 많은 녹지와 공유할 수 있는 면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시민들한테 조금 더 많은 여유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초고층 스타일의 어떤 개발 구조 같은 것들은 이 르꼴부아제의 어떤 계획, 플랜들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분은 강남

하면서도 나타난 부분입니다만은 이 블럭이 굉장히 슈퍼 블럭입니다. 블럭이 굉장히 큰 블럭인데 그 블럭 중앙에 항상 초등학교를 위치시켜요. 이 부분은 이 클라렌스 페리라는 사람의 글린 주거 이론을 우리가 차용을 한 겁니다. 이 성공의 요인을 넘어서 우리가 현재의 분당을 우리가 또 바라본다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평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많은 도시들이 단순히 데드타운으로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제1기신 도시, 그 다음에도 또 판교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 판교와 정자동, 서현동 이런 지역들이 거대한 업무지구로 성장하게 됩니다. 즉, 서울 수도권 남부의 엄청나게 큰 잡센터, 업무지구로서 작동을 하면서 주변의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분당의 업무지구로 출근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의 기업들이 성장하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그만큼 담보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3: 내가 다닌 중학교는
4: 군남중학교.
3: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4: 강숙현 과학선생님.
3: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4: 음악 70점.
3: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4: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3: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4: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3: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4: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

0: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할 때 기회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0: 우선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을 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가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에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그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만족했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런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따라야 되잖아요.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지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고량, 피부 가려움 등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0: 제대로는 개, 인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1: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 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0: 미세먼지와 깨로운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1: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0: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KBS 퀴즈.
1: 어떤 도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떤 도시는 텅 빕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리처드 파이저는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11개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살아남는 도시의 구조를 찾아냈죠.
2: New towns are places where people theoretically can live, work, and play without ever leaving the borders of the town. What makes a successful new town ultimately is how much people enjoy living there.
1: 성공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처드 파이저에게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평생 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재난기지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체 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체 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새벽 3시고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1: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매장입니다. 아마도 그 어떤 곳보다 가장 이른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는 곳일 겁니다. 오늘 누군가를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한 제철 해산물을 찾아볼 수 있는 이곳에서 만나게 될 오늘의 베테랑은 누구일까요?
2: 찍힐까봐. 얘는 실하다. 다 있네요. 실하네요.

0: 안녕하십니까.
1: 25년째 스시 오마카세 셰프를 하고 있는 나카무라 코우지 셰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에 여러분들, 포지티브 포지션입니다.
2: 맛있긴 맛있네.
0: 이렇게 맛있습니까? 아니. 와.
1: 이건 또 피드백으로. 각자 해서 완성도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돼 있지 않을까.
3: 저는 오늘부터 며칠간 초밥을 배워보려 합니다.

0: 아마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셰프님들 앞에서 직접 평가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1: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논란진도 오는데 뭐 네. 새벽에 경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저희 거래처 사장님이 나가서 이제 생선 골라서 이제 잘 잡아주십니까? 아, 좋은 생선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2: 어떻게요?
1: 가격이 상관이 없으니까 네. 무조건 잡아달라. 아, 이렇게 해야 돼요. 돈을 아끼면서 저런 거는 쉽게 아, 못 사요.
2: 하긴 좋은 재료 구하는 것도 셰프로서의 네. 어떤 능력이잖아요.
1: 맞아요.
3: 안녕하십니까.
0: 이곳은 셰프님과 10년 가까이 거래해온 곳입니다.
4: 이뻐졌어.
1: 아, 네네네네. 이비에서 PD님이신데. 아니, 뭐, 스시를 배우고 싶다 하면서.
4: 찾아오셨어요.
2: 그러니까요.
1: 그래가지고, 이제 네. 오늘 새벽부터 이제 경매도 나갔다고 하니까. 네.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막, 그, 그러면은. 네. 보면 아닙니까? 지금 생선? 이름이? 이거 뭘까요?
5: 글쎄요. 이거,
2: 뭐지? 이거는 저기,
1: 말해봐요. 지금 맞을 것 같아, 지금.
2: 그거 뭐더라?
1: 금눈동?
2: 아,
1: 나, 네. 왜 제일 어려운 말을 걸지? 금눈동은 제일 좀 어려운 건데. 금태.
2: 네,
1: 금태. 네.
2: 이거는 오징어잖아요.
1: 네. 무슨 오징어?
2: 먹물이 많아서.
1: 맞긴 해요. 이거 네. 일본은 스미이카라고 하는데, 스미가 먹물이라는 뜻이에요. 아. 이거 갑오징어.
2: 갑오징어?
1: 예. 네. 아. 이거는? 똑같은 생선인데.
2: 아, 그래요? 익숙해 보이기도 하는데.
1: 이게 전갱이.
2: 이게 전갱이에요?
1: 아 잠깐만. 사전에 공부가 안 돼 있네. 이것도 안 보는데 스시를 하겠다고요?
2: 이게 저는 횟감으로 돼 있는 것만 봐가지고. 도미를 줘요. 옥돔 비슷한 거.
1: 예, 맞아요.
2: 옥돔이죠. 옥돔. 아, 옥돔.
1: 하나 맞췄네.
2: 이마 튀어나온 거 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이거는 꽁치인가요? 정어리?
1: 아, 청어? 이거 좀 어려워.
2: 청어.
1: 꼬치꺽이라고 해서. 일본어 가마스라는 생선이에요.
0: 생선의 상태를 체크하려면 확실한 방법이 있죠.
1: 보통 이제 가끔 이제 그 생선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할 때 네. 이렇게 막 열어 봐주시도 하는데 네. 여기를 봤을 때 네. 단면이 조금 투명한 느낌이에요. 기름이 있으면 좀 더 하얘요. 네. 지금 이 시기에 거의 2월달, 3월달에, 4월달에 이 정도에는 네. 뱃속에 알이나 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영양분이 이쪽이 가버려요.
2: 아,
1: 그래서 이쪽에는 실제적으로는 기름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2: 언제 제일 맛있어요, 그러면?
1: 제일 맛있는 거는 6월달, 7월달, 8월달에.
2: 6, 7, 8월? 네,
1: 특히 아. 2층에서도 비가 올 때.
2: 아, 비가 올 때?
1: 장마 때 저는 기가 막힙니다.
2: 여기 수온이 좀 달라져가지고 철이 네. 달라졌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4: 아니, 동양 오징어가 뭐 서양에서도 잡히고 막 그러니까.
1: 아, 그래요?
4: 해조개 종류 잘 안 나오잖아요.
1: 해조개. 아, 그러게요.
2: 맞아요. 경매장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해조개가 기후 때문에 안 나온다고.
4: 여기 뭐. 작년에 철자치를 드니까.
2: 아이고.
1: 가격이 비싼 거는 사장님이 여기 이렇게 하는 거 비싸게 받는 거 아니에요?
4: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2: 그러면은 그 초밥 값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해조개 같은 거 쓰는 거?
1: 아니.
2: 그러잖아요.
1: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네. 오마카세 가격이 올리면 손님들이 뭐라고 해요. 아,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 고객님하고 이제 거래처 중간에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가격을 유지하면서 퀄리티도 유지하면서 뭐 뭔가 해야 돼요. 오늘 온 김에 혹시 은이 같은 게 좀 몇 개 있어요?
4: 보스턴 프리미엄하고 지켜줄까? 또 보여드려?
1: 보스턴.
2: 아.
0: 먼저 먹어볼 것은 미국 보스턴산 성게알. 듬뿍 먹어봐야 그 맛을 알 수 있다고 하죠.
2: 이게 보스턴 그냥
4: 이거. 두 번씩 먹으면 우리도 맛을 못 느껴요.
2: 아.
1: 가끔 맛을 보는데 셰프님 왜 그렇게 많이 먹냐고. 그 일단 비린내는 하나도 없고.
2: 네, 그러네요.
1: 막 굳이 말하자면 단맛이 좀 모자라다.
2: 단맛이 있진 않은데 고소하긴 해요.
1: 네. 푸케도니도 한번 볼까요? 이것보다 확실히 맛있어야 돼.
0: 이번에는 일본 푸케도산 성게알 차례.
1: 아, 3만 원.
2: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단맛이 있네요.
1: 진하고.
2: 네.
1: 크리미하고 확실히 다르네.
2: 확실히 다르네요. 확실히 맛있다.
1: 확실히 맛있네. 네,
2: 그러네요. 이거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아, 세 배나?
1: 네 배 가까운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1: 네 배 비싸다고 해서 네 배 맛있어요? 근데 맛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2: 아, 그렇죠?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있고 이거 이 맛의 가치를 준다면은 네 배라고 할 수도?
1: 맞아요. 이 맛을 안 따면 이거는 조금 그냥 제가 오늘은 뭐 맛을 봤으니까 이거 사주시고 바로 보내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네, 제가 다 쓰겠습니다. 네.
2: 새벽부터 시작된 식재료 공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초밥을 배우기 위해 이제 정식으로 출근해 보겠습니다. 어느새 준비를 끝마친 셰프님입니다. 저도 빨리 옷부터 갈아입어야겠죠?
3: 이거 옷 갈아입는 건 10분이나 걸려.
2: 시작부터 난관입니다.
1: 지금 뒤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4: 네, 맞아요. 네.
1: 그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앞에 와야 돼요. 네. 앞에.
4: 아, 무슨 도복띠 하는 것처럼.
3: 일단 이거를 앞으로 갖다 주세요. 이렇게.
4: 앞으로?
3: 이렇게.
4: 셰프님처럼 예쁘지가 않은.
1: 반대네.
4: 잠깐. 반대로 했구나, 이거를 또. 앞치마 하나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1: 그러게요.
4: 네.
2: 이제 마무리가 됐나 싶었었는데.
1: 자. 이제 만네 셰프가 네. 이런 긴 머리로 출근했다. 네. 그러면 그냥 좀 집에 가라고 해요. 아니면 그래도 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뭐 여기 일 없다. 일단 미용실부터 다녀와.
5: 그만한 각오가 있어야죠. 왜냐면 그만큼 본인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1: 센성 자르게 하기 전에 좀 더 실력이 체크해야 될 것 같아서 네. 한번 좀 잘라보세요.
4: 또 이렇게 역경의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네요.
1: 해보세요. 어떻게 할지.
4: 그 어느 정도 두께로 자르면 되나요? 그냥
1: 최대한 얇게.
4: 최대한 얇게?
1: 네. 시작부터 너무 두꺼워.
5: 네. 그 음악이라고 생각해서 샹, 샹, 샹, 샹, 샹, 샹, 샹, 샹,
4: 샹, 샹, 샹, 샹. 신경 쓰게 넣으면 안 돼요.
1: 잠깐만. 그냥 결과가 안 좋네.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뭡니까 이게.
6: 칼이 잘 안 갈려 있었어요. 칼 자체가 또 굉장히 저렴한 칼.
1: 자, 그러면 일단 생성. 따라와 주십시오. 네. 네, 이쪽이십니다.
7: 오성원님도 뜰채로 잡기도 하는데.
2: 오늘 처음으로 손질할 생선은 자연산 참돔입니다.
7: 우와. 오. 알겠습니다.
2: 보기엔 잔인해 보이지만 생선에게 가장 적은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이라고 하죠.
7: 동맥을 꺼내는데 이 피가 쫙 나오죠.
8: 이게 동맥이고요. 네. 이게 신경절입니다.
4: 신경절 쪽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예, 예.
8: 이거 살살 이렇게 하면은
4: 이게 그 익혀짐이라고 하는 거.
1: 네.
8: 이 방열 기계가 여기서 잘 나와가지고.
4: 아, 수압으로.
1: 스모터 시키라고 해서. 네. 저희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이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4: 뚫은 구멍에서 물이 나오네요.
8: 예.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1: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해야 돼요. 이제 생선 자체도 본인이 죽은지 안 죽은지 모를 정도로 따닥따닥 이걸 진행해야 되는 거.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네.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좀 길게 잡으시고 좀 더 이렇게 하세요. 너무 가까이서 하면 여기서 다쳐요. 진짜.
8: 네네. 그렇구나.
7: 자꾸 내가 꿈틀거려요.
2: 비늘을 벗기는 작업은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4: 대충 된 것 같아요. 정말
1: 대충 되면 안 되고요. 네. 네, 대전에 어디 있어요? 이런
8: 감아부터.
4: 약간 그 때밀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거.
2: 이분은 코지 셰프의 또 다른 제자이자 오늘의 선배님.
9: 여기 딱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딱 하면은 네. 한번 먼저 여기까지 따라서 내려가면 되거든요.
2: 참돔을 손질하는 움직임이 익숙해 보이네요.
1: 말이 너무
4: 엄청 무거운데요, 이거? 이 어느 정도 무게인 거예요?
1: 3.5kg?
8: 예, 네, 그 정도 가까이 돼요.
4: 3.5kg? 네. 우량한데요?
1: 보니까 점점 자연산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9: 저희는 기저귀 채운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다가도
4: 진짜 기저귀 같은데요?
1: 네. 누가 그래?
9: 저희끼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나 처음으로 들었어.
4: 아니 우량아 맞네요. 진짜 기저귀 채우신데.
9: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 물기가 조금씩 나오긴 하니까.
10: 지금 시각이 10시여서 이렇게 기입을 해놓고 언제 잡은지 알아야 하니까
7: 나오는 스톱.
2: 자, 다음 생선을 잡을 차례입니다.
9: 조심해가지고.
6: 뽀끔뽀끔해요.
9: 네, 뽀끔뽀끔한 줄. 누가 알파도. 한 마리. 치마리 나.
0: 아리가또, 로봇다.
9: 손 안아치기 조심해. 네. 뿔이 달려있어.
6: 아, 그렇구나.
9: 그럼 얘네는 먼저 갈게요. 얘는 먼저 가고. 여섯 마리죠.
6: 네, 네.
10: 주치 여기 있습니다.
6: 저기. 얘네들이죠?
9: 그렇죠.
6: 큰 놈? 위주로?
9: 네, 큰 놈도 내가 찾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6: 잡았습니다, 주치. 뽀금뽀금하네요.
11: 돼지 소리 납니다. 뽀뽀뽀.
6: 아,
11: 네.
10: 눈이 슬퍼요, 지금.
6: 제가 눈이 슬퍼.
11: 조심해야 돼요. 안 슬프다고 하는 거예요. 아,
6: 스프를.
11: 여기 빨리 방열을 하지 않으면은 이 피가 안으로 들어가요. 제가 마지막에 피디님이 한 마리 한번 잡아보세요.
6: 네네.
11: 잘해보세요.
6: 네.
2: 마지막 한 마리는 저보고 잡으라고 하시네요. 네.
6: 볼을 세우고.
11: 네. 발끝으로.
6: 네, 여기로.
9: 아니요.
11: 단단한
6: 뼈가 있었어요. 예, 예, 예. 그걸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11: 그걸 깨야 돼요. 네, 그러면은.
6: 네, 깼습니다. 네,
11: 강력이 나오죠.
6: 네.
11: 꼬리.
6: 하나, 둘.
11: 네. 그리고. 피가 나오네요.
6: 네.
9: 장갑을 끼시고요.
6: 네.
9: 씨가 간이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죠.
6: 아, 간.
9: 네. 네. 네. 간을 빼내고, 저기, 피디님이 여러 분이 있잖아요.
6: 네.
9: 여기를 손으로 붓고, 손으로 붓고, 색감기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간이 되고, 몸통이랑 고기가 돼요.
6: 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네.
9: 아, 선생님, 이제는 뭐 아무.
6: 좋네요. 찢었습니다. 네. 네.
9: 하나 더 해보시겠어요?
6: 힘든 것도 힘든 거죠. 뭔가 느낌이.
9: 몸통 같은 경우에는 얘도 손으로 이렇게 찢어주면은.
6: 맞네요. 네.
9: 약간 청막이 느낌.
6: 맞네요. 막내 청막이 좀 찢어졌나봐요. 그런 비율을 찾으게 하셔가지고.
9: 그런 느낌이 나요.
6: 네. 아, 지금 내가 막 청바지 벗기는데
9: 꼬치거려요.
6: 내가 꼰대꼰대요.
12: 그날 만진 생선이 제가 평생 만진 생선보다 더 많지 않을까.
2: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점심 손님들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재료 준비가 마무리되면 드디어 영업 시작. 뒷주방에서는 그제야 한숨 돌릴 수 있죠.
13: 안녕하십니까.
14: 안녕하세요.
13: 생일이에요? 기념일이에요?
14: 뭐 드시는 거 있으십니까?
13: 없습니다. 초밥이 15초 안에 200원. 그대로 200원. 아무도 안 합니다.
15: 오마카세 했을 때는 셰프님 맛있는 거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오마카세. 생선 두께라든지 속도라든지 어느 정도 그분이 한때 카스터마이즈 하는 게 오마카세라고 생각해요.
13: 아까 새우로 띄었잖아요.
15: 이 도화새우가 제일 크고 제일 비싸고 제일 맛있습니다. 자,
13: 잠깐만 여기 새우 못 드신다고 했죠?
14: 괜찮아요.
13: 갑자기?
15: 맛있으면서 일단 즐거워야 된다. 물론 초밥을 먹으러 왔지만 식사라는 게 그냥 배부르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냥 집에서 먹어도 되잖아요.
13: 아무리 뭔가
2: 이곳은 다른 주방과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13: 오늘 좋아요. 이제 계속 하고 싶어요.
2: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손님과의 소통이죠.
15: 배부르세요? 괜찮아요? 하나 더?
13: 잠깐만, 밥알 280개요. 이럴 때 일본에 대해서
9: 홍이씨
13: 왔습니다.
2: 식사가 마무리될 때쯤 선배가 준비된 재료를 들고 앞주방으로 향합니다.
9: 사실은 뒤에서 말아도 되는데 항상 앞에서 한 줄은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말아라라고 하셔서.
15: 혜연아.
9: 네?
15: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김밥 말아줘요. 할 수 있어?
9: 할 수 있습니다.
15: 확실해?
9: 확실합니다.
15: 터지면 너 커피 사야 된다 알고 있지?
1: 맨날 커피 사줘서 고마워.
5: 우리 이 토크 많이 했지. 대본대로 했습니다.
9: 손님들 앞에서 긴장될 때 나오는 실력이 자기 본인의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일부러 이제 긴장되는 순간에 던져 넣으시는 거죠.
16: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분들이 너를 좀 주목해요.
2: 그렇게 점심 영업이 마무리되면 이제 직원 식사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9: 점심 영업 끝나고 남은 것들이요. 네. 생살 생선도 넣을 건데.
6: 이거 광어예요?
9: 네, 광어. 광어랑 얘는 동이.
6: 힘드시니까 쉬고 계시면 제가. 네. 그렇게까지 안 고와도 되죠?
9: 손 조심하시고요.
6: 나 손 손가락 잘려가지고 울고 하는 거 아직 오겠네.
9: 안 됩니다.
2: 뭔가 실수라도 한 걸까요?
6: 제가 약간 회 뜨듯이 이거 저기 뜨듯이 하듯이 한번
5: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6: 장난 좀 쳐봤어요. 예. 네. 이렇게
5: 한번 또 찢어지면 안 되니까. 네. 어느 두께가 있으면 또 본편 초장.
6: 초장. 오.
5: 포항 어떤 횟집에서 제가 맛있어서 얻어먹은. 아하.
9: 회덮밥으로 변경. 네.
6: 예. 원래는 지라시동이었는데 그 회덮밥으로 변경. 초장이 딱 왔잖아요. 저는 사실 지라시동과 회덮밥의 차이가 뭐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라서. 일단 조금씩 다 불필요하지도 솔직히 다른 방식으로 좀 써봤는데 식감을 위해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주방에서 먹을 수 있는 언제 해볼까?
2: 다른 곳에서는 먹을 수 없는 특별한 메뉴가 완성되어 갑니다.
6: 반죽 돌릴게요. 네. 뭐 그럴싸하지 않아요?
9: 네, 그럴싸한데요. 네.
6: 뭐 그래도 기왕이 좀 이쁘게 담아가지고.
5: 아니다.
6: 약간 이렇게.
5: 잘하고 계십니까?
6: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팔아도 돈을 꽤 비싸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9: 주방에 남은 식재료를 좀 사용해야 하고 이것저것 메뉴들을 생각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요리적인 성장이 되게 많이 있고요.
5: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2: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직원 식사라고 하죠.
6: 어지간한 데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네. 네, 맞아요.
16: 직원 식도 공부니까 많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6: 오늘은 어떤 거야?
16: 베스트입니다.
15: 스시가 메인은 앞주방이지만은 기본 요리는 뒷주방이거든요. 그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은 앞에서 아무리 스시를 잘 진들 의미가 없습니다. 셰프들하고 이렇게 조화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에요.
6: 그 여자 셰프님이 잘 없잖아요. 옆장에서 스시 지고 하는 게.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왜 그래요? 왜 그런가요?
1: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여자 셰프는 선이 온도가 높아서 안 된다.
6: 그게 즉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1: 나 막 그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것 때문에 온도가 그렇다. 근데 저는 하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장님?
16: 약간 남자들만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예. 지금도 시대도 바뀌고 이러니까.
6: 그렇죠.
16: 예. 뭐 다 뭐 동등하잖아요.
9: 그치, 저는 최근에 코 셰프님이 좀 초밥 연습해봐라 해보셔가지고 부장님한테 좀 배우면서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 조금 밥을 이제 만져보고 좀 많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피디님 잘 먹었습니다.
6: 네, 아유 저야말로
5: 잘 먹었습니다.
6: 재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2: 점심 식사를 마치고 찾아온 브레이크 타임.
1: 드디어 초밥인데
2: 스승님의 초밥 특강이 시작되었습니다.
1: 밥을 네.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가져오는 걸 계속 연습시켜요.
6: 주먹밥처럼 그냥 네.
1: 오른손으로 네. 길게 동그랗게. 여기서 초밥은 바르고 싶으면 완성됐다고 봐야 돼요. 힘을 많이 주면 네. 딱딱해지니까 최대한 힘을 안 쓰면서 가져와야 돼요. 좀 한번 느껴보세요.
6: 요 정도면 밥알이 몇 개쯤?
1: 이건 360개.
6: 360개? 네. 아 이거 한번 풀어서 확인해보고 싶은데
1: 그지 세지 마세요. 네. 서로 인생 어려우니까. 와사비를 여기 네. 쫑 올리면 네.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돌려. 다음에 옆으로 네. 그 다음에 그 모양새를 결정하고 잡고, 그다음에 이렇게.
6: 엄지 손가락이 중요하군요.
1: 이렇게 손 위에 있을 때 네. 간장을 발라줘요.

0: 먹는데 찍어서 먹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1: 모든 것이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셰프가. 그래서 오래되려면 입에 넣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하고 그 직전까지는 다 마무리됐다. 네. 한번 드셔보시죠.
2: 한번 먹어볼까요? 네, 한번 아, 제가 안 된 거 한번. 네.
1: 예, 짠을 드셨죠?
2: 네, 네, 한번 먹어볼게요.
3: 난생 처음으로 만들어본 초밥입니다.
2: 입에 넣자마자 뭐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1: 밥을 가져갈 때 어느 부분은 딱딱하고 아. 어느 부분은 좀 부드럽고 똑같이 압력이 쭉 이렇게 좀 이르고 들어간 그런 밥 상태가 네.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3: 스승님의 초밥은 어떻게 다를까요?
2: 밥 알은 탱글탱글한데 뭉쳐진 힘은 부드러워가지고 입에 들어가면은 사라락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맛있네요.
1: 연습하고 오실 거죠?
2: 연습을 해야죠. 아, 네.
1: 물론 연습해왔다고 해도 이제 고객님한테 바로 이제 할 수는 없지만 네. 저희 셰프 앞에서 좀 한번 마지막으로 시험 봐도 되겠습니까?
2: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스시 쥐는 거를 단 며칠 연습해서 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뭐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스승의 이름에 먹칠은 하지 말자. 뭐 그런 마음으로.
3: 저녁 영업이 시작되고 앞주방과 뒷주방 모두 바쁘게 움직이는 사이 일단 오른손부터 틈틈이 초밥 쥐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4: 아, 노량진에는 가끔 가다가 나올 때가 있어요. 뭐 부산이나 그쪽에서 뭐 70km, 80km, 50km.
3: 네. 스승님의 또 다른 오랜 거래처가 있다고 해서 함께 찾아왔습니다.
4: 네. 보통 저희가 매장에서 쓰는 거는 최소 150km 넘어가고 평소에는 거의 200km, 뭐 250km 정도인데
5: 아, 이사님!
6: 아이고!
5: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7: 어서 오십시오. 네.
5: 네.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7: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옷 갈아입으러 일단 들어가시죠.
5: 네, 알겠습니다. 네.
3: 일단 옷부터 갈아입어야겠죠.
2: 저희가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3: 드디어 입장한 작업장. 오늘 만나볼 식재료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참나랑어입니다.
4: 실제로 눈으로 봤던 참치 중에 제일 큰 참치인 것 같아요.
7: 보통 저희가 받는 것들이 200kg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즈인데 네. 지금 머리 띄고 꼬리 띄고 내장 다 빼고 이게 302kg짜리거든요. 다 합치면 350kg가 좀 넘죠.
4: 무섭네요.
7: 네. 네,
4: 알겠습니다.
3: 오늘은 칼뿐만이 아니라 망치까지 필요합니다.
7: 조그만 참치들은 그냥 칼로 그냥 쓱 밀면 저 부분도 이제 가만히 있는 데 다 나가는데 크니까 망치질을 안 하면은 뼈가 안 나가요 아예.
4: 통으로 한 마리에 얼마 뜨네요?
7: 중형차 한 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8: 하나 둘 셋.
3: 긴 작업 끝에 드디어 속살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 신경 써서 그런지 보통 이런 데 조금 남을 수도 있어요. 아, 살이
6: 완전 근데 붙어가지고
4: 빡 붙어 있어가지고.
3: 해체가 절반 정도 진행되면 드디어 기다리던 시간.
4: 이게 어떻게 보면 참치 해체 보는 로망이 아니에요. 아, 이 가르비살 그렇죠.
2: 네, 맞습니다.
4: 직접 그 자리에서 먹는 게
7: 이거 먹는 맛에 하는 거죠.
4: 네, 진짜 시청자분들이 진짜 죄송한.
2: 아, 그래요. 그것만 어쩔 수가 없으니까.
4: 그렇죠.
3: 참치 해체 때만 맛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죠.
7: 어떠세요?
4: 고소해요.
2: 비린 맛이 별로 없고 굉장히 고소하고 감칠맛이 살짝 있고
4: 비린내 전혀 없고
2: 그러네요.
3: 이제 해체된 참치를 부위별로 나눌 차례입니다. 스승님이 가져갈 부위는 최상급인 1번 뱃살.
4: 보통 하라카미 이치반이라고 해서 네. 뭐 하라가 이제 이치반은 첫 번째.
7: 요즘에 센치로 하거든요. 네. 지금 40cm가 넘어가요.
4: 40cm.
2: 아, 그만큼 1번이에요?
7: 네, 1번으로 튀는 거예요.
4: 아,
7: 그리고 다음이 2번이고
4: 2번?
7: 2번이 18cm.
4: 네.
7: 16에서 18.
2: 3, 4, 5번은 좀 약하겠네요.
7: 그렇죠. 250kg 이상 넘어가면은 뼈가 억세갖고 그래서 칼을 따로 주문을 한 거거든요.
3: 칼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7: 선생님도 칼 많이 들으셔보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네. 되죠.
8: 오! 이거 왜? 외강산보다 또 너무 약간 좀 저 선내의 경우
3: 포즈가 제법 나오는데요.
7: 아니 나 뭐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8: 오, 좀 무게감 상당히 무게감이 있네요. 진짜. 네. 오, 이거
9: 전문만으로도
8: 무게만으로도 뭐 쓸 것 같은. 오,
9: 네네. 진짜 감사합니다.
7: 자, 1번도로 잘라볼게요.
1: 네.
7: 어이구.

0: 접근 하겠지만 질도가 나오고.
1: 거지에서
2: 촬영 되게 멀었네 여기.
3: 오래 잘 모르나.
2: 이거 뒤쪽에 놔둬야 되나요?
4: 뒤쪽 거니까.
1: 이렇게 이만 이만 이렇게 크게 나오는 장수 진짜 거의 처음으로 본 것 같아요.
2: 어우 무겁습니다. 13.4.
5: 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2000도까지는 여기서부터 이 부위는
6: 5도로
7: 대뱃살.
5: 네. 대뱃살. 여기가 춘뱃살. 그리고 여기 부위가 적신인데 아카미인데 뱃살잖아요. 이거 네. 뱃살 쪽에 있는 아카미라고 저는 이제 뭐 매장에서 말씀드리는데
6: 저게 그 혈압집이죠 치아에.
5: 네, 예, 예, 여기 치아에 보면. 근데 이 부위만 이렇게 제거를 해요.
8: 이곳에서 가져온 참치는 베테랑의 손길을 거쳐 최고급 초밥의 재료가 되어 손님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다음날 아침, 오늘도 주방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2: 저희 그래서 오늘 어디로 가는 거죠?
9: 한국에서 네. 최초로 이제 생와사비, 네. 그 고추네이를 재배한 데가 있어요. 네. 보통 일본에서 이제 시즈오카형, 나가노형 이런 데에서 좀 많이 하는데 네.
2: 제가 예전 몇 년 전에 그 시즈오카에서 와사비 농장을 찍은 적이 있어요.
9: 그래요?
2: 네. 그때도 약간 계단식으로 돼가지고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네, 그런 맞아요, 맞아요. 곳이더라고요.
9: 맞아요. 물이 굉장히 깨끗한 그런 데서 하더라고요. 네.
2: 아니 근데 셰프님은 그 일본 분이신데 어떻게 한국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했거든요.
9: 제가 2008년도부터 호주에 네. 2년 동안 나갔어요. 근데 그때 한국인 와이프, 막 그때는 여자친구였지만 만나서 한국에 와서 이제는 딸이 둘이 네, 아빠죠. 네. 딸 바보 아빠입니다.
2: 요리에 꿈이 있던 건 아니에요?
9: 네, 맞아요. 저는 대학교 때는 기계공학과였어요.
2: 그 전혀 네. 네, 관계없는
9: 전혀 관계없었고 그리고 저는 제가 9살 때부터 트럼펫으로 했었어요. 브라스 밴드 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을 하면서 연습 리더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교 4학년생 때 네. 제가 스시집에서 네. 아르바를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제일 재밌었더라고요.
0: 처음에는 아버지가 진짜로 화를 내셨어요. 아니 뭐 대학교까지 보내줬는데 왜 스시를 해? 그 자리에서 저도 이제 울고 그래도 이제 찾았던 것 같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그때 어렵게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그만두겠다라는 생각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8: 대화하는 사이 어느새 도착한 스승님의 세 번째 거래처. 강원도 철원 민통선 안에 위치한 고추냉이 농장입니다.
10: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11: 네, 안녕하세요. 박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촬영하시는데 힘내시라고 좀 불렀어요. 요즘 저희는 옹달샘이라고 얘기해요.
12: 아, 나와서 이동은 이걸로.
13: 아침에 뭐 -15도까지 내렸다고 하는데 여기는 괜찮네요.
11: 그렇죠. 얘는 물량이 충분하니까 온도가 변함이 없죠.
13: 아 그렇군요. 네.
2: 자 한번 드시죠. 한번
11: 네 한번 드셔보십시오.
8: 만수무강수라고 불리는 철원의 물맛 한번 볼까요? 오,
11: 저희가 재미삼아 저기 만수무강수를 말하는데
13: 깨끗해.
2: 네. 아, 깨끗해요.
13: 그, 미네랄 워터를 팔아달라고 했는데 아직 사업을 안 시작했네.
11: 네, 하겠습니다.
2: 아니, 마사비가 잘 안 돼요.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8: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0: 고추냉이의 모종을 키우는 곳입니다.
1: 3단단 애들 이용해서 다단제로 3단으로 키우고 있는 거고요. 우리 피디님이 네. 꽃을 드셔볼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0: 없죠. 꽃을 어디서 먹어요?
2: 이게 별미.
0: 아, 그래요?
2: 이게 진짜 별미. 아. 진짜 별미.
3: 셰프 믿으세요. 아. 스승님이잖아요. 네. 이번에.
0: 제가 스승님 믿고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보는 고추냉이 꽃. 과연 어떤 맛일까요?
4: 오, 와사비 맛이 느껴지면서 네. 약간 달달하게 하면서 되게 복합적인 맛이 느껴지네요. 네. 알싸하고 맛있는데요.
2: 별미.
4: 네, 별미네요.
0: 고추냉이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에서만 자라는 식물입니다.
2: 이거 다 와사비예요. 다 고추냉이.
4: 오, 너무 신기하다. 저희 벌써 아니, 엄청 빠르세요.
2: 그러니까 지금. 저쪽이 가야 돼, 저쪽이. 네,
4: 아니, 저희가 조금만 구경하고 있으면 먼저 쭉쭉쭉 가시고. 제가 참 제가 저걸 다 했지만. 네. 오. 아, 이제 안 차갑다면서요.
5: 이렇게. 세상에 비슷하다.
4: 아, 또 속았네, 또. 예.
5: 그래서 먼저 하나 또 뽑아보시고.
4: 뭘 뽑아야 되는 거죠?
5: 뭐? 통째로 뽑으셔야 돼요.
4: 통째로?
5: 예.
4: 잘 뽑히나요?
5: 예, 잘 뽑혀요.
3: 뭐, 뒤에 넘어가지 마요.
4: 아, 예, 예.
3: 뒤에 넘어가지
4: 마요. 너무
3: 힘쓰지
4: 마시고. 아, 예. 자.
3: 예. 넘어가는.
4: 됐죠.
5: 얘는
4: 헹궈서
5: 이게 이제 근경이죠.
6: 이 부분.
5: 그렇죠. 아.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입 나왔던 입이 떨어진 자국.
4: 모양이 네. 그래도 그럴싸하다. 셰프님 네. 네. 네. 보시죠. 많이 써오셨으니까.
2: 좋아. 조금 살짝 보이면.
0: 스승님의 안목 한번 믿어볼까요?
4: 셰프님이 좋은 것만 다 골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지금. 네. 자, 뽑아보겠습니다. 자, 오, 요건 그래도, 예. 자, 이겨적?
5: 예. 야, 이거 비교적이나 이거 특인데요?
4: 아, 잠깐만. 그래요?
5: 아, 이거 특인데?
3: 제일 비싼 거.
5: 아, 제일 비싼 건데.
4: 아, 갑자기 눈빛이 예. 싹 변하셨어, 지금. 예.
0: 아, 이거 진짜 신맞습니다. 아. 이런 한 뿌리 얼마나예요?
4: 아, 한 뿌리 3만 원. 네. 네. 3만 원 예. 했습니다. 땅에서 3만 원 하겠습니다, 제가. 예. 아, 근데 저기 달지러가지고.
5: 예, 이제.
4: 아, 예.
5: 어떻게?
4: 저걸 다 보내.
2: 좋아.
0: 깨끗한 물로 정성스레 길러낸 철원산 고추냉이의 맛을 보지 않을 수 없겠죠.
4: 큰 것처럼 이렇게 방금 딴 와서 이렇게 갈아서 먹는 게 저 신기해요.
2: 이거를 물론
4: 몰랐다.
2: 실제로 와사비만 먹진 않잖아요. 이런 횟감하고 같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0: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입니다.
4: 이거 최강의 맛 아닌가요?
2: 이거를 좀 다 같이 먹어도 돼요.
0: 이거 진짜로 최강 조합인데요.
2: 잠깐만, 대표님. 소주 없어요?
4: 오늘 촬영이 좋나요?
0: 일본 제1의 고추냉이, 시즈오카산과 맛을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5: 손님도 다 마신다 그러고.
4: 고향 와사비다 보니까 또 이제.
2: 아, 그렇게 하죠.
6: 와사비.
2: 잠깐만. 이거 한국 거가 더 맛있는데?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시즈오카 거가 좀 맛이 떨어져서.
7: 그날 기준으로서는 한국 와사비가 굉장히 좀 맛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거기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0: 어느덧 근무 마지막 날. 오늘은 초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는 날입니다. 바로 초밥용 밥, 샤리입니다.
8: 씻을 때는 물이 밥으로 이제 맞으면은 쌀이 깨질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쌀이 부서지지 않고 기본을 잘 씻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4: 이 쌀 크기가 좀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2: 좀 작아요. 근데 작은 쌀을 제가 쓰는 이유가 네. 씹을 때 네. 힘이 좀 오래 가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차가운 물로 해도 안 되고요. 너무 따뜻한 물로 해도 안 되고요.
4: 이게 계절에 따라 달라지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2: 있어요. 근데 그 해에

0: 여름에 얼마나 햇빛이 셌었냐 안 셌었냐에 따라서
1: 아,
0: 살
1: 무슨.
0: 안에 있는 전분질 양이 달라져요.
2: 초밥은 제 느낌인데 바로 10%가 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밥이 맛이 없으면 아무리 비싼 식자재를 사용해도 스시 자체는 망가진다고 생각하니까. 자, 이제 시간 됐습니다.
1: 네.
2: 다시마.
1: 다시마가 들어가 있네요.
2: 이 다시마 때문에 좀 밥이 꺼들꺼들 나옵니다.
1: 질감에도 영향을 주는군요.
3: 세심하게 공들여 씌워진 밥에 스승님만의 비법이 담긴 초대리를 섞습니다.
1: 대합초인 거죠? 뭐뭐가 들어가요?
0: 식초 세 가지나 소금입니다. 딱 10%입니다.
2: 여기서 포인트는 빨리 해야 돼요. 근데 밑에 지금 내려간 식초를 계속 위에 이렇게 올리듯이. 채소만 만져서 마무리 되게끔.
1: 김이 얼굴로 엄청 올라오네요.
2: 예, 네, 맞아요. 이것 때문에 초밥 요리사들이 피부가 좋아요. 대하민구.
3: 쌀 알의 표면이 반짝거릴 때까지 부채로 식히면 완성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샤리는 장인의 손을 거쳐 가장 맛있는 초밥으로 탄생합니다. 연어떼와 같이 즐거운 식사를 위해 셰프님은 최선을 다합니다. 같은 시각, 뒷주방에서 저는 오늘 있을 초밥 평가를 위한 맥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잡고, 누르고.
3: 사실은 지난 며칠간 시간이 날 때마다 이날을 위해 열심히 초밥 지는 연습을 해왔었죠.
1: 일단 시간 자체가 많지 않아서 집에서 회를 썰고 초밥을 만들어가지고 쥐어보고 덕분에 초밥은 실컷 먹을 수 있어요.
3: 영업 종료와 함께 찾아온 평가의 시간.
2: 이제부터 PD님 마지막에 스시 평가할 시간입니다.
1: 너무 엄격한 눈으로 보지 말아주시고요. 아니 그냥
4: 이야기하고 틀리죠. 네,
3: 먼저 횟감 자르기부터 시작해 봅니다만
2: 뭔가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서 어느 순간 빵! 손 자를 것 같아요.
3: 생각대로 되지 않네요.
2: 원래 되면 이미 끝났습니다.
4: 한 달 후에 보자고 끝났어.
2: 뭔가 저희가 긴장되고 힘이 들어가.
1: 핑핑 돌아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스시로 내로라 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스시를 직접 쥐어서 이렇게 드린다는 게 저도 모르게 손이 그냥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3: 드디어 본격적인 초밥을 쥘 차례.
1: 진짜 죄송합니다.
3: 익숙지는 않지만 배운 대로 최대한 침착하게 초밥을 쥐어봅니다.
1: 부장님 되겠습니다.
3: 정성스레 간장을 발라 첫 번째 광어 초밥을 완성. 과연 어떤 평가를 해주실까요?
4: 와사비가 좀 부족하시고요. 간도 조금.
2: 아, 근데 오른손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네, 처음에 가져올 때.
4: 자연스러워.
2: 뭐, 좀 연습한 티가 나요. 2, 3일 정도? 연습을 했나 정도는 보이는 것 같아요. 아예 안 했던 건 아니고.
1: Always.
2: 밥을 가져오실 때. 너무 가볍게 하려고 하는 게좀 있는 것 같아서.
1: 도움입니다.
3: 조언을 듣고 보완한 보미초밥. 조금 나아졌을까요?
4: 아까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한 1%.
3: 지금 웃는 게 웃는 게 아닙니다.
2: 아까는 찍을 거랑 중간 정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조금 꽉 짜있는 느낌이어서.
1: 아, 진짜 어렵죠? 세밀하네요.
2: 아.
3: 세 번째는 참치 속살 초밥입니다.
1: 참치 속살입니다.
2: 예를 들어 이걸 이렇게 봤을 때 좀 모양새가 딱 붙어있지는 않아요. 아 근데 이 강도는 제일 좋았어요. 이 정도가 딱 맞는.
1: 아
3: 드디어 마지막 대망의 참치 뱃살 초밥 차례입니다.
2: 맛있습니다.

0: 물론 이제 오늘 완벽한 수지가 나왔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래도 뭐 결과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1: 아예 못했던 제로에서 여기까지 했던 노력은 인정. 너무 잘하셨던 것 같지만 만드시는 돈짝까지도 맛이에요. 데뷔를 시키냐 하면 일단은 최소 6개월 정도는 좀 뒤에부터 다시 보자.
2: 그래도 짧은 시간에 이 정도면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3: 아유,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이런 말도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스시가 요리라고? 뭐 그냥 밥 위에 와사비, 생선, 간장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밥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냐. 근데 밥도 어떤 질감이냐, 어떤 온도냐, 그리고 식초가 어떤 밸런스로 들어가고 있냐, 와사비 어떤 와사비 있으냐, 생선 어떤 식으로 숙성하냐. 진짜 100명 있으면 100명 다른 스시가 나와요. 사실은 그거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인생 걸고 이거를 만들어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4: 가장 좋은 재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인생을 건 한 조각의 초밥.
5: 대부분의 원재료들은 소비자들이 직접 볼 일이 없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 재료들을 길러내고 만드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숨어 있었구나, 새삼스럽게 더 감사하면서 먹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 가장 열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했던 지난 며칠을 오래도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6: 티빙에 만약에 여기에 입사하고 싶다고 오시면
0: 머리만 밀고 오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2: 펭수와 예안이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3: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4: 일기장이요.
3: 방과 후에 한 일은?
4: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3: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4: 빨간 머리엔?
3: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4: 오리를 길렀던 거요?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3: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4: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이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3: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4: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3: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4: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아,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3: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4: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3: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4: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3: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4: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

온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적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0: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막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션이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션이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손님들.
1: 뒤에 분들은 갈비와 고기 못 드실 수도 있어요.
0: 하루 손님 수만 무려 700여 명.
2: 문제 없어요. 저희 음식이 다 떨어져서 금 다 났어요. 이제 안에 계신 분들만 모실 겁니다.
0: 총 11가지 한식이 무한리필. 밀려드는 손님들로 식당은 전쟁터입니다.
2: 이게 1인당 9,500원의 무한리필입니다.
0: 고물가 시대의 합리적인 가격. 손님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입니다.
3: 지금 누구를 먹고 왔는데 한번 더 먹고 싶어요.
0: 또 다른 무한리필집. 무려 30, 40종류의 빵을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습니다.
4: 놀라워요. 이런 데가 있는 거 몰랐어요.
0: 그럼 가격은 얼마일까요?
5: 9,900원입니다.
6: 가성비도 되게 좋고 이 가격에 이렇게 다양한 빵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가격이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1: 짬뽕이 없는데 짬뽕 없어요.
0: 금세 동나는 음식 덕분에 주방은 쉴 틈이 없습니다.
7: 양념기, 고추잡채, 남자완스, 누룽지탕, 화통가지, 어양가지, 참여 많이 해요.
8: 지금 저희가 40가지 정도 되고요. 40가지 음식이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0: 고가의 중화 요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소문에 가게 하는 식객들로 가득합니다. 가격은 14,900원.
9: 우리 일반 중국집 가도 짜장 먹을지 짬뽕 먹을지 그 두 개 가지고도 갈등하잖아요. 근데 여기 다 있잖아요.
10: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계속 메뉴가 바뀌면서 나와. 이게 떨어지면 다른 메뉴가 나오고.
0: 치솟는 물가 속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펼치고 있는 무한리필 맛집들을 찾아가 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한 식당. 도대체 이곳의 정체가 뭐길래 아직 영업 시작 전인데도 가게 앞은 기다리는 이들로 인산인해입니다.
11: 여기도 많은데 오늘은 더 많아요.
3: 이렇게 그냥 무한으로 먹을 수 있다고? 약간 이런 거.
0: 식당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안에는 줄이 더 깁니다. 도대체 어떤 식당인지 심히 궁금해지는데요.
12: 여기 한식 뷔페예요. 한식 뷔페 먹으러 왔는데요.

0: 이것은 다양한 음식을 무한리필로 판매하는 한식 뷔페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양념게장과 돼지고기 숙주볶음, 여기에 시원한 소갈비탕, 그 이외에도 총 11가지 음식이 무한리필로 제공됩니다.
1: 마음껏 가져보시는 그런 게 너무 좋고, 진짜 양이 너무 많으세요.
2: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특히 게장이랑 뭐 이런 탕수육들이나 그런 고기들이 되게 맛있어가지고 되게 자주 오는 음식입니다.
0: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다는 것 외에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는 또 다른 무기가 있다는데요.
3: 싸고 좋죠. 이렇게 사람이 많고.
4: 요즘에 이런 가격도 거의 못 먹어보니까.
0: 사장님, 도대체 가격이 얼마인가요?
5: 이게 1인당 9,500원의 무한리필입니다.
6: 9,500원?
5: 예, 물론 생맥주까지 포함해서.
0: 음식은 기본이고 시원한 생맥주까지 포함한 가격. 손님들이 반할만한 가성비인 것 같은데요.
7: 이게 아주 일품이에요, 일품. 그러다 이렇게 맥주까지 이렇게 살짝 싶으니까 뭐 세상에 뭐 이 가격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마 대한민국이 없을 것 같은데.
0: 가게 한쪽에 생맥주 기계가 마련돼 있어서 누구나 눈치 볼 필요 없이 마음껏 가져다 마실 수 있습니다.
8: 음료수 많이 쓰는 데는 봤는데 생맥주는 처음 보여요.
1: 그래서 지금 사실 일하는 중인데 지금 몰래 먹는 거예요.
0: 도대체 이 가격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지는데요.
9: 안녕하세요. 저희는 25년 동안 한식 뷔페를 하고 있는 부부 박재주,
10: 김민정입니다.
9: 저희는 25년 동안 항상 새벽 시간에 이렇게 시장에 와서 신선한 재료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11: 오늘 메인 메뉴가 뭐야?
10: 오늘 갈비탕하고 돼지고기 숙주볶음, 그다음 유린기, 양념 꽃게무침. 이게 메인이야.
11: 잔치상이네.
10: 우리 원래 항상 잔치상이잖아.
0: 힘들어도 부부가 아침마다 새벽 시장을 찾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0: 아, 여기는 공산품, 그러니까 십자재 마트에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해줘요.
12: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어요. 포인트 제도가 좀 잘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페이백이 돼요. 세 달 정도 이렇게 포인트를 모으면은 제가 하루치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격이 나와요.
0: 구매 포인트까지 알뜰하게 활용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5: 이제 옷은 공산품을 주로 보는 거고요. 이제 나가게 되면 농산품, 수산품. 이제 각기 파트가 달라서.
0: 마트에서 1차로 장을 본 후 재래시장으로 이동합니다.
10: 예, 사장님. 저 마트에서 못 들어가거든요. 여기 창변 쪽으로 좀 나와주세요. 시장이 꽉 막혀가지고 들어가면 20-30분 그냥 막힐 것 같아서 밖으로 빼달라 그랬어요.
0: 새벽은 시간 싸움, 음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배달을 부탁드렸습니다.
10: 3개, 2개. 이거 8,000개 들어갔어요, 요번에?
13: 1월달에 들어가지.
10: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언니 이거 계산서 꼭 끊어주세요.
14: 네. 좋은 물건 많이 챙겨주세요.
13: 그럼요. 좋은 물건 잘 챙겨드려야지. 고마운 손님들인데.
0: 거래처를 바꾸지 않고 신뢰를 쌓은 덕분에 품질 좋은 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10: 예, 이제 시장 번호가 끝났고요. 이제 가게로 가면 됩니다.
0: 한 시간 만에 전광석화처럼 장보기를 끝내고 돌아와 장사 준비를 서두릅니다.
6: 진짜 엄청 많네요, 재료가.
15: 네,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만큼 준비를 좀 많이 합니다.
0: 주방에선 벌써 음식 준비 중입니다. 이건 뭘 만드는 걸까요?
16: 소갈비탕 준비하고 있습니다. 밤새 핏물 빼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헹구고 이제 바로 끓일 겁니다.
0: 준비한 고기 양만 무려 230kg입니다.
6: 이 정도 몇 인분 정도 나와요?
16: 이 정도면은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드시면 한 800명까지 드시는데 좀 더 많이 드시고 싶은 사람들은 더 드셔야 되기 때문에 한 700명 이상.
17: 안녕하세요.
0: 일반적인 정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하는 무한리필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 오는 인원보다 식재료를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10: 각자 할 일들
12: 음식들이 다 따로 있어요.

0: 여기는 직접 바로바로 해서 나가거든요.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래서 담당이 다 있어야 돼요.
1: 전담자를 통해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음식 준비를 시작합니다.
2: 요즘 그렇게 비싸잖아요.
0: 그래도 뭐 많이 사니까 좀 저렴히 사는 편이죠.
1: 양념게장을 맛있게 만드는 비법이 있답니다. 먼저 양념장을 볶기 위해 듬뿍 올려주는데요. 어? 이건 또 무슨 양념인가요?
0: 아, 이거는 먼저 만들어진 숙성된 거고요. 이거는 오늘 만든 건데 좀 숙성이 덜 돼서 두 개를 섞어요.
1: 두 가지 양념을 섞어야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0: 주근깨가 사람을 잡네 아주. 찔렸어요. 집게발에. 엄청 아파요. 엄청 아파요. 진짜 이건 찔려본 사람이나 아는 거예요. 근데 한번 찔리면 하루 종일 아파요. 이게.
1: 아파도 준비할 음식이 많아 엄살을 부릴 틈이 없습니다. 총 42kg의 양념게장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른 파트의 담당자들도 바쁘긴 마찬가지. 볶고 열심히 비비고 또 바싹하게 튀기고 야무지게 무치는 사람까지. 점심시간을 맞추기 위해선 쉴 틈 없이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한편 홀에서도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뭘 하시는 걸까요?
3: 제 눈에 바느닥이 보이지 않을 때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탁자의 옆면을 보고 정렬을 해서 맞추는데요.
1: 조금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로 심혈을 기울여 맞춥니다.
3: 보시면 감았잖아요.
1: 아유, 사장님 완벽하십니다.
3: 5와열 각을 좀 중요히 여깁니다.
2: 어, 왜요?
3: 해병대를 제가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몸에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잘 맞으면 제 마음도 좀 편안하고 정리정돈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신경 많이 씁니다.
1: 5와 열을 맞추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속도 정말 가지런합니다.
3: 이게 자연 건조입니다. 행주를 닦으면 아무래도 오염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이게 마르게끔 자연 건조 시킨 거고요.
1: 다량의 컵을 한꺼번에 건조시키기 위해 생각해낸 아이디어랍니다.
3: 타임의 바람이 말려주니까 굉장히 위생적이고 또 세팅할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하니까 시간적으로나 도움이 되죠.
1: 해병대 출신답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식간에 정리를 마쳤습니다. 높게 솟아오른 물컵 기둥을 들고 흔들림 없이 이동하는 사장님. 많은 양의 물컵을 처리하며 몸에 익은 기술이 달인급입니다.
3: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래 걸리는 거고요.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하면 오래 걸려도 즐겁습니다.
1: 영업 시작 30분 전.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주방의 화력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때입니다. 화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속에서도 주방 식구들은 흐트러짐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드디어 하나씩 완성된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 11시 정도 되면 손님들 오실 때마다 그때마다 볶아서 나갑니다. 바로바로 해야지만이 더 맛있으니까 미리 해놓는 것보다.
1: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끓여낸 오늘의 주인공 소갈비탕도 완성됐습니다. 이제 오픈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 주방 식구들 모두 한마음으로 움직이며 음식을 마무리합니다.
5: 10분 안 남았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0: 떨려요. 과연 준비한 거 다 나갈까? 떨려요, 떨려요.
1: 애타게 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드디어 입장했습니다.
6: 사람이 많아서 일찍 오신 거예요?
7: 조금씩 오면 앉을 자리도 없어요.
1: 음식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8: 앞으로 오세요.
1: 드디어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식판이 넘치게 음식을 담습니다. 준비된 음식들이 빠르게 손님들의 식판 위로 옮겨집니다. 주방도 여전히 바쁩니다. 음식을 채워넣기가 무섭게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인데요.
8: 양념기장 섞어주세요. 오케이.
1: 쉴 새 없이 새 음식을 만들어 내보냅니다.
8: 고기 나와야 돼요. 육수.
9: 손님들이 계속 많이 드시면 음식이 금방금방 비잖아요. 그럼 밖에서 서빙 보는 친구들이 뭐 음식 달라고 서빙을 질러 외쳐. 그러면은 바로바로 나갈 수 있게끔 계속 저희는 해야 되는 거죠.
1: 그래서 손님들이 식사하는 동안 주방은 다시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배식 속도에 맞춰 갓 만든 음식을 보충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4: 네, 전쟁이죠. 전쟁 중이라 그래요. 원래 우리 한겨울에도 에어컨 풍물이라고 해요. 너무 더워.
1: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어깨부터 허리까지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9: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계속 서 있어요.
1: 밖에서도 바쁜 건 마찬가지입니다.
10: 손님들 식판 들고 안 서 계시게 자리 진행해 드리는 겁니다. 이걸 해야지만 이게 사정이 되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1: 테이블 적응도 조금만 늦어지면 손님이 금세 밀리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치웁니다.
10: 보통은 5, 600명 오는데 오늘은 1,900명?
11: 1,900명이요? 점심때만?
10: 네.
1: 오늘처럼 142석이 꽉 차고도 5번 이상 더 회전하는 날은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12: 가격이 싸니까 맛은 없을 줄 알았는데 맛도 있어서 먼데도 오게 되는 것 같아요.
13: 갈비탕은 정말 국물만 먹어도 웬만한 갈비탕 전문점에 뒤지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맛있고.
14: 지금 두 그릇 먹고 왔는데 한 그릇 더 먹고 싶어요.
1: 몰려드는 식기들로 설거지 팀 역시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빈 그릇을 빠르게 세척해야 배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에 잠시도 손을 멈출 수 없습니다.
15: 좀 닦으세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한 천 개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6: 천 개?
15: 예, 예.
1: 식판과 국그릇을 합하면 하루에 사용하는 그릇 수가 1,400개가 넘습니다. 홀과 주방 설거지 팀까지 꼬박 4시간 동안 사투를 한 끝에 전쟁 같은 점심 시간이 끝나갑니다.
17: 시간 넘어오는 데 사람이 많대요?
18: 근데 언제 없어요. 저희 음식이 다 떨어져서 문 닫았어요. 이제 안에 계신 분들만 모실 겁니다.
1: 보통 오후 2시면 재료가 모두 소진되어 더 이상 새로운 손님은 받지 않습니다.
18: 여보, 우리 이제 밥 먹세. 배고프네.
19: 고맙습니다.
1: 폭풍처럼 몰아치던 점심 영업을 끝내고 오후 3시가 훌쩍 넘어서야 식사를 하는데요. 오늘의 첫 끼입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힘이 들어 밥이 잘 넘어가지 않을 때가 많지만 또 남은 일을 마치려면 먹어야 합니다.
9: 진짜 오늘은 뒤도 앞도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12: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고맙고.
18: 언제 있어? 내가 좀 주물러줄까?
12: 아이고, 딱딱해.
9: 아이고, 아파라. 됐어. 고마.
18: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같이 마세요.
19: 딴데 갈비탕 하나 먹어도 엄청 많이 했는데 2,500원이면 너무 싼 것 같아요. 최고. 다음에 또 오려고요.
1: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는 바로 뒷정리를 시작합니다. 부부는 내일 사용할 재료 손질까지 끝내고 가장 마지막에 퇴근합니다.
18: 고생했네. 가세요. 야, 불고 올게. 가세요. 아유, 고생했다.
20: 일 시작한 지 벌써 25년째 됐는데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2업이다 보니까 체력이 보충되는 한, 뒷받침되는 한 2업으로 오신 분들 정성껏 보시면서 최선을 다해볼까 합니다.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빵집. 녹음직스러운 빵들이 테이블 위에 착착 올려집니다. 이곳은 당일 구운 빵들을 무한 리필로 맛볼 수 있는 빵집입니다.
16: 저희 뷔페가 다 준비됐습니다.
1: 준비가 됐다는 말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21: 맛있겠다.
22: 새로 나왔나 봐.
21: 너무 맛있겠다.
22: 다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나 모르겠네. 엄청 맛있겠는데.
1: 좋아하는 빵을 눈치 보지 않고 욕심껏 접시가 가득 차도록 골라 담습니다.
22: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23: 가성비도 되게 좋고 이 가격이 이렇게 다양한 빵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가격이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1: 무한 리필 빵 가격이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24: 이게 지금 가격이 얼마인 거죠?
25: 9,900원이요.
26: 9,900원입니다.
1: 금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60명 한정으로 빵 뷔페가 진행됩니다.
25: 베이커리 뷔페 9,900원 하고 우유 한 잔을 주문을 하시면 여기 있는 모든 빵들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1: 매장에서 판매되는 빵 중 무려 40가지 종류의 다채로운 빵을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24: 무한 리필을 먹을 수 있다 알고 오셨어요?
25: 아니요, 놀라워요. 이런 데가 있는 거 몰랐어요.
24: 아니, 9,900원이면 싼 거 아니야?
25: 엄청 싼 거지. 요새 빵값이 엄청 그러니까. 비싸잖아. 지금 빵 하나 해매도 그게 얼마인데, 빵 하나 해도 5,000원인데 이게 9,900원이면 거저 아니에요, 완전히?
1: 빵뿐만 아니라 함께 즐길 거리도 다양합니다. 수프와 신선한 샐러드, 여기에 스크램블 에그, 또 치즈와 햄, 버터까지. 빵의 맛을 돋워줄 든든한 메뉴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24: 빵 진짜 많네요.
25: 네. 그렇죠?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가지수가 많은지 몰랐어요.
1: 그런데 빵이 벌써 떨어졌네요.
27: 여기 수박 빵이 있는데 수박 빵 주세요.
28: 아, 네. 수박 빵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시죠.
27: 네.
28: 계속 떨어지는 걸 올리고 떨어지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신선한 빵들 계속 올라오니까 또 바로 드시다가 또 좋아하는 빵 계속 올라와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1: 맛은 어떨까요?
25: 이제 맛있어요. 좀 겉은 바삭하면서 안은 조금 촉촉한데 씹을수록 고소한 맛도 나요.
28: 퀄리티가 너무 좋고 빨리 먹으면서도 좀 걱정을 하게 돼요. 좀 마진이 남으실까. 빨리 너무 맛있고 품질이 좋아서.
1: 그럼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러 가볼까요? 다음날 새벽 4시.
29: 안녕하세요. 제빵 34년차 김경우입니다. 현재 여기는 저희 빵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30: 아들 뭐하고 있어?
29: 빵 만들었습니다.
30: 빵 만들고?
29: 빵. 뭐가 깜빡이야?
30: 뭐가 깜빡이야? 뭐가 많이 좀 넣어.
29: 뭐가?
30: 아끼지 말고.
29: 알겠습니다.
30: 아끼지 뭐 하려고. 많이 빨라졌네, 선?
29: 많이 빨랐어요.
30: 그럼 더 빨라져야 돼.
29: 예.
30: 안녕하세요.
31: 안녕하세요.
30: 우리 열일하시는 우리 저기 디저트, 저 부총크. 지금 몇 개나 만들었어요?
31: 오늘 800개 정도 만들었어요.
30: 지금까지 800개? 또 더 해야 되는 게 마지막까지.
31: 네.
30: 저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모두가 잠든 새벽에도 빵집의 주방은 분주한데요. 특히 주말엔 더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28: 저희 매장에 아침에 그 무한 리필을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침에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아침에 손님하고 손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1: 반죽과 발효, 굽기까지 오전 중에 끝나려면 일찍부터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29: 아무래도 빵을 많이 굽다 보니까 오전 중에 뽑아야 되니까 많이 바쁜 것 같아요.
1: 제빵사들은 새벽 4시와 6시, 2개조로 나눠서 출근하는데 새벽 6시에 출근하는 직원만도 12명이나 됩니다.
24: 양을 맞추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28: 그렇죠. 이 한 명이 할 수 있는 하루에 양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좀 다른 데보다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24: 몇 개나 만드시는 거예요?
28: 한 7천 개? 이상 되는 것 같은데, 하루에.
24: 하루에 7천 개요? 빵이?
28: 전체 빵을 두고 7천 개 넘을걸요?
1: 그래서 새벽부터 오븐이 쉴 틈이 없습니다. 빵을 꺼내기가 무섭게 다음 판이 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빵을 굽기 때문에 무한 리필도 가능한 거라고 합니다.
28: 저희는 또 따로 만드는 데가 반죽 치는 데가 따로 있어서 그나마 이게 가능한 거지 여기서만 해갖고 그런 양을 뽑을 수가 없어요.
1: 이곳은 생지 공장. 이곳에선 숙련된 직원 16명이 하루 종일 생지 작업에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품질 편차 없이 많은 양의 빵을 일정하게 구워낼 수 있다고 합니다.
0: 이게 보통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반죽을 칩니다. 종류별로 한 500개씩, 두 번 치면 1000개 정도 반죽을 그렇게 칩니다.
1: 여기서 하루에 생산되는 생지의 종류만 무려 90종 이상. 전 지점을 합하면 20kg짜리 밀가루를 하루에 무려 50포대나 사용한다고 합니다. 매일 1톤에 달하는 밀가루가 빵으로 변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2: 저기 손이 왜 이렇게 빠르세요?
3: 좀 많은 빵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손이 빨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5,000개 이상.
2: 5,000번을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3: 네.
1: 단순해 보여도 반복적인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3: 끝나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엄청 아프죠. 네, 많이 받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다면 빵집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28: 주말에는 한 3,000 정도 나오는 것 같고 평일에 한 2,500개 정도 나와요.
24: 무한리필이 매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28: 네, 매출에 도움은 없죠. 네.
24: 많이 안 돼요?
28: 그냥 안 돼요.
1: 무한 리필은 수익보다는 빵집을 알리고 새로운 빵을 선보이는 홍보용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한가한 오전 시간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28: 어차피 빵 만드는 거잖아요. 기장 만드는 거 더 만들어서 그냥 서비스하고 좀 이렇게 분위기도 확 살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 새벽 4시부터 오픈 전까지 작업이 쉼없이 이어집니다.
4: 3이니까 이제 물건 다 됐죠?
5: 엄청 지금 나갈 건데 네. 다 했어요.
1: 나가기 전 마지막 상태를 직접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6: 크로마스하고 잘 나왔다. 네. 이게 다 물건 들어온 거예요. 오늘 생기 들어온 거. 어마어마하네. 와, 이거. 야, 이 생기 이거 냉장고 들어갈 때 있겠니, 냉동고? 여기 야, 저 냉동고 타봐 이거 감기 걸린다 잠바 이거에
4: 잘 돼가냐? 잘하고 있어? 잡아봐.
1: 그런데 이분 좀 전에 본 분 같은데 아주 친근해 보이시는데요?
28: 아들이 아들
4: 아드님이세요?
28: 네.
4: 안녕하세요.
28: 안녕하세요.
4: 빵 배우러 여기 다니시는 거예요?
28: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배우고 네, 아버지 덕분에 대만 가서도 이제 한번 빵을 배우고 왔습니다.
1: 아들 유민 씨는 빵을 시작한 지 올해로 4년 차 제빵사입니다.
28: 빵을 이제 좋아하게 돼가지고 관심도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없으면 사실 빵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 아버지 밑에서 제빵을 배우다 보니 흥미가 생겨 지금은 프랑스 유학을 준비 중입니다. 사장님이 아들의 빵 만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28: 잘 만들어요.
4: 많이 늘었어요.
28: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4: 아, 정말요?
28: 아니, 바게트가 쉬운 빵이 아니에요. 남들은 생각할 때 바게트가 좀 간단해 보이는데 바게트는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모양이나 맛이 완전 바뀌어요. 어렵습니다, 엄청.
1: 요즘 아들은 바게트와 파네토네 같은 만들기 까다로운 빵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바게트가 완성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28: 이 바게트가 잘 나온 바게트는 모양도 모양이지만 이게 들었을 때 바게트 터지는 소리들이 나요. 겉으로 이제 크랙이 가면서 소리가 짝짝짝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1: 바게트에서 나는 톡톡.

0: 속소리는 수증기가 빠져나가면서 단단한 껍질이 갈라지며 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1: 수박 모양의 식빵이에요.
0: 수박 식빵은 수박과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유와 녹차 반죽을 겹친 다음 수박 농축액으로 맛과 색을 낸 빨간 반죽을 넣고 만두 빚듯 감싸준 후 먹물 반죽으로 수박의 검은 줄무늬까지 만들어주면 수박 식빵 성형이 끝이 납니다.
1: 처음에는 모양이 다 틀렸죠. 막 겉은 수박인데 잘라보면 막 따로따로 놀고 이랬는데 이거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반죽 치는 방법이나 수박이 일정하게 잘렸을 때 단면이 예쁘게 나오는 거 이런 건 다 이제 시간의 노하우에 맞춰서 이제 적응이 된 것 같아요.
0: 수박 식빵은 제일 많이 팔리는 빵 중 하나라 하루에 300개 정도 구워냅니다.
2: 밑에 뿌리 좀 더 써야 돼서 밑에 뿌리 210 정도, 위에 뿌리 한 185. 이 정도에서 한 36분 정도 꺼집니다.
0: 36분 후 수박 식빵이 구워져 나옵니다.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식빵을 빵틀에서 빼냅니다. 마무리로 버터까지 고소하게 발라주면 완성입니다. 갓 구운 수박 식빵을 잘라보는데요. 식빵 안이 아주 빨갛게 잘 익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박은 왜 들고 오시는 건가요?
1: 이 수박 식빵하고 수박하고 어떤 게 모양이 예쁜지 보려고.
0: 진짜로요? 자. 어허, 그런데 잘라보니 색깔도 비슷하고 붉은 속살에 콕콕 박힌 수박씨까지 진짜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맛도 비슷한가요?
1: 근데 사실 이게 더 달아요.
0: 오전 8시 30분. 갓 구워낸 빵을 서둘러 차에 실습니다. 어딜 가는 걸까요?
1: 아침에 저희 매장에 저기 무한리필 할 거예요.
3: 아, 여기서 다 실어 나르는 거예요?
1: 네. 오전에는 거의 세 번 가요.
3: 세 번?
1: 네.
0: 빵 뷔페는 전체 네 개 지점 가운데 공간 여유가 있는 한 곳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네, 대표님.
1: 정현.
4: 네.
1: 이게 빵 가니까 매장 1층으로 나와서 직원들 빵 빨리 옮기게끔 해. 날씨 추우니까 빵 안 씻대.
4: 아, 알겠습니다.
1: 준비하고 있어. 한 5분이면 가.
4: 네.
0: 날씨가 추우면 빵이 금방 차갑게 식어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둘러 옮깁니다.
1: 지금부터 하는 작업은요. 이제 뷔페에 나가는 빵들을 이제 세팅하는 거예요.
0: 빵은 손님들이 먹기 편하게 모두 잘라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뷔페에 나오는 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매주마다 바뀌어서 나와요. 네, 저희가 한 150가지 정도 되니까 그중에서 한 돌아가면서 계속 고객들한테 입맛도 보이고 새로운 빵, 또 신제품 나오면 또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 세팅.
1: 네. 갖다 주시고 다들 저기 시간 날 때 세팅
0: 갖다 주세요.
4: 네.
0: 갓 구운 다양한 빵들을 테이블 위에 차례대로 올려놓습니다. 빵과 곁들임 음식까지 합하면 종류가 꽤 많습니다. 때마침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6: 저희 브런치 빵들이 뭐냐 하죠. 아침에 주말 아침에 여러 종류 해가지고 가족들끼리 오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0: 다양한 연령층의 손님이 빵 뷔페를 찾지만 최근엔 가족 단위 방문객이 가장 많습니다.
7: 저희는 식사가 아침마다 빵인데 정말 맛있어요.
0: 그런데 뭘 끌고 오시는 건가요?
1: 두바이 천도 쿠키라고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 중에 하나예요.
3: 요건 왜 나눠주시는 거예요?
1: 이게 원체 고가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하나씩 드리려고.
3: 하나씩?
1: 네, 하나씩만.
3: 이게 하나에 얼마인데요?
1: 7,000원이요.
3: 비싸긴 하네요.
1: 비싸요.

0: 따님, 힘들이죠?
1: 네. 귀여운 거를.
2: 9,900원 하는 뷔페에서 7,000원짜리 두바이 쫀득 쿠키를 준다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요?
1: 네,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2: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그릇이 말끔히 비워졌습니다.
0: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정리하게요.
2: 몸은 고단해도 이렇게 깨끗이 비워진 그릇을 보면 참 행복합니다.
0: 저희 손님들이 저희 빵을 맛있게 드셔주시고 또 저희 드시는 모든 분들이 빵을 드실 때 행복한 모습을 보면 저는 아마 평생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할 수 있는 날까지.
2: 마지막 목적지는 경기도 포천시.
3: 짬뽕이 없는데. 짬뽕 없어요. 친구 주세요. 조금 면이 없습니다. 면 주세요.
2: 빗발치는 재촉에 주방이 비상. 음식을 내놓기가 무섭게 바닥을 드러내니 쉴 틈이 없습니다.
4: 좀 이따가 인터뷰할게요. 지금 해야 돼서.
2: 인터뷰조차 뒷전으로 밀릴 만큼 주방은 비상입니다. 요리를 하다 말고 급히 홀로 향하는 배우. 비어있는 음식을 채우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음식 종류가 다양합니다.
5: 음식은 저희가 40가지 정도 되고요. 40가지 음식이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2: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짜장면을 필두로 꼬바로우와 부드러운 게살 수프 등 총 40여 가지 음식이 교체되면서 나온다고 합니다.
6: 양념기, 고추잡채, 남자만스, 누룽지탕, 깐풍가지, 어양가지, 엄청 많이에요.
7: 오늘 잡채도 있네. 맛있겠네요.
2: 부지런히 음식을 담습니다.
8: 우리 일반 중국집 가도 짜장 먹을지 짬뽕 먹을지 그 두 개 가지고도 갈등하잖아요. 근데 여기 다 있잖아요.
9: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계속 메뉴가 바뀌면서 나와요. 이게 떨어지면 다른 메뉴가 나오고.
2: 그럼 가격은 얼마일까요?
9: 14,900원 된다고 했어요.
2: 중식임에도 불구하고 14,900원.
7: 여기는 14,900원에 가짓수가 진짜 엄청 많은데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10: 안녕하세요. 저는 무한리필 중식 뷔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준현입니다.
11: 네, 여기는 주방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주방이에요.
12: 준현아, 지금 튀김 뭐 튀기고 있어?
13: 아빠랑 지금
12: 황수육이랑 꼬바로우랑?
13: 네.
12: 꼬바로우 우리 튀기는 테니까 잘 튀겨줘.
13: 네.
12: 네, 아버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13: 백마전.
12: 아, 백마전 잘 맞추셔야 돼요. 손님들이 백마전 찾고 있어요, 지금.
2: 모두 맡은 음식 준비로 바쁜 가운데 고기 완자를 만들고 있는 분이 눈에 띕니다.
14: 완자만서 처벌하고 있어요. 오늘 나갈 거 한 400인분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튀김 담당입니다.
0: 튀김?
14: 네.
0: 그럼 하루 종일 튀김만 튀기시는 거예요?
14: 네, 그렇죠.
2: 매일 손질해야 하는 채소량도 어마어마합니다.
0: 선생님은 무슨 담당이세요, 주방에서?
6: 요리 음식만 음식 담당이에요. 튀김 튀기는 사람 따로 있고 음식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따로 있어요.
2: 이번엔 누룽지탕에 들어가는 누룽지인데요. 왜 뜰채로 위에서 누르고 돌리는 걸까요?
5: 누룽지는 고온에서 빨리 튀겨야 되기 때문에 누룽지를 넣고 조리를 돌리면서 튀기면 그 누룽지 사이로 기름이 들어가면서 빨리 튀겨지기 때문에 조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2: 누룽지가 바삭하게 잘 튀겨졌습니다. 바로 다음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이번엔 또 뭘 튀기는 걸까요?
5: 지금 사자탕을 튀기고
0: 있습니다. 많이 나가죠?
5: 네, 많이 나가죠. 주말에는 한 70g에서 90g 사이 나가고 있습니다.
2: 탕수육과 꼬바로우와 합하면 하루에 90kg 정도 튀겨낸다고 합니다. 요리를 하다 말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건 음식명이 적힌 팻말 같은데요.
8: 네, 어떤 음식인지를 그 앞에 놔드려야 손님들이 아, 이 음식이 이런 음식이구나 그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15: 그때그때 음식 바꿀 때마다 이렇게 명찰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2: 한 번에 배식대에 올리는 요리는 15가지 정도. 요리가 비면 다른 음식으로 교체됩니다.
15: 처음 오픈했을 때 준비한 음식은 정해진 음식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제일 평균적으로 좋아하시는 음식 위주로 준비를 해놓습니다. 어떤 손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좋아하시는 음식을 먼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 오전 10시 30분 드디어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면 맛이 떨어지는 음식들은 손님 입장과 동시에 요리를 시작합니다.
6: 한 사람만 들어오면 바꿔요. 지금부터 바꾸기 시작해요.
2: 손님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6: 손님 와서 좋아요.
2: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요리들이 줄지어 자리를 잡습니다.
17: 저희 음식 준비 다 됐으니까 식사하세요.
2: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나오지만 손님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메뉴는 매콤한 짬뽕과 갓 튀겨낸 쫀득한 꼬바로, 여기에 풍미가 깊은 어향가지와 알싸한 양장피가 제일 인기라고 합니다.
6: 중국집에서는 요리를 몇 가지 정도 이렇게 먹으면 또 이렇게 부담을 되고 하는데, 여기 오면은 많은 요리를, 다 골고루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가성비도 좋죠.
2: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폭풍처럼 몰려듭니다. 수북하는 음식들이 이렇게 바닥을 드러내면 곧바로 새로운 음식으로 교체됩니다. 보통 한 번에 10인분 정도 만드는데 주말엔 금세 동인한다네요.
15: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드시고 가시기라고 저희가 수시로 음식을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6: 아, 이것도 아까는 없었는데. 네, 메뉴들이 계속 바뀌니까 뭐가 나올지 기대가 돼갖고 계속 크게 됩니다.
2: 그래서 과식을 피할 수 없답니다.
18: 아, 예, 요거 맛있어요. 꼬바로우라고 요거 이제 조그맣게 하는 건데, 이거 통으로 튀겨갖고, 예, 아주 맛있습니다.
2: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 1위 꼬바로우. 맛있게 하는 비법이 있나요?
18: 꼬바로우 같은 경우는 좀 은은한 불에, 중간불에 은은하게 오래 튀겨야 돼가지고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게 있습니다. 10분에서 13분 내에 튀겨야 꼬바로우의 맛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2: 조리 시간이 길고 손도 많이 가는 꼬바로우. 효율성이 떨어지는 탓에 일반 뷔페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메뉴입니다.
18: 요거를 인기가 많아서 제가 조금 있으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얼른 여기 있어요. 얼른 와서.
8: 요즘 중국집들이 간짜장 제대로 하는 집들 몇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제대로 하는 집이에요. 중식 뷔페인데도 불구하고.
2: 가격이 저렴하다고 맛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강한 화력으로 불향을 입혀야 비로소 완성되는 간짜장. 그런데 고소하고 깊은 맛을 내는 비결이 이 화력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19: 아, 예, 우리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6: 간짜장이요?
19: 예, 예, 우리만 사장님하고 저하고 우리서 비법이 있어요.
6: 아, 이렇게 잘 해주시면 안 돼요?
19: 아, 이건 안 돼요. 우리 큰일 나요.
2: 비법을 듬뿍 담아 볶아낸 간짜장. 그 고소한 풍미는 입맛 까다로운 아이들에게도 단연 인기 만점입니다. 내놓기가 무섭게 바닥을 덜어낼 때가 많다네요.
9: 감자가 특히 맛있어요.
2: 소량 조리를 고집하다 보니 영업시간 내내 쉴 틈이 없습니다.
18: 아유, 감사합니다. 혀가 너무 아프네. 잠깐 쉬었다 해야겠는데.
2: 끝없이 반복된 우억질에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묵직한 통증을 견디다 못해 잠시 불앞을 벗어나 봅니다.
20: 많이 힘드시죠?
15: 아, 힘들죠. 지금 아침 6시 반부터 5시까지 지금 잠깐도 못 앉아있고 아직 점심도 못 먹었어요. 네, 손님들이 계속 오시니까 그분들도 기다리게 해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모시더라도 계속 음식 준비를 해드리는 거죠.
2: 치열했던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 매장도 조금 한산해졌습니다.
21: 유산들은 처음에 기름을 두르고, 그 다음에 마늘을 넣고, 그 다음에 굴소스를 넣고 한 거예요.
2: 한산해진 틈을 타 아버지의 특별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5: 아니, 국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직 다 못 배워서 안 해본 적이 있어요.
2: 아버지의 가르침이 담긴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6: 힘든 직업이라고 해서 아드님 안 가르쳐 주려고 하셨어요?
5: 예, 주방에 앉아서 이러는 걸 제가 원치 않아가지고.
6: 아니, 왜요? 그래도 아버님처럼 하면 좋잖아요.
5: 너무 힘드니까요. 직업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18: 아버님, 저 장 보고 올게요. 힘든 데 또 거기에 갔다 오면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니? 힘들긴요. 아버지가 더 힘드시죠. 네, 다행입니다.
6: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18: 예, 마트에 장 보러 가려고요.
6: 아, 그 저녁 때 가세요? 아침에 안 가시고?
18: 예, 아침에 마트에 문 여는 데가 없어서 네, 저녁에 가서 장 봐가지고 필요한 거 사서 또 가게 다시 들어와서 가게 넣어놓고 그러고 다시 집에 가야 됩니다.
2: 수십 가지 요리를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는 비결은 직접 발로 뛰며 장을 보는 데 있다고 합니다.
18: 마트도 마트마다 싼 품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군데 정도 마트를 돌아다니는데 어떤 데는 야채가 좋고 싱싱하면서 싼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공산품이 같은 제품인데도 싼 데가 있고.
2: 그래서 이제는 고단한 몸을 이끌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장을 보는 것이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물건은 그냥 사는 법이 없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18: 야채다 보니까 신선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뜯어보고 확인하고 괜찮은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2: 음식 맛은 결국 재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최상의 재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한석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아주 투명하게 맑고 깨끗하죠? 오래된 거니까 시커멓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피해서 깨끗한 걸로 고르고 있습니다.
2: 마트 세 곳을 누비는 강행군. 오늘의 재료 구입이 끝났습니다.
6: 여기 하루치예요?
18: 네, 이곳으로 사면 내일 하루면 거기다 소진됩니다. 중국집 일이 쉽진 않은데 힘들기도 많이 힘들고 쉽진 않지만 손님들이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는 모습 보고 또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하시고 가는 거 보면 그때보다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일을 계속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기관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충전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충전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신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0: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추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기다리던 봄이 왔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봄은 잔인한 계절이다.
1: 나의 지옥이구나. 꽃 필 때는 온몸이 다 알러지로 힘들어요.
2: 재채기가 시작되고 나면 콧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흘러요.
3: 생수병 조그만 500ml는 채울 정도로
4: 간지러워서 얼굴 전체가 그냥 눈을 뜨지도 못할 정도였던 것 같아요.
0: 꽃가루가 흩날리면 반사적으로 증상이 뒤따른다. 주체할 수 없는 콧물에서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이 다가오면 발작적인 재채기까지. 환경 변화로 인해 무려 천만 명이 알레르기 비염에 시달리고 있다.
5: 창작에 끌어올라올 정도로 심하게 가래를 뱉어요. 이렇게 목을 누가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숨이 안 쉬어지니까
6: 죽을 수도 있다라 생각이 들었어요.
0: 평생 가는 비염도 모자라 생명을 위협하는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부르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7: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알레르기인 거예요. 꽃가루 알레르기든 진먼지 알레르기든. 근데 그게 어디로 뻗느냐에 따라서 다른 질병이 나타나거든요.
0: 면역 치료에서 생물학적 제재까지 지금 알레르기 치료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8: 양쪽 코로 숨 쉬는 게 이렇게 좋은 건가라고 느낄 정도예요.
5: 나를 살렸다고 생각하죠.
0: 최신 치료로 알레르기 비염 극복을 돕는 신유섭 교수. 그는 누구보다 환자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7: 저도 10대 때부터 알레르기 비염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저도 5년 이상 면역요법을 하고 있는데 콧물, 재채기, 코막힘도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약도 거의 안 씁니다.
0: 비염 환자에서 명의가 된 신 교수와 함께 알레르기 비염을 극복하는 법을 알아보자. 딸 부잣집으로 소문난 이 집. 어느덧 딸들이 다 자라 독립한 사이 그 빈자리를 채운 친구들이 있다. 13살 된 강아지 봉지와 두 마리의 고양이들이다. 녀석들 덕분에 위안을 얻곤 한다는 권나혜 씨.
5: 띠드는 길냥이고요. 동물병원에서도 못 살 것 같다고 했는데 근데 다행히 잘 커줘가지고 지금은 10kg나 되는 비만묘가 됐어요.
0: 오랜만에 집을 찾은 큰딸과 엄마 사이를 오가느라 바쁜 봉지. 그런데 나혜 씨는 얼마 전부터 강아지랑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상한 증상이

0: 반복되고 있다.
1: 계속 콧물하고 재채기 달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심하면은 휴지로 이렇게 코도 막고 콧구멍도 막고 있고 그러다가 한 두 달 전부터는 숨이 안 쉬어져서 응급실 진짜 3주 내내 응급실 다녔어요. 그동안에는 안 그랬었는데 왜 갑자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13년 키우는 동안에 진짜 12년 동안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갑자기.
2: 문제는 엄마만이 아니다. 강아지를 안고 있던 딸 혜연 씨는 가려움 중에 몸을 긁기 시작한다.
3: 네, 좀 많이 간지러워.
4: 많이 간지러워. 그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나 봐요.
3: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2: 개 고양이와 오래 있다 보면 콧물 재채기는 물론이고 심한 가려움증까지. 반려동물로 인한 알레르기 비염이 의심되지만 외면해왔던 두 사람. 이젠 응급실까지 찾게 되면서 진료를 미룰 수 없게 됐다.
1: 내과에 가가지고 처방을 받고 있는데 크게 효과가 없어가지고 예, 큰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다.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2: 과연 두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 물질을 찾는 검사부터 받아보기로 했다. 반려동물의 털을 비롯한 항원 시약을 피부에 주입한 뒤 생기는 반응을 통해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했다.
5: 안녕하세요. 자, 들어오세요.
2: 떨리는 마음으로 신유섭 교수에게 결과를 듣는데.
6: 강아지 키우시죠?
1: 네.
6: 강아지 알레르기 딱 나와요.
1: 강아지 알레르기.
6: 예, 두 가지가 크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강아지 알레르기가 나왔고요. 진먼지 진드기라고 네. 우리가 옷 정리하고 이불 털고 그러면 먼지 나잖아요. 네. 걔네들이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2: 애써 외면해왔던 반려동물 털이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 물질이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6: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기능 검사란 거거든요. 폐기능 검사를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보통 정상 사람들은 여기 끝까지 자극해도 20%가 채 떨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두 번 딱 자극했더니 처음보다 33%가 떨어진 걸 보시죠. 아주 전형적인 알레르기 천식 환자입니다.
2: 천식 진단에 충격을 받은 엄마. 딸 혜연 씨는 고양이 털이 문제였다.
6: 예전에 저한테 비염으로 다니셨었잖아요. 그냥 먼지랑 고양이 알레르기 이런 것만 있으셨는데 최근에 감기 후에 기침이 안 떨어지신다고 그러셨죠.
3: 네.
6: 남들보다 감기는 다 났는데 기침이 계속 안 떨어지고 그래서 비염이 천식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천식이 진단되신 거고 원인은 조금씩 달라요. 키우는 거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거 천식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두 사람은 반려동물에서 비롯된 알레르기 비염이 천식으로 진행돼 있었다. 두 질환의 차이는 뭘까? 알레르기 비염은 반려동물의 털이나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와 같은 외부 물질을 위험한 침입자로 잘못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건강한 사람들과 달리 알레르기 환자들은 IgE라고 하는 항체를 만든다. 이 항체는 알레르기 세포에 붙어 있다가 같은 항원이 다시 들어오면 염증 매개물질 분비를 유발한다. 그 결과 코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알레르기 비염이다. 이 과정에서 코 점막의 신경과 혈관이 자극돼 발작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을 유발하고 코 점막 부종이 생겨 코막힘이 심해진다. 또 염증 매개물질이 신경을 자극해 코 주변뿐 아니라 눈 주위까지 가려움이 생길 수 있다.
6: 알레르기 비염의 항원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진먼지 진드기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뭘 먹고 사냐면 우리 몸에 떨어지는 각질을 먹고 살아요. 몸이 닿는 데 굉장히 많아요. 침대, 이불, 베개, 천소파 이런 게 많아서 얘네들은 실내 항원의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많아지는 게 반려동물이거든요. 고양이는 진짜 그야말대로 털 때문에 돼요. 고양이 털.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리고 공중에 쉽게 부유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털 때문에 생기고 강아지는 강아지의 비듬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2: 숨을 쉴 때 마시는 공기는 코를 통해 기관지와 폐로 연결된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흡입해 코에 염증이 생기면 알레르기 비염,

0: 먼지에 염증이 생기면 알레르기 천식이라고 한다. 천식 환자의 기도는 수축돼 있고 점액이 과다하게 분비된다. 좁아진 기도를 공기가 힘겹게 지나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쌕쌕거리는 천명음이 생기는가 하면 쌓여있는 점액을 내보내기 위해 잦은 기침과 가래가 나타난다.
1: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은 굉장히 밀접하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형제 같은 병이라고 하거든요. 진먼지진드기 같은 그런 항원이 코에 들어와서 콧물 재채기, 코가려움증을 일으키면 그건 비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숨을 하면 이게 코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관지로 들어오죠. 그럼 기관지에서도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코와 기관지는 하나의 기기 때문에 비염과 천식은 서로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염이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둘 경우에는 한 30% 정도는 역학적 검사로 봤을 때 천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0: 권나혜 씨 모녀가 바로 그 30%에 해당하는 경우다.
1: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흡입제 같은 거 이런 거 처방을 하고 먹는 약을 좀 드릴 건데 효과가 좋으면 당연히 이런 걸만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봐서 필요하면 면역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진먼지 진드기랑 강아지 고양이에 대해서 내성을 길러주는 그런 치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0: 알레르기 질환의 기본 원칙은 원인 물질 회피다. 하지만 반려동물 털을 피할 수는 없는 현실.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와 기도에 사용하는 흡입 스테로이드와 같은 1차 약물 치료를 시행한 뒤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2: 코에 뿌리건 입에 뿌리건 스테로이드를 국소적으로 뿌리는 게 아주 메인 치료예요. 메인 치료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신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타겟 올건이라고 그러는데 직접 장기에 바로 들어가거든요. 코는 코, 기관지는 기관지에 바로 뿌리기 때문에 일단 효과가 빠르고 그다음에 부정이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는 국소로 쓰는 약을 굉장히 환자들도 많이 추천하고 있죠.
3: 알레르기 비염하고 천식하고 이렇게 상관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천식은 저는 어르신들만 걸리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4: 그냥 애써 부정한 것 같아요. 고양이 때문은 아닐 거다.
0: 며칠 뒤 다시 찾은 나희 씨의 집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안전문을 설치해 잘 때만큼은 강아지와 생활 공간을 분리했다.
3: 저희 아이들과 분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0: 당장은 마음 아프지만 봉지와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찾는 일은 없도록 약물도 철저히 챙기고 있다.
3: 요거는 코에다 뿌리는 거. 일단 이거는 천식에 구강으로 흡입해서 하는 천식약이고요. 내뱉은 다음에
0: 알레르기 천식과 비염약을 함께 쓰고 있는데 효과는 어떨까?
3: 그래도 약 먹고 나서는 많이 증세가 가라앉기는 했는데 완전히 다 좋아지진 않았어요.
5: 어떤 원인인지 알게 되셨잖아요.
3: 네.
5: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3: 당황했죠. 일단은 13년 키우던 강아지가 그 원인이 됐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잘 약 잘 먹으면서 같이 잘 살아가면 되니까요.
0: 길거리에서 간신히 구조돼 가족이 된 두 마리의 고양이와 13년을 함께한 강아지, 알레르기 항원이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두 사람은 반려동물들과 슬기로운 동거 생활을 위해 2차 치료로 안내받은 면역요법까지 고려하고 있다.
3: 약을 제가 먹는 약이 많기 때문에 계속 약으로 의지하고 싶진 않고 면역치료를 해서 치료가 된다면은 저는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볼 생각이에요.
0: 최근 알레르기 비염이 무서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20여 년 사이 알레르기 비염 진단을 받은 성인 비율이 1.2%에서 21.3%까지 늘었다. 잠재적 환자 수는 약 1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 최근엔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그게 닫힌 공간, 밀폐된 공간이니까 대표적으로 진먼지가 많아지죠. 그게 큰 문제고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봄 꽃가루가 일찍 날리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높아졌기 때문에 꽃가루의 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요즘 집집마다 한 마리씩 고양이 개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0: 꽃가루와 진먼지 진드기가

0: 알레르기 항원인 박경원 씨. 봄은 그에게 악몽 같은 한철이다.
1: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에 코가 주체 없이 이렇게 계속 흐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정말 뭐 생수병 조그만 500ml는 채울 정도로 회의 중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거래처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럴 때 조금 실례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정말 심할 때는 사막 같은 데 살면은 증상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상상할 정도로.
0: 중학생 때 알레르기 비염이 생긴 뒤 20년간 웬만한 치료는 다 시도해봤다.
1: 그 전에는 뭐 그 한의원에서 침도 맞아봤고요. 그 다음에 뭐 콧물 빼는 그런 게 있어요. 세척액을 이렇게 넣어서 코로 하면 한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 좀 나아지는 기분이 들거나 증상이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그게 뭐 하루 이틀 지나면은 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2: 들어오세요.
0: 그런 그가 신유섭 교수를 만나 새로운 치료를 받고 있다.
2: 박근원님, 지금 주사 면역요법 네. 주사를 맞고 계시잖아요. 네. 면역요법은 약을 주사하는 게 아니라 원인 물질을 주사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진먼지 진드기랑 봄가을 꽃가루를 믹스를 해서 주사 용액을 만든 다음에 그걸 차근차근 올리는 과정 중에 있으세요. 마지막 주사 맞고 주사 부위가 좀 어떠셨어요?
1: 조금 뻐근하고 가려움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 예, 그럴 수 있는 게 이게 정말 약이 아니라 원인 물질을 주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에 노출되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주사 부위가 가렵고 붉어지고 열이 날 수가 있습니다. 비염 증상은 좀 어떠셨어요?
1: 지금 좀 호전된 것 같습니다. 괜찮은 편이에요.
2: 괜찮으세요? 작년 말부터 주사를 하고 계시니까 네. 올 봄에는 훨씬 나은 봄을 맞으실 거예요.
0: 면역요법은 증상만 줄이는 약물치료와 달리 알레르기 질환의 경과를 바꾸는 근본적인 치료법이다. 피하주사로 면역요법을 진행 중인 박경원 씨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봄을 맞고 있다. 그를 괴롭히는 알레르기 비염의 항원을 소량으로 희석한 용액을 주입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재조정하는 면역요법. 최근 알레르기 비염의 혁신적인 치료로 주목받고 있다. 면역요법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반려동물의 털이나 비듬, 꽃가루와 같은 원인 물질을 정제된 형태로 만들어 몸속에 주입하는 방법이다. 점진적으로 농도를 높여 투여해 특정 항원에 대한 내성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항원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이에 대한 면역 관용이 생겨 점차 알레르기 반응이 사라지게 된다.
2: 알레르기 면역요법은 WHO에서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승인이 난 것이고요. 비염이건 천식이건 약제를 그냥 썼을 경우에 쓸 때는 좋지만 끊으면 바로 재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알레르기 면역요법은 우리 몸속에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저항성을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에 가까운 근치적인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0: 그렇다면 면역요법의 치료기간은 얼마나 될까?
2: 보통 면역요법은 크게 두 가지 기관, 치료기간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2, 3개월 정도 용량을 올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 주나 두 주에 한 번씩 병원에 오면서 그때마다 용량을 올리게 되고요. 일정 부분이 되면은 그때는 4주에서 6주 간격으로 꾸준히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최소 3년을 하게 되고요. 3에서 5년 정도 치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0: 여기 특별한 봄을 맞은 윤송이네 가족이 있다. 봄만 되면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도저 외출을 꿈꾸지 못했던 아빠와 딸. 면역 치료 후 모든 게 달라졌다.
3: 봄하고 가을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봄이 와서 너무 좋네요. 숨도 쉴 수 있고.
4: 기분 좋아요.
5: 기분 좋아요?
4: 네. 꽃가루 날릴 때는 재채기 많이 하고 코 간지러워서 날씨를 좋다고 감상할 여유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0: 9살 때부터 알레르기 비염에 시달려온 윤송이는 강아지도 문제였다. 잠깐만 함께 있어도 곧바로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다.
6: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막 이렇게 아이도 겁먹어하고 숨쉬기가 힘들어하고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고 제일 네, 마음이 아프죠.
3: 저는 다양하게 고생을 했는데 제가 그 진먼지 진드기하고 그다음에 돼지풀. 근데 업무가 되게 바빠가지고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고 이럴 때 제 몸에 면역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비염이 천식으로 변질이 되면서 죽을 수도 있다라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그냥 한 방에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0: 알레르기를 겪어보지 못한 이들은 모른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면역요법을 시작했고 효과를 체감하면서 딸도 함께했다.
3: 처음에 면역주사를 맞을 때 과연 낫는 건지 이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이 금전적인 비용이 조금 발생하는 부분이 부담스러운 부분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주사 맞으러 가는 게 되게 이제 시간 빼기가 힘들었어요.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다음부터는 효과가 조금씩 나더라고요.
0: 사실 5년 이상 면역 치료를 받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3: 너무 잘 돼?
0: 어느덧 초등학생에서 고3이 된 윤송이. 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만큼 비염 증상이 몰라보게 개선됐다.
4: 재채기가 많이 안 나오고 콧물도 안 나오는 게 신기했고요. 지금은 약을 아예 안 먹고 있어요.
3: 코로 양쪽 코로 숨 쉬는 게 이렇게 좋은 건가라고 느낄 정도예요. 천식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 이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사라졌다는 거.
0: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강아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전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
7: 오늘 막 만지던데 괜찮아요?
8: 네, 아무렇지 않아요.
4: 강아지 많이 좋아해요.
7: 근데 이제 이렇게 괜찮아진 건 한 어느 정도부터 그래요, 강아지?
6: 한 3년? 네.
9: 치료가 한 3년 정도. 네.
3: 유전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되게 자책감도 들고 좀 그래서 꼭 낮춰줘야 되겠다 싶어서 면역치료를 시작한 겁니다. 요즘은 제가 마음이 편하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4: 전쟁에 나가거나 그럴 때도 손에 뭐가 지어 있어야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잖아요. 저한테도 비염이 있는데도 치료가 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0: 알레르기 비염을 극복했다고 믿는 윤송이. 실제 알레르기 지표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10: 이 검사를 보면은 이게 진먼지 진드기 수치거든요. 2023년, 2024년에서 가면서 수치가 12.1, 11.4, 9.1로 계속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수치가 떨어진 거는 면역 치료하고 증상이 좋아진 거와 같이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끄는 거예요.
0: 알레르기 반응 지표로 삼는 혈액 속 IgE 항체가 치료 전보다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11: 9살 때부터 면역 치료를 해서 지금은 좋아졌는데 만약에 이분이 알레르기 면역 치료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다. 그럼 이분이 천식이 생겼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0: 그렇다면 면역요법을 마친 뒤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11: 이게 평생 했으면 좋겠어요. 5년이나 했는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5년을 하면은 5년을 할 때 좋고요. 끊고 나서 7년에서 8년 정도 간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평균은 낼 수는 없지만 5년을 하면 약 7, 8년 정도는 괜찮으실 거다라고 얘기해요.
0: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과민 반응은 우리 몸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피부, 코, 기관지다.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은 전혀 다른 질환처럼 보이지만 알레르기라는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가족 같은 질환이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할 때 피부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코 점막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기관지에서는 알레르기 천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나이에 따라 형태를 바꿔가며 나타나는 현상을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한다. 보통 영유아일 때 식품 알레르기와 아토피 피부염이 먼저 나타나고 성장하면서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줄줄이 행진하듯 나타나는 알레르기 질환은 성인이 되면 호전되기도 하지만 비염과 천식 같은

0: 같은 호흡기 질환은 만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1: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알레르기인 거예요. 꽃가루 알레르기든 진먼지 알레르기든. 근데 그게 어디로 뻗느냐에 따라서 다른 질병이 나타나거든요. 어렸을 때는 주로 태열이나 아토피 피부염, 식품 알레르기 같은 걸로 오고요. 어렸을 때 식품 알레르기나 태열이 있던 사람들은 좋아졌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비염과 천식이 생기는지를 잘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0: 한 사람의 인생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알레르기 질환. 뒤늦게 알레르기 행진이었음을 깨닫기도 한다.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이 생겼다면 어린 시절 아토피 피부염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
2: 유치원 다닐 때까지 아토피가 좀 심했어요. 스타킹을 신겨놓으면은 뒤 허벅지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갈라져서 피가 날 정도의 아토피가 있었거든요. 그 아토피에 좋다는 진짜 그 로션이라는 로션은 다 찾아가지고 발라봤던 것 같아요.
3: 지금 기억이 나세요?
4: 저는 안 나요.
0: 아토피 피부염에서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까지 혜연 씨가 바로 알레르기 행진의 전형적인 큐본이다.
2: 알레르기는 큰딸이 저를 좀 많이 닮아서 큰딸한테만 좀 증세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미안하죠. 미안하다. 좋은 거를 줬어야 되는데.
5: 좋은 거 좀 주지.
2: 골라가지고 가야지.
0: 세 딸 중 큰딸에게만 생긴 알레르기. 가족력은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걸까?
1: 알레르기 질환은 유전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유전성 경향이 굉장히 많은 병이거든요. 부모 중에 한 명만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애들한테는 한 50% 정도 알레르기 질환이 갈 수 있고 두 분 다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아이들한테는 약 75% 정도 알레르기 질환이 갈 수 있다고 그러죠.
0: 부모 중 한 명만 알레르기가 있어도 자녀에게 생길 확률은 약 50%. 부모 모두 있다면 약 75%까지 높아지는 만큼 가족력이 있다면 조기 진단이 필수다. 50%의 확률이었던 혜연 씨. 성인이 돼서 생긴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은 환경적 요인도 간과할 수 없다.
4: 전 미용을 한 15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염색약이나 파마약 같은 화학약품들을 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기관지나 점막 부분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3: 동료분들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4: 주변에 그래도 비염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0: 수시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미용사는 비염과 천식이 생길 위험이 높은 직업군. 알레르기 행진을 가속화시키는 악화 요인이 됐을 걸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평생 알레르기와 전쟁을 벌이는 환자들은 누구나 면역요법이 가능할까?
1: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그다음에 아토피 피부염까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비염의 효과가 제일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천식도 지금 국제적인 우리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알레르기 면역요법을 하라고 돼 있지만 메인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는 흡입스테로이드에다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하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알레르기 면역요법을 할 수 있는 항원이 있는데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그다음에 반려동물, 그다음에 곰팡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0: 알레르기 면역요법으로 기대할 수 있는 치료 효과는 무엇일까?
1: 환자의 증상이 좋아지고요. 약물 사용량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비염에서 천식으로 이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알레르기 항원으로 환자들이 감작된다고 그러는데요. 알레르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증상 개선뿐 아니라 알레르기 행진을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면역요법. 단 치료기간이 길고 1차 약물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또 면역요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항원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피부 단자 검사를 통해 반려동물의 털이나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가 나왔다면 면역요법이 가능하다. 혈액 검사로도 알레르기 항원을 파악할 수 있는데 피부 단자 검사와 병행하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항원은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반려동물의 털이다.
2: 진먼지 진드기하고

0: 그다음에 고양이 강아지 털. 제가 좀 체질이 바뀌지 않았나 이제 살면서 새우도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거든요. 문어를 먹으면 막 두드러기가 나요. 근데 그것도 알러지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저 문어 잘 먹었거든요.
1: 봄철, 가을철 이렇게 환절기 때는 재채기랑 콧물이 많이 나서 제가 좀 이렇게 학업을 하는데도 지장이 있더라고요. 원래 사과를 잘 먹기도 했는데 사과를 먹었을 때 입술이 약간 붓거나 그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2: 그런데 알레르기 비염 환자 중 독특한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 특정 음식을 먹고 음식과 접촉한 부위인 입술이 붓거나 입안이 가렵거나 붓는 증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
3: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은 굉장히 흥미로운 병인데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입안에 가려움증, 그다음에 목이 붓고 심하면 배가 아플 수도 있는 그런 병입니다.
2: 알레르기 비염은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와 같은 항원에 과민하게 반응해 콧물과 재채기, 코막힘을 일으킨다. 이런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특정 음식을 먹은 뒤 입술이나 입안, 목 등이 가려우면서 붓는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 한다.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항원의 단백질 구조와 특정 음식의 단백질 구조가 비슷해 면역계가 교차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발생한다. 봄철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복숭아나 사과를 먹고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또 가을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수박이나 멜론을 먹은 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 유사한 단백질 구조를 가진 새우나 게를 먹었을 때 이를 동일한 항원으로 인식해 교차 반응이 생길 수 있다.
3: 진먼지 진드기도 사실은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움직이는 벌레거든요. 걔네들도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의 성분과 갑각류가 갖고 있는 근육의 성분이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도 서로 교차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진먼지 진드기 있는 사람들이 갑각류를 먹었을 때 입이 붓고 가려운 증상이 생기는 거죠.
2: 진먼지 진드기와 새우, 게와 같은 갑각류에는 트로포미오신이라는 근육 단백질이 있는데 이들의 구조가 아주 유사하기 때문이다.
0: 진먼지 진드기하고 새우도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거든요. 제가 좀 체질이 바뀌지 않았나.
2: 체질이 바뀐 게 아니라 교차 반응에 따른 증상이다. 따라서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다면 새우 섭취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자작나무 같은 봄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면 사과나 복숭아를 기억해두자. 쑥 알레르기라면 수박이나 멜론을 먹을 때 교차 반응에 주의해야 한다. 종종 전해지는 알레르기 사망 사고,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도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걸까?
3: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은 일반 식품 알레르기랑 좀 다르거든요. 식품 알레르기는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 혈압이 떨어지고 숨이 차고 뭐 이렇게 의식 소실됐고 그럴 수 있는데 국소 알레르기거든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은 그러니까 식품이 닿는데, 그러니까 입이나 목이나 배 같은 데만 증상이 생기죠.
2: 식품 알레르기는 우유를 비롯한 특정 식품 그 자체가 원인이 돼서 두드러기, 복통과 같은 증상에서부터 혈압 저하와 같은 전신적인 반응을 유발한다. 심할 경우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알레르기 쇼크 증상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면 원인 식품을 철저하게 피해야 한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10대 이하가 가장 많고 성인들의 경우 전 연령대에 걸쳐 분포하는 특징이 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는 진먼지 진드기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작고 투명해 잘 보이지 않는데 사람의 각질을 먹고 살기 때문에 침구나 카펫 등에 주로 서식한다.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해 매트리스에 수백만 마리가 서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환 씨는 유독 진먼지 진드기에 민감한 알레르기 비염 환자다.
4: 저 같은 경우는 진먼지 진드기 그

0: 예민도가 일반 사람에 비해서 한 5배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진먼지 진드기 항원을 이제 약으로 받아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 공복에 일어나서 혀 밑에다가 놓고 그러면 그냥 정말 한 30초 만에 녹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 그렇게 아침에 복용하고 있습니다.
1: 바쁜 직장인인 그가 선택한 면역요법은 주사가 아닌 설화 면역요법이다. 진먼지 진드기를 농축한 추출물을 환자가 혀 밑에 직접 투여하는 방식. 설화 면역요법은 알레르기 원인 물질인 고농도의 진먼지 진드기 추출물을 알약 혹은 액상 형태로 주입한다. 약을 혀 밑에 머금고 녹여 구강 점막을 통해 흡수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입안에 자극이 있을 순 있지만 아나필락시스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적은 비교적 안전한 방식이다. 약을 매일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정 항원에 대한 면역 환용을 유도해 체질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치료라는 점에서 피하 면역요법과 원리는 같다. 치료를 3년에서 5년 이상 진행하면 진먼지 진드기로 인해 발생하는 비염과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에 효과가 있다.
2: 설화요법의 장점은 병원에 안 와도 되고 집에서 계속 매일이나 일주일에 한두 번씩 투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효과는 사실은 거의 동등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주사는 여러 가지 항원을 우리가 믹스를 할수 있거든요. 뭐 진먼지 진드기,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믹스를 하거나 믹스된 걸 주문해서 환자한테 투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내에서 설화요법은 아직 진먼지 진드기밖에 없습니다.
1: 설화 면역요법을 1년 4개월 동안 진행해온 이완 씨의 경과는 어떨까?
3: 비염 증상은 좀 어떠세요?
0: 네, 많이
3: 많이
0: 좋아졌습니다.
3: 좋아졌어요?
0: 네, 좀 잠잘 때도 좀 많이
3: 네.
0: 힘들었고, 붓는 증상이 좀 심했는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3: 일단 증상 좋아졌고,
0: 네.
3: 보통은 사실 주사로 하는 사람들 많은데, 또 시간도 없고 그러신 분들은 혀 밑으로 넣잖아요. 초반에는 넣으면 입이 약간 가렵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0: 오히려 더 간편하고, 뭐
3: 예,
0: 증상은
3: 좋고요.
0: 없었습니다.
3: 앞으로 뭐 3년에서 5년 정도 하시면 앞으로 더 좋아지시고, 약도 끊으실 수 있을 겁니다.
0: 네. 그럼 3년에서 5년이라고 하셨는데, 이 증상이 좋아졌다는 건 어떻게 제가 알수 있어요?
3: 일단은 증상은 우리가 크게 여러 가지 보는데요. 먼저 환자분한테 묻는 증상이 있죠.
0: 네.
3: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을 덜 쓰는 약을 감소하는 그런 것들.
0: 네.
3: 그리고 저희가 피검사를 하잖아요.
0: 네.
3: 그래서 피검사에서 알레르기 수치가 얼마나 떨어졌고, 저항성이라고 보는 IgG4라는 게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환자분은 상의해서 중단을 고려하게 됩니다.
1: 설화 면역요법 역시 3년에서 5년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데 증상 완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중단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0: 가장 큰 거는 잠자는 게좀 많이 수월해졌고 예전에는 코로 숨을 쉬면서 잠을 못 자니까 입으로만 뭐 숨을 쉬면서 자니까 그게 너무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코로 숨을 쉬면서 이제 잠을 잘수 있으니까 수면의 질이 높아진 게 가장 큰거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업무 효율도 좋아지고, 뭐 일상생활 삶의 질도 좋아진 거? 그게 가장 큰것 같아요. 네.
1: 알레르기 비염에서 멈췄다면 얼마나 좋을까? 천식까지 진행된 환자들은 수시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4: 저기 숨을 못 쉬어요. 여기 가래가 딱 막아가지고 토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창자도 끌어올라올 정도로 심하게 가래를 뱉어요. 어디 방 먼지 많은 방을 청소하고 나서부터 여기를 응급실 비슷하게 와가지고 처음에 천식 진단을 받았어요. 내가 많이 충격받고 울고 막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이한희 씨는 진먼지 진드기로 인한 알레르기 천식이 동반된 비염에서 중증 천식까지 악화된 경우다.
4: 치료되지 않는 중증 천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목이 꽉 차서 가래를 계속 뱉어내는데 못 뱉으면 스테로이드를 먹어요.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이거는 조금 좋아지는데 다른 부작용 때문에 오래 못 살겠다. 약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 24년 11월에 제가 후산고가 막 올라가니까 그 약이 있다고 여기서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치료를 바로 시작했죠. 저 나를 살렸다고 생각하죠.
1: 중증 천식 환자 이한희 씨를 살린 약은 어떤 약일까?
2: 생물학적 제재 주사 맞으신 게 1년하고도 한 2개월 정도 되셨어요.
4: 네. 네네.
2: 그 맞기 전후에 느낌이 좀 어떠세요? 주사 맞기 전과 후에는.
4: 엄청난 차이가 있죠. 네. 그전에는 가래를 하루 종일 뭐 몇 번씩 뱉었고.
2: 계속 붙은 것 같고.
4: 그리고 이제 숨을 못 쉬어서 네. 그 스테로이드 먹기 직전까지, 먹기 직전쯤 되면 네. 거의 뭐 계단도 못 올라가고.
2: 그렇죠. 스테로이드도 많이 드셨고. 네, 스테로이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주사를 맞은 이후에 한 번도 입원을 안 하셨어요.
4: 입원도 안 하려고요. 맞아. 너무 이제 일상생활이 거의 정상에 가까이 됐습니다.
2: 많이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시네요.
4: 네네네. 저 요새 네. 걷기도 하고 약간의 달리기도.
2: 달리기도, 달리기도 하세요?
4: 네네네. 요즘에는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 해요.
2: 저보다 운동 많이 하시네요. 좋으십니다. 네.
1: 생물학적 제재 치료 이후 한희 씨는 웃음을 되찾았다. 네네. 생물학적 제제는 알레르기 비염에서 발전한 천식이 기존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천식이거나 부비동염이 동반된 경우에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면역요법이 알레르기 항원을 소량씩 반복 투여해 면역체계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면 생물학적 제재는 염증을 유발하는 특정 경로를 표적 차단해 염증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치료다.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들었다고 해서 생물학적 제재라고 부르는데 주로 피하주사나 정맥주사로 투여한다. 생물학적 제재는 작용 기전에 따라 분류되는데 알레르기의 주된 염증 세포인 호산구를 억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면역 세포들이 신호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물질인 인터루킨 4번과 13번을 억제하는 것과 알레르기 항체인 IgE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 결과 기도와 코 점막의 염증이 가라앉고 천식 악화의 빈도가 줄면서 폐기능이 유지된다. 또 점액 분비가 줄면서 코막힘과 냄새를 못 맡는 부비동염 증상도 개선될 수 있다.
2: 생물학적 제재는 굉장히 최근에 발견된 약제들인데요. 예전에 기존 약제들은 어떻게 보면 화학약품을 공장에서 합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생물학적 제재는 우리 몸에서 생기는 그런 단백질 있잖아요. 그런 단백질을 억제할 수 있는 그 특이적 단백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의 염증 기전을 굉장히 선택적으로 억제해 주는 겁니다.
1: 그렇다면 생물학적 제재의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될까?
2: 이런 생물학적 제재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라면 단점은 끝이 있지는 않아요. 효과적으로 억제는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외부에서 만든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쉽게 말해서 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 제재에 따라서는 2주마다 맞는 것도 있고요. 4주마다 맞는 것도 있고 8주마다 맞는 것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자는 건 환자한테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생물학적 제재와 면역요법의 대상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2: 사실은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이나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면역요법으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알레르기 면역요법만 갖고 아주 중증의 환자를 치료할 수는 없어요. 한국에서는 생물학적 제재는 중증 천식, 아토피 피부염, 부비동염 같은 데 허가가 나와 있고요. 맞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이 생물학적 제재는 가격적인 부담이 굉장히 있거든요.
4: 이 주사 맞으면서 나는 집을 팔아서라도 맞아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은퇴자인데 이게 굉장히 부담되죠. 근데 주사는 한 번 맞고 나가고 그리고 나서는 그 뒤로는 스테로이드 안 먹어도 유지가 돼요. 지금
1: 생물학적 제재는 주로 주사 형태로 맞는데 그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중증 천식 환자들의 경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치료로 각광받고 있다. 단 고가의 치료 비용이 넘어야 할 산이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 천만 시대. 이제 누구도 알레르기 비염으로부터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히 최신 치료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신유섭 교수도 진료 시간 외에는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3: 최근에 제가 연구하는 것은 환경 호르몬이라는 그런 우리 오염 물질이 천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고 있고요. 거기에 천연물 치료제를 넣어가지고 그게 천식에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지 우리 마우스 실험으로 기도 저항성과 염증 액과 같은 걸 보는 실험입니다.
1: 신 교수가 알레르기 질환 치료에 누구보다 진심인 데는 스스로가 오랫동안 비염 환자로 살아왔고 최신 치료를 통해 효과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저도 10대 때부터 알레르기 비염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저도 의과대학 들어오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근데 진머지증인 것 같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저도 정상보다 100배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년 이상 면역요법을 하고 있는데 예전과 비교해서 먼지 많은 곳에 노출됐을 때 콧물, 재채기, 코막힘도 많이 좋아졌고
1: 알레르기 비염은 예방할 순 없지만 조기에 치료하면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질환이다. 1차 치료 약물인 코 점막에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비강 스프레이 사용이 중요한데 명희에게 정확한 사용법을 확인해보자.
2: 혹시 콧물, 재채기, 코막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약은 국소 스테로이드인데요. 이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뿌려주시는 게 좋은데 열고서 고개를 살짝 숙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약의 부작용은 코피가 날 수 있는 건데 코피는 주로 코 중격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깥쪽으로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왼쪽을 뿌릴 때는 오른손으로 잡으시고 이렇게 X자, 그다음에 오른쪽을 뿌릴 때는 왼손으로 잡고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봄이면은 뭐 3월 말부터 이렇게 날리는데 꽃가루가 날리기 전에 약제를 뿌려서 그 코에 속에 있는 비만 세포 같은 걸 많이 줄여놓는 거예요. 꽃가루가 날리기 전에 두 주에서 한 달 전에 열심히 코에 스테로이드를 뿌려주면은 비염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원인 물질 회피인 만큼 반려동물의 털이나 꽃가루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2: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인을 알고 회피하는 거거든요. 저는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환절기 계절에는 마스크로 인해서 꽃가루가 들어오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고 두 번째, 알레르기 비염이건 천식이건 감염 증상이 그 비염과 천식의 악화에 큰 원인이거든요. 코로나 때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하면은 감염을 굉장히 많이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식 예방도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쓰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공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유독 가기 싫은 병원이 있다.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눕는 순간 두 손 꼭 맞잡게 되는 곳.
1: 아이 보세요.
0: 미루고 미루다 두 배로 고생하게 되는 곳. 바로 치과다. 돌아온 건 자연치하의 사망 선고. 돌이키기엔 이미 늦었다.
2: 어느 순간에 그냥 이빨이 확 무너지더라고.
1: 이게 잇몸이 좀 피가 많이 나고 그리고 찬물이나 얼음물 같은 거 먹을 때 막 이가 많이 시렸었거든요.
3: 통증이 그냥 면도칼 같은 거 아주 날카로운 칼로 그냥 쉬지 않고 사정 없이 그냥 긁어대는 그런 느낌이에요.
0: 붓고 피나고 흔들리는 잇몸. 잇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놓치면 누구나 치주염 환자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기보다 더 자주 병원을 찾는다는 치주 질환. 매년 2천만 명이 잇몸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4: 치주 질환의 경우에는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이 잇몸에서 피가 나는 정도만 살짝 나타나기도 합니다. 치주 질환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미 많은 치조골이 파괴가 되고 염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치료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100세 시대, 치아가 흔들리면 건강한 노년도 없다. 씹고 맛보는 즐거움. 과연 내 치아는 몇 살까지 거뜬할까? 누구나 알아야 할 국민 질환. 잇몸병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0: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오늘 두 개의 생리를 뽑기로 한 김세훈 씨. 그녀의 나이는 고작 44살이다.
1: 이제 자꾸 염증이 생기고 또 잇몸뼈가 더 높고 그래서 유지를 하다가 지금 이제 치주과에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발치를 권유하셔서 하게 됐습니다.
0: 왼쪽으로는 아예 씹지 못한다는 김세훈 씨. 원인은 치주염이었다. 치주염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결국 이를 뽑아야 한다.
2: 아까 이발 검사해보니까 입천장 쪽에 뿌리가 이제 세 개가 있는데 가장 튼튼한 입천장 쪽 뿌리가 뿌리 끝에까지 거의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 주변으로 염증조직이 꽉 차있기 때문에 이걸로 씹어도 별로 이렇게 힘이 못 가고 지금 요 사진에서 보시면은 요 제 앞쪽 부분에 뼈가 점점 더 지금 없어지고 있거든요.
0: 검게 보이는 곳이 바로 치조골이 녹은 부분. 잇몸뼈의 약 80% 정도가 소실된 상태다.
2: 네, 오늘 발치는 요 두 개 치아를 할 예정입니다.
0: 뼈를 녹이는 염증. 염증이 뿌리 끝까지 침범한 두 개의 어금니는 발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 염증이 좀 심해서 중간에 좀 아프실 거예요.

0: 입안은 염증으로 꽉 차 있는 상태. 영구치를 발치하는 건 처음이다.
1: 아픈 거 없으시죠? 괜찮으시죠? 네, 마취 잘 됐습니다. 괜찮으시면 뒤에 거부터 살살 흔들어서 빼겠습니다. 자, 이 살짝 자랐습니다. 살짝 흔들어 볼게요. 괜찮으세요?
2: 네.
1: 안 아프시죠?
2: 네. 네.
1: 마취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세게 흔들어 보겠습니다. 아프세요?
0: 뭐든지 씹을 수 있을 것 같은 튼튼함의 그죠? 대명사.
1: 느낌은 좀 있었어요.
0: 그러나 치주염에 걸린 치아는 몇 번 건드리자
1: 네.
0: 힘없이 빠져나온다.
1: 자, 그 다음 거 앞에 거 살짝 흔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세게 흔들어 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느낌은 이상하죠? 그죠? 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네, 나왔습니다. 안 아프시죠? 네.
0: 평생 가려져 있던 치아의 뿌리끝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발치로 급한 불은 껐지만 남은 치아도 상태가 좋지 않다.
1: 해보십시오. 염증 조직 좀 제거하고.
0: 김세훈 씨의 치아에 고질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염증 조직도 함께 제거한다. 뿌리끝까지 치석과 독소가 가득한 치아. 치주염은 소리 없이 강하다. 성인의 경우 사랑니를 제외하고 모두 28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는데 치아를 지탱하는 잇몸뼈인 치조골과 치아, 그리고 혈관과 신경이 지나는 치수, 또 치조골을 감싸고 있는 잇몸인 치은으로 나뉜다. 구강 내에는 다양한 세균이 상주하고 있는데 음식을 섭취하면 세균이 이를 영양분으로 이용해 증식하면서 세균막인 치태를 형성한다. 치태가 지속적으로 쌓여서 석회화되면 치석이 되고,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잇몸에 염증이 발생해 치은염이 된다. 염증이 더 심해지면서 잇몸이 점차 벌어지고 잇몸뼈가 녹아내리게 되는데 이를 치주염이라고 한다. 심각할 경우 치아를 잃게 된다.
3: 치주염의 증상은 이제 초기에는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이가 약간 냄새가 난다든지 이가 약간 욱신욱신한 정도, 뭐 그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많이 이제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이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요,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도 있고 치아 주변에서 이제 농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보통 며칠 지나도 이렇게 낫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제 치과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0: 치주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바로 치아와 잇몸에 주로 서식하는 세균들. 우리의 구강엔 대장 다음으로 많은 약 700여 종의 세균들이 존재하는데 잇몸 세균은 치주염을 유발하는 주범이다.
3: 항상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입안 여러 군데에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세균이 이제 붙어서 자라게 되는 거고요. 세균이 존재한다고 다 치주질환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구강 내 면역 반응과 합해서 작용으로 인해서 치주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0: 치은염 단계에선 붓고 시리고 피가 나지만 염증이 심해지면 치아를 둘러싼 뼈까지 녹이는 치주염. 김창호 씨는 요즘 먹는 즐거움을 잃어버렸다. 환갑도 안 된 나이에 벌써 임플란트만 10개. 그러나 최근 또다시 치주염이 시작됐다. 인공치아인 임플란트도 치주염에서 예외가 아니다.
4: 네네. 지금 치아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임플란트 한 게 주의염 때문에 네, 밥 먹기가 불편하네요.
0: 앞니 위아래에 각각 두 개씩 임플란트를 한 김창호 씨. 특히 아래쪽은 잇몸과 뼈가 주저앉아 보철물까지 드러나 있다. 이제는 좋아하는 사과조차 먹기 부담스러운 음식이 되고 말았다.
4: 어쩔 때는 자다가 문득문득 깨서

0: 아, 이 임플란트 치아를 좀 뽑아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1: 혹시 통증을 줄여줄까 싶어 더 열심히 한다는 칫솔질.
0: 이게 양치를 좀 세게 해야 뭔가 시원하고 안에 음식물이 끼어있는 음식물들이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예, 약간 세게 닦고 있어요.
1: 치주염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먼저 엑스레이 검사와 함께 치주염이 어떤 단계인지 알아보는 치주난 검사를 받았다.
2: 조금 따끔하세요, 이거.
1: 치아와 잇몸 사이의 주머니를 치주낭이라고 하는데 염증이 생기면 잇몸 아래로 파고 내려가면서 치주낭이 벌어지고 깊어진다. 현재 김창호 씨의 치주낭은 6mm 정도로 심각한 상태.
3: 3에서 6mm 정도면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 좀 다행인 경우고 6mm 이상이 되면은 수술이나 아니면 발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 엑스레이 먼저 보시겠습니다. 엑스레이 오른쪽, 왼쪽. 임플란트 되게 많이 하셨네요.
4: 네, 10개 네. 했습니다.
3: 이를 뽑으신 이유가 이 몸이 안 좋아서 뽑으셨죠?
4: 네,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는 게 네, 유리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셔서 하긴 했는데
3: 네.
4: 최근에 이제 요 앞에 윗니 쪽에 이제 임플란트 주의염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으면서
3: 네.
1: 40대부터 앞니 4개, 어금니 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김창호 씨. 임플란트 주변에 검게 비어 있는 건 치조골이 파괴된 부분. 치아와 잇몸에 틈이 벌어질수록 세균 침투가 더 쉬워진다. 자연 치아에 치주염이 생기는 것처럼 임플란트 주위 잇몸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임플란트 주위에 치조골이 많이 녹으면 결국 어렵게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한다.
5: 이전에 치주염 때문에 이를 뽑게 된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일반적인 임플란트보다도 일단 4배 정도 더 임플란트 주위염이 잘 생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본인의 습관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임플란트도 똑같이 이제 치태나 세균에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염이 발생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임플란트는 식립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3: 여기도 잇몸이 많이 내려갔네요. 내려가서 이 금속 부분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죠? 워낙에 뼈가 안 좋아서 깊이 심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잇몸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1: 작은 카메라가 달린 스캐너를 입안에 넣고 훑기만 하면 마치 본을 뜬 것처럼 치아와 잇몸 상태를 구현하는 3D 구강 스캐너. 치아 구석구석 검붉은 빛이 돈다.
3: 여기 보시다시피 뭐 허연 것들도 이제 고름인 것 같고요.
4: 네.
3: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깔이 좀 다르죠. 약간 좀 검붉게 좀 염증이 좀 있는 소견이 보입니다.
4: 그러네요.
3: 네.
1: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다.
5: 경우에 따라서는 임플란트랑 임플란트에 붙었던 뼈들이 다 이제 붙었던 게 떨어져가지고 임플란트를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니 둘 중에 하나 왼쪽에 있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뼈들이 거의 많이 소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제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혁신적인 발명품으로 꼽히는 임플란트. 자연 치아와 같은 모양에 사용기간이 길고 씹는 힘까지 좋아 틀니보다 훨씬 선호도가 높다. 특히 치과 접근이 용이한 우리나라의 경우 임플란트 식립률이 세계 1위일 정도로 높다. 반면 임플란트 제거술 역시 꾸준히 늘고 있는데 그만큼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올해 59세 한정숙 씨도 8년 전에 심은 임플란트에 벌써 문제가 생겼다.
6: 임플란트는 웬만해서 한번 해놓으면 아 이건 보통 한 10년은 쓰니까 이런 것 때문에.
7: 그러니까 좀 임플란트를 너무 믿고 계셨나 보네요.
6: 그런 거죠.
7: 예.
6: 자기 치아가 아니다 보니까 아, 뭐 충치가 생길 것도 아니고 이런 걸로 놔두게 되는 거죠.
1: 큰맘 먹고 한 임플란트. 최소 10년은 끄떡 없을 줄 알았는데 넉 달 전부터 냄새가 나고 고름도 나왔다.
8: 자, 아이 보십시오. 세균이 깊게 이제 있다 보니까 고름이 좀 나옵니다. 농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기에는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염증이 좀 가라앉긴 했지만
1: 임플란트 주의염으로 치조골이 약 3분의 1 정도만 남은 상태. 더 이상의 뼈 소실을 막아야 한다.
8: 아쉽지만은 네, 아쉽지만 요거 뭐 빼는 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6: 네.
8: 네.
6: 무서워요, 그냥. 그냥 갈 때보다 빼는 게 더 힘들다는 걸 알아갖고 그냥 좀 두려움만 있어요.
1: 망가진 임플란트를 안전하게 제거한 뒤 다시 짓는 공사.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 발치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 뼈와 나사못이 단단히 결합돼 제거가 쉽지 않다. 한정숙 씨는 28개의 연구치 중 왼쪽 아래 어금니 한 개를 발치하고 그 앞에 한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상태. 8년 전 다른 병원에서 심은 임플란트의 염증으로 약한 곳은 3-4mm 뼈가 소실됐고 심한 곳은 7mm까지 뼈가 파였다. 기구를 이용해 먼저 임플란트 보철물과 하부 구조를 제거한다. 그 다음 인공뼈로 부족한 뼈를 이식하고 뼈가 차오르길 기다렸다가 4개월에서 6개월 뒤 임플란트를 재식립할 예정이다.
9: 그래서 제거가 될 거예요. 네.
1: 겉으로 보이는 임플란트 보철물 제거는 보철과 담당이다.
10: 아, 여보세요? 응.
1: 고속 회전 기구를 이용해 씹는 부분인 크라운의 구멍을 내 나사가 있는 곳까지 도달한다.
10: 여기 나사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풀리고요.
1: 임플란트의 종류는 크게 나사 유지형과 시멘트 부착형이 있는데 한정숙 씨의 임플란트는 나사 유지형으로 제거가 수월한 편. 크라운과 중간 기둥 역할을 하는 지대주가 하나로 되어 있다.
10: 뼈에 심기는 임플란트 뿌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임플란트 지대주라고 그게 이제 분리가 된 두 개로 나눠진 형태가 있고 이 보철물처럼 임플란트 보철물이 한 덩어리로 이거를 나사 유지형 보철이라 그래요.
1: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엔 치주과 신승윤 교수가 임플란트의 뿌리 역할을 하는 고정체를 제거할 차례다.
8: 밤에 잠을 주무셨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네. 아니, 보세요. 네. 아, 목구멍이 뭐 빠지지 않게 거짓 넣어놓을게요.
1: 이때 자칫 신경을 손상시키면 감각 소실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 기구로 잘 제거되지 않으면 임플란트 주변의 뼈를 추가로 제거해야 한다.
8: 아프시면 소리 내십시오. 나온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1: 드디어 잇몸뼈에 심어져 있던 임플란트 고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염증과 치태로 제 수명을 다하지 못했다.
8: 남아있는 뼈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빼기 어려운데 지금 환자분한테는 죄송한 일이지만 남아있는 뼈가 적기 때문에 기구로 쉽게 잘 나왔습니다. 보통 저희가 한 서너 번 정도 이제 시도를 해보는데 두 번 만에 나왔으니까 잘 나왔습니다.
1: 임플란트의 재식립을 위해 이번엔 뼈를 이식할 차례. 잇몸뼈가 부족하면 침투

0: 하지 못하도록 보호막 역할을 해준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뼈이식 임플란트 제거술의 마무리는 봉합이다.
1: 네, 보통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식한 뼈 주변으로 새로운 뼈들이 많이 이제 스며들어서 뼈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임플란트를 새로 식립할 계획입니다.
0: 다행히 깔끔하게 제거된 임플란트. 일주일 뒤 실밥을 풀고 나면 상처도 곧 아물 것이다. 누구나 발치는 두렵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53세 이명희 씨. 그녀는 두 달 전 치주염으로 허리 통증에 버금가는 치통을 느꼈다.
2: 저도 통증은 정말 웬만큼 잘 찾는데 이 입안에서 이 발생되는 이 통증은 정말 참을 수가 없던데. 자,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0: 벗어나고 싶었던 통증. 가까운 병원에서는 모두 8개 치아에 발치를 권했다.
2: 이 정도까지 흔들리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뽑아지지 않을까 이 생각할 정도로 흔들렸으니까. 근데 8개까지 좀 최소화시킬 수 없을까? 이 생각만 했지 진짜 뽑겠구나 했어.
0: 그러나 그녀는 아직 한 개도 이를 뽑지 않았다. 지금은 치킨을 뜯고 맛보는데도 지장이 없다. 과연 비결은 무엇일까?
3: 처음에 오셨을 때 많이 아팠던 거는 좀 어떠세요?
4: 처음에는 진짜 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말을 또 할 수 없었는데
3: 네네.
4: 치료 세 번 받는 동안에 많이 좋아지고 또 네네. 다른 것보다도 통증에서 완전 네네. 해방되니까 너무 좋아요.
0: 한 달 전 신 교수를 처음 찾아왔을 때만 해도 입안은 괴양으로 헐어 있었고 손만 대도 이가 흔들릴 정도로 치주염이 심했다. 특히 아래 어금니는 골소실이 진행 중이었다.
5: 저희가 평가를 해서 염증이 잘 소실이 됐는지 그리고 이게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평가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4: 네네. 네.
5: 자, 입안제 보겠습니다.
0: 이명희 씨가 오늘까지 총 네 번째 받고 있는 잇몸 치료의 이름은 치근활택술. 치주낭 안쪽에 숨어있는 치석을 긁어내는 시술이다. 치주낭 안쪽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 잇몸선 위에 치석만 제거하는 스케일링만으로는 치료가 어렵다. 이때는 치주낭에 쌓인 치석과 염증을 함께 제거해 염증을 호전시킨다.
5: 이제 일반 치과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치아 머리 부분에 있는 보이는 치석을 제거하는 것을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얘기하고 잇몸 밑에 뿌리 쪽에 있는 치석들 제거하는 것 같다 잇몸 치료, 치근활택술, 뭐 치근소파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치근활택술은 치석을 제거하고 나서 치아 표면을 갖다가 매끈하게 다듬어서 정상적인 세포들이 와서 붙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걸 이제 치근활택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 꾸준히 잇몸 치료를 받은 이명희 씨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
5: 좋습니다.
3: 고생하셨습니다.
5: 초기 치료 반응은 상당히 좋으세요.
4: 그런 거예요. 네,
5: 염증과도 쫙 가라앉고, 피가, 뭐 제가 이렇게 건드렸을 때 피가 나는 데도 별로 없고, 상당히 좋으시고.
4: 그러면은, 정말 다른 병원에서 말하는 뭐 이빨을 8대 뽑아서 뭐 임플란트라는 이런 거 지금 당장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5: 지금은 일단은 뭐 이 정도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4: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5: 평생
4: 진심. 이렇게 좋은 선생님인 줄 몰랐네. 조직도 같이 많이 아팠거든. 근데 여기 와가지고 많이 이제 안정을 찾으니까.
0: 다시 내 세상을 찾은 것 같다. 그러나 조금만 더 늦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일이 펼쳐졌을 것이다. 누구나 치아를 지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은 주어진다. 잊고 살지만 먹는 기쁨만큼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 요즘은 음식을 맛보고 느끼고 씹을 수 있는 매 끼니가 감사하다.

0: 무김치 또 꺼내야지. 세상에, 이 무김치를 담가놓고, 이 무김치를 이렇게 담가놓고, 엄청 좋아했거든요. 내가 이 무김치를.
1: 아, 그전에는 이거 안 넣어서 못 드셨어요?
0: 네, 못 먹었어요. 치료 받기 전에. 나, 근데 이거 물, 김치 한도 그대로 있잖아요. 이런 거는 벌써 다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씹을 수가 없었지. 맛있어. 제가 이런 걸 진짜 좋아해서 그런 석박지, 깍두기. 그 기분이 좋아지잖아. 아삭아삭 씹히니까. 이게 못 먹는 거야. 그러다가 지금 병원 다니면서 치료 두 달 동안 받고 요즘에서 먹는다니까. 진짜 뻥 아니고.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야.
2: 소박한 행복은 평범함에 숨어 있다.
0: 뭐 소주 맛있게 드리지. 아, 진짜 이거 누구 줄라 그랬나? 이거 누구 줬다간 큰일 날 뻔했어. 나 이거 한 통 누구 줄려 그랬었어.
2: 잡곡부터 채소까지 가루로 된 것만 먹을 수 있던 때가 있었다. 무미건조한 맛처럼 사는 맛도 안 났다.
0: 콩하고 들깨하고. 저도 웬만한 아픔을 잘 참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쑤시는 게 아주 날카로운 걸로 쉬지 않고 여기를 쪼사대는 느낌이라 그럴까? 막 그런 것 때문에 하... 끔찍해, 지금 생각해도.
2: 당시엔 어떤 진통제를 써도 진정이 안 됐다. 지금은 180도 달라진 일상. 치주염에 궤양까지 심했던 이명희 씨는 보다 철저하게 구강관리를 한다. 또 신 교수의 조언대로 수면 시간도 늘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0: 내 마음이 편해야 이게 치료, 이게 상처가 나니까 일단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한 달이 더 봅시다. 그랬을 때 그 말 한마디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게 진짜 기적이야, 나한테는. 진짜 말을 잊지를 못하겠다는 거, 진짜. 그러니까 지금 또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진짜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진짜 다짐하는 거죠.
2: 치주염은 곧 세균과의 싸움. 몸의 면역력을 바로 세워야 잇몸 건강도 지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치주염은 전신 건강의 지표이기도 하다.
3: 이분은 일단 처음 오셨을 때 이제 너무 이제 몸이 많이 힘들어 하셨던 거고요. 그로 인해서 입안에 커다란 이제 궤양 때문에 통증, 아주 심한 통증을 이제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치주 질환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 몸의 면역력과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몸이 건강하지 못한 상황이 되면은 좀 더 반응이 더 잘 일어납니다. 세균이 더 활동할 수 있는 이제 여지를 남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져야지 일단 세균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치주 질환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만약 잇몸 치료로 개선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 이제 6mm 정도로 해가지고 그 이후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많이 권하고 있고요. 잇몸 밑에 있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잇몸을 열고 하는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2: 치주염을 치료하는 최후의 방법은 잇몸 수술. 77세 구옥조 씨는 자연 치아를 지키기 위해 수술을 결심했다.
4: 젊어서는 뭐 호두도 깨미로 먹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좀 아껴야 돼요. 마른 오징어 그런 거 안 씹어 먹어요.
2: 지금껏 임플란트 한 개로 잘 유지해왔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오른쪽 가장 끝 어금니다.
3: 뿌리끝이 여기이기 때문에 지금 뿌리끝까지 얼마 안 남은 상태고요. 뿌리끝까지 뼈가 내려가게 되면 사실은 뭐 뽑아야 되는 상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더 치조골이 소실이 되지 않게 예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2: 관리를 안 했다면 발치는 예정된 상황. 정기적인 치과 검진으로 막을 수 있었다.
3: 46번 데시타 크게 수술하겠습니다.
2: 치주염 수술은 어떻게 진행될까? 구옥조 씨는 28개의 영구치 중 4개를 발치하고 1개의 임플란트를 했다. 치조골이 파괴된 환자의 오른쪽 어금니는 치석과 세균들이 숨어있는 치준항이 깊어져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씹는 힘이 좋은 어금니는 잘 지지할 수 있도록 뿌리가 두세 개이고 치준항이 깊어서 양치질과 스케일링, 치근 활택술만으로는 치석과 염증 제거가 어려워 치은 박리 소파술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잇몸을 절개하고 치준항 깊이 가려져 있던 치석과 치태를 깨끗하게 청소한다. 치아 주위에 생긴 염증성 조직을 제거한 뒤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 연고를 도포한다. 잇몸을 봉합해 수술을 마무리한다. 드디어 구옥조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메스로 잇몸을 절개하자 가려져 있던 치조골이 드러난다.
3: 제 뒤쪽 뿌리의 뒤쪽뿐만 아니라 그 앞, 뺨 쪽까지도 뼈가 좀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2: 환자가 느끼는 통증보다 잇몸 상태는 훨씬 더 안 좋은 상황. 뼈까지 녹인 염증 조직이 잇몸 가득 차 있다. 치은 박리 소파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염 원인 치석과 염증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일.
3: 염증 조직 제거하는 중입니다. 조직이 좀 많아서 좀 하고요.
2: 정상 조직은 옅은 분홍색으로 단단하고 탄력이 있어 건드려도 출혈이 거의 없다. 반면 굵게 부풀어 오르는 염증 조직은 육안으로 봐도 말랑말랑하고 쉽게 찢어져 출혈이 쉽게 난다. 1시간 가까이 흐른 후 세균의 은신처를 모두 없앤 다음 상처난 잇몸을 깨끗하게 다듬는다. 잇몸을 봉합하기 전 항생제를 직접 넣어 한 번 더 세균을 제거한다.
3: 고맙습니다. 오늘 내일 정도는 뜨거운 거 드시지 마시고 차게 드셔야 됩니다. 얼음찜 얘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2: 발치를 막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 치음 박리 소파술이 끝났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치주염을 사전에 막는
3: 고맙습니다.
2: 일이다.
3: 가장 강조하는 게 아까 잇몸 치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본인이 관리를 잘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치료해서 이제 없앴더라도 본인이 얼만큼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치료가 계속 연장이 되느냐 아니면은 금방도 다시 재발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치료하고 나서 항상 환자분들께 계속 이제 구강 관리, 칫솔질 같은 것을 강조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좀 안 좋으신 분들은 3개월, 조금 건강이 좋으신 분들은 6개월, 뭐 1년 정도까지 환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맞게 치과를 방문하셔가지고 스케일링하고 검사를 하시는 것을 이제 권해드립니다.
2: 노년의 삶을 좌우하는 잇몸 건강. 오랫동안 자신의 치아로 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어떤 방법으로 치주염을 막을 수 있을까? 20대에서 50대까지 4명의 지원자와 함께 치주염 예방 프로젝트를 진행해봤다. 젊고 치아 건강에 자신이 있는 김소영 씨. 잘 닦아도 충치가 잘 생기는 편이라는 30대 박영아 씨. 만성 치주염에 시달리고 있다는 50대 김창호 씨. 그리고 30대 후반부터 잇몸이 약했다는 53세 안병옥 씨. 그들은 왜 지원하게 됐을까?
5: 그 다 먹지는 않습니다.
2: 부산에 사는 안병옥 씨는 질기고 딱딱한 음식이 부담스럽다.
5: 그리고 고기를 오른쪽으로 씌우면 좀 아프거든요.
6: 네.
5: 그래서 습관적으로
6: 왼쪽으로 넘겨서 씌우실 거예요.
5: 네. 멸치도 좀 딱딱한 편이에요.
2: 컨디션이 안 좋을 때면 종종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날 때도 있다.
7: 씹었을 때 약간 이상을 쓰시는 경향이 있으신가요?
5: 아, 약간 아파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이렇게 뭔가 세게 누르는 그런 느낌?
2: 그녀가 처음 치주염을 알았던 건 지금부터 10년 전. 그때 내려간 잇몸이 아직도 제자리다.
5: 그때 이 앞니 아래쪽에 염증이 생겨서 부어가지고 피도 나고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염증 치료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부어있던 게 가라앉으면서 잇몸이 쑥 내려간 거예요.
2: 안병욱 씨처럼 잇몸이 내려앉는 이유는 뭘까? 치주염이 발생하면 주변에 치조골이 소실되고 그 위에 있는 잇몸이 부어있다가 치료 후 붓기가 빠지면서 잇몸도 내려간다. 또 다른 이유는 잘못된 양치질 때문이다. 칫솔질을 할 때 가로로 너무 세게 닦으면 잇몸에 상처를 내고 치아 뿌리 쪽 잇몸과 잇몸과 맞닿아 있는 치아를 마모시킨다. 건강한 잇몸은 선홍색을 띠고 치아를 팽팽하게 감싼다. 반면 건강하지 않은 잇몸은 붉은색을 띠며 부어있는 경우가 많다. 한번 내려앉은 잇몸은 다시 차오르지 않는다. 하루 두세 번의 양치질을 하고 잠자기 전에는 치실을 사용한다. 그럼에도 가끔 이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더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다.
5: 그것도 이제 일단 제 잇몸 상태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대로 계속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최대한 제 자연 치아를 오래오래 관리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2: 예로부터 오복 중 하나였던 치아 건강. 소리 없이 찾아오는 잇몸 질환은 예방이 최선이다. 그녀는 어떤 상태일까?
8: 자,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입니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보셔야 돼요. 보시고 원래는 이 라인이 어디 있어야 되냐? 요쯤 지나갑니다. 이쯤. 이렇게 머리 부분 짤록한 데에서 조금 바로 밑에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2: 10년이 지났지만 과거 치주염을 앓았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한번 내려앉은 잇몸은 재생이 어렵다. 진료와 함께 정확한 상태 파악을 위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다.
9: 지금 드시고 계신 약이나 전신질환이 있으실까요?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없으시고 주사 맞는 것도 없으시고요? 020 000
2: 이에 남아있는 치태와 치주낭을 찔러봤을 때 출혈이 몇 군데서 나오는지를 알아봤다. 안병옥 씨의 경우 6개 치아의 평균 치태지수는 12점. 출혈로 알아보는 염증 지수는 5점으로 걱정했던 것보다 양호한 편이었다.
8: 이 정도면 뭐 상당히 40대쯤에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까지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지금 관리를 아주 잘 하셔가지고요. 지금까지 잘 유지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주무시기 전에.
5: 네.
8: 주무시기 전에 꼭 해주시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치간 칫솔을 써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2: 다른 참가자 3명도 같은 검사를 받았다. 뜻밖의 20, 30대 젊은 참가자도

0: 치주염의 전 단계인 치은염 상태. 모든 참가자에게서 염증이 발견됐다. 더 이상의 악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너무 세게 하시면 잇몸이 내려가거나
0: 칫솔질은 매일 이루어지는 치태 제거의 기본.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됐다.
2: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로 씹는 면은 이렇게 칫솔을 씹는 면에 대고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이랑 볼 쪽면이랑 그 안쪽 면은 칫솔을 치아에 90도로 댄 다음에 좌우로 가볍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그때 잇몸을 마사지하듯이 좀 잇몸 쪽을 잘 닦아주시는 게 잇몸 건강에 중요합니다.
0: 양치질을 할 때는 잇몸 경계부와 치아 사이를 꼼꼼하게 닦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앞니 뒤쪽은 칫솔을 세워 닦고 치아에 씹는 면을 닦을 때 잘 닦이지 않는 어금니 뒤쪽은 칫솔 끝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닦는다. 마지막으로 혀는 두세 번 정도 쓸어내리듯 닦아준다. 치아 사이의 세균막과 음식물 제거를 위해선 치간 칫솔 사용도 중요하다. 자신에게 맞는 크기를 선택해 치아 벽면을 따라 문지르듯 닦아주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반대 방향도 닦아준다. 4명의 참가자 모두 스케일링을 통해 1차적으로 치주염증을 제거했고 2주일간 식후 3번과 잠자기 전 1번, 하루 4번의 칫솔질을 한 후 치태와 염증 지수를 다시 측정해보기로 했다.
3: 앞으로 2주 동안 꼬박꼬박 열심히 실천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비교적 상태가 좋았던 안병옥 씨. 배운 대로 양치질을 하니 요즘은 5분도 부족하다. 치간 칫솔도 치아에 맞게 바꿨다. 과연 스케일링을 하고 칫솔질 방식을 바꾼 것만으로도 치태와 치주의 염증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을까? 참가자 모두 프로젝트 전 시행했던 검사를 다시 받았다. 양치질을 열심히 한 안병옥 씨의 경우 치태지수의 총합이 12에서 0으로 떨어졌다. 박영아 씨도 치태지수는 32에서 18로 염증지수의 총합은 36에서 8로 줄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참가자들이 치태와 염증 감소 효과를 봤다.
4: 어렵더라고요. 양치 열심히 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5: 네. 어쨌든 오늘 결과 보면서 양치질만 잘해도 뭐 플라그 없이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0: 우리나라의 국민 3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는 잇몸병. 그러나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치주염은 없어질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다.
6: 칫솔질 횟수는 대한치주과학회에서 3, 2, 4 수칙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하루 3번 이상 치아를 닦고 1년에 2번 이상 치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고 스케일링 받고 그 다음에 4는 이 사이를 시간칫솔이나 치질 같은 걸로 닦자 이렇게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 날 잇몸의 날로 정해서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칫솔질을 보통 4번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번 하는 이유는 이제 매식 후 한 번씩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꼭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이제 칫솔질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잘 때는 혈랑 입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혈랑 입술이 움직이면서 치아를 닦아주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입안에 세균들이 더 많이 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때 나오는 침이 상당히 뻑뻑합니다. 그래서 세균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잘 저류해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꼭 칫솔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스케일링이다. 치주염의 원인이 되는 치석은 치태가 석회화되면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은 것으로 치태와 달리 양치질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다. 염증이 있다면 3개월 주기로 스케일링을 하는 게 좋다. 특히 치석은 침샘 근처에 잘 끼게 되는데 치태가 침 속에 칼슘, 인 등의 무기질과 결합해 만들어진다. 치석은 아래 앞니 안쪽과 칫솔질이 닿기 어려운 위 어금니 바깥쪽에 잘 생긴다. 초기 치주염은 스케일링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다.
6: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잇몸이 내려가게 돼서 이와 이 사이의 공간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치태와 치석이 잘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생기는 치태와 치석은 칫솔질로도 잘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치실이나 치간 칫솔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주질환으로 인해서 치아가 많이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식사를 잘 못하게 돼서 영양 섭취가 이제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 섭취가 적게 됨으로 인해서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근육이 감소가 되면서 전신적으로는 노쇠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0: 활기찬 노년은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된다.

0: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2: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0: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0: S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

0: 있어?
1: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2: 그럼 안전!

0: 조금 특별한 대가족을 소개합니다. 염소부터 토끼와 말까지 각양각색의 생명들이 함께 사는 이곳. 동물 식구들 건사하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부녀. 하다하다 양털까지 직접 깎습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이 녀석.
1: 제 눈에는 아직도 애기 같은데 곧 엄마가 된다고 하니까 실감도 안 나기도 하고 마음이 이상해요.
0: 금이야, 오기야, 젖동냥 하면서 키운 안꼬가 어느덧 엄마가 되려고 한다네요.
2: 좀만 힘내자, 안꼬야. 안꼬야, 천천히 힘줘. 다리 나왔다, 다리 앞다리 나왔다.
0: 또 하나의 가족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초록빛 생명으로 채워지는 철원의 봄. 그 활기찬 생명력이 머무는 곳에 특별한 동물농장이 있습니다. 말 한 마리로 시작한 인연이 어느덧 12종 30마리가 넘는 대가족을 이루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동물과 부대끼며 자란 딸은 말 전문 지도사 자격까지 갖춘 든든한 조력자.
1: 처음엔 진짜 코가 아플 정도로 좀 맡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 똥냄새구나. 그냥 공기 맡듯이. 몇 개 하죠?
2: 한 덩이 반 정도. 가운데 있어. 이게 솥밥이 소변을 빨아들이거든요. 좀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솥밥을 깔아주고 땅바닥이 단단한 것보다 약간 푹신푹신하면 말 발굽이나 발목에 무리가 안 가고 좋죠.
3: 누가 하는 거랑 비슷하겠네요.
2: 그렇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잘 보살펴야 잘 자라죠.
0: 이 많은 식구들 가운데 유독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다는데요. 민지 씨가 가장 아끼는 쉐틀랜드 포니 안꼬입니다.
1: 태어나가지고 어미가 너무 아파서 젖을 잘 못 줬어요, 어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젖을 잘 못 먹어서 엄청 막 마르고 힘이 약했던 아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0: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어미를 잃은 안꼬를 지극정성으로 키운 가족.
1: 송아지 초유? 뭐 이런 것도 얻어오고 사람 것도 먹이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키웠어요. 안꼬 기다려. 나 눈썹을 만들어줄게. 내 눈썹은 마음에 들어?
3: 안꼬가 그러면 좀 특별하겠네요.
1: 맞아요. 제 눈에는 아직도 애기 같은데 곧 엄마가 된다고 하니까 실감도 안 나기도 하고 마음이 이상해요.
0: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안꼬는 새 생명을 품었고 그 사이 결혼해 아이 엄마가 된 민지 씨는 안꼬를 통해 미리 엄마 연습을 한 셈이 되었죠.
2: 야, 솔직히 작은 말 들죠. 내가 큰 말 들어줄게.
0: 동물 돌보는 일이 일상이 된 부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2: 컴퓨터 관련된 일을 했는데 컴퓨터를 납품을 하고 돈 대신에 말로 받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과 처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말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말만 있으면 좀 이제 좀 허전하니까 당나귀도 한 마리 생기게 되고 사슴도 그다음에 또 토끼 작은 말 계속 이렇게다가 이제 늘어나게 됐고
3: 대가족이네요.
2: 예, 제가 제 딸린 식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사남에 키우지만 동물들도 더 많습니다.
0: 작은 동물원을 옮겨온 듯한 정겨운 풍경. 새 생명이 기지개를 켜고 보듬어야 할 식구가 늘어날수록 부녀의 손발은 더욱 척척 맞아갑니다.
3: 아버지 손에 드신 건 뭐예요?
2: 아, 이거 양털 깎는 기계예요. 클리퍼죠, 클리퍼. 여름 되면 되게 덥잖아요. 털이 너무 많으면 애들 힘드니까 더울까 봐 털을 깎아줘요.
3: 이거
2: 할래?
4: 긴 놈이 일단 얼굴을 눈 가려주는.
0: 스스로 털갈이를 하지 못하는 양은 무더위가 오기 전에 털을 깎아주어야 한다는데요.

0: 두툼한 털이 그대로 있으면 양이 더위를 먹기도 하고 피부병에 걸릴 수도 있다네요.
1: 핑크색 안 보여.
2: 아니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러지.
1: 아니 안 예뻐 이렇게까지 깎으면. 애가 살이 피부가 다 보이잖아요. 아유 저게 깎으면 미적 건강도 좀 좋지 않은 것 같아.
3: 확실히 미용 목적은 아니네요.
1: 아니 어머 미용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0: 누구보다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겠죠? 깊은 밤 잠들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4: 조용할 때 새벽에 주로 나요.
5: 아 새벽에요? 네. 며칠째 기다리고 있는 거죠?
2: 지금 벌써 5일째 기다리고 있어요. 길게 가지 말고 오늘 꼭 새끼다. 어? 배가 불러가지고 힘들어서 그냥 그러지 말고.
0: 며칠 밤을 지새우며 출산을 기다리던 그때 안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드디어 진통을 시작한 걸까요?
5: 어? 안고 아팠어? 아 힘들어.
0: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치고 있는 안고.
5: 괜찮은 것 같아요?
2: 네, 아직은 아까랑 차이가 없어요.
0: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시간도 더디게 흐르는 것만 같습니다. 밤을 하얗게 지새고 뒤척이며 간절히 기다리는 새 생명의 소식. 그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히도 아침이 밝아옵니다. 안고는 긴 밤을 무탈히 잘 보냈을까요?
5: 안고
6: 왜 애기 안 났어? 오늘은 날 거야? 응?
0: 안고 출산을 위해 산모 선배인 민지 씨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3: 그걸 왜 채우시는 거예요?
1: 안고 산책하려고요.
3: 산책?
1: 네. 아무래도 산모도 운동이 필요하니까.
2: 너무 뛰지 말고 차차 가요. 갔다 와.
0: 온 동네가 기다리는 안고의 출산 소식.
7: 안녕하세요.
8: 어, 안고야. 그럼 맛있는 거 줄까 할머니가? 자, 좀만 기다려봐. 당근이 어디 있더라?
7: 당근 준비.
8: 당근 먹을까? 응. 당근 먹어볼까? 아이고 이뻐라. 천천히 먹어 안꼬야.
3: 안꼬를 언제부터 보신 거예요?
8: 얘 아기 때부터 봤어요. 근데 아기 때 봐서 그런가 우리 집에서 뭐 고양이 강아지 기르듯이 얘는 그렇게 좀 친밀감이 있고 애정도 있어요.
7: 안녕하세요.
8: 먹나?
7: 뭐 먹어요.

0: 안구야, 뭐? 죽순아라, 응? 개 탔다야, 너 오늘.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안구야, 잘 가. 또 와.
1: 안녕하세요.
2: 어미를 잃은 빈 자리를 다정한 손길들이 채워주었습니다. 그 지극한 진심을 아는지 세상의 축복 속에서 엄마가 될 준비를 마친 안고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다가온 듯합니다.
1: 어, 외쳤어요, 외쳤어요. 이렇게 외쳤어요. 이게 초예요. 아, 아까운 초예요. 안 돼, 붙잡으면 안 되겠다.
3: 태어나겠다, 애기.
1: 진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데 뭔가 아기가 아기를 애를 낳는 느낌이라서 걱정도 되고 되게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요.
2: 내리 사랑이라는 게 이런 마음일까요?
1: 어머, 어머 귀여워. 안고 완전 너무 이뻐.
3: 하나, 둘, 셋.
2: 딸처럼 키워온 안꼬를 바라보면서 민지 씨는 부모님의 깊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된답니다.

0: 모두가 잠든 시간, 농장에 다시 긴장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진통에 힘겨워 보이는 안고, 예정이를 열흘이나 넘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찾아온 신호. 양수가 터지고 출산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1: 아구야, 천천히 힘줘. 좀만 힘내자, 안꼬야. 그렇지. 자, 숨 좀 쉬고.
0: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극심한 산통 속에 온몸으로 생명의 무게를 견뎌내는 안꼬.

0: 그렇지.
1: 조금만 힘내. 다리 나왔다. 다리 앞다리 나왔다.
2: 조심스럽게 분만을 돕는 손길 끝에 망아지 얼굴이 나왔습니다.
1: 아, 조금만 힘내. 다 나왔다.
2: 망아지 몸이 반만 나온 상황. 안꼬야, 조금만 더 힘을 내렴. 길었던 산고 끝에 건강하게 출산을 한 안꼬.
1: 아들 태어났네요.
3: 아들인가요?
1: 네, 순놈입니다. 아유, 대견하네요. 이렇게 11개월 하고도 한 지금 348일 정도 걸렸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출산해서 잘했어야죠. 그렇지? 기다렸어. 아유.
2: 안꼬야, 엄마 된 걸 축하해.
3: 어머니, 그건 뭐예요?
1: 조금 날씨가 좀 추우니까. 예, 열도 이제 열도. 털 좀 말라야지.
2: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아기 말.

0: 가자마자 연약한 다리를 떨며 일어서는데요. 비틀거리면서도 엄마에게 향하는 발걸음.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이 이끄는 끌림일 테죠. 망설임 없이 엄마 품을 파고들어서 생명의 젖줄을 찾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마침내 가족이 된 엄마와 아기. 경이롭고도 아름다운 가족의 탄생입니다.
1: 아들이네. 힘들었겠다, 안고.
0: 인생의 기쁨과 사랑을 안겨준 존재. 이제는 그 사랑이 배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고픈 게 가족의 마음이죠.
2: 맛있겠어?
1: 가족처럼? 응. 가족처럼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어요.
0: 생명은 이토록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3: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응. 아버님은 멋지지 않아?
4: 멋진데 멋져요.
3: 수고했어요.

0: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름은 진짜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강전망대라니.
1: 검게 타버린 섬 란사로테.
2: 와우.
1: 그 땅이 품은 풍경을 만나러 갑니다. 자연이 빚은 압도적 장관과 지혜로 이 땅을 일군 사람들.
3: Muchas gracias. Salud. Salud.
1: 그리고 섬을 사랑한 한 예술가의 헌신.
0: 와, 어마어마합니다.
1: 천국보다 아름다운 섬, 란사로테로 갑니다.
0: 와, 정말 대단합니다.
1: 카나리아 제도는 대서양에 있는 스페인형 제도로 7개의 주요 섬과 여러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카나리아 제도를 행운의 섬, 축복의 섬이라고 기록했다는데요. 그들이 섬에서 본 행운과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란사로테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검고 붉은색을 띤 지형이 많아 란사로테는 흔히 불에 탄 섬이라고 불립니다. 섬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된 건 1730년대에 연속적으로 발생한 화산 폭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0: 저 길이 보이시나요? 끝없이 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1: 한없이 펼쳐진 화산지대 위를 달리고 있으니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이색적인 풍광과 그 사이를 가르는 곱게 뻗은 도로 때문에 이곳에서 란사로테 인증샷을 많이 찍는다고 합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섬의 남서부에 위치한 티만파야 국립공원입니다. 1974년에 지정된 곳으로 다양한 화산 지형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티만파야 국립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 엘 디아블로 레스토랑입니다. 한 해 평균 15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방문한다는데요.
0: 아, 저 위쪽으로 너무 멋진 풍경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1: 차를 타고 달릴 땐 눈에 들어오지 않던 작은 분화구들이 보입니다. 국립공원 안에만 25개 이상의 분화구가 있다고 합니다.
0: 오, 여기 지금 연기가 올라옵니다.
1: 연기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걸음을 옮겼는데요.
0: 와, 이거 열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1: 구멍을 가까이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0: esa volcánica.
1: ¿Sí?
2: Ah, aquí.
0: Ya hay 80 grados aproximadamente.
1: ¿80?
0: Pero quema, ¿vale?
1: ¡Wow! Sí. Oh. 이게 지금 한 80도 정도 된대요. 오, 오 뜨겁네요. 이 화산에 살아있던 증거입니다. 와, 이거 신기하네요.
3: 혹시 저만 뜨거운 거 아니죠? 과연 이분은 그쵸, 너무 뜨겁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보니 위에도 뭔가 특별한 게 있는 모양인데요. 바닥에 구멍이 뚫려있네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니 화산 열기가 올라오는 관인가 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1: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래쪽에 400도 이상 열이 끓고 있어가지고 물을 넣자마자 확 분출했습니다. 와.
3: 화산 열기에 물이 순간적으로 기체화 되어 뿜어져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폭발하듯 솟아오르는 수증기를 보니 설화산 위에 서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화산 열기로 만든 요리가 있다고 해서 건물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1: 숨겨진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올라. 어디로 봤어? 아, 들어가도 된다고 합니다. 와우.
3: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1: Todo es natural, sí. Todo es natural.
4: Sí, natural.
1: 와우.
3: 열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일까요? 불씨 하나 없는 우물 같은 곳에서 고기가 익는다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1: ¿Cuánto se tarda más o menos?
4: 40 minutos.
1: 40 minutos. Ah, casi ahumado, más o menos.
4: ¿Eh?
1: Ahumado un poquito.
4: No, guisado total, completo.
1: Ah, completo.
4: Todo el mundo me pregunta, van, come, viene, me felicita.
1: Ah. 오, 여기 네, 지금 그 가스레인지 위에 브루스터의 손을 댄 것 같아요. 굉장히 여기가 뜨겁습니다. 오. 제 손도 익을 것 같네요.
5: 나 tiene unos 7 metros de profundidad aproximadamente, solo unos 320 grados abajo y unos 170, 180 aquí arriba.
1: 아, qué bien.
3: 화덕에서 굽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열기가 일정하게 전달돼서 속까지 골고루 익을 뿐 아니라 기름기가 아래로 쫙 빠져서 담백하다고 합니다.
1: 침이 녹아요. 와, 그래서 이 지금 열기랑 향만 맡아도 배가 고파져요.
3: 처음 보는 광경에 모두들 사진 찍기 바쁘네요.
1: ¿Cómo va?
6: Pues muy bien, la verdad que muy bien. O sea, me ha sorprendido mucho esto. Esto es, me parece increíble. O sea, las vistas y todo es. Esto es como si fuera, yo qué sé, lo vieras un paisaje extraterrestre, un poco. Eso es increíble, la verdad.
1: Sí.
6: Y se siente una vibra muy distinta que da mucho gusto. Y a mí, la verdad que me ha sorprendido bastante.
1: ¿Y va a comer? ¿Puedo ir también?
6: Acabo justo de comer ahora y está bastante bueno. O sea,
1: ¿Ah, sí?
6: El sabor es distinto.
1: Ah.
6: ¿No?
3: 화산이 구워준 고기는 어떤 맛이 날까요?
1: 여기 화구 뒤로 바로 이제 이 맛있는 치킨과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Hola.
3: 고기 맛이 궁금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는데 화산지대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어 배고픈 것도 있고 경치 구경부터 했습니다. 치킨, 비프스테이크, 소시지까지 아까 봤던 세 가지 종류의 바비큐를 모두 주문했는데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것이 한눈에 보기에도 잘 익어 보이죠? 어서 맛을 봐야겠습니다.
5: 맥주가 절로 생각나는 맛이에요.
3: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고 와서일까요? 치킨도 소시지도 더 쫄깃하고 담백하게 느껴집니다. 와. 그리고 대망의 스테이크. 제일 기대되는 음식인데요.
5: 제 입맛에는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기름 다 빠져가지고 담백하고 육향도 되게 좋습니다.
3: 식사를 하는 동안 화산의 위력도 원없이 구경할 수 있습니다.
5: 아, 진짜 식당 너무 밥도 맛있었고 진짜 이 풍경을 보면서 먹는 맛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마치 사람만 없으면 화성에서 밥 먹는 느낌, 이런 느낌이 아닌가.
3: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맛, 란사로테에서 꼭 한번 맛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레스토랑이 있는 국립공원에서 내려와 서쪽 해안으로 향합니다. 란사로테는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되었는데요. 티만파야 국립공원은 특히 중요한 장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독특하고 희귀한 화산지형과 지질구조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1: 네, 저는 지금 이 란사로테 섬의 또 다른 뷰포인트죠. 로스 에르비데로스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용암이 분출이 되어가지고 이 바닥까지 내려왔대요. 굳은 용암과 거친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입니다.
3: 로스 에르비데로스. 부글거리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절벽 안으로 들이치는 파도가 부서지면서 하얀 포마를 일으키는데 이 모습이 물이 끊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1730년대 일어난 화산 폭발로 분출된 용암이 바다와 만나 빠르게 식으면서 형성된 지형이라는데요. 와. 검게 굳은 용암과 푸른 바다, 그리고 하얀 파도. 자연이 빚어낸 절묘한 작품 앞에 있습니다.

0: 해안 절벽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비경이 있답니다.
1: 서쪽 해안가에 아주 특이한 색깔의 호수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또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호수를 보러 가는 것 같아요. 다 사진을 찍고 있고 바람이 굉장히 강한데 어떤 호수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0: 절벽 위쪽에서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1: 오, 여기 보입니다. 초록색의 이제 호수가 등장했습니다. 오.
0: 델 골포라는 호수입니다. 푸른 바다와 대비되는 짙은 녹색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호수도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1: 처음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여기는 이제 바닷가 쪽이었대요.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서 이곳은 또 이렇게 특이한 색깔의 물의 모습과 함께 웅덩이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0: 화산이 만들고 비바람이 조악한 다채로운 풍경 속을 쉼없이 거닐었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샘으로 헤아리기 힘든 자연의 역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0: 자연이 만든 작품을 봤으니 이번엔 사람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을 보러 갑니다. 섬의 최북단에 있는 전망대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그냥 지나치기 아쉬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1: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멋진 풍경이 이곳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와...
0: 기꺼이 걸음을 멈춘 이에게만 주어지는 선물 같은 순간입니다.
1: 보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출신의 세자르 말리케라는 예술가는 이곳을 액자틀에 키우지 않은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많은 작품들을 현재 이 섬에 남겨두고 현재는 수많은 여행객들이 이 예술가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이 섬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0: 바람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을 놓칠세라 열심히 구름 끝을 쫓습니다. 시선이 닿은 그 끝에 하늘과 바다가 만나 온통 푸른 빛으로 일렁입니다.

란사로테를 하나의 예술품으로 생각했던 세자르 말리케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긴 미라도르 데 리오. 주변 환경과 건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온 곳은 이 란사로테 섬의 최북단에 위치한 미라도르 델 리오, 강 전망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섬 출신의 유명한 예술가죠. 세자르 말리케라는 사람이 이곳의 화산 지형 이용해서 멋진 전망대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돌, 나무 등 자연 재료를 최대한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입구는 화산에서 나온 암석을 쌓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이 섬 끝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돌 거기 좀 어려운데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보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0: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시야가 탁 트입니다. 순간의 눈이라고 불리는 창인데요. 참으로 절묘한 이름입니다.
1: 와, 진짜 멋진 공간입니다.
0: 세자르 말리케가 보여주고 싶었던 풍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눈과 마음을 헤아리며 잠시나마 흐르는 순간을 붙잡아 봅니다.

0: 저 위에도 너무 멋지게 설치 미술품을 걸어놨네요. 저희 란사르테 성이 폭발할 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놨습니다.
1: 참혹했던 화산 폭발의 순간도 예술가의 손을 거치니 작품이 됩니다. 전망대는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선형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외부로 이어지는 전망대가 나옵니다.
0: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나 멋진 풍경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1: 내부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 밀려옵니다.
0: ¿Está viajando, sí?
2: Sí.
0: Sí. ¿Qué tal? ¿Cómo va ese sentimiento?
2: Este lugar me gusta mucho porque las vistas del sitio me parecen muy bonitas y que se aprecia mucho la isla vecina, la graciosa.
0: ¿Y es primera vez?
2: No, como quinta.
0: ¿Quinta? Sí, ah,
2: ¿qué es mi vista favorita?
0: Ah, sí.
1: 바다를 바라보다 보니 문득 전망대 이름이 새삼스럽습니다.
0: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름은 진짜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강 전망대라니. 바다밖에 없는데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앞쪽이 강처럼 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 란사로테와 라 그라시오사 사이에 흐르는 엘리오 해협을 강에 비유한 건데요. 이름마저 낭만적입니다.
0: 와, 와. 진짜 이게 말로 표현을 하기 힘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0: 물결과 마음이 하나 되어 어느새 잊어버린 시간과 공간.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쉼 그 자체였습니다. 강 전망대를 보고 나니 세자를 말리케라는 예술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생전에 그가 살았던 집을 개조해 지금은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그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1: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은 이곳 란사로테 섬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 섬을 대표했던 예술가 세자르 말리케의 집에 왔습니다.
2: 이 세자르 말리케가 약 20년간 살았던 곳입니다.
3: 너무너무 예쁘죠?
0: 새하얀 벽을 지나자 검은 화사나무로 꾸민 정원이 나타났는데요. 먼저 집안을 살펴볼까요?
1: 이분이 이제 세자르 말리케.
0: 란사로테에서 태어나 마드리드를 거쳐 뉴욕에서 미술 공부를 한 세자르 말리케는 관광 산업 붐이 일기 시작한 1966년 섬으로 돌아옵니다.
4: 세자르 말리케 se construye su casa este lugar porque
5: pues él retornaba de Nueva York quería supongo que hacer una casa.

0: y a él le llamó la atención estos agujeros que son burbujas volcánicas. Y sobre la marcha pensó que sería un lugar idóneo para hacer su vivienda aquí. Le gustaba mucho estos huecos que son naturales y sobre la marcha pensó en que podía ser su casa, con esa imaginación que tuvo, ¿no?
1: 화산이 모든 것을 뒤덮어 폐허가 된 이곳에서 세자르 말리케는 란사로테만의 아름다움을 본 거죠. 그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조화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2: 1950년대, 60년대 그 당시에 스페인 정부가 이제 무분별하게 관광을 위해서 도시를 개발하니까 이 세자르 말리케는 자연 친화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이걸 란사로테 섬을 같이 개발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검은 용암 가운데 있는 하얀 짚을 이곳 란사로테 섬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사랑했던 이 세자르 말리케의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란사로테의 전통 건축 양식을 따르고자 했던 세자르 말리케. 탁 트인 공간과 큰 창을 통해 란사로테의 자연을 집안으로 끌어 들어온 그의 예술적 감각이 바로 느껴집니다. 지하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 이곳이 이 집의 1층이라고 합니다. 용암이 지나간 자리를 개조해 만든 공간입니다.
2: 하늘이 너무 예쁘죠? 여기에는 터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와,
3: 용암길이네, 용암길?
2: 네, 예전엔 용암이 흘렀던 길이라고 합니다. 오, 길을 나오니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1: 1층은 총 5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러 개의 응접실과 바비큐 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답니다. 나무 한 그루도 소중히 여기는 세심함이 돋보입니다.
2: 자연 채광을 통해서 빛이 쫙 내려와서 밝게 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나무도 정말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요. 만져보면 많은 사람들이 만지고 가가지고 보들보들합니다. 여기 또 공간이 있네요. 여기 어딘지 가볼게요. 세자르 말리케가 여름에 시간을 보냈던 하이라이트죠. 수영장에 등장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여기는 진짜로 약간 파라다이스 같은 느낌이에요.
1: 수영장의 물도 인근의 바닷물을 끌어온 것인데요. 란사로테의 모든 자연물이 소중한 건축 자재였던 셈이죠. 아니, 어쩌면 자연이 세자르의 예술적 영감을 빌어 자신을 표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세자르 말리케만큼이나 이 땅을 사랑한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란사로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4: Habla español.
5: Sí, buenos días.
4: Buenos días. Encantado. Alberto.
5: Alberto González. Ah, el jefe de aquí.
4: Sí, el enólogo. Aquí tenemos la bodega realmente y los viñedos los tenemos en
5: Jería.
4: En la
5: Jería. Jería.
1: 카나리아 제도는 예로부터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섬에는 이름난 포도원이 많다는데요.
5: Su padre.
4: Porque eres mi padre.
2: 여기 보면 이제 로렌소 씨의 동굴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아저씨 아버지 성함이 로렌소입니다. 라쿠에바 데 로렌소라고 적혀 있고요. 아저씨 보물 창고죠. 네, 갑니다. 아!
1: 이름처럼 건물 안이 동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눈에도 역사가 깊어 보이는데요. 이곳이 알베르토 씨의 보물 창고랍니다.

0: parece como en parroquia.
1: Sí, bueno, es la cueva, es la lava. Estamos debajo de la cueva. Aquí el vino pues no sufre ningún tipo.
0: 여기 이제 운영하신 아저씨가 16대 찍은 사진. 그리고 아저씨 아버지가
1: Ya en esa época pues estaba con las viñas.
0: Sí.
1: Él no podía trabajar, pero me enseñaba a mí a trabajar y
2: 알베르토 씨는 5살 때부터 포도원을 운영한 아버지로부터 포도 접붙이는 방법과 가지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1: El pasado. Y ahora quiero volver al origen. Quiero volver al sabor de los vinos que hacía mi padre.
2: 유명 포도원과 와인 제조 시설에서 기술을 배우고 익힌 알베르토 씨는 옛날 아버지가 만들던 와인을 다시 만들기 위해 이곳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1: Es verdad que hemos hecho varias catas y curiosamente cada barrica tiene como, aún siendo el mismo vino y las barricas son de origen americano, sí es cierto que cada barrica, por la corriente de aire o la posición.
2: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균일한 맛을 내는 게 쉽지 않지만 기꺼이 수고를 감내하는 길을 택했다는 알베르토 씨.
0: No es vino tinto, tampoco vino blanco.
1: No, es vino dulce.
0: Vino dulce.
1: Moscatel de Alejandría, pero con 25 años. Entonces el vino cuando pasa tantos años en la barrica se va volviendo como el coñac.
2: 와인은 그의 자랑이자 신념입니다.
0: 이게 처음에는 딱 들어갔을 때 그 포도 향이랑 뭐 다양한 약간 이제 말린 건과일, 건포도 이런 향이 나다가 숨을 확 쉬니까 이 나무 향이 확 나요. 근데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맛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
2: 이번엔 포도밭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광활한 화산지대에 촘촘히 쌓아 올린 반원형의 돌담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직 란사로테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포도원, 라 헤리아입니다. 동그란 형태의 밭이 끝없이 이어졌는데요. 밭의 모양도 신기하지만 아무것도 자라지 못할 것 같은 검은 대지에 초록빛 나무들이 들어서 있는 게 놀라웠습니다. 하나하나 모두 수작업으로 일군 밭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지 상상이 가질 않더라고요. 알베르토 씨가 밭의 비밀을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0: Sí, sí, sí. Wow. Interesante.
1: ¿Qué es lo que protege el suelo y por la noche capta la humedad, aunque no llueva y lo lleva a la tierra? ¿Ves? ¿Está súper húmeda?
0: Sí.
1: Porque esto lleva la humedad. No ha llovido y está húmeda. Si nosotros no regamos, aunque no llueva, porque esto es como una esponja que absorbe la humedad del aire y la lleva a la tierra.
2: 화산섬 란사로테의 풍부한 화산재를 이용해 포도원을 일궈낸 건데요. 그 지혜가 존경스러웠습니다.
1: La vara va estropeando el va bajando el picón para abajo
0: sí.
1: y no interesa porque si no se taparía la cepa. Hay que subir el picón que se ha bajado para arriba.
2: 원뿔형으로 땅을 판 것도 물이 포도나무 쪽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0: 정성스러운 보살핌 아래 무럭무럭 자라난 포도나무는 올해도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안겨줄 것입니다.
1: 예. Existe en alguna otra isla, pero el 90% de la producción mundial solo es Lanzarote.
2: 아,
0: 여기 지금 포도 품종이 말바시아 이제 볼칸이라는 포도 품종입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이곳 란사로테 섬에서 자라고 여기가 오리지널이라고 합니다. 알베르토 씨는 란사로테의 포도와 와인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는데요.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알베르토 씨가 저녁을 먹고 가라며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마당이 굉장히 넓었는데요. 여기가 알베르토 씨의 텃밭이랍니다. 자세히 보니 채소와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딸기가 참 잘 익었죠.
3: 직접 재배하신 향후 토마토.
1: Ahí lo tenemos más más fresquito.
3: 너무 달아요.
1: Y eso que el viento estropea un poco, pero la tierra es muy fértil, muy fértil. El Lanzarote tiene una tierra super fértil. Negra, pero más negra.
3: Ah, más negra. Se llama mora.
1: Mora. ¿Ves? Aquí están.
0: 과일에서 싱그러움이 뚝뚝 떨어집니다.
3: 오늘 비타민C는 다 본 것 같습니다.
4: 와, 정말 달다.
0: 한 차례 수확을 마치고 드디어 집으로 들어갑니다. 알베르토 씨가 미리 연락해 아내분께서 분주히 준비하실 것 같죠? 모두 직접 가꾼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랍니다.
3: Hola, muy buena.
5: Encantada. Blanca. Hola, encantada. ¿Qué tal?
1: Muchas, muchas veces, muchas noches, huevos fritos.
0: 이곳에선 점심을 든든하게 먹고 저녁은 가볍게 먹는 편이라는데요. 달걀도 직접 기르는 닭이 나은 것이랍니다.
5: Porque le gusta cocinar mucho.
3: 아, 음식하는 거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5: Y además cocina muy bien.
3: Me gusta todo a forma, no pasa nada. Vale.
0: 식사에 빠지지 않는 것, 바로 란사로테산 와인이랍니다. 오늘은 화이트 와인이라네요.
3: Gracias. ¿Y también sí?
0: 소박하지만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들로 식탁이 가득 찼습니다. 삶은 감자는 모호 소스를 곁들여 먹으라는데요.
3: 이게 이제 여기 모호 소스라는 여기 소스와 치즈가 섞인 겁니다. 감자는 진짜 너무 맛있고 매콤 짭짤한 느낌이라서 잘 어울립니다. Muchas gracias. Salud. Salud.
0: 와인은 신선한 과일향이 느껴졌는데요. 산미가 있지만 너무 강하지 않은 은은한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 Somos como muy de campo, entonces nos gusta vivir del campo, de las cosas las solemos coger. ¿Qué tal?
0: 식사를 하고 있는데 먼 곳에서 온 손님들에게 인사차 들른 이분은
3: 여기 이제 아드님입니다. 아드님.
0: 아드님도 포도원과 와인에 대해 배우는 중이라는데요. 언젠가 아드님이 만든 와인도 꼭 한번 맛보고 싶네요.

0: 자연이 토해놓은 화산섬을 향기로운 와인향이 나는 섬으로 바꾼 이들은 알베르토 씨와 같은 평범한 농부들이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아는 그의 아들의 손에서 란사로테의 축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란사로테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섬의 북동쪽으로 달려갑니다. 1966년 세자르 말리케가 란사로테를 돌아와 처음으로 만든 작품이자 가장 유명한 곳인데요.
1: 이 란사로테 섬에 또 다른 세자르 말리케의 작품 하메오스 데 아구아라는 곳에 이렇게 왔습니다.
0: 하메오스 델 아구아는 화산 동굴을 활용해 지은 건물인데요. 하메오스는 원주민인 관체족 언어로 화산 동굴이 무너져서 생긴 구멍을 의미한답니다. 이름 그대로 건물 여러 곳에 크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어떤 구조로 설계가 되었을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1: 이 화산 분화구를 그대로 개조를 해가지고 레스토랑, 카페, 지금 공연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엄청난데요?
2: 와, 어마어마합니다. 오! 물이 아른아른 또 비치면서 반대편의 모습이 보여요.
0: 좁은 계단을 내려오니 새로운 세상이 나타납니다. 땅 아래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3: 이제 이 세자르 말리케라는 사람을 뭐 자연 친화적인 예술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기 와보니까 자연 친화적인 게 아니고 그냥 자연 그대로를 예술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물, 해수면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또 지하를 통해서 바닷물이 여기에 고여 있어서 잔잔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와.
0: 세자르 말리케는 죽음의 땅으로 여겨졌던 란사로테의 자연을 보존하고 섬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려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그의 작품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란사로테를 찾는 것을 보면 그의 바람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3: 네, 저기 고여있는 물이 아래쪽을 통해서 바닷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쪽인 것 같아요. 네.
0: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건축해 조수 간만의 차에 따라 동굴 안의 고인물의 수심도 계속 달라진다고 합니다.
4: 그래서 nada nos pareció muy guapo. Nunca habíamos estado aquí, así que es como súper impresionante y nada, que vengáis a verlo.
5: Nada, pues que es un lugar bastante característico y diferente a los demás sitios. Merece bastante la pena. Y nada, que muy chulo todo.
3: 네, 동굴을 통과하니까 완전 또 다른 느낌이 있는 곳에 나왔습니다. 와, 여긴 수영장이 있네요.
0: 파라다이스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세자르 말리케가 그렸던 란사로테의 푸른 바다와 검은 화산, 싱그러운 녹음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검게 타버린 땅 란사로테가 축복받은 행운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건 섬을 사랑한 주민들과 한 예술가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욱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원자폭탄의 개발에 이어서 공군이 주도를 한 수소폭탄 개발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럼 해군은 어떻게 자신들의 전략 무기를 공군과 육군처럼 개발해서 운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졌고요. 그 결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핵 추진 잠수함의 개발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우리 태평양 전쟁이다 뭐 이렇게 불리는 거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대양 해군을 운용하고 성공적으로 전승을 했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원폭의 투하 그리고 전략 자산으로서 전략 폭격기 이런 미사일 이런 거를 운용하고 있었던 양 군에 비해서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위축된 해군의 현실을 조금 바꿔보고자 나타난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먼 리코버 대령, 해군 대령입니다. 일반 장교보다는 기술적으로 과학에 상당히 능통했었던 전문 장교였습니다.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리코버 대령이 당시에 그 해군의 전략 무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과정 중에서 천착한 한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잠수함이었습니다. 당시의 잠수함은 아직까지 전략 무기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디젤 기관으로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었고 또 그 안에서 필요한 여러 에너지를 납축전 전지로 쓰고 있었죠. 그런데 이 전지는 그렇게 큰 용량의 전기를 가둘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밑으로 잠행을 하고 있다가 다시 위로 올라와서 작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에게 쉽게 눈에 띌 수가 있었고요. 물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올 때 바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 잠수함이 만일 오랫동안 수중에서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만 있다면 이제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당시에 리코버는 본인이 가진 전문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팀을 이끌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원자로를 이용을 하는 핵추진 잠수함인데요. 이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늄 원자 핵이 중성자라는 아주 작은 입자와 충돌을 하게 될 때 두 개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때 핵과 핵이 분열이 되면서 그 사이에 갇혀 있었던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이 되는 건데요. 중성자 하나가 충돌을 해서 둘로 나눌 때 그때 더 많은 중성자가 같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나온 더 많은 개수의 중성자들이 주변에 있는 우라늄 원자 핵들을 또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분출이 되는 핵 분열 당시의 에너지를 그대로 무기로 만든 게 핵 분열 원자 폭탄이 될 건데 이걸 그대로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겠죠. 이 튀어나오는 중성자의 연쇄 반응을 최대한 줄이거나 낮추거나 시간을 끌게 될 때 많은 에너지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원리가 우리가 평화적으로 쓰고 있는 원자로의 원리기도 하고 이런 원자로의 원리를 리코버 대령이 그대로 잠수함의 추진 기관으로 쓰게 되는 거죠. 마침내 1955년 1월 세계 최초의

핵 추진 원자력 잠수함인 노틸러스 호가 항해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노틸러스 잠수함이 가지는 그런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서의 의미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핵 추진 잠수함으로서 드디어 미국은 모든 군, 육군, 해군, 공군이 자군의 전략 무기들을 보유하고 운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미국 각군의 전략무기에 대한 운용은 미군이 그리고 미국이 오늘날까지 전 세계의 가장 제1의 군사 패권 강국으로 유지를 하고 군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자폭탄의 역사 그리고 또 수소폭탄 개발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군 중심의 핵 추진 잠수함의 개발 역사 이 모든 핵무기 개발의 역사가 미국이 선도해서 제일 먼저 개발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소련이 굉장히 빨리 추격을 해가는 그런 양상이었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 시기에 역전 현상이 처음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1957년에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됩니다. 이름은 소련의 스푸트니크 호입니다. 이런 인공위성을 인류 역사 최초로 먼저 발사한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략무기 또 핵무기의 개발의 역사를 돌아보건대 소련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먼저 했다라는 것은 미국에게 있어서 정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위성이 중요하겠느냐? 이런 의문을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 의미입니다. 우리 핵무기를 아무리 강한 폭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적의 진영까지 가서 투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핵무기를 투하를 하고 떨어뜨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사일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 폭탄을 싣고 폭격기가 가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겠죠. 장거리 미사일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위성에 쓰이는 추진 기술하고 동일합니다. 이 얘기는 가장 먼저 장거리를 날 수 있고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갖게 되었다는 거고 소련이 보유한 핵무기를 언제라도 마음을 먹으면 손쉽게 미국 본토까지도 발사를 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당시에 이 스푸트니크는 아직은 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반인들은 소련이 발사한 인공위성 안에 소련 군인들이 타거나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 본토 위에 떠서 미국 국민들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매분 매초 소련의 감시 속에서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반 국민들의 충격 못지않게 위정자들의 충격도 대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미국이 아예 인공위성 발사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몇 달 지나서 1958년에 바로 익스플로러호라는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가 됩니다. 이런 몇 달 차이에 이런 충격의 효과는 굉장히 컸습니다. 미국은 국가적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나사, 미 항공우주국이 되겠죠. 이 나사가 바로 스푸트니크 호가 발사한 1957년 다음 해인 1958년 문을 엽니다. 이제 지구를 넘어서서 우주 개발 혹은 우주 무기, 우주 기술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나사만 문을 연 건 아닙니다. 미 국방부 산하의 날파라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학적 업적 그리고 과학기술의 개발들이 이 알파 프로젝트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기술들이 있어서 일일이 거론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인터넷 그리고 수많은 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군사무기에 대한 기술들 다 알파의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리고 바이오, 백신과 관련된 정말 굵직굵직한 그런 연구 성과 과학적 업적들이 알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사와 알파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과학교육, 수학교육, 교육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됐습니다. 요즘 단어로는 STEM이라고 부르는데요.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입니다. 과학기술, 공학, 수학교육입니다. 이 시기에 정말로 많은 반성이 있었죠. 소련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뒤처진 것은 학생 시절부터 어린아이들부터 이런 STEM 교육이 정말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대학원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STEM 교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 개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나 또 정책적 흐름은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남아서 시기적으로 어떤 때는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냈다가 조금 더 가라앉았다가 이런 반복적인 정책적 그런 흐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인공위성의 발사를 둘러싸고 이제는 우주로까지 미소 간에 그리고 다른 여타 강대국 간에 군사 패권 경쟁이 불꽃 튀게 계속해서 더 확대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밑바닥에는 사실은 과학기술 경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기술은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으로 취미나 재미로 그렇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닙니다.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국가의 국민들의 세금과 재원을 투입해서 명확하게 국가를 운영하고 국가를 보호하자는 목적 하에서 과학기술자들을 육성하고 과학기술 활동을 지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방 목적의 이런 활동들은 이제 국가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제1의 국가적인 전략이 된 것이죠. 현재 미국의 여러 안보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상쇄 전략입니다. 적의 위협 또 적의 위력을 나의 가장 강한 군사력과 경쟁력으로 상쇄를 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상쇄 전략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세 번의 상쇄 전략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제1차 상쇄 전략이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원자폭탄을 비롯해서 핵 전략 무기 자산이 되겠습니다. 적보다 더 강한 나의 전략 무기, 핵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적의 위협을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더 이상 핵무기만으로 우리의 군사력을 강하게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누구도 실제로 핵무기에 발사 버튼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실제 1960년대 이후 70년대를 거치면서 벌어졌었던 전 세계 지역에 참전을 하면서 미국은 가지고 있는 전략 무기나 자산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죠. 오히려 좁은 지역에서 승전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밀하게 유도 무기나 미사일로 타격을 해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게 훨씬 효과적인 작전이자 전술이라는 그런 깨달음이었던 겁니다. 정밀 타격 무기 중심의 종합적인 센서나 네트워크 통신 기술들을 NCW, 네트워크 중심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바로 이런 작전 개념, 전략 개념이 기반이 된 안보 전략이 2차 상쇄 전략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2차 상쇄 전략도

이상 효과가 없는 그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새로운 기술의 탄생이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여러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나 내용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드론도 있겠지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우리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 기반이 돼서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제례적인 무기체계가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소련보다도 더큰 위협으로 떠오르는 국가가 있겠죠? 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요즘 미국을 압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통제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영상 이미지라든지 상당히 많은 신원 정보라든지 이런 빅데이터들을 생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가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고요. 인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는 새로운 빅테크들은 더 이상 미국이 완벽하게 보완을 하거나 통제를 해서 주도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환경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인공지능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하는 이런 기술들을 중국을 비롯해서 적국보다 더 빠르게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전장에 결합시켜야 된다. 이런 전략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바로 이러한 안보 전략이 제3차 상쇄 전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몇 주요한 역사적 장면들을 펼쳐보면서 어떻게 전쟁과 과학, 그리고 국가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해 왔는지를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날 전쟁은 과거의 전쟁이 아닙니다. 몇몇 발명가들에 의해서 우연히 개발된 무기의 경연장이 아닙니다. 국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과학기술자들을, 그리고 과학기술을 지원하면서 상호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과학기술이 단순하게 군사적 목적을 넘어서서 국가 경쟁력의 총합이 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의 8번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인천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관광명소 강화도.
1: 강화도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이 전등사라는 곳을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0: 수세기 동안 역사의 풍랑을 견딘 부전옥한 고찰부터 한국의 멋이 담긴 아름다운 성당도 있고요.
2: 이 갯골 안이 파진 거예요.
3: 아, 물이 생긴 거예요?
2: 생긴 거예요, 다리.
0: 살아 숨쉬는 자연은 아주 특별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3: 우와.
0: 오늘 찾아갈 곳은 인천의 매력인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이야기는 강화의 중심인 강화읍에서 시작됩니다.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인데요. 강화엔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아주 오래된 문화유산부터 역사 유적지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죠.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도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한 곳, 언덕 위에 자리한 강화 성당. 지난 1900년에 지어진 한국 최초의 한옥 성당인데요.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곳이라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4: 성당이 뭐 보통 고딕 성당만 봤는데 이런 좀 특이하네요.
5: 강화도 오면 꼭 여기를 들려봐요.
6: 왜요, 선생님?
5: 아, 저는 이제 또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이 돼서 이제 유럽의 그러한 가딕 스타일이나 로마네스크 스타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옥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전통 그 건축물하고 이렇게 같이 합쳐져서 이렇게 한옥 성당으로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성당을 들어가는 입구부터 한옥 양식 그대로 문 하나 넘어 100년여의 세월이 흐릅니다. 얼핏 보기엔 그저 오래된 한옥 건축물 같지만 곳곳에 특별한 상징이 숨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만날 수 있는 기독교 상징물들입니다.
6: 저희가 이 외관에서 먼저 볼 때 눈에 띄는 거는 저 맨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 모양입니다. 저 십자가는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그 꽃이 결합이 된,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아, 십자가는 세상의 악을 정화시켜주는 곳이다. 그래서 끝 모양이 꽃 봉오리 모양으로 돼서 한국적인 독특한 십자가 문양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30년 전에 벌써 우리는 우리식으로 그 기독교의 그 가치를 우리가 재해석을 해낸 것입니다.
0: 신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우리 것을 담아낸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죠.
6: 저 모양이 뭣하고 좀 비슷해 보이나요?
7: 해태.
6: 예, 우리는 해태라고 생각하는데 해태는 사실은 기독교적 그 상징물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강화도 지역은 이제 섬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고기. 예, 머리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이 앞부분에 여섯 개, 뒷부분에 여섯 개. 그래서 모두 열둘.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물고기 형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선조들이, 이 그리스도교의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 식으로 재해석해 놓고 그것을 다시 건축물로 형상화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은 마치 불교의 범종처럼 생겼죠. 예.
0: 여느 불교 사찰에서나 볼 법한 모양의 보험종. 십자가 문양이 새겨진 것이 특별한 점인데요. 이것 역시 동서양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 구슬추가 있어가지고 그걸 땡기거나 아니면 그걸 흔들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바깥에서 여기를 치면서 그 안에 공명을 이용하는 종이라서 이제 또 소리가 맛이 좀 틀립니다.
0: 대한성공의 주교인 트롤로프가 설계하고 경복궁 공사를 담당했던 도편수가 지은 방화성당. 수차례 전란을 겪었고 복원되길 반복한 아픈 역사가 남아있는데요. 교회 안에 있는 석조 세례대와 제대는 모두 등록문화재입니다. 124년에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성당, 동서양의 조화가 참 신비롭습니다.
6: 맨 앞에 만유진원이라고 한자로 쓰여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참된 근원이란 뜻인데, 저희 한옥성당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곳곳에 한자들이 많이 쓰여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그 서양의 아이콘을 그린 서양 미술 그런 것이 기법이 없었고, 또 서양의 또 성당에 보면은 생유리, 스테인드 글라스 그런 기술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중국과 일본에서 가져온 그냥 저런 판유리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0: 유럽 성당의 화려함은 없어도 단아하고 고아한 멋을 간직한 방화성당. 이곳에서 사람들은 역사를 만나고 옛 선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7: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당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게 감동적이기도 하고.
8: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거죠. 역사를 보는 거에 뭐 아이들도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게 좋으니까.
6: 또 세계 건축 문화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재해석을 하고 소화를 해서 이 건축 안에 녹아들었는지 그런 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새 것을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결국 내 것으로 만드는 힘. 그 옛날 강화 사람들에겐 그런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강화를 찾는 사람들이 향하는 또 한 곳은 길상면에 있는 아주 오래된 사찰인데요. 이곳 전등사는 고구려 소수림왕 시절 창건된 절로 그 역사가 매우 길고 역사적 의미도 남다릅니다.

0: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사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 이제 충렬왕의 부인인 정화공주가 이 전등사에서 이제 그 기도를 올리면서 등을 공양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때 이름이 전등사로 등공양을 올려서 부처님 법이 전해지는 절이라고 해서 전등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1000년 넘는 역사를 간직한 사찰. 17세기 초 광해문 때 화재로 소실된 것을 다시 지었고 일제강점기도 견뎌야 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묵묵히 바라본 건 사찰 마당에 있는 400년 수령의 느티나무입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는 곳. 사찰 곳곳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 와서 보니까 이 산세를 이용해서 조금 소박하게 지어

0: 좋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영험한 기운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맞아. 서울에서 가까워서 입지도 조금 좋고 그리고 좀 나무 종류도 다양하게 있어서 산책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 강화를 찾는 사람들이 한 번쯤 인생 쉼표를 찍고 가기 좋은 곳. 대자연을 품은 사찰엔 여행하기 딱 좋은 봄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0: 전동차가 있는 길상면은 강화도 최남단 지역. 산과 바다 그리고 여러 문화재가 자연과 역사와 함께 어우러진 고장인데요. 풍요로운 자연환경 덕에 먹거리도 풍성합니다. 아, 그 중에서도 지금 딱 제철인 별미가 강화에 찾아왔습니다. 이른 새벽 봄바다의 보물을 잡기 위해 바다 사나이가 나섰는데요.
1: 아, 오늘은 숭어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4km 정도 한참 나가야 되니까.
0: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는 강화도 앞바다는 먹잇감이 풍부해서 숭어가 절로 몰려든답니다. 50년 경력의 베테랑 어부 영달씨. 젊은 날 전국의 바다를 누비며 고기를 잡았지만 바로 여기 고향 앞바다만큼 마음에 꼭 두는 곳은 없었답니다.
1: 시시 니시에 나갈 때도 있어요. 그때는 거기 한만차가 심해서 일찍 나가야 돼. 그리고 새벽에 나갈 때는 군부대에다 신고하고 나가고. 나간다고. 여기 군부대가 여기 특정 지역이라 군인은 항상 신고를 하고 나가요.
2: 아침마다 힘들지 않으세요?
1: 아, 힘들죠. 저 배생활 너무 많이 오래 해서. 힘든데도 그냥 어떻게 놀지 못하니까 나댕겨지고. 또 가게를 하다 보니까 고기를 또 대줘야 돼. 좌쪽에 산에 보이는 건 장봉도.
2: 네.
1: 그리고 요거는 시도. 저 옆에 신도. 모도.
2: 아, 여기가 신시모도예요?
1: 네. 많이 잡아? 많이 잡아?
3: 많이 잡았어.
1: 아, 실장은 많이 안 걸려?
3: 없으니까 양이.
1: 아니, 더 있겠지. 저 비싸잖아, 그 대신.
3: 아니야.
1: 동네배. 실뱀장어 잡는.
2: 아, 실뱀장어요? 네.
1: 실뱀장어 새끼 한 마리가 한 3,000원 갈 거려. 아니, 10마리만 잡으면 3만원, 100마리면 30만원. 한 1,000마리씩 잡아야 되는데, 우리 장어가 안 걸린대요.
2: 아.
1: 그래서 비싼 거예요.
0: 수확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날도 많지만, 어김없이 바다로 향해야 하는 것이 어부의 숙명. 자, 40여분을 달려온 곳에 영달씨가 닻을 내립니다.
1: 기다려야 돼요.
0: 강화에서는요, 좀 특별한 방식으로 숭어를 잡는다는데요.
1: 물이 지금 많잖아요. 물이 이제 빠져야 되니까 많이 빠지면 여기 다 펄이 다 드러나요. 물이 싹 빠지면 고기가 깊은 데로만 내려와요. 얕은 데 뜬 게.
0: 세계 5대 갯벌로 손꼽히는 강화도 갯벌은 그 면적이 여의도에 52배에 달하는데요. 큰 조석 한 만의 차와 갯벌의 특성을 이용해 고기를 잡는 것이죠.
1: 아니, 이 물이 장 맞으면 옆에를 다 물이 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갯고랑이 파진 거예요.
2: 아, 물이 생긴 거예요?
1: 생긴 거예요, 자료.
0: 물이 빠지는 통로인 갯고랑은 썰물 때 배가 드나드는 뱃길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조업을 시작합니다.
1: 거기다 이제 그 물 안 빠진 데서 이제 그 물을 치는 거예요. 겨울에는

0: 눈만 치면 걸려요. 고기만 있으면은. 근데 지금은 숭어가 눈이 떠져서 가지고 그물을 봐요. 휘에 댕겨. 그물 위로 막 넘어간다고.
1: 숭어가 잘 지나가는 갯벌 길목에 그물을 치고 다시 물이 차오르면 건져 올린답니다. 과연 숭어가 많이 잡혔을까요? 영달씨 손놀림이 분주해지는데요. 뭔가 예감이 좋습니다.
2: 우와.
1: 팔뚝보다 큰 숭어가 그냥 줄줄이 올라오는데요. 캬, 싱싱하네요. 딱 이맘때 맛볼 수 있는 봄의 진격 숭어입니다.
2: 우와, 우와. 우와, 진짜 크네요. 엄청 크네요.
3: 아, 볼 시간이 없어요. 이거 지금 바빠서 나한테 택스를 볼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 무조건 그냥 배에 나가서 그냥 어민들은 고기 많이 잡는 게 그게 좋은 거지. 다른 건 없어요.
1: 한창 많이 잡히는 날엔 400kg 넘게 잡히는 숭어. 강화 앞바다에서 잡히는 숭어는 노란 눈을 가진 다숭어랍니다. 달고 쫄깃한 맛을 자랑해서 강화도에서는 참숭어라고도 불리는데요. 오늘 수확도 제법 묵직해 보이죠. 숭어도 잡았겠다. 마, 맛을 안 볼 수 없네요.
3: 지리탕이야, 지리탕. 매운탕보다 지리탕.
2: 아, 지리탕이 맛있어요, 숭어는? 네.
3: 조금만 더 뿌리는 게 더 맛있다고.
1: 그럼요, 그럼요. 제철 산지에서 먹는 맛. 뭔 양념이 더 필요하고쇼?
3: 이게 소금으로 담으면 맛이 맛있어요.
1: 캬, 배 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입니다. 횃드는 솜씨도 예사롭지 않은 영달씨. 선원들의 밥 짓는 일부터 안 해본 일이 없어. 이 정도는 그냥 뚝딱이라네요. 다 잡은 숭어로 차린 한상. 그 맛이 짐작하니 부러워 부러요.
0: 광화수 잡는 숭어는 냄새가 안 나요. 여긴 청정해역이니까 광화는. 쪼글쪼글 맛있네.
1: 고된 하루를 보상받는 기분일 겁니다. 자, 만선으로 돌아가는 길. 영달씨를 마중 나온 사람이 있는데요.
4: 줄 안 매도 돼요?
3: 그 앞에 있는 줄 좀 줘봐. 저 앞에 있는 큰 줄. 이거 큰 줄.
4: 가고 필요하죠?
1: 아버지 일을 돕는 둘째 아들 승재 씨.
5: 오늘 싱싱해요. 비닐이 깨끗하잖아요.
2: 아, 비닐?
5: 네.
1: 천장 아버지가 숭어를 잡아 오시면 이제부턴 아들이 힘을 쓸 차례. 영달씨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식당은 강화도에서는 이미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인데요. 식당 주방은 두 아들이 책임집니다.
4: 아, 아버님 뭐 드시겠어요?
6: 아니, 보면은 숭어 먹어야지.
4: 대짱만 되겠죠?
1: 남해안에서 잡히는 숭어와는 달리 민물과 바닷물을 오가며 사는 강화의 숭어는 봄철이 산란기라 지금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7: 봄철에 이제 보통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이제 복숭아 꽃 필 때가 가장 맛있다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그 시기고요.

0: 지금 이때 보시면은 윤기가 굉장히 많고 자세히 어떻게 옆에서 자세히 빛이랑 비춰보면 무지갯빛도 가끔씩 나거든요.
1: 복숭아꽃처럼 발그레한 빛을 띠는 봄숭어. 푸석하면서도 쫀득한 식감이 일품이라죠. 숭어는 자고로 배로 먹어야 제맛이야. 아, 아는 맛이 무섭다고 이렇게 구경만 하려니 괴롭습니다. 봄철 입맛 제대로 돋우는 숭어의 그 맛은 어떤가요?
2: 아, 이게 숭어 고소한 맛을 먹는 거죠. 고소한 맛.
3: 진짜 맛있는 회 중에서도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 회 진짜 많이 먹고 다니는데 여기 와서 먹었던 회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 자, 숭어에 못지않게 인기가 많은 이 집만의 비장의 메뉴. 감칠맛 나는 특제 간장을 숭어회에 넉넉히 부어주면 간장 게장과 숭어회의 이색 조화, 간장 게장 초밥 완성입니다.
3: 아버님, 이거는 이제 게장을 되게 여기서 잘 만들어가지고 스시로 만든 건데 어떻게 먹냐면
4: 게장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1: 젊은 두 아들이 요즘 손님들 입맛에 맞는 메뉴를 고민하다 개발한 메뉴랍니다.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 팝도둑이 따로 없네요.
5: 기존에 좀 맛있어요. 쫀득쫀득한 거.
1: 강화도가 선사하는 진수 성찬 덕분에 나들이끼리 한층 풍성해집니다. 바쁜 일과를 마치고 영달씨 가족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6: 일단 차 한잔 드세요.
7: 네, 차 한잔. 고맙다, 야, 이거 차 한잔.
6: 아, 여기 살아도 이렇게 여기 앉아있으면 그래도 바다 물 들어올 때 풍경이 좋아요.
7: 아유, 경치가 진짜 이거 꽃만 피면 얼마나 멋있는데.
8: 항상 되게 좋지. 힐링이 된다고, 이거.
6: 저도 서울에서 좀 오래 있었고, 여기서도 오래 있었지만, 서울에서도 길이 좋아져가지고 가깝잖아요. 당일 코스로 이렇게 바람 쐬러 오기가 참, 저 개인적으로
9: 나도 내가 서울 사람이면 자주 올 거.
6: 바다 있고 산 있고 이런 관광지가 강원도다 가야. 강원도도 또 그래서 차가 좀 머니까.
7: 나는 4,50년 됐고, 예. 여기는 한 30년 됐고.
10: 저기 강화에서 4,50년 사셔보니까 어떠세요, 강화가?
8: 벌써 강화 들어오면 공기 자체가 벌써 다르잖아.
9: 되게 잘 놀러 다니거든요. 어저께도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오고 뭐 간단하게 게임도 하고 오고 그랬거든요.
6: 그래서 여기서 또 천지대교만 건너면 바로 김포니까 한 15분 거리니까 또 15분 건너면 다시 시골로 돌아오는 거. 섬. 저희는 어디 나가면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섬에서 왔어요. 그래요.
9: 저는 시골이요.
6: 섬에서 왔어요.
1: 인천 토박이인 영달씨 가족. 삶의 터전이 된 강화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10: 강화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9: 강화는 여유다.
6: 강화는 희망이다.
10: 희망이다.
6: 강화는 희망이다.
8: 고향 같은 느낌이죠? 엄마 품 같은 느낌?
7: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앞으로 작은 애 성재하고 큰 애 성재 한번 열심히 일해보자.
6: 네, 화이팅!
7: 화이팅!
6: 화이팅! 어.
1: 강화도에 뿌리를 내리고 삶을 꽃피우는 영달씨의 가족을 응원합니다. 유관 역사와 천혜 자연이 어우러진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 역사가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 강화도에는 봄의 낭만이 가득합니다. 다양한 멋이 있고 삶의 이야기가 있는 곳 강화도로 봄 나들이 떠나보시렵니까?
11: 모든 눈물이 들어왔던 그 항구가 있고 땅으로 하늘로 바다로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12: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외국 문물이 세 번째로 들어온 곳이에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덕분만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이렇게 조... 어? 어? 하, 어제는 꽃집이 분명히 닫혀있었는데 오늘은 열려있네. 어? 아, 할머니! 꽃할머니! 어? 아이, 참, 왜 이렇게 어둡지?

0: 무슨 일이야? 아니 귀신이라도 본 거야?
1: 귀신이 있어요.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대고요.
0: 어? 어디서?
1: 그게 제가 이 앞 꽃집 앞을 지나고 있는데.

0: 그건 아주 까맣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고요.
1: 댕구야, 그건 있잖아.
0: 어? 띵동쌤.
2: 어? 좋아요. 아니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0: 그게요. 제가 꽃집에 갔다가.
2: 어?
0: 뭐? 좋아도 꽃집에 갔었어?
3: 꽃집이 오랜만에 열려있길래
4: 꽃할머니한테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0: 넘어졌어. 아파요. 어떡해. 그거 아무래도 귀신이 장난친 것 같아. 내가 꽃집에서 귀신을 봤거든.
3: 뭐? 귀신?
1: 아. 오. 오. 얘들아, 얘들아. 그런 게 아니라. 자, 들어봐. 그 꽃집. 아유,
5: 내가 다신 가나봐라.
0: 어? 하리야, 왜 그래?
2: 하리야,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5: 선생님, 저 이제 꽃집에 다신 안 갈 거예요.
0: 뭐? 또 꽃집이야? 아유.
2: 왜? 꽃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5: 엄마 심부름으로 꽃을 사러 갔는데 꽃할머니가 저를 쳐다도 안 보시고 제 말에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막 가버리시잖아요. 할머니 너무 서운해요.
0: 참 하리야, 그건 꽃할머니가 아니야.
5: 그럼 누군데?
0: 그건 바로 귀신이야.
5: 분명히 꽃할머니였어. 까만 옷을 입고 구석에 앉아 계셨어.
4: 그런데 꽃할머니는 항상 먼저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는 걸.
0: 맞아. 그리고 매일매일 꽃무늬 옷만 입으시잖아.
5: 그러고 보니까 할머니가 평소랑 좀 다르긴 했어. 말도 안 하고 옷 색깔도 다르고.
4: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0: 설마 귀신이 할머니를 잡아먹은 걸까?
5: 혹시 할머니가 마법에 걸리신 거 아닐까?
1: 얘들아,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 할머니가 얼마 전에 아주 아주 많이 아픈 일을 겪으셨거든.
6: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say goodbye.
7: 옛날 옛날부터 꽃집에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몸이 많이 아프셨어. 할머니가 열심히 간호를 했지만 할아버지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어. 그래서 이제 꽃집에는 할머니 혼자만 남으신 거야.
0: 그랬구나.

0: 할머니한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1: 난 그런 줄도 모르고 화를 냈어.
2: 하리가 잘 모르고 그런 걸 할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야.
1: 정말요?
2: 그럼 우리 하리가 원래 친절한 아이라는 걸 할머니도 다 알고 계시니까. 뚝. 하리야, 우리 하리 지난번에 다리를 다쳐서 많이 아팠었잖아.
1: 네.
2: 그때 하리 기분이 어땠어?
1: 몸이 너무너무 무겁고 원래 잘 되던 발차기도 안 되고 하늘이랑 엄마한테도 괜히 짜증만 냈어요.
2: 그치? 그래, 누구나 많이 아플 때는 몸도 마음도 무거워져서 잘 웃지도 못하고 또 잘 되던 일이 안 되기도 해.
1: 꽃 할머니가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2: 그래.
3: 딩동쌤, 꽃 할머니를 빨리 낫게 해드리고 싶어요.
1: 저도요, 저도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할머니가 나으실 수 있어요?
2: 보자. 우리 하리 아팠을 땐 친구들이 뭘 해줬지?
1: 딩동쌤이 오셔서 동화책도 읽어주시고,
2: 입에 물었어요.
1: 조아가 옷도 선물해주고, 친구가 물도 떠다주고, 다들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랬더니 금방 나았어요.
2: 그치? 자, 그러면 우리 꽃 할머니한테도 그대로 해드리면 어떨까?
1: 네.
4: 좋아요.
2: 우리 딩동댕 유치원 친구들은 정말 친절해.
1: 할머니 저기 계신다. 병원에서 주사 맞을 때 곰인형을 안고 있으면 조금 덜 아팠는데 할머니가 곰인형을 안 좋아하면 어쩌지? 곰인형보다 중요한 건 너의 친절한 마음이야. 조금만 더. 꽃할머니, 하리가 왔어요. 할머니, 이 곰인형 할머니가 안고 주무세요. 그러면 덜 아프실 거예요.
2: 아이고.

0: 친구야, 잘했어. 마음이 어두울 땐 반짝이는 친절이 필요해. 잘했어.
1: 꽃집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제일 빛나는 별이 되셨을 거야.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할머니가 별을 보시면 좋을 텐데.

0: 누구야?
1: 댕구야?
0: 좋아야?
1: 댕구야, 댕동댕 마을에 정전이 일어났대.
0: 정전? 그게 뭔데? 근데 진짜 어둡다.
1: 전기가 끊어져서 이렇게 깜깜해진 거야.
0: 너 누구야?
2: 나 하리야, 하리.
1: 하리?
0: 진짜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1: 집에 가야 하는데 어떡하지?
2: 얘들아, 저기 뭐가 반짝여.
0: 우와, 저거 크리스마스 때 봤던 트리 같기도 하고.
1: 엄청 큰 별 같아.
2: 저쪽으로 가보자. 자,
0: 가자.
2: 좋아, 가자.
0: 자, 가보자.
2: 좋아, 빨리 가. 빨리 가.
1: 무서워. 반짝이던 게 이거였구나.
2: 덕분에 길을 찾았어.
0: 와, 진짜 예쁘다.
1: 우와.
3: 와. 아이고, 이게 무슨. 얘들아.
0: 할머니.
3: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마을이 온통 어두워졌네. 어디 안 다쳤니?
0: 아이고, 할머니.
3: 그래. 얘들아. 이렇게 반짝이는 걸 선물해줘서 정말 고맙다.
1: 할머니 마음이 아프면 저희도 아파요.
3: 아유.
0: 맞아. 댕구도 앞으로 할머니 자주 도와드릴 거예요.
2: 할머니, 저희가 항상 옆에 있어드릴게요.
3: 그래. 아이고, 고마워라.
0: 아니,
3: 아니요. 댕구야.
2: 다시 밝아졌다.
3: 그래, 다 너희들 덕분이다. 아이고, 고마워.
0: 밝아졌다.
4: 오늘은 꽃할머니가 웃으셨다. 꽃무늬 옷도 다시 입으셨다. 먼저 인사도 해주셨다. 그릇집이 다시 환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콕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록 엑소 플레이.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당장 고민이 되면
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일과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나는 누구?
1: 발명가!
0: 저는 발명가가 될 거예요.
2: 도도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0: 레미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1: 선생님, 이번엔 제가 할래요.
2: 띠용띠용 소방차 출동해요 출동해요. 사람들을 구해줘요.
1: 나는 누구?
3: 소방관!
1: 저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0: 다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1: 네!
4: 저요! 저요! 선생님, 저도 할래요!
5: 와! 나다! 나! 빨리 달려!
6: 공차요! 공차요! 슛! 슛! 골!
4: 나는 누구?
3: 축구선수!
4: 나는 축구선수가 되고 말 거야!
0: 솔은 뭐든지 될 수 있어요.
3: 네!
0: 이번에는 라시 차례!
3: 네!

0: 라시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도레미 친구들, 친구들은 모두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1: 우리는 뭐든지 될 수 있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기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골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3: 우와! 뽀로록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4: 얼굴엔
3: 순한 킬링.
4: 진물엔
3: 덥덥한 말.
5: 순하게
3: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여기는 정은병원이에요.
1: 여기는 훈민약국이에요.
0: 정은병원에서 치료받고
1: 훈민약국에서 약 받아가세요.
0: 순서대로 들어오세요.
2: 이가 너무 아파요.
0: 아 해보세요. 아.
2: 아.
0: 이빨이 썩었네요. 다 됐습니다. 이제 약국에서 약을 받아가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약 타러 왔습니다.
1: 처방전 주세요.
2: 여기요.
1: 아, 바로 이 약이군요. 말랑말랑 젤리 약이에요.
2: 감사합니다.

0: 낙타 환자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왔나요?
1: 마음이 아파요.
0: 네?
1: 사막에 친구가 없어 혼자 심심해요.
0: 이럴 땐 어떤 약을 처방해 주지요?
2: 아, 약을 써서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낙타에 약이 나올 거예요.
1: 아, 그럼 아이야 용사를 불러야죠. 한글 용사, 아이야!
3: 아이야!
4: 아이야!
5: 야!
4: 얘들아, 안녕?
0: 안녕.
6: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1: 약, 약이 궁금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한글의
7: 문!
4: 약을 쓰려면 먼저 이응이 필요해. 이응의 문을 찾자.
5: 여기야!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6: 아이야가 간다!

바람이 부는군. 저건 뭐지? 열기구잖아. 찾았어. 열기구의 이용.

0: 야! 약의 야는 여기 찾아왔어. 이제 받침 기억을 찾자.
1: 받침에
0: 문!

0: 얌, 얌, 얌, 얌. 양, 양, 양, 양. 약, 약, 약, 약.
1: 여기야!
0: 약, 약, 약, 약.
2: 다친 기억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받침 기억을 찾아야 돼. 어? 찾았어. 어? 시공간을 멈춰줘.
1: 내가 도와줄게.
2: 멈춰라 시공간.
0: 국수의 받침 기억.
3: 나라 한글.
0: 아차.
4: 받침 기억.
0: 받침 기억.
1: 야!
0: 받침 기억. 야!
1: 합체!
2: 저장 완료! 야! 훈민정음의 손으로!
5: 약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빨리 넣어보자. 뭐가 나올까?
6: 뭐든지 자판기에 약 한글 카드를 넣으면 우와! 약이네? 어? 약이 아닌데? 어? 낙타네?
7: 나랑 탈 맞네?
6: 같이 놀자.
7: 기분이 좋아졌어.
6: 낙타의 약은 친구였네?
7: 친구가 약이었네. 같이 놀자. 뭐하고 놀까? 놀자.
8: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윽, 윽, 윽, 윽, 윽, 윽, 윽, 윽, 윽, 윽, 윽. 야, 윽. 야, 윽. 야, 윽. 약. 약. 약. 낙타야. 네가 외로워서 마음이 아픈 거구나. 할아버지가 친구가 꿀까? 되어줄게.
9: 냠냠.
8: 야? 야! 받침 기억이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약, 약, 약. 주, 주, 주, 주, 주. 구, 구, 구, 구, 구. 약, 주, 구. 죽, 죽, 죽. 국, 국, 국. 국! 죽! 약! 친구들,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약! 친구들, 따라해봐요! 약!

0: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양말, 약국, 약사.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양말, 약국, 약사.
1: 약. 여기는 훈민정음병원이에요. 낙타는 마음이 아프대요. 어떤 약을 지어주지? 열기구의 이응이 야를 만나 야. 야가 국수의 받침 기역을 만나 약. 한글 카드를 넣으니 낙타가 나왔어요. 낙타의 약은 친구였어요. 훈민정음은 약을 잘 지어요. 훈민정음은 약을 잘 지어요. 훈민정음은 약을 잘 지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문.

0: 뭐 해?
1: 집 만들어.
2: 나 들어간다.
1: 정음아, 거기 문 아니야.
0: 그럼 문은 어디 있어?
1: 이제 만들어야지.
2: 아, 우리 같이 문 만들자. 응.
1: 어떤 문을 만들까?
0: 열고 닫을 수 있는 문.
1: 옆으로 밀고 닫을 수 있는 문.
0: 자동으로 열리는 문.
1: 좋아.
0: 여기에 문을 만들자.
1: 그런데 어떻게 만들지?
0: 훈민아, 응? 좀 도와줄래?
1: 어?
0: 자, 이렇게 해보면 짠!
1: 우와!

0: 여기가 이제부터 우리 집이야.
1: 응.
0: 우리 이사 가자.
1: 그래.
0: 일단은 따뜻하게 먼저 이불을 깔아줄게요.
1: 네.
0: 자. 이제 친구들 들어갑니다.
1: 네.
2: 어떤 친구일까?
0: 물범 들어갑니다.
3: 들어가세요.
0: 물고기 들어갑니다.
4: 어서 오세요.
0: 어? 친구들이 배가 고프대요.
5: 어, 어쩌지? 오.
0: 간식 들어갑니다. 이제 정음이도 들어오세요.
4: 네, 들어갑니다.
1: 재밌겠다.
3: 우와.
1: 자.
5: 우와.
6: 줘봐. 우리 문 열고 나갑니다.
0: 이제 문 닫습니다.
4: 문이 있으니까 좋다.
0: 정말 멋진 문이야. 아, 여기에 문이라고 써놓자.
1: 응.
0: 자.
4: 오, 잘 써.

0: 다 썼다.
1: 뭔가 이상한데? 이거 무 아니야?
0: 오, 문.
1: 어떻게 쓰지?
0: 아이야를 불러보자.
1: 응.
0: 한글용사 아이야.
2: 아, 이.
3: 야.
2: 훈민정음 안녕.
4: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5: 문! 문이 궁금해.
3: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한글의 문!
3: 문을 쓰려면 미음이 필요해. 미음의 문을 찾자.
6: 르, 르, 르, 르, 르.
7: 르. 브, 브, 브, 브.
8: 여기야!
2: 미음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4: 아이야가
8: 간다!

0: 미음이 우를 만나 무.
1: 무. 문의 문은 여기 있어. 이제 받침 니은을 찾자. 받침에 문! 문!

0: 물, 물, 물, 물, 물. 묵, 묵, 묵, 묵, 묵. 문, 문, 문, 문, 문.
1: 여기야!
2: 받침 니은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야가 간다! 간다.

0: 받침 니은을 찾아야 돼. 오, 재밌어 보이는군. 구경 좀 할까? 오. 아, 찾았어. 손에 받침 니은.
1: 나와라, 한글.
0: 아차! 받침 니은. 받침 니은. 무. 받침 니은. 문.
1: 합체. 저장 완료. 문.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우와, 문 한글 카드다. 빨리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응. 어? 이? 이건 문패잖아.
3: 문패? 어?
2: 자. 그럼 내가 문이라고 써볼게.
3: 응?
4: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문. 무. 무. 무. 은. 은. 무. 은. 문. 문. 문. 문. 문. 오. 문이네. 떡떡떡. 문 열어주세요.
5: 안녕하세요.
4: 오, 깜짝이야. 아까 진짜 문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지?
5: 꿀꺽. 받침 니은 맛있다.
4: 받침 니은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무. 은. 무. 은. 문. 문. 문. 문. 누? 소. 문. 누. 소. 눈. 손. 눈. 문. 문.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문. 친구들 따라해봐요. 문. 끝.
5: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선물, 신문, 창문.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선물, 신문, 창문.
4: 문. 훈민정음의 집이에요. 멋진 문도 만들었지요. 문을 열고 문을 닫고. 훈민정음은 문이라고 쓰고 싶어요. 모자에 미음이 우를 만나 무. 무가 손에 받침 니은을 만나 문.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문패가 나왔지요. 훈민정음은 문을 잘 만들어요. 훈민정음은 문을 잘 만들어요. 훈민정음은 문을 잘 만들어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3: 얼굴엔
6: 순한 길길.
3: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 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 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우와, 뽀로로방. 우리 집에 놀러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식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어디 가는 거야? 나 몰래? 초콜릿도 가지고? 흥.

너무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더 줘. 더 줘.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엄마!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많이 배워.

수도 없는 거야? 아니야, 절대로 그럴 리 없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에이.

이것도 다람쥐들한테 주자.

누구한테 주지?

이거 비틀어.

집수리가 필요하겠는걸? 으이구.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4: 옥스퍼드 탕
5: 해보고
4: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7: 순하게.
6: 식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잡으면 버스, 배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마.
11: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진동.
12: 얼굴엔
14: 순한 킬킬.
12: 진물엔
15: 덥덥한
16: 순하게
17: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보고 싶은 루시. 주주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저는 루시를 찾아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뮤.
1: 사뮤!
2: 아, 푸딩, 마카롱, 치즈케이크.
0: 아, 들킨 줄 알았습니다, 뮤. 곧 돌아오겠습니다, 뮤.
3: 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레드비즈가 떠났어.
4: 뭐? 어디로 뀨?
3: 루시를 찾으러 간대.

0: 안 되겠어. 데리러 가자.
1: 이번엔 이쪽으로 가보자. 루시, 어디에 있든 제가 찾겠습니다, 뮤!
2: 역시 아이스크림이 최고야.
1: 어? 이 목소리는 뮤! 루시!
2: 어? 뭐야? 여기 벌레 있나 봐.
1: 벌레 아닙니다, 뮤! 안 되겠군요, 뮤. 청소를 해야겠습니다, 뮤.
0: 레드 비추! 레드 비추!
3: 벌써 멀리 갔나 보다, 뀨.
4: 샤샤!
0: 저 나무는 왜 잎이 없지?
3: 레드비즈가 그랬다고? 뀨!
5: 어머, 뭐? 야! 너 털 어디 갔어?
6: 아, 내 옷!
3: 뀨?
7: 저건 분명 레드비즈의 청소 솜씨다, 뀨!
0: 어디, 어디? 저쪽이야!
6: 좋네.
0: 저리 가! 대마녀도 못 찾고 이게 뭐야? 아, 배고파. 어? 레드비즈? 뭐야? 안 했잖아. 레드비즈 벌써 날 잊었겠지.

0: 둘이 먹다 하나 사줘도 모르는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응? 어? 공짜라고? 얼른 줄 서자. 두 개 주세요.
2: 우리도 먹을까? 그래. 배고파.
0: 어? 자, 어서 오세요. 아이스크림을 드립니다.
2: 아이스크림은 못 참지.
0: 여기요.
2: 이게 얼마만의 아이스크림이야.
0: 얼어라.

0: 갑자기 추워집니다, 뮤.
1: 대기미 쭈!
0: 뮤! 거기서! 야! 뮤! 안 돼! 루시? 뮤!
1: 잡았다, 레디비즈!
0: 신디, 스텔라!

0: 여긴 나뿐인데.
1: 시간이 없어. 나도 여기서 힘을 보탤게.
0: 타로! 타로!
2: 주주, 얼른 노래야.
3: 기다려. 그래야 우리가 마법을 쓴다, 키로.
0: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2: 서둘러라뉴. 얼음이 녹고 있다, 뼈.
0: 알았어. 혼자라도 해볼게.

0: 혹시 안 되나?
1: 맞아,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 큐.

0: 처음 본 친구인데 누구니 주주?
1: 루시예요.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오늘 돌아왔어요.
0: 아이고 엄청 많이 먹는구만.
2: 정말 맛있었어. 감사의 표시로. 응? 아 이거면 될까요?
0: 에? 이거 뭐 보석?
2: 모자란가요? 더 있는데.
0: 뭐라고? 어? 아, 손님, 혹시 숙소도 필요하신가요?
2: 아빠도 참. 뭐, 이 정도면 괜찮네.
3: 장소 상태도 완벽합니다, 뮤.
2: 아, 참, 주주, 네가 여신이었다니 나 진짜 놀랬거든.
1: 아, 그랬어? 놀랄 게 더 있는데.
2: 어? 응? 슈! 으아! 주비주가 더 있었어? 그렇다면.
1: 우리가 바로 별의 여신이야. 많이 놀랐어?
2: 그게 너였어?
1: 응, 맞아.

0: 간식 먹자. 간식.
1: 누가 보면 굶은 줄 알겠네.
2: 그러게, 방금 아침 먹었잖아.
3: 간식 배는 따로 있다끼요.
4: 아, 맛있습니다, 뮤.
5: 또 먹고 싶다, 큐. 주주, 하나만 더 줘라, 큐.
6: 큐?
5: 어?
6: 뀨?
5: 귀여워.
2: 또 줄 거냐, 큐? 그건 안 돼. 그렇게 계속 먹으면 퉁퉁 붓는다.
5: 주주 밉다, 큐.
2: 갓 구운 빵 냄새 너무 좋아요.
7: 새로운 레시피로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좋아할지 걱정이야.
2: 제가 시식해볼까요? 제 입은 정확하잖아요.
7: 그럴래? 아니 빵이 다 어디 갔지? 오다가 흘렸나?
2: 설마? 못 살아. 핑크 비주 너? 거기서! 핑크비주! 너 베이커리 출입 금지야!

0: 지금부터 빵 만들기를 시작하겠다. 뀨! 슈! 슈! 슈! 슈슈슈! 응? 어떤 빵을 만들고 싶냐고, 뀨? 슈슈! 난 아주아주 큰 빵을 만들고 싶다, 뀨!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슈슈! 좋은 방법이 있다고? 뭐냐, 뀨?
1: 슈슈!
0: 아? 슈슈! 슈슈슈! 이야! 여기 든 부풀어 가루를 뿌리면 빵이 커진다고, 뀨?
1: 슈!
0: 슈슈슈! 괜찮다, 뀨! 크면 클수록 더 좋다.

그럼 내가 다 먹는다큐. 핑크비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벌써 아침이냐큐. 어? 핑크비주, 왜 그렇게 부었어?

0: 치즈가 뭐래? 심각한 표정인데? 딸도 아니다, 큐. 주주, 이러다 지각하겠다, 큐. 어, 봐, 큐.
1: 지각이야.
0: 쇼. 핑크빛유, 점심시간에 운동 좀 해. 어제 뭘 먹었길래 점점 붓는 거야? 그 빵은 또 뭐야?
2: 주주, 네가 지각하는 바람에 아침을 못 먹었다, 큐.
0: 안 되겠어. 너 이리 와.
3: 따라해, 핑크빛유.
2: 하기 싫다, 큐.
0: 얼른 하라니까.
2: 알았다, 큐.
1: 주주? 괜찮아? 어떡해.
0: 핑크빛유.
2: 슈슈.
1: 핑크빛유?
2: 어떻게 된 거냐, 큐?
0: 이렇게 커진 주비주는 본 적이 없다뇨.
2: 이러다 큰일 난다, 뾰. 당장 운동을 실시합니다, 뾰.
0: 너?
4: 주주, 해결 방법부터 생각해보자. 그래, 크림비주, 작아지게 만드는 마법의 가루는 없어?
2: 슈슈. 슈.
5: 그게 작아지는 마법의 가루야?
2: 슈슈.
0: 그럼 얼른 핑크비주한테 뿌려줘.
2: 슈.

0: 어떻게 된 거냐, 큐. 주러주러 가루가 아니라 나라나라 가루를 뿌렸다고 한다, 큐. 핑크뮤즈.
1: 변신해서 따라가자. 치링치링치리링 식비 큐즈.

0: 놓치면 안 돼. 레인보우 립스틱.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고마워 신디. 너무 뜨겁다 뀨. 저러다 녹아버리겠다 뀨. 이미 반쯤 녹은 것 같다 뀨.
1: 나한테 맡겨. 클링 클링 미라클.
0: 간지럽다 뀨. 조심해, 빈터미주. 봤지? 걱정 마라, 뀨.
1: 빈터미주, 앞에 봐.
0: 신호가 왔다, 뀨. 나스와 다 됐다, 뀨. 걱정 말라고 했잖냐, 뀨. 난 너무 재밌었다, 뀨.
2: 어휴, 요 말썽쟁이들.
0: 아참, 빵이 좀 남았는데 먹어볼래, 뀨?
2: 어, 아니, 됐거든. 잠시만요. 뀨.
0: 자, 먹고 말아, 뀨.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게,
3: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5: 얼굴엔
7: 순한 킬킬.
5: 중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누가 화재 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 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0: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중속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옥스퍼드 탕.
1: 아,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내가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2: 얼굴엔
8: 순한 킬킬.
2: 순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4: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다들 안녕? 너희들도 36이 여기로 오라고 했어?
13: 응, 근데 여기엔 이 요술 거울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14: 오, 다들 모였으면 거울을 보래. 그럼 36이 나타난대.
15: 36은 안 보이는데. 오.
12: 수수께끼다! 우리가 여기 모두 모였고 함께 거울을 들여다보면.
16: 어후! 누가 나타날까?
17: 36! 수수께끼 친구들 잘했어. 수수께끼 더 하고 싶은 친구 있어? 그러면 수수께끼 광장으로 나를 따라와.
12: 수수께끼 광장으로 가고 있다면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넘버블록을 채워서 여기에 잠긴 문을 열 수가 있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돌려봐.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열쇠꾸러미야.
13: 어떻게 들어가? 꼼짝도 안 하는데.
17: 오, 저기 6, 6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열쇠라고 했잖아.
18: 어쩌면 이게 잠긴 문일지도 몰라.
12: 그리고 우리는 넘버블록으로 문을 여는 거지.
19: 어, 맞아, 바로 그거야. 너희 셋은 문 안으로 이동해 볼래? 그리고 너희 셋은 그 옆으로 가봐.
12: 축하해, 문 하나가 열렸어. 문 두 개를 더 열면 성공이야. 우리가 아까는 모두 같은 모양이었지만 이번 문에서는 모양이 약간 달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맞춰봐. 우린 회전도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
15: 더 어려워졌는데.
13: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지. 처음 문을 열 때처럼 시작해보자. 육 세 개는 안쪽으로 이동해줄래?
12: 여기에는 블록 6개가 들어가면 딱 맞아.